0: ほやえ、ほや。
1: 중요한 EBS 때보다 더 열심히 설명해 주시네. 중요한 정보입니다.
0: 중요한 정보 이거예요. 네.
1: 그래서 아스텍이란 이름은 뭐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0: 아스테카란 지역에서 살고 있던 종족 이름이에요.
1: 네.
0: 테오티와카 그 멕시코 시티를 가시면요, 네. 거기 굉장히 큰 피라미드들이 있어요. 뭐 피라미드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아 이게 아즈텍의 유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1: 네.
0: 그건 아니야. 저거요. 저건 아즈텍 유적지가 아니라 테오티우아칸이라는 문명의 유적지들이에요.
1: 어.
0: 그러니까 아즈텍 문명 이전에 있었어요.
1: 아, 예.
0: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즈텍이라는 문명이 탄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올멕 문명이 있었고
1: 올멕.
0: 이건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디서 왔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13개의 커다란 석상 두상만 남겨놓고 이분들은 사라졌어요.
1: 오.
0: 올멕 문명이요.
1: 예.
0: 그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눈은 동양인 눈, 동그란 눈에 예. 입술은 약간 흑인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입술인의 석상이거든요.
1: 오.
0: 사라졌어요. 올멕인들은요.
1: 신기하네. 예.
0: 그 다음에 테오티우아칸 문명이 등장을 하는데
1: 네.
0: 이게 지금 저 피라미드를 남긴
1: 아하,
0: 문명이거든요.
1: 네네네.
0: 저 피라미드와 이집트 피라미드에 큰 차이가 있어요.
1: 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계단이 있네.
0: 계단 있죠.
1: 어, 가운데.
0: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는 이집트에 있고 하나는 멕시코에 있다.
1: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0: 그리고
1: 네네네.
0: 진짜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
1: 예.
0: 이집트 피라미드는 무덤이잖아요.
1: 아, 네네네.
0: 왕의 무덤이잖아요.
1: 저건 뭐죠?
0: 신전이에요. 저 맨 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1: 아, 꼭대기에서요?
0: 그래서 저거는 네. 제사를 지내는 신전 역할을 했던 피라미드고, 이집트 피라미드는 왕 파라오의 무덤이었다.
1: 아.
0: 요 문명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등장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아즈텍.
1: 아즈텍이다? 예. 이번 월드컵 때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될 멕시코 국기를 한번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시면, 국기에 아즈텍 제국의 시작이 상징으로 담겨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0: 일단 아즈텍 문명 어떻게 시작된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0: 아스틀란이라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멕시코 북부의 미지의 땅에 살던 종족이었어요.
1: 아스틀란.
0: 아스틀란에서 살던 민족들이
1: 네.
0: 이제 어떤 걸 믿었냐면 태양이 떴다가 죽어버리고 떴다가 죽어버리고 네 번 죽었다라고 믿어요.
1: 아, 예,
0: 태양이 생겼다가 네. 멸망하고 생겼다가 멸망하고 이렇게
1: 네.
0: 네 번째 태양이 떴는데
1: 네.
0: 멸망을 하자 신들이 너무너무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야, 이 암흑의 세계에 또 태양이 없어졌는데
1: 네.
0: 어떻게 하면 태양을 영구히 우리가 보존을 할까
1: 네.
0: 하다가 지금 네 번째 태양이 망하기 직전에 어떤 동굴에 딱 숨었거든요.
1: 예.
0: 까뿡 이렇게요. 우리가 희생을 하자. 우리가 뛰어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네. 우리 몸을 태우자.
1: 예.
0: 가 된 거예요.
1: 예.
0: 그 제일 먼저 부유의 신. 돈이 많은.
1: 아, 리치한.
0: 리치 가시.
1: 네. 네.
0: 리치한 신이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겠다. 뛰어들어가려고 했는데 아 뜨거워. 너무 뜨거운 거예요.
1: 예.
0: 아이 진짜.
1: 포기 포기 포기.
0: 난 잠깐 화장실 좀.
1: 네.
0: 그때 온몸에 종기가 난 가난의 신이.
1: 가난의 신이.
0: 너 저 봐라 저 봐라.
1: 예.
0: 내가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폴짝 뛰어들어가요.
1: 혹시 잃을 게 없는 신은 무섭습니다.
0: 잃는 게 없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진짜.
1: 예.
0: 네. Nothing to lose예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예. 부유의 신이 약간 당황한 거예요.
1: 네.
0: 아, 지금 내 입장이 뭐가 되냐고.
1: 그렇지, 그렇지.
0: 예. 에라이 모르겠다. 나도 간다.
1: 아, 같이
0: 같이 예. 뛰어들어요.
1: 예.
0: 그래서 자기 몸이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태양이 됐는데
1: 네.
0: 태양이 두 개가 떠오른 거예요. 두 명의 신이니까.
1: 네, 네, 네.
0: 한 명은 가난한 신의 태양,
1: 네.
0: 하나는 부유한 신의 태양.
1: 태양이 두 개 떴어요.
0: 두 개 떴어요.
1: 예, 예.
0: 밑에 있던 다른 신들이
1: 네.
0: 태양이 두 개 뜨니까 너무 덥다고.
1: 아, 되게 현실적이네요. 예, 예, 예. 다른 문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더운 게 문제였네요.
0: 예. 너무 더운 거 아니야?
1: 네네.
0: 야야야, 저거 하나 네. 줘도 낮추라고.
1: 하나 꺼라.
0: 하나 꺼라.
1: 하나 꺼라.
0: 해서,
1: 예, 예.
0: 야야, 저 뭐냐, 토끼를 예. 잡아서 하나에 던진 거 계속.
1: 어허.
0: 토끼를 계속 던져.
1: 예.
0: 그래서, 아! 맞고, 예. 하나에 약간 밝기가 떨어져요.
1: 예.
0: 그래서 달이 됐다.
1: 아, 그 토끼 자국이 있고?
0: 아, 그 토끼 자국이
1: 아~
0: 있고. 그래서 하나는 달이 되고, 하나는 태양이 됐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즈텍족이었어요.
1: 재밌다, 재밌다.
0: 재밌죠?
1: 예, 예, 예.
0: 이 아즈텍족들이,
1: 예.
0: 아즈텍족들이 이제 그 신의 계시를 받고 남쪽으로 이동하라라고 하면서 남하를 시작을 합니다.
1: 예.
0: 쭉쭉쭉쭉쭉 남하를 해요. 그때 다시 수호신이 까꿍 등장을 해요. 너희들 이름은 앞으로 메히카라고 불러라.
1: 메히카라고 불러라.
0: 개명하고 빨리 동사무소 가서 신고해라.
1: 어.
0: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아즈텍이 아니라 그러면 메히카입니까? 그래 네. 너희들 메히카다. 어. 그리고 또다시 하나 계시랍니다.
1: 네.
0: 가다가
1: 네.
0: 선인장 위에 독수리가 앉아있고 그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을 것이다. 거기가 신이 정해준 너희들의 터전이다.
1: 오.
0: 거기서 털을 잡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라라라라.
1: 또 계시를. 어.
0: 요거 잘 기억하세요.
1: 예.
0: 선인장 위에 독수리가 있고
1: 안타깝나?
0: 독수리가 어, 예. 뱀을 물고 있어요.
1: 오.
0: 그런가 보다 해서 계속 내려와요.
1: 네. 보기 쉽지 않은 장면인데.
0: 그렇죠.
1: 네.
0: 보통 뱀에 물려 죽죠 독수리가.
1: 그래요?
0: 선인장 위에 올라가는 예, 자체가 예. 거의 서커스거든요.
1: 아, 그렇죠. 예.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0: 어려워서.
1: 예예예. 예.
0: 내려옵니다.
1: 예.
0: 내려와가지고 텍스코코라는 호수에 도달해요.
1: 어.
0: 야, 이 호수 좋다. 네. 석촌호수 같이.
1: 어, 예, 예.
0: 야, 여기다 우리 털을 잡자.
1: 네.
0: 했는데, 야, 니들 누구야? 원래 텍스코코 호수가에 이미 고인물들이 있었어요.
1: 아, 선주민들이.
0: 선주민들이 여러 도시국가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1: 네.
0: 야, 너희 뭐야? 우리 메히카라고 하는데요? 치킨이냐 너희들?
1: 약간의 각색이 있습니다.
0: 약간의 각색이 있어요.
1: 예, 예.
0: 야, 방패!
1: 네.
0: 어, 예, 알겠습니다.
1: 네.
0: 계속 조리 돌림을 당해요.
1: 예.
0: 조리 돌림을 당하다가,
1: 네.
0: 클우아칸이라고 하는 종족의 용병으로 들어갑니다.
1: 아, 메히카들이요?
0: 메히카들이요.
1: 네.
0: 이 용병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1: 어.
0: 잃을 게 없으니까.
1: 네.
0: 클루아칸족에서 이제 용병으로 싸운 너무 잘 싸워요. 어,
1: 쓸만한데?
0: 쓸만한데 했더니 클루아칸에서 약간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 네.
0: 얘네들 너무 잘 싸우니까
1: 아...
0: 우리가 먹히는 거 아니냐?
1: 어, 불안해졌구나.
0: 해가지고 진짜 이길 수 없는 전투에 이 메히카족들을 보냅니다. 가서 어. 죽어라.
1: 어, 그래요? 예.
0: 저기 저쪽 가면 어떤 동네 부족이 있는데
1: 네.
0: 가서 싸우고 오라고. 너도 용병이니까 싸우러 오라고.
1: 근데 엄청 센 부족이야.
0: 엄청 센 부족이었어.
1: 예.
0: 못 돌아올까 쟤들.
1: 아이 감사해.
0: 아이고.
1: 예예 예.
0: 근데 교파라고
1: 이겼어.
0: 돌아온 거예요.
1: 이겼어. 대단하네.
0: 클루아칸 용병 예, 예. 메히카.
1: 예.
0: 당황한 거죠.
1: 클루아칸이 당황하죠.
0: 당황해요?
1: 예.
0: 어? 너도 원래 오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메히카족들이 네. 욕을 합니다. 어, 지금 그, 클루아칸 족장님 따님이 계시는데, 그 따님을 우리가 여신으로 만들어드리겠다.
1: 오, 예.
0: 승리 여신.
1: 네.
0: 보내주십시오.
1: 네.
0: 그 클루아칸 족장도 뭐, 내 딸을 여신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이리 와봐, 따라. 저기 가가지고 따라가봐, 저 아저씨들. 너 여신 만들어준대. 알았어요, 아빠. 따라가요. 한참 후에 연락이 옵니다.
1: 네.
0: 따님을 여신으로 만들어드렸다.
1: 네.
0: 우리 딸이 여신이야?
1: 어, 좋아하네요.
0: 아, 예, 같이 가보자.
1: 예.
0: 했는데 딸이 없고,
1: 예.
0: 메히카족의 제사장이,
1: 예.
0: 이건 전에 내려오는 얘기니까 아, 말씀드릴게요.
1: 되게 오컬트적인 얘기일 것 같아. 예.
0: 그 제사장이,
1: 예.
0: 메히카족의 제사장이 딸의 가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1: 그게 신으로 모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텐?
0: 이게,
1: 예.
0: 아즈텍인들은, 그러니까 메히카족은,
1: 예.
0: 어떻게 믿었냐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씨앗과 같이
1: 네.
0: 씨앗도 껍질이 벗겨져야지 안에 알맹이가 새로운 생명을 낳잖아요.
1: 예.
0: 사람도 껍질에서 나와야지 뭐가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1: 아,
0: 믿었어요.
1: 가죽을 벗겼구나.
0: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메히카족이 아니라 아즈텍족이라고 할게요.
1: 예.
0: 아즈텍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로 따님을 새롭게 신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1: 악의는 없었는데.
0: 악의는 없었는데.
1: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말도 안 되죠.
0: 클루아칸은 이걸 착각을 한 거죠.
1: 예, 예, 예.
0: 어쨌거나 클루아칸 족장 입장에서는 딸이 죽었잖아요.
1: 분노하죠.
0: 예. 저들 진짜 없애라고.
1: 어, 예.
0: 그러면서 진짜로 A급 매치가 벌어지는데.
1: 예.
0: 이때는 아즈텍족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1: 아즈텍 쪽이 당할 수가 없을 정도.
0: 그래서
1: 어.
0: 다시 용병 생활 청산하고
1: 네.
0: 다시 떠돌이 생활을 해요.
1: 아, 예.
0: 복잡한 얘기인데
1: 네.
0: 짧게 말씀드리면
1: 아까 떠돌이... 선인장의 독수리 뱀 그거 아직 못 봤죠?
0: 못, 아직 네, 못 봤죠.
1: 못 봤죠. 예, 예, 예.
0: 가다가 지금 그 쫓겨다니다가
1: 네.
0: 이제 그 호수 주변에서는 더 이상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1: 어.
0: 딸의 원수를 갚아라! 계속 찾아오고.
1: 쫓아오고, 예.
0: 야, 안 되겠다. 호수 안으로 가자.
1: 호수 안으로 가자고? 예.
0: 호수 안으로 가면 오통이
1: 어,
0: 되는데요.
1: 어, 네, 그렇죠.
0: 속천 호수도 아니고.
1: 어떻게 하라고. 예.
0: 저기 호수 중간에
1: 예.
0: 약간 밤섬 같이 톡 튀어 나온 갈대밭 있지 않냐.
1: 아 거기 가서 살자고?
0: 예.
1: 아 진짜요? 호수 중앙에?
0: 거기 딱 보니까 네. 마침 헛걸 봤는지 네. 독수리다!
1: 아 있었어? 선인장이 있었어?
0: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1: 어, 예.
0: 선인장이다!
1: 뱀이 있었어요?
0: 독수리가 뱀 물고 있다!
1: 아 그래요? 예.
0: 정신할 때 어떻게 보여 그게? 내로는 보이는데?
1: 아 저기 저 거기 정착하는군요.
0: 저기가 신이 점지해둔 우리의 터입니다.
1: 네. 김씨피륙이네.
0: 김씨피륙이죠.
1: 예. 예.
0: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1: 네, 네, 네.
0: 올라가서 갈대밭을 메우고 메우고 메우고 해서 거기에 터전을 잡아요.
1: 예.
0: 그리고 그 원래 인공섬에 가깝습니다. 네. 원래는 갈대밭을 메우고 네. 만든 섬이기 때문에
1: 네.
0: 이 섬 이름이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해요.
1: 아.
0: 이 테노치티틀란이 이제 아즈텍 제국의 수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없어요. 테노치티틀란이.
1: 아 그렇습니까?
0: 저 호수 자체가 메워지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거든요.
1: 아 멕시코 시티가 저기가 때문에
0: 멕시코 시티 아래에 있는 유적지예요.
1: 네, 저건 이제 가상 이미지입니다.
0: 그렇죠.
1: 예예. 예.
0: 근데 맞이 저 테노치티틀란의 최대 규모가 네. 여의도의 4배의 규모였다고 하거든요.
1: 야.
0: 그리고 인구가 최대 25만이 살았대요.
1: 많이 살았네, 진짜.
0: 테노치티틀란의 전성기가 1519년 정도였는데
1: 예.
0: 그 당시에 25만 인구를 갖고 있는 전 세계 국가는
1: 네.
0: 콘스탄티노플 정도고
1: 네.
0: 파리와 런던도 인구가 2만 3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1: 와.
0: 그러니까 전 세계 최대의 도시였어요.
1: 대도시네요, 진짜.
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문명 뭐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유럽
1: 맞아요
0: 또는 네. 기껏 해봤자 뭐 인더스 황하 문명 정도로 생각하시지
1: 네.
0: 중남미 아메리카 신대륙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땐
1: 네. 네.
0: 여기에는 시빌라이제이션이 없었다라고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1: 네.
0: 엄청난 문명 아즈텍 문명
1: 진짜는 저기 있었다
0: 진짜 저기 아. 25만 명
1: 어. 아니 근데 그 테노치티틀란 세운 데가 세웠을 때가 1325년이거든요.
0: 1325년이에요.
1: 그때 어떻게 호수에 도시를 세웠대요?
0: 그럴까요?
1: 네.
0: 1325년이 이제 아즈텍 그 족의 원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1: 고려 말이야. 예.
0: 아 정말 그렇죠.
1: 그렇죠. 예.
0: 1392년에 이성계가 내가 이 방어의 학기 하면서 조선을
1: 적극까지 받아주세요. 그거를 예. 예. 다시 메이코로 돌아가.
0: 메이코로 돌아와가지고.
1: 예, 예, 예.
0: 자 일단 그 호수 가운데 네. 당시는 시작은 미약했겠죠.
1: 네.
0: 해가지고 이 아즈텍 테노치틀란에 정착을 한 아즈텍 쪽이 살남기에서 네. 뭐 했냐면 도시 연맹을 만들어요.
1: 도시 연맹을요?
0: 혼자는 죽는다.
1: 네.
0: 뭉치면 산다.
1: 네.
0: 해가지고 삼각동맹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1: 어...
0: 저 호수 이름이 텍스코코 호수였어요.
1: 네.
0: 근데 그 옆에 도시국가 이름도 텍스코코가 있었어요.
1: 아, 네네네.
0: 텍스코코가 있었고.
1: 그럴 수 있죠.
0: 틀라코판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1: 어...
0: 틀어라! 뭐를? 코판을.
1: 아, 그렇게 외우면 되나요?
0: 이거 계속 외우실걸요? 네. 틀라!
1: 코판.
0: 아, 네. 감사합니다.
1: 외우겠습니다. 네. 예.
0: 틀라코판과 텍스코코, 테노치티틀란
1: 네. 아.
0: 삼각 동맹을 맺습니다.
1: 어.
0: 그러니까 네. 뭉치면 강하잖아요.
1: 강하죠.
0: 이게 세 도시 국가가 뭉쳐가지고 이제부터는 건달 짓을 합니다.
1: 아 다른 곳들을 다.
0: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전세내라.
1: 알았어요 오늘. 네네네.
0: 그러면서
1: 예, 예.
0: 이제 그 약탈을 시작을 하는데.
1: 네.
0: 그 테노치티틀란을 중심으로 한 아즈텍 문명을 우리가 이제 황금의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1: 아, 황금의 문명이라고 많이 하죠. 금이 많나 저기?
0: 금이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안 많고.
1: 아 그래요?
0: 예. 이게 다 뺏어온 것들이에요 다.
1: 아 뺏어온 긴 금이 많아서 황금의 문명이에요.
0: 네. 예. 도시 국가들로부터 조공도 받고
1: 예.
0: 금을
1: 예.
0: 그리고 가서 훔쳐오고
1: 예.
0: 거기도 귀금속이었겠죠.
1: 어...
0: 그러다 보니까 아즈텍이 황금의 문명이 된 거지.
1: 어...
0: 원래 저기가 황금 금광은 없었습니다.
1: 아, 그건 몰랐네.
0: 자, 이런 식으로 삼각동맹으로서 약간 건달짓을 해가지고 점점점 세력을 키워나가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세월을 좀 빨리 돌려가지고,
1: 네.
0: 몬테수마 1세,
1: 네.
0: 몬테수마 2세,
1: 네.
0: 그러니까 1500년대에요. 이때 아즈텍 제국이 정말로 탑을
1: 달리
0: 전성기가 어, 네. 도달해요.
1: 네.
0: 이때,
1: 네.
0: 1519년에,
1: 네.
0: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때 황제는 몬테수마 2세라는 황제였어요.
1: 네네네.
0: 대하!
1: 네.
0: 왜? 지금 저쪽 동쪽 해안가에 유카탄 반도 쪽에 얼굴 하얀 친구들이 상륙했다고.
1: 멕시코 동쪽이면 유럽에서 왔구나.
0: 그렇죠.
1: 어, 예.
0: 1519년에 이제 스페인에서 도착을 한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콘키스타토르.
1: 네.
0: 그러니까 정복자들이죠.
1: 예.
0: 정복자가 6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도착을 한 거예요.
1: 네.
0: 금 찾으려고.
1: 금 찾으려고.
0: 자, 이걸 이야기하시기 위해서는 에르난 코르테스가 어떤 인물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1: 에르난 코르테스는 어떤 인물인가요, 선생님?
0: 코르테스가 아니라
1: 코르테스.
0: 코르테스요.
1: 네네네.
0: 저분이죠.
1: 좀 이렇게 성격 있으실 것 같아요.
0: 성격 있으실 것 같아요.
1: 눈썹이 인상적인
0: 것 같아요. 아, 예.
1: 그린 것 같아요, 눈썹이. 예.
0: 그렇죠. 문신하신 것 같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뭐 나름 뭐 금수저는 아니지만 흙수저도 아닌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1: 네.
0: 그런데 굉장히 야망이 있었어요. 1519년이라고 하면 일단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요.
1: 아하, 네.
0: 1492년에 발견했기 때문에.
1: 네.
0: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너 저기 신대륙 가봤냐? 거기 금이 그렇게 많대. 금.
1: 네.
0: 얼마나 많은데 이게 약간 세월이 흘러가면 시간에 따라서 뻥튀기가 되잖아요.
1: 네.
0: 주먹만한 게 있대가 전달되면 이만한 바위만한 게 있대. 신체만한 게 있대.
1: 예, 예.
0: 이런 식으로
1: 풀려졌어요.
0: 그래서 코르테스가 네. 그래? 그럼 나도 황금 한번 그
1: 한탕 챙겨봐.
0: 한탕 챙겨봐.
1: 아.
0: 인생 역전해봐.
1: 그렇죠. 예.
0: 해가지고 건너와요.
1: 예.
0: 당시 이제 쿠바는요. 쿠바는 이미 스페인 식민지였어요.
1: 아.
0: 그래서 당시 쿠바 총독이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1: 네.
0: 벨라스케스라는 사람 밑으로 들어갑니다.
1: 네.
0: 안녕하십니까? 누구니? 저 코르테스라고 하는데요. 뭐하러 왔니? 아저씨 밑에서 일하러 왔죠?
1: 어.
0: 아, 그래서 부하로 일을 해요.
1: 예.
0: 코르테스도, 그러니까 벨라스케스도 이제 코르테스를 받아줬는데,
1: 네.
0: 얘가 딱 보니까 너무 개인적인 야망이 너무 큰 거예요.
1: 아, 네네.
0: 원래 얘를 필두로 해서 아즈텍 제국 그 뭐라고 할까 탐사를 보내려고 했는데,
1: 아, 네.
0: 목적은 탐사예요.
1: 예.
0: 황금 갈취가 아니라,
1: 네.
0: 근데 얘가 계속 황금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You are fired. 해고를 시켜버려.
1: 해고를 시켰어요. 예.
0: 그런데 여기에 넘어갈 코르테스가 아니었어요.
1: 어떻게요, 자기가?
0: 이미 벨라스케스가 나를 해고할 것이라는 걸 감잡았어.
1: 예. 술 있게 끝냈어. 예.
0: 그래가지고 해고 당하기 전에 이미 탐험대로 꾸려요.
1: 독자적으로.
0: 독자적으로 몰래 벨라스케스 몰래요.
1: 예예.
0: 일로 와봐. 너 황금 원하지? 받아라.
1: 아.
0: 말도 될 거야. 그래서. 자르자마자 차르시라고 하면서 벨라스케스 몰래 탐험대로 이끌고 도착한 게 600명이었어 방금요.
1: 600명이요? 600명 데리고 그러니까 왔다?
0: 기록에 따라 약간 다른데
1: 예, 예, 예.
0: 대략 600명 정도였다고 해요. 600명의 말 이것도 약간 기록에 따라 다른데 23마리 정도.
1: 말 23마리 정도.
0: 에 병력 600명.
1: 데리고 아즈텍 제국으로 갔다?
0: 근데 아즈텍은 인구가 테노시티슬란만
1: 25만 명이잖아요. 예.
0: 근데 네. 아즈텍엔 없고 코르테스에겐 있던 게 있었습니다.
1: 지혜?
0: 지혜요?
1: 아 지혜도 있겠죠.
0: 지혜도 아즈텍. 있죠.
1: 아즈텍 있겠죠.
0: 멕시코 정부 대사관님. 아니,
1: 옛날 전래 동화 보면 이런 거 답은 항상 지혜 이런 지혜. 거예요.
0: 예, 용기
1: 뭐, 용기 이런 거예요.
0: 거. 일단 예. 말.
1: 말이 아즈텍 제국에는 없었군요.
0: 중남미에는 말과 같은 큰 가축이 없었어요.
1: 아.
0: 그리고 총.
1: 그렇죠. 예.
0: 그다음 대포.
1: 예, 예.
0: 그리고 철 갑옷.
1: 네.
0: 놀랍게도 당시에는 철기 문화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남미에는요. 많은 분들이 약간 미개해서 그 아즈텍인들이 철기를 안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굳이 철기가 필요 없어요.
1: 필요가 없었다.
0: 그냥 돌과 나무로 농사가 충분히 가능했기
1: 그런
0: 때문에.
1: 그런 게 충분했기 때문에.
0: 충분했기 때문에.
1: 네, 네.
0: 어쨌든 간에 철기가 없었거든요.
1: 네.
0: 무기는 나무에 돌 끼워 놓은 거였어요.
1: 아.
0: 돌, 나무 방망이요.
1: 네.
0: 근데 이쪽은
1: 총에
0: 그 스페인산 철 갑옷에
1: 네.
0: 총에 대포에 말까지
1: 말 타고 예.
0: 자, 가자.
1: 아무리 그래도 600명으로 될까? 네, 어떻게 됩니까?
0: 그런데 네. 가면 갈수록 이제 원주민을 만납니다.
1: 네.
0: 원주민을 만나면 일단 죽이라고 했거든요.
1: 네.
0: 우리가 적이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상대편 일부 부족들이
1: 예.
0: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기요, 그, 아즈텍이랑 싸우러 왔냐고. 중간에 또 유명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1: 네.
0: 말린체라고 하는 한 여인인데.
1: 말린체?
0: 야야야, 그거 오징어를 좀 말린체 먹지 말고.
1: 아, 네, 네. 아,
0: 죄송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말린체라고.
1: 본인이 웃어요. 예.
0: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통역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1: 아즈텍 사람인가요?
0: 그러니까 아즈텍 사람은 아니라 아즈텍의 그러니까 다른 부족 여인.
1: 주변에 아, 다른 부족. 예.
0: 이 말린체의 도움으로 통역을 했거든요.
1: 예.
0: 들어보니까 이 부족은 저기 아즈텍인들에게 먹히는 부족이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말린체 부족이?
0: 그러니까 이 네. 통역을 했던 네. A 부족, B 부족, 어. C 부족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을 잡아가지고 죽인대요.
1: 그러니까 아즈텍이 막 인신공양하고 그랬잖아요.
0: 자, 여기서 예. 여기서 또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1: 아, 오해가 있나요?
0: 예. 그 많은 분들이 아즈텍인들이 이제 사람을 잡아서 먹었다라고 하시잖아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1: 처음 들어보는 오해인데.
0: 아, 그렇습니까?
1: 아, 그런 얘기가 있구나. 어, 예, 예. 근데요. 근데요.
0: 아, 뭐, 네. 뭐, 뭐, 그 영화에도 막 등장하고 하는데.
1: 뭐, 이렇게 막 내장 갈라가지고 막 받치고.
0: 어, 그건 맞아요.
1: 아, 이건 맞아요. 예. 네.
0: 그 단백질이 부족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건 했다. 오해고.
1: 오해고.
0: 어. 왜 그럼 인신공양을 했냐. 예, 예, 예. 제물로서 예. 아즈텍이. 예. 아까 그 다섯 개의 태양 신화로 돌아가면 신이 자신을 바쳐가지고 태양이 떴잖아요. 네. 다섯 번째 태양이.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신이 밑에 있는 아즈텍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네. 이 태양을 네. 그러니까 내가 희생을 해서 만든 태양을 유지하기 위해선 네. 너희들도 희생을 해라. 피를 바쳐라. 그래서 주기적으로 사람의 피를 바쳐라. 피의 원동력은 심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료로서
1: 연료 약간 태양광 에너지 충전하는 느낌이네요. 예, 예. 근데 그걸 왜 심장으로 하는 거야? 사람은 심장으로. 예.
0: 친구는 오랜 친구 죽마고 연료는 심장.
1: 네, 그런.
0: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태양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심장을 끄집어내서 이걸 태양신에게 바쳤다. 아,
1: 그걸 연료로. 그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어쨌든 그걸 그 원리를.
0: 거죠. 예. 그걸 믿은 거죠.
1: 예.
0: 그래서 계속 또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아즈텍인들은. 그래서 정복을 한 상대 민족 포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1: 아,
0: 배를 포로를. 갈라서 심장을 제물로 바쳤는데 그 희생당한 부족들이 아즈텍을 지금 공격하시냐고.
1: 코르테스 일행한테.
0: 코르테스 일행한테.
1: 그렇죠. 예.
0: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다.
1: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예.
0: 점점 반 아즈텍 연합군이 만들어져요. 아,
1: 그러네.
0: 스페인 그 정복자는
1: 다른
0: 600명밖에 안 됐지만
1: 네.
0: 이거를 몬테수마 2세가 들었네.
1: 네, 아직도.
0: 야, 지금 흰 애들 600명이랑
1: 네.
0: 우리가 인신공양하는 재물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쪽으로 오는데요. 자식들 원하는 게 뭐야? 황금이라고 합니다. 야야야야, 먹고 떨어지게 황금 몇 수레만 갖다 줘.
1: 아, 그냥 황금 줘서 돌려보내라.
0: 네.
1: 월드컵을 앞두고 멕시코 그 이후의 역사를 또 한번 다뤄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아즈텍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잡지사가 창립하고 바로 한두 달쯤 뒤에 카타르 월드컵이 열려서 라이브 예측 방송도 하고 했던 예, 그런 생각이 나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갑니다. 이번 월드컵은 뭐 대표팀 관련한 이슈도 좀 있었고 홈에서 출정식을 또 따로 안 했고 또 이제 경기 시간도 보니까 평일 오전에 한창 일할 시간일 때 위주더라고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뭔가 예, 월드컵 분위기가 안 나는 느낌은 들지만 또 어떤 역사와 명장면이 정작 개막을 하고 나서 만들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17일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선천적으로 기형인 심장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무리해서 저렇게 배척을 당하던 경험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야, 우리 모두는 그래서 각각 너무 빛나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처럼 꼭 생각을 해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게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하지만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노력하는 싱어송라이터 안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막 나는 내가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럽고 막 그래갖고 미쳐버리겠어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평생 그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를 모를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찾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공존하는 방법이고요.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무리해서 저렇게 배척을 당하던 경험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자랑 무대에 막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들으라는 듯이 제 옆에서 막 쟤는 노래도 못하면서 왜 저렇게 나대? 막 이러고 무대에 올라가서 올라가자마자 전교생이 저한테 야유를 해가지고 5분 동안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내려오는 일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계속 동네 노래자랑 어디 아파트 축제 이런 데를 계속 나갔거든요. 불굴의 정신력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제 음악 색깔이 짙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께서 제가 되게 강한 성격 같은 거를 가졌을 거라고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아니고요. 저는 진짜 약간 이런 순두부? 이렇게 쥐면 터지는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목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랄지 사랑 같은 거 따뜻한 거를 받게 되면서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채로 이제 정신건강에 병들기 시작했던 게 딱 그때가 아닐까 해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제 청소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략하게 압축해서 들으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되게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하냐면 그 시기는 저한테 아직 되게 어둡고 이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암흑기, 인생의 암흑기라고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보신 사진처럼 자꾸 무리해서 배척을 당하고 넌 나오지 마. 너는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발 앞에 자꾸 선이 그어지니까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내가 뭐를 잘못했나? 나는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지 않습니까? 친구를 사귈 때는 정말 매일매일 언제나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단어 하나, 눈빛, 뭐 조사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고, 마찬가지로 상대방한테도 행동, 말, 눈짓, 단어, 무슨 의의를 썼는지 애를 썼는지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고 과도하게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 오늘 역시 나오지 말았어야 됐어 라는 후회만 달고 맨날 귀가를 하게 돼서 이게 점점 밖으로 나가지가 못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 경험이 쌓이면. 거기에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쟤는 음악한다고 나대는 애, 재주도 없는데 나대는 애, 나대는 애, 나댄다, 쟤는 나대, 이 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게 약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최적의 컨디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간단한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된장찌개 먹을래 이런 것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집에 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하루에 어떤 테이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계속 되감아보면서 내가 뭘 실수를 했나? 그 사람이 왜 그랬지? 그 사람이 내가 역시 안 좋았던 거야? 이러면서 그냥 테이프만 되감는 사람으로 성장을 그냥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나서는 제 자신을 민폐 덩어리 같은 걸로 이렇게 규정을 짓고 살면서 이제 인간관계라거나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나는 민폐 덩어리야 라고 살면서 하니까 저는 레슨 선생님 앞에서 건반도 못 쳤어요. 팔이 다 떨려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고 이게 너무 과분한 사람 같은 게 갑자기 오니까 오히려 더 좀 구석진 곳으로 계속 파고들게 되는 느낌이 있었죠. 지금은 다행히 정신과 통원치료를 통해서 본래의 모습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네, 여전히 정말 소극적이고
여전히 사람 대하는 거를 어려워하고 여전히 아래로 이렇게 푹푹 가라앉는 날도 있어요. 종종 많아요. 그렇지만 잘 씻고 잘 먹고 잘 잡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3요소더라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사회의 시선이 제일 따갑게 꽂히는 어쩌면 이제 제가 제 모습 중에 제일 싫어할 수도 있었던 요소가 오히려 저를 미워하지 않는 데 제일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바로 제 흉터와 지병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아토피 때문에 몸에 다 흉터 투성이었고요. 이 쇄골뼈부터 배꼽 밑까지 세로로 가로지르는 흉터가 하나 또 있고 이쪽 어깨 쪽지에 니은자로 흉터가 하나 또 있고 그리고 몸통 군데군데 이제 한 요만한 흉터가 열 몇 개 정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심장 수술을 받은 흔적인데요. 저는 선천적으로 기형인 심장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좌심방, 좌심실, 뭐 우심방, 우심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심장이. 근데 저는 우심방, 우심실밖에 없어요. 즉, 심장이 반쪽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멋있죠? 지금보다 어릴 때는 당연히 이런 병이나 흉터 같은 게 되게 콤플렉스였거든요. 왜냐면 정상인들은 병 같은 것도 없고 수술 안 받고 그리고 흉터는 이제 이름부터 흉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시선을 받을 일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감춰야 되고 무조건 사람들이 동정을 하고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지금이야 반팔도 입고 민소매도 입고 하는데 어렸을 때는 다 덮는 옷 무조건 한여름에도 그러고 다녔었는데 사람이 이제 자꾸 하지 말라 그러면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반항심 같은 거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평생을 아이고 너 흉터가 있어서 어떡하니 아이고 너는 심장병이 있어서 어떡하니 제가 뭘 하든 공부를 하든 게임을 하든 노래를 하든 피아노를 치든 그냥 아이고 너는 심장병이 있는데 너는 아이고 팔에 흉터가 이렇게 많아서 계속 이 얘기만 들으니까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니 흉터가 있는데 어떡하라고 심장병이 있는데 어떡하라고 이게 나고 내 팔에 흉터가 많고 나는 심장이 반쪽이어갖고 수술을 5번을 받았어. 근데 뭐 어떡하라고? 불만 있어? 불만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저거든요? 야, 우리 모두는 그래서 각각 너무 빛나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처럼 꼭 생각을 해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인생, 뭐 특별한 인생, 아름다운 나. 이런 미사여구를 다 떼고 그냥 나. 나는 태어나서 산다. 그냥 이렇게. 좀 무뚝뚝해 보일지라도 앞뒤로 뭘 안 붙여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은 그 인생이라는 것에 앞뒤로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인생이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이런 거를 살을 계속 붙이면 나는 이렇다 내세울 게 없는 굉장히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나를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의기소침해지기도 할 거예요. 일단 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은 심장병이 있는데 저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사랑받는 가수가 돼. 막 이렇게 흉터도 있는데 세상에 방송에 나오고 이게 아니고 아랫배가 나왔지만 난 너무 아름다워. 나는 턱살이 있지만 정말 내 턱살도 사랑해. 이거 못해요. 왜냐면 사회가 평생 만들어온 기준에서 저희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저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랫배가 안 빠져요. 저도 술을 좋아해서. 그러나 얘가 사랑스럽진 않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내 아랫배는 나와 있다. 끝.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정말 너무 어렵고 저는 입에 담기도 저는 좀 간지럽고 그렇지만 나를 증오하다가 혐오하다가 조금 미워하다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감정의 톤이 바뀐다 그래야 되나요? 어두운 물감으로 계속 칠하긴 하는데 물감 짜는 양이 적어진달까요? 제가 심장수술을 처음 받은 게 20년? 또 더 됐거든요. 한 25년 전인데 지금은 이제 의학기술도 발달했고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태어나면서 성인으로 자랄 확률이 한 30% 정도일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수술 받고 살다가 전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거든요. 19살 때 이제 제가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환우회를 주최를 해주셨어요. 이제 저와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와 환자의 부모님 이렇게 모임 주최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제 병의 1세대가 제 삼촌뻘이고 제가 이제 한 2세대쯤 되고요. 대부분이 이제 아기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셨는데 그때 이제 그 부모님들께서 저를 보고 우리 애도 19이 될 수 있어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무슨 뭐 어디 막 진짜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가지고 막 무슨 막 서울대 예비 뭐 입학생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존경을 받을 만한 학생은 아니었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지? 하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지나고 생각하니까 내가 막 뭘 안 해도 사람만 있어도 이제 힘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제가 공교롭게도 지병이 있어서 되게 엄청나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는요 이게 받아들여져요. 뭔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특별해야 돼, 막 잘 살아야 돼 이런 거를 버리고 이게 나야를 일단 받아들이는 연습을 저는 이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기에 못 나도 아 나 아니야 난 아름다워 이게 아니고 어 그래 나는 이거야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생이라는 진흙탕 같은 거를 구르면서 막 흙도 묻고 꼬질꼬질해져갖고 막 울기도 하고 콧물도 나오고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지기는 해요. 그리고 그 거울을 봤을 때 그 못난 일을 사랑하지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않게 되실 거예요. 이 속도가 각자 다 다르더라도 방법도 각자 다 다르더라도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인생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제5회 하워드 카운티 AAPI 페스티벌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정 책임자 켈빈 볼과 인권 형평성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가 함께 문화 공동체의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악, 코리안 BBQ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 무용단, 풍물패 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오징어 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 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Operations Management Analyst is wanted to analyze operational, financial, guest service data, maintain systems, develop reports to improve forecasting, staffing, efficiency for Korean restaurants operations. Requirements are Bachelor of Statistics, Data Analytics or a related field, and fluency in Korean. Annual wage ranges from $101,816 to $105,000. Send resume to Hand Hospitality LLC, located at 347 Fifth Avenue, Suite Number 701, New York, New York, Zip Code 10016. Marketing Specialist is wanted to research fashion jewelry market conditions, analyze competitors, develop brand strategies, and drive marketing campaigns. Requirements are Bachelor of Marketing, Business, or a related field, and fluency in Korean. Mail resume to Joy Import and Wholesale Inc., located at 100 Union Avenue, Suite Number 240, Creskill, New Jersey. Zip code 07626.
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모든 아침 김경수입니다. 미국의 여름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5월 그리고 6월 초까지도 대부분의 여행이 그렇듯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세한 건너 유럽을 찾습니다. 바로 이때가 날씨가 크게 덥지 않기 때문에 유럽 여행객들이 많아지는데 그런데 올해는 프렌치 오픈 테니스 그랜슬램 코트들과 관중석의 엄청난 더위로 경기 중에 코트에 볼보이가 쓰러졌다는 소식도 들리고 유럽의 폭염이 지금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서유럽이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서 프랑스는 폭염과 관련돼서 7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발표가 또 나오고 영국의 런던도 화씨로 95도, 섭씨로 35도가량의 5월의 더위가 계속되면서 유럽을 찾아온 관광객들을 더 당황하게 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의 위협은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과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동부의 오늘 날씨는 이렇게 순한 얼굴로 기분 좋은 온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날씨와 기후와 전쟁과 인상된 기름값, 식료품 가격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건강이 최고야 라고 서로에게 등을 두드려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80세가 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나이로 대통령에 취임한 대통령으로 어제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다. Physical Annual Exam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오늘 미국 북동부 특히 뉴욕과 그 일대 날씨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씨로 83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섭씨로는 뭐 거의 그래도 30도까지 육박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서 오늘 조금 더웠다 싶으면 내일부터는 다시 온도가 화씨로 70도대 중반으로 가고 주말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은 그래도 비교적 맑은 날, 비교적이 아니네요. 어제만큼 기분 좋게 맑은 날이었는데 어제 날씨 혹시 기억 못하신다면 어제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 미국의 북동부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되고 다음 주 월요일쯤에 비가 잠깐 오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추세로라면 우리는 6월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아직까지 뜨겁지는 않은 미국의 최소한 북동부를 살게 되는데 유럽의 지금 폭염 소식은 참 실감이 나지 않는 사람이 죽기까지 한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5월인데 아직 5월 이제 며칠 남진 않았지만요. 이런 때에 날씨에 이어서 우리가 걱정하는 전쟁 소식입니다. 주말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합의가 거의 지금 임박했다. 임박이 아니라 거의 됐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며칠 동안 전투가 또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은 중동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반복해온 방식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죠. 일단 휴전에 합의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는 전략 이걸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방법이 지금 어떻게 전쟁에서 예상하지 못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까지 이란에 의해서 완전히 봉쇄될 줄 몰랐기 때문에도 일단 이걸 푸는 것으로 다른 중요한 핵 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나중에 하고 이건 먼저 풀자라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원을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의 이 하마스 사이의 휴전을 중재했습니다. 이 가자지구에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고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그 파괴된 가자지구의 그 재건을 할 수 있도록 2단계 협상을 제안했고 그렇게 돼서 지금 가자지구가 전쟁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걸 우리는 지금 이란에 대한 전쟁으로 인해서 잊어버리고 있지만 이런 교착 상태에 빠진 가자 지구에 그런가 하면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마스를 잡겠다는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정말 공격을 계속하고 가가호호 다니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많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때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도 같은 이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또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가자에서 미국 협상단이 초기에는 이런 방법으로 굉장한 진전을 이루어서 전쟁이 싸움이 멈추는 것 같았지만 작년 10월에 이 합의가 체결이 됐는데 1단계에서는 일단 이 하마스가 잡고 있던 남은 인질들 석방하고 이스라엘군이 부분적으로 철수하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한 식량, 의약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놓고 트럼프 행정부가 2단계 우리 이거 먼저 하고 좀 밀어놓자라는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다는 어려움에 이걸 지금 극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마스는 여전히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이런 구호 물자를 공급하고 그 지역에 군인들을 배치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진행을 했던 이 지금 협상 팔레스타인의 새 정부가 폐허된 도시 재건을 맡아서 통치권을 그러면 이 지역을 다시 다스리자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은 거의 매일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있고 하마스는 지금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는 이 반 정도 지역에서 더 컨트롤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립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기술관료위원회가 이 지역에 통치를 맡기로 했었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금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호단체들은 가자 재건이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여전히 천막을 지은 천막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 폐허 속에서 쥐가 들끓는 이 천막촌이다 이렇게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란과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상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거 해제하자 이거 먼저 하자 그리고 그럼으로써 페르시아만에서 나가는 석유 natural 액상가스 수송의 핵심 통로가 열리게 하는 그런 걸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안 핵 프로그램이라든가 미사일이 계속 지금 비축되어 있는 그 문제에 대해 중동 전역에 밀리시아 그룹이 지금 퍼져 있는 이 문제 이거 나중으로 미루자라고 하는데 중요한 만큼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과연 이렇게 하고 전쟁을 일시적으로 끝낸다라는 것이 그 다음이 중요한 문제, 이 전쟁을 시작한 그 원인, 그 이유가, 이게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걱정을 또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이 보면, 일단은, 그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이란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걸 위해서 공격하는 드론이 띄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전 상태에서 셀프 디펜스의 목적으로 미군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준비 그리고 좀 협상에 들어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발목을 잡는 이스라엘이 이 레바논과의 그 국경, 그러니까 레바논에 들어가서 지금 헤즈볼라를 잡아내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공격을 더 강화하고 레바논 영토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0: 어느 것을 봐야 할지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다음 달 80세 생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이 Walter Reed National Military Medical Center 병원이죠. 가서 신체 검사, 이 건강 검진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에 everything checked out perfectly,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렇게 checked out 됐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정보는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래도 건강해 보인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건강 상태 늘 관심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손에 멍이 든 모습도 봤고요. 다리가 이렇게 부은 모습, 또 목에 발진 같은 것이 포착이 됐지만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공식 행사 중에 또 이렇게 잠을 자는 것 같은 모습도 보였다.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그 80회 생일에 맞춰서 UFC 파이트 이걸 백악관 잔디밭 화이트 하우스 론에서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고 싶어서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 경기장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데 UFC 파이트 Happy birthday to you 그러면서 이거 막 한쪽에서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악관 론이 넓기는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4,000명 이상이 들어와서 생일 축하 파티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인터넷이 끊어진 전쟁 시작된 이후에 지금 수천만 명에게 인터넷 접속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란에서 어쨌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있고 없고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인터넷 액세스인데 어저께 그 발표가 있고 나서는 아직도 소식이 없다라고 이란에서 또 어떻게 밖으로 알렸는지 그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란에 대한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 이어갈 것이고 제2의 전선이 구축되어 있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더 깊게 들어가고 있는 레바논 영토 과연 이스라엘과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나 이것도 우리가 정말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간간이 들리고 있는 이민정책, 강력한 트럼프 대통령 2기 때 이민정책으로 인해서 아이스 요원들이 나와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한 번씩 들릴 때마다 우리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욕의 퀸즈라든가 또 뉴저지 일부 그 거리들의 상당히 걱정스러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소식을 서로 주고받기는 하지만 지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이기에 있어서 여러 정책 중에 이민 정책에 대한 것은 인기가 그래도 있는 편이다. 우리가 인기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또 찍은 그 유권자들이 그렇게 바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경제 문제라든가 특히 전쟁에 대해서는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전쟁이다. 이게 코스트 비용을 봐서도 말이 안 되고 미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왜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죠. 우리가 그 전쟁에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걸 잠시 후에 이민 정책에 대한 또 한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5: 헬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6: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5: 헬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6: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7: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박 시장 종폴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8: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오늘도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거 시즌에 아주 여러 곳에서 정말 우리가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되나 마나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예비선거가 6월 2일 그리고 뉴욕도 6월 23일 그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분노를 사서 예비선거에서 떨어지는 일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연방 상원에서 빌 캐서디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예비선거에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연방 하원 의원으로 토머스 매시가 2012년부터 이 지역에 이렇게 연방 하원 의원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뭐 제프리 엡스틴 문건부터 해서 이번 전쟁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인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참을 수 없다, 배신이다 하면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 예비선거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텍사스 주에서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 프리메리 예비선거 런오프 있었습니다. 결선이 있었어요. 텍사스주는 예비선거가 지난 3월에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두 명의 후보가 이걸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서 다시 런오프 어제 결선에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텍사스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 두 명 중에 한 명인 존 코린 상원 의원이 연방 상원 의원 예비선거에서 졌습니다. 이게 지금 4선 의원입니다. 이건 정말 놀랄만한 사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선거가 있기 일주일 전에 상대 후보를 인도스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이쪽 그 코린 연방 상원 의원 측에서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다가 일주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켄 팩스턴이라는 지금 현재 텍사스주의 법무부 장관 그리고 마가를 또 풀뿌리 운동부터 해서 지금 굉장한 그 선거 운동을 해온 팩스턴 후보를 지지를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어제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거의 이 AP통신이 승자를 이렇게 프로젝트하는 프로젝트드 위너로 도전자가 이겼다라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이 마가 진영 유권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파워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선거였는데 이 팩스턴이라는 현재 그 텍사스주의 법무부 장관으로 이번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한 후보는 그동안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텍사스주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선거에서 친 것이 아니다. 그 결과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소송도 2020년 그 대선 결과에 대해서 제기도 했고 대통령 첫 임기 동안에는 오바마 케어 폐기를 추진하는데도 앞장선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공을 많이 세운 그런 후보죠. 그래서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이 팩스턴 후보에게 선물을 하듯이 인도스먼트를 내놨고 그리고 로열티, 충성을 지켜세워서 칭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대체로 incumbent,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당선이 되는 경우가 재선이든 몇 선이든 당선이 되는 경우가 뭐 거의 75%였다라고 지금 뉴스위크에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연방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권자들과 직접 만날 일이 6년에 한 번씩 오는 선거니까 조금 소원해질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 도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까지 받고 그 이전에 이미 마가 진영의 풀뿌리 운동을 위해서 굉장한 이 유권자들을 직접 가서 만나는 그리고 또 everyday 우리도 느끼고 있지만 이렇게 선거 캠프에 가면 또 거기에 열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선거 운동을 했던 결과 이것도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지금 그런 일단 분석을 듣고 있습니다.

immigration, 이 ICE 요원이 한 번씩 나타날 때마다 연방 경찰 Federal Police라는 그 큰 글자가 써 있는 옷을 입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한 번씩 사진으로 직접도 보기도 하는 그런 지금 장면인데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 ICE 요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뉴저지 뉴욕에 위치한 Delaney Hall이라는 천 개의 이 베드, 침대를 갖춘 민간 운영, privately operated 되고 있는 이민 detention center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구금을 하는 거죠. 지금 뉴욕타임스라든가 AP통신 그리고 로이터스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 뉴욕 Delaney Hall 2기 행정부에 들어오고 나서 이걸 다시 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리버럴 시티, 생츄어리, 이민자 보호 도시인 뉴욕에 가깝게 그리고 뉴저지 역시 마찬가지 뉴욕시와 미 북동부 전체에서 체포된 이민자 수백 명을 수용하는 중심지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디텐션 센터 자체가 문제가 됐다라기보다는 여기에 지금 이미 들어가 있으면 구금이 된 상태에서 뭐 당뇨병이 심한데 약을 제대로 이렇게 가져다가 계속 할 수가 없다던가 또 음식의 문제라든가 너무나 크라우디드 과밀 수용 문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다. 예, 그런데 이 지난 금요일부터 여기 뉴욕에 위치한 이민자 구금 시설 앞에서 시위가 지금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 한인 2세 연방 상원 의원인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두 명의 연방 상원 의원 중에 하나인 앤디 캠 의원이 연방 요원들이 발사한 최류 탄인데 최류 액으로도 그리고 이 우춧가루 볼에 이게 뭐 노출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2026년 5월 25일이니까 우리가 메모리얼 데이로 나름 좀 이렇게 한가하게 보내고 있던 이번 월요일에 이 시위는 더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뉴욕, 뉴저지의 뉴욕에 위치한 Delaney Hall 앞에서 수백 명의 수감자들이 이 비인도적인 처우, 뭐 음식에서 벌레가 나오고, 뭐 의료 지원이 이게 지금 완전히 막혀 있고, 그래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또 유리로 해서 밖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럴 때 뉴저지 주지사 마이키 셰럴 주지사가 또 거기에 나가서 함께 구금 내부 실태 점검하자 해서 앤디 김 상원관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상원 의원으로 유일하게 여기 구금 시설에 들어가서 그 내부를 점검한 앤디 김 의원이 단식 투쟁을 주도한 핵심 수감자들을 다른 곳으로 그러면 옮기자라는 시도가 ICE 요원들에게 있어서 그때 바로 시위대와 충돌이 또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 차량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아서면서 이 과정에서 장갑차 같은 이 ICE 요원들의 장갑차 무장 요원들이 투입되면서 이 대치 상황이 뉴욕에서 격렬해진 이렇습니다. 그런데 ICE 요원들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이 아주 이 매운 그 페퍼볼 이 체류 엑스프레이와 함께 분사가 됐고 앤디 킴 의원이 눈과 목에 이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일이 있었다. 이 앤디 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생수로 다급하게 눈을 씻어내는 모습도 보였지만 지금 현장을 다녀온 후에 소셜미디어와 또 언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거기 가서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시도를 했지만 ICE는 장갑차와 무장 요원들을 보내서 이 불에 기름을 부은 그런 행동을 했다. 자신이 목격하고 겪은 일 너무나 참담하고 여기가 무법천지라는 걸 느꼈다. Delaney Hall, 이 구금시설로 실패다. 실패야 작은 이 시설을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폐쇄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페라리의 첫 전기차가 공개됐다고 저도 들은 소식입니다. 자동차 에어가들이 페라리를 전기차를 만들어. 근데 그 전기차 가격이요. $500,000가 넘는다고 합니다. 페라리 역시 전기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실이 됐다라고 뭐 이해는 하지만 $500,000도 넘는 페라리 전기차를 구매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그동안에 이 페라리 팬으로 오랫동안 페라리를 또 쫓고 또 사기도 했던 사람들은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페라리 자동차가 이 이름 전기차, 완전 전기차라고 합니다. 루체, 루체라는 말은 이탈리아로 이탈리아 말로 빛이라는 뜻인데 그 전에 애플 디자인을 총괄했던 조니 아이브라는 사람이 디자인 에이전시와 협업을 해서 만든 5인승 페라리 전기차인데 페라리 역사상 가장 큰 투자인데 결국은 가장 큰 도박 중에 하나로 평가된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차길래 페라리의 상징적인 V12 엔진 사운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안 꺾는 차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요. 먼저 차축에 설치된 장치가 가속 시에 차량 내부 기계음, 회전음을 증폭해서 들려주던 그 엔진 사운드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월요일에 공개가 됐는데 이 페라리 전기차 뭐 여러 가지 페라리의 대형 프로젝트로 최근에 실패한 그런 시도 후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닥에 고정된 반톤이 넘는 배럴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기회로 이거에 또 이렇게 다 들어가서 전기차 페라리 그래서 익스포츠카로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코너도 고속으로 뺑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런 페라리에 지금 전기차가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한번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50만 달러가 나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2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alla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세상의 모든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김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김스보석, 47가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에 위치한 김스보석 한글간 반포입니다. 재테크랑 골드바, 실버바도 김스가 쌉니다. 이번 주 김스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research, 경시대,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The next E. 에스더하 재단의 하프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목소리가 전화기 저편에서 무료 상담 전화로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하 재단의 하프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매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인의 인심은 덤으로 주어지는 곳.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845-866-4588.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입니다. 제니앤 뭉치 4주년 기념 세일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 친구들과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좋다고 소문난 반려견 제품들 다 모여있는 곳 제니앤 뭉치. 여름을 준비한 우리 멍멍이 고양이들을 위한 시원한 제품들 기다립니다. 발바닥을 시원하게 하는 쿨링 매트부터 다가올 더위에 기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 건강 영양제, 입어서 더 시원한 여름 패션, 질 좋은 사료, 간식, 침구, 카시트, 캐리어까지 모두 제니앤 뭉치에서 만나세요. 제니앤 뭉치는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혹시 오늘 방송 놓치셨나요? 지역 뉴스, 해외 뉴스, 최신 뉴스가 궁금하시다면 새로워진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쉽고 편안하게 만나세요. www.kradio.us 듣고 읽고 함께하는 우리 커뮤니티의 공간입니다. K라디오 홈페이지

0: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미국 시민권자다? 단순히 이렇게 국적만 갖고 오는 상속세, 증여세 문제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다. 모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이 궁금한 상속세, 증여세 대표적으로 질문을 놓고 유정연 변호사님을 초대했습니다. 한국의 법률법인 대륜 그리고 뉴욕 맨하튼의 SJKP 로펌의 또 미국 변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대륜 소속의 네. 워싱턴 DC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유정연이라고 합니다.
0: 네, 워싱턴 DC 변호사 그러면 미국 변호사라는 말과 또 좀 더 스페셜라이즈 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이제 회계사로서 네. 이제 한 5, 6년 정도 회계법인이랑 법무법인에서 네. 이제 M&A나 텍스 업무들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다양한 딜이나 텍스 업무를 해왔고, 현재 이제 제가 미국 변호사를 취득을 해서 네.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자산 이전이나 상속 증여, 다음에 한국 기업이나 개인의 미국 진출, 법인 설립, 업무 쪽에 이제 집중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0: 네. 회계사로 일한 경험, 그리고 지금 역시 숫자를 계속 보면서 어떤 중요한 재판들에는 이 회계 업무에 관한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재판에 이 결론이 나기도 했다,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한국의 굵직한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회계 업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네요.
1: 그렇죠. 그런 굵직한 재판에도 당연히 이제 기업의 근간이 되는 그런 재무나 회계 지식이 네. 중요하게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회계사 출신으로서 뭔가 법률을 본다는 게 조금 좀 스페셜라이즈 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0: 네. 그래서 회계사로서 이 변호사, 특히 워싱턴 DC 변호사로 한국에서는 법무법인 대륜 소속으로 그리고 지금 맨하탄에 또 현재의 SJKP 로펌하고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요. 항상 이 변호사님들, 이 분야의 변호사님들 만나면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 증여세 이거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잖아요.
1: 정말 많습니다. 이제 자산을 네. 그러니까 미국에 이주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역이민으로 네.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제 정말 예전처럼 한국에도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다 한국에 있고 재산도 한국에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네. 이제 가족 구조가 부모님은 뭐 한국에 계시는데 자녀는 또 미국의 시민권자로 있고 뭐 부모님이 한국에 있으면서 또 미국의 부동산을 취득하시고 뭐 미국 시민권자였다가 네. 결국 노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0: 네.
1: 그것도 회사 측면에서는 또 한국 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세우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아진 세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럴 때 국적만으로 세금을 어디서 내는 것이 딱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닌가 봐요?
1: 그럼요.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국적만 보는 게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라는 개념이 또 있고
0: 세법상 네. 거주자.
1: 네. 그다음에 재산의 소재지도 중요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증여자나 수증자가 이제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뭐 여기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졌는지 네. 뭐 그런 것도 중요하고 네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0: 네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법상 거주지 그리고 재산이 또 뭐 어디에 있었나 그 어느 나라에 그래서 신고를 해야 하나 뭐 한국에서 돈이 왔으니까 한국에서만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도 하시잖아요. 이럴 때 한국과 미국의 그 증여세 자체가 많이 다르다라는 걸 또 듣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세금을 내느냐부터가 되게 다른 구조인데요.
0: 네.
1: 한국은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수증자가 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돼서 이제 한국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으면 그 재산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한국 증여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할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반대로 이런 경우라면 또 이렇다. 미국은 네. 그러니까
1: 미국은 증여세가 네. 기본적으로 주는 사람한테 붙습니다.
0: 와. 네,
1: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의 도미스 그러니까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0: 네.
1: 그 사람이 증여를 하면 이제 전 세계 재산 증여가 그 미국 증여세 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0: 네. 지금 도미스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영어 단어죠?
1: 네. 거주자. 네.
0: 네. 근데 이 거주라는 게 우리가 그냥 주소지가 있는 것이 꼭 거주지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1: 세법상으로
0: 네,
1: 여러 가지 복합적인 네. 걸 보면 자산이 어디 있는지, 뭐 네. 가족 관계는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주소가 있는지,
0: 네.
1: 뭐 소득은 어디서 벌어들이는지 네. 이런 것들을 되게 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뭐 딱 명확하게 뭐 때문에 이 사람이 거주자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2: 네, 그래서 미국의 상속 증여세에서 말하는 거주자가 이게 소득세에 있어서 거주자와 같은 개념이 아닐 수 있다라는.
1: 네, 그렇습니다.
2: 네, 그러면 영주권이 미국에 있으니까 나는 미국 사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도
1: 네,
2: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2: 네. 증여세부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좀 구체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1: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네. 세금을 내는 구조인지가 다르고 네. 원칙적으로 한국은 세금 증여를 받은 사람 기준으로
2: 받은 사람.
1: 미국은 네. 주는 사람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2: 네. 네. 네. 좀 특이한데요? 네. 아니, 그걸 어떻게 그것 때문에 많이 좀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네요.
1: 네. 그래서 증여 공제도 되게 차이가 있는데요.
2: 네.
1: 한국에서는 뭐 배우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10년간 6억 까지. 그다음에 성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 공제가 이제 대표적이고
2: 네.
1: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년 기준으로 연방 평생 상속 증여 통합 면제 한도가 1인당 1,500만 달러로 굉장히 와. 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많은 경우에 신고는 필요할 수 있지만
2: 네.
1: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는 실제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2: 그렇게 본다면 미국에서 증여세 그 개념에 익숙한 사람들이 한국의 증여세 이렇게 얘기할 때는 상당히 좀 당황하고 네. 실수하는 일도 있겠다. 그런데 한국의 이 가족 간 증여 공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10년간이라는 그 의미가 뭐죠? 10년간.
1: 네, 이제 10년 동안에
2: 나는 유감은.
1: 네. 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증여를 하셨다고 하면 또 10년 안에 만약에 새로 증여를 하셨다 하면 그 금액이 합산돼서
2: 네.
1: 그 합산된 금액이 이제 증여 공제 제한 금액, 아까 말씀드렸던
2: 네.
1: 그 10년간 6억 또는 10년간 뭐 5천만 원 이런 범위에 10년 동안에 지급했던 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2: 네, 그러니까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돈을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받았다 해도 그게 다 10년으로
1: 합쳐지는.
2: 합쳐지는.
1: 네.
2: 그게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최소한
1: 네,
2: 10년
1: 맞습니다.
2: 동안은.
1: 네, 구수청에서도 네. 이제 10년 동안의 그 계좌 거래 기록을 다 보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쉽지
2: 네.
1: 않습니다.
2: 그리고 배우자 증여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인데 이게 성년 자녀 는 10년간 5천만 원?
1: 네, 5천만 원.
2: 18?
1: 네. 19? 19.
2: 네. 네. 그래서 2천만 원인데, 10년을 한꺼번에 봅니다.
1: 네, 반면에 미국은 또 평생을 네. 가지고 이게 보기 때문에, 아니면 1년
2: 그래요.
1: 기준도 있습니다. 26년 기준으로는.
2: 네.
1: 미국의 annual gift exclusion이라고 하는데,
2: 네.
1: 1인당 연 19,000달러까지는 신고 안 하고, 그냥, 신고도 안 하고,
2: 네.
1: 1,500만 달러의 그, 통합 면제 한도에도 적용되지 않고 1년에 19,000달러까지는 계속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러면 19,000달러씩 조금씩 이렇게 매년 자식에게 준다 그러면 그거는 세금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2: 신고 안 해도 되고요.
1: 네, 19,000달러. 1년에 19,000달러까지는.
2: 네, 네. 그런데 이건 그냥 미국이다 그러고 대부분의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한국의 이 증여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케이스 중에 이거 잘 몰라서 나중에 이렇게 세금 많이 받고 굉장히 놀란 그런 경우도 있겠죠?
1: 네,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양쪽에서 다 과세를 할 수 있는데
2: 네.
1: 뭐 물론 외국 납부 세액 공제라는 한쪽에서 뭐 증여세를 냈을 때 다른 쪽에 조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지만 이게 또 한도가 있고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양쪽에서 세금이 나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2: 네. 그래서 한국 미국 양쪽에 세금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알고 시작을 하면 그래도 좀 준비가 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서 그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그 어려움을 나중에 그냥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1: 네,
2: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 돈을 직접 이렇게 돈으로 줄 수 있잖아요. Money gift. 한국의 부모가 미국 자녀에게 유학 중이라서 송금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 그 세금을 미국에서 내야 하는 그런 송금도 있나요?
1: 그렇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돈을 보내주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2: 네.
1: 이제 미국에서는 증여받은 자녀가 그러니까 증여받은 자녀가 그 돈 자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2: 네.
1: 증여세는
2: 네.
1: 원칙적으로 주는 사람한테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2: 네.
1: 그렇지만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미국 납세자인 자녀가 이제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1년에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증여를 받으면
2: 네.
1: 미국에서는 그냥 정보 보고 IRS에 이제 신고를 하긴 해야 됩니다.
2: 신고.
1: 네. 이제 네. 외국에서 뭐 큰 기프트를 받았다라는
2: 네.
1: 보고를 해야 세금이 없더라도 만약에 보고를 안 하면 페널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아, 세금과 또 다른 개념의 페널티가 있네요.
1: 택스. 네, 그렇습니다.
2: 페널티. 페널티는 뭐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한
1: 네,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한 페널티입니다.
2: 그럼 그 액수가 많지는 않아요?
1: 상당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가지고
2: 네.
1: 네, 그다음에 한국 쪽은 또 별도로 봐야 됩니다.
2: 네. 그러니까
1: 아까 부모님이 한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자녀가 만약에 미국 자녀에게 보내는 경우 자녀가 미국에 산다고 해서 한국 자녀세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2: 네.
1: 수중자가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네. 뭔지 모르지만 한국과 미국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그 직접적으로 정작 그 상속 증여의 순간에 가지는 않더라도 여기 지금 미국의 한인 청취자들께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0: 대여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사전에 뭐 대여 계약서, 이자 지급, 뭐 상환 일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세무상으로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런 것도 중요하고.
1: 그러니까 부모님 네. 돈을 주셨어요. 주면서 너 나중에 갚아라 이런 대화는 사실 좀 그렇죠. 있을 수 있잖아요.
0: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1: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고 뭐 이자가 있으면 이자가 얼마고
0: 네, 실제로 지급한 이력이 있는 것이 좋고요.
1: 네. 와, 이거 진짜 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죠? 네.
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 면제 한도 안에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아까 IRS에 보고하는 거는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네. 또 어떤 보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신고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한다. 뭐 제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이게 새로운 세계인 거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부모님께서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부동산이 있다. 그래서 그걸 미국에 살고 있는 자식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막연한 경우면 지금부터 뭘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0: 지금부터 이제 돈을 뭐 증여를 한 다음에 하기보다는
1: 네.
0: 보내기 전에 먼저 이제 구조를 잡아놓고 네. 이게 한국 세법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미국 세법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네. 심지어 이제 또 주 세법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1: 네. 스테이트에
0: 따로 있기 때문에 보내기 전에 먼저 구조를 잡아야 세금뿐만 아니라 뭐 자금 출처나 상속 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1: 대비하는 네.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네. 이건 한국 국적이나 아니면 미국 시민권으로 미국 국적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0: 맞습니다. 처음부터 네. 한국, 미국을 같이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들께서 어떤 분들이 유정현 변호사님 같은 분께 연락을 드리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간단하게 상담하시는 그 예를 보면
0: 간단하게라고 하면 자산을 이렇게 옮기고 싶으신 분
1: 한국에
0: 있는 자산을 미국으로 옮기고 싶으신 분
1: 네.
0: 아니면 미국에 있는 자산을 뭐 처분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
1: 네.
0: 다음에 그러면 자녀들한테 상속 계획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1: 네.
0: 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굉장히 일반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1: 네.
0: 실제 사안에서는 결론이 또 달라질 수 있어서
1: 네.
0: 뭐 안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1: 네.
0: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얼마 동안이나 미국에 계실 건가요?
0: 저는 이제 당분간 계속 미국에 있을 거고
1: 네.
0: 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또 화상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네. 네, 연락 주시면 또 방법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들은 정보를 갖고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괜찮다 아니면 난 미국 시민권자니까 괜찮아라고 해서 이 한국과 미국이 같이 이렇게 크로스 보더 이건 뭐 큰 기업이 아니라도 자산 이전부터 뭐 상속세부터 이런 증여세 이런 것들이 다 이 하나 국적이 어떤 국적이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0: 네.
1: 네, 오늘 유정현 변호사님, 한국 법률 법인 대륜 그리고 또 워싱턴 DC 변호사로 뉴욕 맨하탄에서는 SJKP 로펌에서 여러분 만나오고 계십니다. 오늘 유정현 변호사님 함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아직 공식적인 여름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6월 21일인가요? 그런데 지금 유럽이 달아오르고 있다라는 소식, 런던과 프랑스 파리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폭염과 관계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도 위험하다 이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미국의 북동부 뉴욕과 그 일대는 특히 아름다운 하늘과 함께 정말 기분 좋은 온도로 오늘 남아있는 5월의 며칠을 즐기게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6월 초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일요일 아침부터 6월 1일 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 뉴스 한양 마트.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오늘 5월 27일 딱 89년 전 이날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1937년 오늘 개통이 되었는데요. 개통 첫날 무려 20만 명의 시민들이 걸어서 이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다리는 원래 지어질 수 없는 다리였어요. 차갑고 거센 해협의 조류, 안개가 자욱한 날씨, 그리고 울퉁불퉁한 해저 지형. 당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건설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설계자 조셉 스트라우스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결국 착공 4년 만에 다리를 완성했어요. 불가능하다는 말을 무시하고 안전을 챙기면서 4년을 버텨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리. 지금도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불가능하다는 말에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투데이 출발하겠습니다.

0: 5월 27일 투데이 여러분과 또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영화 좋아하시죠? 저도 어릴 때부터 영화 굉장히 좋아했어요. 젊었을 때는 극장 가서 많이 봤었고요. 실제로 극장에 가서 표를 예매해서 그렇게 많이 봤고 그 이후에는 집에서 뭐 어릴 때는 비디오 테이프로도 많이 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투데이 영화 시간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바로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 가슴 한켠이 묘하게 이렇게 설레는 분들 같은 세대이신 거죠. 오늘 저와 함께 영화에 한번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어떤 영화의 OST인지 혹시 아시나요? 유명해서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아시는 분들은 카톡 좀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 바로 이 노래의 그 장면이 나오는 그 노래인데 1980년의 프랑스 영화입니다. 바로 라붐이라는 영화예요. 클로드 피노토 감독이 연출한 청춘 로맨틱 코미디였죠. 개봉과 동시에 정말 이 프랑스에서는 일종의 사회현상을 일으켰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 제목 라붐이라는 것은 프랑스어로 파티 혹은 뭐 대성공이라는 뜻인데요. 개봉하자마자 정말 제목 그대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보신 분들 기억을 좀 소환해 보시면요. 줄거리는 아주 단순하죠. 프랑스 파리로 전학을 온 13살 소녀 빅이 나오죠. 이 빅이라는 소녀가 새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성의 눈을 떠가고 그리고 어느 날 파티에서 아주 잘생긴 마티유를 만나서 첫사랑을 시작하는 그런 아주 설레는 알콩달콩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성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심플해요. 순수함, 설렘 그 자체였죠. 그런데 이 영화가 진짜 특별한 이유는요. 바로 그때 그 당시 그 책받침을 장식했던 책받침 스타였죠. 소피 마르소라는 배우 때문입니다. 그때 소피 마르소의 나이가 한 13살 정도였죠. 당시 한 13세였던 소피 마르소는 원래 배우가 되려고 했던 소녀는 아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그 모델 에이전시의 사진을 그냥 넣었는데 별 기대도 하지 않고요. 그냥 넣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스타 되신 분들은 꼭 그렇더라고요. 길거리에 가다가 뭐 캐스팅이 되거나 그냥 친구 따라갔다가 오히려 더 뭐 눈에 띄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소피 마르소도 마찬가지로 그냥 넣었던 그 사진이 마침 그 영화 라붐의 캐스팅 감독이 그 에이전시의 신인 배우를 좀 추천해 달라 연락을 했더니 바로 그 직원이 추천한 사람이 소피 마르소였습니다. 이후에 7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주인공 빅으로 최종 발탁이 되는데요. 그야말로 신데렐라 그런 스토리 같죠. 영화는 프랑스에서만 450만 관객을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1500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면서요. 이 소피 마르소라는 여배우가 하루아침에 정말 유럽 전역의 아이돌 스타가 됩니다. 눈 떠봤더니 스타가 됐다 뭐 이런 거죠. 이 방금 들으셨던 곡 리얼리티가 영화의 그 처음 나오는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 파티에서 마티우가 빅에게 헤드폰을 이렇게 건네주면서 씌워주잖아요. 네, 설렙니다. 둘이 함께 음악에 이렇게 빠져드는 그 장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런데 그 1980년 당시로서는 이게 혁신 그 자체였대요. 지금 봐도 두근거리는 이 장면에 그 음악, 당시에는 무슨 기기로 음악을 틀었을까요? 제가 어제 잠깐 말했던 그 워크맨,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입니다. 1980년은 소니의 그 워크맨이 막 나온 시점이고요. 개인이 혼자 음악을 듣는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새로웠거든요. 그래서 그 혁신적인 기계를 틀어서 둘이서 이렇게 공유하는 순간, 사실 그 장면은 나만의 세계를 너와 나누겠다는 엄청난 고백이었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에어팟 한쪽을 다 건네주는 것하고 비슷하지만 당시에는 훨씬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는 영화를 어떻게 보셨어요? 기억이 혹시 나세요? 한국에서는 정식 스크린 개봉을 1984년 세종문화회관과 또 부산시민회관에서 영화 월간지 스크린 창간 기념 시사회로요. 단 700여 명이 본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세월이 흘러서 2013년이 되어서야 공식 극장 개봉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이전에 라붐을 봤을까요? 기억이 나세요? 저도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 1988년에 금성 비디오라고 있었죠. 지금 LG에서 VHS 그 비디오를 출시했고요. 1989년에는 그때 그 부처님 오신 날 특선 영화로 방영이 됐습니다. 비디오 가게 앞에 이렇게 줄을 서던 기억 혹은 TV 앞에서 설렜던 기억이 아마도 있으실 거예요. 이 주제곡 리얼리티가 그 루마니아 출신 작곡가죠. 블라디미르 코스마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영국의 가수 리처드 샌더슨이 이렇게 감미로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정작 이 노래를 불렀던 리처드 샌더슨의 이름을 아는 분들은 좀 드물 수도 있는데 이 리얼리티를 모르는 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이 곡이 프랑스에서 장장 그 8주 동안 차트 정상을 지켰고요. 유럽과 또 동아시아를 합쳐서 15개국에서 차트 1위에 올랐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프랑스 파리 하면 이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고 있는 거죠. 이 라붐이라는 영화, 어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냥 첫사랑의 아련함만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는 해요. 뭐 외도하는 부모, 흔들리는 그런 가정의 모습도 담겨 있고요. 그냥 순수한 청춘 영화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그 현실의 사랑은 좀 삐걱거리고 꿈속의 사랑은 완벽하다. 이 아이러니가 이 영화 전체의 주제입니다. 어른들의 세계도 함께 그려지는 그런 영화였었죠. 한국에서 정식 개봉도 안 됐는데 비디오로 TV로 이렇게 열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1980년대 한국은 아직 청춘 문화라는 게 많이 없었어요. 뭐 교복을 입고 통금 시간, 한 학교의 뭐 규율 이런 것들이 많았던 시대인데 이 화면 속에서 이 파리의 소녀는 파티를 즐기고 자기 감정에 막 솔직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고 이런 라붐이라는 영화가 어떤 자유의 판타지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꿈이 현실이 될 것 같았던 그 시절 오늘의 영화는 라붐이었습니다. 네, 이 노래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가끔 들어보면서 라붐 영화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되시면 그 옛날 첫사랑을 좀 떠올려 보시면서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플러싱 32, 다시 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은 최초입니다.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2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를 모십니다.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김 코치. 917-656-7717. 917-656-7717.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험루 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

0: 0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0: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팰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2: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3: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2: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3: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2: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3: 866-5999.

김범수가 부르는 나타나 들으셨습니다. 아, 오늘 혹시 지금 외출하신 분들 당연히 다들 이렇게 지갑 들고 나오셨죠? 남성분들은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혹은 뭐 핸드폰 케이스에 이렇게 카드만 꽂아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좋은 정보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지금 내가 지갑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내 카드가 결제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굉장히 황당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꺼내지도 않았고 또 만지지도 않았고 심지어 카드 근처에 아무도 손을 댄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요즘에 그 고스트 태핑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유령 결제라는 신종 카드 사기가 굉장히 좀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지역 매체의 보도와 또 보안 업체 가이드 포인트 시큐리티 자료에 따르면요. 이 수법의 피해 신고가 지난 1년 사이에만 무려 한 150%나 증가를 했대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요즘 그 카드를 보면은 NFC, 즉 그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편의점에서 이렇게 카드를 딱 갖다 대면 삑 하고 이렇게 결제가 되는 그 기능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범죄자들이 아주 저렴한 카드 리더기를 손에 딱 쥐고 지하철이나 뭐 마트나 엘리베이터 같이 사람이 좀 붐비는 곳, 좀 밀착할 수 있는 곳에서 슬쩍 접근을 합니다. 피해자의 가방이나 주머니에 이렇게 가까이 대기만 해도요. 카드 정보가 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교묘한 수법을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몇 달러짜리 소액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카드가 이게 살아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디지털 지갑 등록이나 기프트카드 구매로 큰 금액을 빼가는 거죠. 피해자들은 영수증도 없고요. 카드를 꺼낸 적도 없으니까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미국 소비자 보호단체는 길에서 이렇게 기부를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척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사실은 그 리더기를 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좀 막아야 할 텐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 보안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로는요, NFC 차단 기능이 있는 지갑이나 카드 슬리브가 있대요. 인터넷에서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면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에 NFC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할 때만 켜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항상 켜놓을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셋째는요, 이 카드사 앱에서 결제 알림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설정해 두면 좋다고 합니다. 모르는 결제가 만약에 바로 뜨면 잡을 수가 있잖아요. 바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체크카드보다는 또 신용카드를 이용하시게 되면 만약에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환불 절차를 밟을 때 이렇게 신용카드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편리하자고 만든 기술이었는데 이런 것조차 범죄에 이렇게 쓰이는 세상이 조금은 씁쓸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시간이 혹시 되신다면 카드 알림 설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가 결제가 되면 나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빨리 대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해놓는데 사실 뭐 1분이면 되죠. 금방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 모든 요즘의 사기 범죄를 보면은 지능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머리를 좋은 데 쓰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미리미리 좀 알고 이렇게 예방을 하면 당하지 않겠죠?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샤인머스켓 포도 100당 9불99, 시험드 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리아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8: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널 사랑하겠어. 서영은이 불렀습니다. 카톡을 주셨어요. 백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투데이,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5월이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이런 청취가 진짜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한마디 인사 건네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K-Radio US 항상 카톡 열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주시면 재밌잖아요.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공유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함께 좀 나눌 사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사연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항상 여러분의 생각이 저는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이면서 며느리입니다. 사실 이 고민을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시아버님에 관한 고민인데요. 아버님께서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저에게 사진과 영상들을 보내세요. 하루에 적게는 5-6장, 많게는 10장이 넘습니다. 셀카를 찍으신 것이라든지 산책하시는 모습, 봉사활동하시는 영상, 그리고 다양한 거리 사진들. 어떤 날은 용량이 큰 동영상이 줄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족 단체 채팅방에만 오면 그나마 제가 모르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저한테 개인톡으로 따로 보내시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도 저한테 이렇게까지는 연락 안 하십니다. 만약 우리 엄마가 남편한테 이렇게 매일매일 한다면 저는 엄마께 당연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희 남편은 그냥 두라고 하네요. 중간에서 한 번도 조율해 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무시를 하자니 며느리의 도리가 아닌 것 같고, 또 답장을 일일이 하자니 이게 또 매일 일이 됩니다. 진짜 진퇴양난이에요. 저희 시아버님께서 나쁜 분이 아닌 건 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외로우신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솔직히 매일매일 좀 힘이 드네요. 말씀을 드려야 할지 하면 안 되는지 고민입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 며느님과 비슷한 입장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시아버님과 비슷한 입장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하루에 많은 것들을 받아요. 뭐 사진도 받고 영상도 받고 그중에는 어르신들께서 보내시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저에게 보내주시는 거 너무너무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좋은 글이니까 또 좋은 노래니까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오는데 글쎄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좀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이 며느리가 말한 것처럼 시아버지께서 나쁜 의도가 있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어쩌면 뭐 스마트폰을 쓸 줄 아시는 게 너무 반갑고 이 연세에 이 정도 하신다는 거는 또 굉장한 거잖아요. 또 사진 찍는 게 즐거운 어르신일 수도 있고 그거를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우니까 가까운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이 받는 분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죠.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매일매일 이렇게 수십 장이 만약에 쌓이면 부담이 되는 것도 또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며느리라는 관계가 주는 특수성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친정엄마라면 아니면 친정아버지라면 아 엄마 너무 많이 보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부담 가질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시아버님께 그 말을 꺼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그런데 이 사연에서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사실 시아버님이 아니라 남편의 태도인데요. 그냥 두라는 말, 그냥 둬라. 이게 좀 배우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냥 두는 게 그게 과연 답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무시하면 며느리 도리가 아닌 것 같고 답하면 매일 일이 되고 그 사이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아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가족 사이에 연락하는 것 특히 세대 차이에서 오는 이런 소통의 차이 있잖아요. 그 온도 차이 우리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좋게 아버님 사실은 제가 이러면서 말을 꺼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그게 아버님의 기쁨이신데 그 즐거움을 뺏지 말고 내가 조금 그냥 더 희생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빙고. 네, 거북이가 불렀습니다. 아주 신나는 음악인데요. 오늘 날씨가 또 화창하니까 기분 좋은 음악 들으셨습니다. 이런 신나는 음악 나오면은 조금 자연스럽게 들썩들썩 하시나요? 그렇게 하시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춤도 춰보시고 막춤이어도 좋습니다. 음악에 맞춰 리듬에 맞춰서 좀 흔들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침인데요. 이제 조금 있다가 점심도 드실 것이고 어제 저녁에 혹시 야식 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라면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라면 한 봉지에 60년. 지금 혹시 이 순간에도 혹은 어제 밤에 보글보글 라면 끓이셨던 분들 계신가요? 늦은 밤에 야식으로 먹기 딱 좋은 라면이고요. 또 술 드신 분들은 이 숙취를 없앤 그런 해장 개념으로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은 그냥 밥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럴 때도 그냥 간편하게 라면을 드시기도 하죠. 이후에 어찌 됐든 오늘 저녁에도 혹시 라면을 드실 계획이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 밥상의 이 영원한 단골 라면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라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전설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이 나실까요? 1984년에 LA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였죠. 안병근 선수가 금메달을 딱 따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배가 고파서 라면 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때 안병근 선수가 훗날에 야 그때 그 얘기는 좀 과장된 얘기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 유명한 게 1986년에 서울 아시안게임 육상 3관왕이었죠. 임춘혜 선수 기억나시죠? 라면만 먹고 뛰었다라고 해서 그 임춘혜 선수를 우리가 라면 소녀라고 라면 소녀 신화로 온 나라를 정말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임춘혜 선수는 물론 후일 인터뷰에서도 라면만 먹은 건 아니라 체력 보강을 위해서 도가니탕도 먹고 삼계탕도 먹었다 이런 인터뷰도 했어요. 사람들은 왜 그들이 말한 이 라면의 이야기를 그렇게 믿고 싶었을까요? 이 가난과 근성, 이 헝그리 정신, 라면 한 봉지 안에 그 시절 어려웠던 그 시절 우리의 삶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한국 그 최초의 라면을 아시죠? 삼양라면은 1963년 9월 15일에 출시가 됐는데 그 삼양식품 창업주였죠. 전중윤 회장이 일본에서 이 제조법을 들여왔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안 사 먹었대요. 이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던 닭 육수에 또 꼬불꼬불거리는 그 면 때문에 외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라면 없는 세상을 상상도 못하죠.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것은 무료 시식 행사를 한번 벌였는데 그게 그냥 대히트를 쳐서 1965년에는 정말 높은 연 매출을 기록하게 되었대요. 지금도 이렇게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 한 바퀴 도는 재미로 마트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새는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예전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식 코너 효과가 굉장히 대단했던 거죠. 60년 전도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라면 시장을 연 것은 뭐 삼양이었지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라면들이 등장하면서 이 라면의 시장을 바꿔놓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누적 매출이 20조 원을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록을 한 곳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면발 있잖아요. 라면 면발을 이렇게 일렬로 이으면 엄청난 길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길이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지. 라면은 맨 처음에는 사실 우리의 그 배고픔을 달래주는 그냥 그런 음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종류도 진짜 너무너무 많아지고 또 지금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간식 혹은 야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이 라면이 이 세계인의 냄비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 라면 한 봉지의 역사가 60년, 벌써 60년이 되는데요. 오늘 밤에 뭔가 또 허전하신 분들,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면 라면 한 봉지를 또 끓여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잘 익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꽤 행복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취향에 따라 계란을 넣기도 하고 파를 송송송송 썰어 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첨가하시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라면이 벌써 우리와 60년을 함께하면서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요. 이렇게 벌써 함께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투데이 스토리 좋은 정보로 또 아주 좋은 내용의 내용 가지고 한 분을 만나볼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투데이는 여기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을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 옆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항상 사랑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항상 학생의 자세로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오시거든요. 전문가분들이 오세요. 배울 준비 다 됐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한인 시니어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메디케어 제도에 대해서 샅샅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그 흥분해가지고 오늘 메디케어에서 이러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평온한 자세로 라이언 에이전트가 웃고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아들보다 낫다.
1: 아, 맞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0: 아들한테 메디케어가 가입하는 거 좀 해봐라 그러면은 툴툴대기나 하고 똑바로 해주지도 않고. 네.
1: 그리고 아들도 힘들고요.
0: 아, 네. 네.
1: 왜냐면 본인 전문 분야가 아닌데 하려면은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0: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1: 그렇죠. 네.
0: 자,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메디케어 에이전트계 아들 같은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그 저도 이제 메디케어 이 에이전트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1: 네.
0: 전문가여야 된다.
1: 네.
0: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그렇군요. 우리 어떠세요? 라이언 김은 항상 이런 부분에 계속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러세요?
1: 아, 그럼요. 항상 매년 업데이트 되는 걸 제가 찾아보고
0: 네.
1: 그리고 일단은 메디케어 그 어드밴티지라든지
0: 네.
1: 여러 회사랑 컨트랙을 맺고 플랜을 가입을 할 수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뉴욕 뉴저지 커넥티컷 내가 활동하고 있는 주에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0: 네.
1: 예. 물론 뭐 라이센스 없는 분은 당연히 없겠지만 예, 라이센스를 갖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서티피케이션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러면서 이제 매년 바뀌는 그 업데이트 되는 룰이라든지 뭐가 새롭게 변화하는 것 그걸 항상 매년 매년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자, 제가 이제 메디케어 에이전트계의 아들 같은 라이언 킴이라 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뭐 이제 전문가라고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어렵게 선병한다든지 그냥 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질문하기 어렵게 한다든지 좀 부담스럽게 한다 이럴 수 있는데 라이언 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그 인상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1: 아니요, 제가 항상 웃는 상이요. 그래서 스마일링 페이스이기 때문에
0: 네.
1: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포인트를 좀 따는 게 있죠.
0: 네. 자,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하다 얼굴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K-Radio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지금 라이언 킴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독립 에이전트고요.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 오늘은 메디케어의 이모저모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물어봤어요. 혹시 케어 갖고 계신 분이 주변에
1: 네.
0: 계세요? 어떠세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시어머니인데 금액을 꽤나 많이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예.
0: 네.
1: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대충 들으면 어떤 상황에 어떤 보험을 갖고 있겠구나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지는데
0: 네.
1: 그러나 이제 제가 방송 특성상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정 회사의 플랜에 제가 광고하러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0: 네.
1: 뭐 어느 회사의 플랜이 어떤 장단점이 있고 플랜별 비교는 개인 상담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금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내가 메디케어 갖고 있는데 비용을 매달 너무 많이 내 이거 부담돼 하신다면 직접 문의전화 해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언 킴 에이전트 문의전화번호는 516-456-2805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메디케어 이모저모를 짚어봐야 되는
1: 예,
0: 첫 번째로
1: 좋습니다.
0: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1: 일단은 메디케어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뭐 그건 메디케어뿐만이 아니고 근데 저희 인생이 뭐든지 처음 보면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시민권 따는 것부터 시작, 영주권 따는 거,
0: 네.
1: 영주권 취득, 시민권 시험,
0: 네.
1: 운전면허 변경 등등등.
0: 이사라도
1: 네.
0: 한번 가면 각종
1: 그렇죠.
0: 유틸리티 변경, 머리 아프네요.
1: 네. 콘에디슨 쓰는데 그것도 아닌 경우 있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0: 네.
1: 보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는 사실 어렸을 때 살다가 미국에 온 지가 오래돼서
0: 네.
1: 한국 시스템, 한국을 제가 관광으로 자주 가긴 합니다만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뭐 공과금을 내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0: 네.
1: 얼만큼 복잡하고 시스템이 우리랑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0: 좀 단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예, 네, 예.
0: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1: 네. 아, 그렇죠. 보험은 조금 더 단순하게 네. 되어 있죠.
0: 맞습니다. 보험은 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1: 건강보험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아, 그리고 더 쉽게 네. 느껴지는 이유가 네. 언어적인 장벽이
1: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일단 한국은, 미국과 한국의 장단점은 있는데, 한국의 장점은 커스터머 서비스와 신속함.
0: 아, 빠른
1: 것 같고, 예, 뭐, 배달도 금방금방 온다고 하고. 미국은 뭐, 땅도 넓고, 여러 가지 이유로.
0: 맞아.
1: 또, 시스템은 확실한데.
0: 네.
1: 조금 느리고, 답답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0: 조금 아니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저도 이제 미국에 적응이 돼서 네. 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걸려도 아, 원래 그렇구나
0: 네.
1: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한국에 잠깐 갈 때는 또 얼마나 그 빠른 게 편한지 네. 또 이제 한번 느껴봐야죠.
0: 뭐 서류 한 장 가서 그냥 조금 기다렸다 한 10분 하면 뚝딱 떼주니까.
1: 그렇죠. 예.
0: 맞아요. 자,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제도든 간에 똑바로 알아야지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메디케어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 라이언 킴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뭐 다 복잡하다 그랬지만 메디케어만큼 복잡할까 싶네요.
1: 아, 맞습니다. 예, 메디케어도 상당히 복잡한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라이센스를 따고 메디케어 보험 쪽으로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
0: 네.
1: 오늘 제가 간략하게 메디케어를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일단 메디케어는 A, B, C, D 서플리먼트로 이렇게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 왜 이렇게 많은 거죠?
1: 맞습니다.
0: 그냥 합쳐 놓으면 안 돼요?
1: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미 이게 쭉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수십 년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미국의 장점이다 단점이
0: 네.
1: 한 번 정하면 또 잘 안 바꿉니다.
0: 네.
1: 예.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라고
0: 맞아요.
1: 저는 보는데 단점이라기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고 쭉 나아갈 수 있는데 다만 좀 느리다.
0: 네.
1: 좀 느릴 수가 있는데 메디케어가 이제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A, B부터 시작하자면 아마 이제 65세가 넘으셔서 A, B를 메디케어를 받으신 분들은 이 네. 내용이 조금 더 친숙할 수 있고
0: 네.
1: 아니면 갓 65세가 지금 되시는 분들은 이게 들어도 헷갈리기 때문에
0: 네.
1: 일단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총정리 개념으로 이런 것이 있다
0: 네.
1: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손님이 이걸 다 정독을 해서 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0: 아, 이거 정독이 안 돼요.
1: 에이전트가 수수료 받지 않는 에이전트가 저뿐만이 아니고 한인 에이전트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0: 네.
1: 수수료 받지 않고 이 메디케어 상담 그리고 가입까지 쭉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0: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왜 수수료를 안 받는 걸까? 그러면 예. 에이전트는 어디서 돈을 벌지? 이런 예. 생각이 들거든요. 예.
1: 메디케어는 메디케어 그 보험회사 민간 보험회사에서 수수료가 나오고 손님들한테는 수수료를 따로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0: 네.
1: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혼돈하시 하지 말아야 될 게 저는 뭐 그런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만
0: 네.
1: 메디케어 외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0: 네.
1: 저는 뭐 메디케어 쪽 에이전트로 메디케어 보험 쪽만 네. 하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시니어 아파트라든지
0: 네.
1: 아니면 뭐 푸드 스탬프 신청 등등 이런 것은 또 소셜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그 결론은 우리 라이언 킴 에이전트는 한 푼도 받지 않고
1: 맞습니다.
0: 친절하게 네. 아들보다 낫게 상담해 준다. 여기까지 하고
1: 그렇죠.
0: 저희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카카오톡에서 K-Radio US 친구 추가해 두시고 언제든지 K-Radio 전 프로그램과 얘기 나누실 수 있어요. 라디오 생활 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만의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 0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이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의 삶을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세전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이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의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해서 스페셜 세일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이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임상 연구 결과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3: 헬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4: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3: 헬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4: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5: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레시스 파크 시장 존 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6: 요즘 여행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아?
7: 그래서 나는 남미로 간다. 프론투어 코스타리카 5박 6일 럭셔리 힐링 여행. 천연온천 호텔 2박 열대우림 액티비티까지. 이게 바로 완벽한 힐링 코스지.
6: 코스타리카? 완전 재충전 여행이네. 근데 남미 하면 페루가 빠질 수 없잖아.
7: 맞아. 페루 7일과 8일 완전 일주야. 마추픽추, 무지개산, 소금광산, 쿠스코, 리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
6: 우와, 남미를 통째로 돌 수 있네.
7: 게다가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투어까지 한 번에 예약 가능해. 이번 겨울 남미가 나를 부른다.
6: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프론투어.
9: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0: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9: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1: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미용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2: 캠퍼스 안전요원을 지원하여 뉴욕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라디오 차에서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K-Radio 앱에서 또 K-Radio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언제든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앱을 갖고 계시면 거기 들어와서 K-Radio 라이브 이렇게 검색하시면 샌디 추이 박사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화면으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K-Radio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라이브 보실 수 있거든요. 새롭게 단장한 K-Radio 웹사이트 www.kradio.us에서 뉴스도 보고 방송도 듣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정보도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오세요. K-Radio.us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광고 듣는 동안에 카톡으로 문의가 왔어요. 여러분 카톡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K-Radio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아이디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K-Radio US가 친구 추가 아이디입니다. 우리 라이언 킴도 혹시 친구 추가하셨어요? 아, 잠시만요.
1: 해야 되겠네요.
0: 안 하셨다니까 마이크를 제가 안 올렸네요. 예. 지금 빨리 들어가서 하시면 좋겠고요.
1: 알겠습니다. 예.
0: 자, 지금 테스 형님이 네. 아이디가 테스 형이세요. 예.
2: 네. 네, 이분은 그 항상 질문을 청취를 잘 많이 하시면서 제가 네. 아이디가 기억이 납니다.
0: 오, 예. 네. 테스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월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습니다.
2: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0: 축하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SSA 내 어카운트를 보니까 보험료는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파트 CD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와, 이분이 뭐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2: 그러네요. 이미 항상 항상 열혈 시청 청취자셨는데 네. 역시나 이미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이게 네. 이제 진짜 라디오로 지혜를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2: 맞습니다. 저 거의 준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네. 이제 기본 틀을 다 알고 계시고 본인이 딱 필요하신 부분만 딱 질문을 해주시는 건데
0: 네.
2: 이제 그 디서빌리티 인컴을 소셜국으로부터 받게 되면 2년 동안 받으시면 2년 1개월째부터 메디케어가 네. 나옵니다.
0: 아, 네. 예.
2: 아주 그런 65세가 안 됐을 경우에도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0: 네.
2: 청취자분께서 65세가 되시는지 안 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0: 네.
2: 아마 안 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65세가 되셨다면은 뭐 이미 메디케어를 갖고 계셨었겠죠.
0: 네.
2: 저도 메디케어를 빨리 받고 싶습니다.
0: 저도요. 네. 네.
2: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0: 네.
2: 왜냐하면 메디케어 A, B를 받으시는 건데 AB가 정부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바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내용인데
0: 네.
2: A와 B는 소셜국에서 발행을 합니다.
0: 네.
2: 소셜국에다 신청하면은 소셜국에서 이제 소셜국에서 연동된
0: 네.
2: CMS라는 연방 정부에서 메디케어 A와 B를 줍니다.
0: 네.
2: A와 B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메디케이드가 있든지
0: 네.
2: 아니면 파트 C, D 서플리먼트 이분이
0: 네.
2: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0: 맞아요.
2: 그 보험을 추가로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플랜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제 플랜이 이제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뉴저지에 사시는지 뉴욕에 사시는지 아니면 뉴욕에서도 카운티가 퀸즈 카운티인지 나소 카운티인지 웨체스터 카운티인지 에이. 아니면 뉴저지 버겐 카운티인지 모리스 카운티인지 카운티별로 보험이 제공되는 게 또 다릅니다.
0: 또 달라요?
2: 맞습니다.
0: 네.
2: 그래서 파트 C도 보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혜택을 정확하게 비교를 하고
0: 네.
2: 나한테 맞는 보험으로 처음에 딱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고 이미 첫 단추는 끼워졌고 이제 두 번째 단추를 끼워야 되거든요.
0: 네.
2: 첫 단추로 파트 A, B는 나왔기 때문에 파트 CD 서플리먼트를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정하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0: 지금 9월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셨으니까 가입 언제?
2: 3개월 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0: 네.
2: 8, 7, 6, 9월달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9월달에 만약에 가입을 하시면 10월달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 때문에 3개월 전에 미리 6월달에 상담 후 가입까지 맞춰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가입 기간을 놓치면 벌금
2: 이미 파트 B를 받으셨기 때문에
0: 네.
2: 벌금은 없고 다만 약보험 파트 D나 아니면 파트 D가 포함된 약보험이 포함된 파트 C까지 앞뒤 6개월 앞뒤 3개월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벌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분은 벌금을
0: 없고
2: 벌금을 받기 굉장히 힘든
0: 네.
2: 벌금을 받고 싶어도 받기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정확한 완벽한 케이스입니다.
0: 네. 예.
2: 9월 달에 가기 전에 6, 7, 8 중에서 저는 뭐 6월 달에 빨리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0: 네.
2: 그 안에 이제 개별 상담을 통해서 메디케어 플랜 C, D 서플리먼트를 상담을 하시고 맞는 보험으로 가입을 해놓으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0: 네, 이분이 또 추가 질문을 병원에서 수술이라도 하면 20% 부담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2: 파트 B 같은 경우는 이제 20% 코페이가 있을 수 있는데, 파트 A도, 그래서 파트 A와 B 두 개만 갖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0: 아,
2: 그러면
0: 네.
2: 언더 인슈어드라 그래서 보험이 부족한 케이스고, 그러나 파트 C, D, 서플리먼트 중에서 적절하게 배합을 해가지고 고르셔서 들어가시면, 20%를 무한대로 코페이를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가는 플랜과 정해져 있는, 계약이 되어 있는 코페이만 내시면 되기 때문에,
0: 네.
2: 20%를 무한정으로 끝까지 내는 것이 아닙니다. 100만 네. 불이 나오면 20만 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트 C, D 서플리먼트를 적절하게 상담 후 맞는 것으로 가입을 해놓으시면은 20%를 무한대로 내지 않습니다.
0: 네, 개인 부담 없이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2: 인컴에 대해서도 이제 이건 이제 confidential information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인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 여쭤보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 상담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
0: 네.
2: 인컴에 따라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메디케어는 인컴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메디케어는 지금 65세가 되시거나 아니면 디서빌리티 인컴을 2년 받으셔서 받는 거고
0: 네.
2: 그 이후에 이제 메디케이드라든지 MSP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컴에 따라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병원 코페이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렇지 그 인컴이 좀 높으셔서 그 두 가지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0: 네.
2: 파트 C나 서플리먼트를 잘 상담을 지금 제가 파트 C하고 서플리먼트를 모든 보험회사 플랜 혜택을 제가 방송 특성상 여기서 말씀해 드릴 수가 없어서 저도 좀 답답한데
0: 네.
2: 이건 개별 상담을 제가 해드리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 네. 테스 형님 여기까지 이제 답변을 드렸고요. 더 자세한 개별 상담을 더 늦기 전에 6월부터 할 수 있으시니까 빨리 네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 상담은 5월달에 미리 해도 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네네. 전화번호는 516-456-2805번입니다. 지금
2: 예, 5월달에 미리 상담을 하셔서 보험 혜택을 여러 군데를 비교해 보시고 이제 뭐 6월달이라든지 7월달에 이제 고르시면 되고 그럼 네. 이제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0: 네. 자, 지금 딱 시즌 좋네요.
2: 맞습니다. 네. 예. 네. 항상 저는 3개월 전 아니면 그보다도 더 이전에 미리미리 상담을 받으시고 플랜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항상 막차를 타시는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65세가 돼서 메디케어가 내가 9월 달에 생일이시다. 그러면
0: 네.
2: 9월 1일부터 메디케어가 시작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0: 네.
2: 근데 10월, 11월, 12월 달에 오셔서 이제 상담하고 막 후다닥 들어가려고 하면은 항상
0: 네.
2: 항상 촉박합니다.
0: 이게 네. 생일이 있는 달로부터 전후
2: 3개월입니다.
0: 3개월씩이
2: 예, 그래서 토탈 7개월의 와. 기간이 있는데
0: 네.
2: 마지막 7개월에서 마지막에 오시면은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서 제가 정말 엑스페다이트 빠르게 신속하게 해드렸습니다만 소셜국에서 또 일 처리하는 시간이 있고 프로세싱 시간이 있기 때문에
0: 네.
2: 그럼에도 뭐 다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는 3개월 전에 미리 플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 네. 가능한 기간이 이렇게 7개월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끝에 가서 서두를 필요 없도록 미리미리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2: 맞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뭐 A, B, C, D를 대충 다 이렇게 꿰고 계신데
2: 맞습니다. 예.
0: 보통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2: 그렇죠. 이제 네. 방송 청취를 띄엄띄엄 하셨다든지 아니면 이제 새로 신규 청취자 같은 경우에는
0: 네.
2: 이제 이 내용이 새로우실 텐데
0: 맞아요.
2: 그리고 또 65세가 안 되시고 메디케어가 10년 남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진 않습니다. 항상
0: 네.
2: 1, 2년 사이로 닥쳐야지 나한테 집중이 되는 거지 항상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2: 시민권 아직 멀었는데
0: 네.
2: 5년 남았는데 뭐 시민권 지금 시험 공부 시작 안 하듯이
0: 그렇습니다.
2: 항상 나한테 닥쳐야지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자, 65세 이상이니까 지금 현재 나이가 63세를 향해 가고 있다. 이런 분들도 귀쫑긋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예, 지금부터 미리미리 이제 들어놓으시면 되고 지금 카톡으로 질문 주신 분도 제가 이게 제네럴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들으시면 또 총정리가 될 텐데
0: 네.
2: A하고 B가 있습니다.
0: 네.
2: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 것처럼 파트 A, B는 연방정부에서 제공을 하는 플랜입니다.
0: 네. 네,
2: 연방정부에서 이제 65세가 되면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하고
0: 네.
2: 아니면 디서빌리티 인컴을 2년 동안 받으시거나 아니면 그 외에도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말기 신부전.
0: 네.
2: 그래서 이제 말기 신부전이면 대부분 투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말기 신부전은 신장 신장 질환인데
0: 네.
2: 말기 신부전이나 ALS 이거 루게릭병입니다.
0: 네.
2: 예, 그 두 가지 병 중에 하나를 앓고 계시다면은 2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몇 달 안에 바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2: 이게 이제 65세 이전에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고 65세가 되면서 받는 케이스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받으시고 그때 받는 게 메디케어 A와 B입니다.
0: 네.
2: 이건 정부에서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트 C, D 서플리먼트는 정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 보험 회사에서 발행하는 플랜입니다.
0: 요거는 개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2: 하셔야 됩니다.
0: 하셔야
2: 이건 뭐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0: 네.
2: 이제 메디케이드가 없는 경우 메디케어 A와 B만으로는 언더인슈어드 아까 보험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0: 네.
2: 그리고 약이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트 D라든지 C라든지 서플리먼트라든지 추가로 완벽하게 해놓으셔야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2: 뭐 법적으로 안 하면은 뭐 벌금 파트 D는 페널티도 있습니다.
0: 아, 네. 네,
2: 약보험을 안 하면 페널티도 있기 때문에 약은 약보험도 제때 빨리 들어가 줘야 되고
0: 네.
2: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 복잡한데 제가 설명을 뚜렷하고 간결하게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합니다. 시스템이.
0: 네. 네. 자, 방금 그 CD 서플리먼트 뭐 그러셨는데 C는 뭐를 위해서 드는 거예요?
2: 예, 그래서 네. 이제 파트 C는 어드밴티지 플랜이라고도 부르는데,
0: 네.
2: 이제 또 이름, 안 그래도 복잡한데 이름도 똑같은 걸 두 개로 불러서,
0: 네.
2: 파트 C라고 하기도 하고, 어드밴티지 플랜이라고 하기도 하고 두 개가 똑같은 겁니다.
0: 네.
2: 이제 이런 거는 민간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플랜인데,
0: 네.
2: 뭐 보험회사 이름 많지 않습니까? 광고도 많이 나오고, 65세 될 때 되면은 광고가 여기저기서 많이 오더라고요, 손님들한테.
0: 네.
2: 그런 저희 부모님한테도 저희 부모님도 65세가 넘으셨는데 이제
0: 네.
2: 광고 편지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제 파트 C, D 서플리먼트 주는 민간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플랜인데
0: 네.
2: 이 중에서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0: 네. 파트 C, D
2: 예, 맞습니다.
0: 민간 보험사고 직접 이제 고르면 되는데 이 안에 혜택이 또 다 다르겠죠?
2: 맞습니다. 제가 이 혜택 파트 C 같은 경우에는 A와 B에서 커버하는 서비스를 다 커버하고 그 다음에 처방약 플랜 혜택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2: 그런 경우에는 파트 D를 별도로 또 드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파트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혜택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치과라든지
0: 네.
2: 아니면 보청기, 안경,
0: 네.
2: 헬스클럽 다니는 것 그 외에 뭐 OTC 카드라고 요즘에는 이제 헬시푸드에서 장 보러 가서 슈퍼마켓에서
0: 네.
2: 쓸 수 있는 카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개런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파트 C가 하나가 아니고 파트 A와 B는 하나입니다.
0: 네.
2: 정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파트 C는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0: 네.
2: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추가 혜택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혜택을 쭉
0: 따져보고
2: 정리를 하셔가지고 네. 그중에서 하나 고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C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를 뭐 많이 내고 싶으신 분은 없죠. 네. 그런 거 이제 정리를 하셔가지고
0: 네.
2: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나는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 백서 메디케어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그 메디케어 ABCD 서플리먼트 뭐 얘기 쭉 나눴는데요. 이게 참 헷갈리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C, D 서플리먼트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에이전트와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인터넷에도 다 나와 있는 정보인데 인터넷에 참고하셔도 좋고 네. 그러나 인터넷만 보고 그 자리에서 클릭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을 수, 예, 비추입니다. 예. 네. 왜냐하면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보험이 내가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갖고 오시면서 밖으로 오시는 분들이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보고 그냥
0: 가입했다.
1: 예, 그 이제 용감하신 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가입하셔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고 이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누르기도 쉽지 않은데 또 컴퓨터를 좀 잘하시고 영어를 네. 좀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나 이제 모든 분야는 내가 경험이 없으면 네. 이제 영어를 한다고 해도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갑자기 막 법전을 읽어가면서 대변을 할 수 없다시피 물론 변호사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당연히 못하겠지만
0: 네.
1: 이제 모든 세금 보고도 저는 그래서 세금 보고도 그냥 회계사님한테 꼭 하지
0: 네.
1: 요즘에 이제 그
0: 셀프로 하는
1: 예, 셀프로 하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냥 경험을 믿고 가는 거지 제가 혼자서 저를 믿지 않습니다.
0: 저도
1: 제
0: 그렇습니다.
1: 전문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0: 아, 그럼요. 저도 예. 그렇습니다.
1: 예.
0: 네. 이게 이제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앞서서 뭐 장애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2년 일 첫 달까지 지나고 된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1: 예.
0: 혜택은 65세가 지나면 다 받는 건가요? 아닌가요?
1: 아 65세가 되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예, 조건 중에서 이제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40점 크레딧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세금 보고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세금 네. 보고를 1년 하면 4점씩 받습니다.
0: 금액은 상관없나요?
1: 금액도 상관이 있습니다.
0: 아, 네.
1: 미니멈 금액이 있는데 너무 적게 하시면 미니멈 금액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회계사님과 그래서 이제
0: 네.
1: 담당 회계사님 있으면 좋고
0: 네.
1: 셀프라의 경우에는 이제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야 되는데
0: 네.
1: 인터넷 검색이 대부분 맞죠. 가끔씩 틀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잡아내려면은 경험 있는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0: 네.
1: 그래서 이제 미니멈 액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높게 할 경우에 1년에 4점씩 해서 네. 10년, 10년을 연속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5년 했다 쉬었다, 3년 했다 쉬었다, 2년 해도 어쨌든 합쳐서 10년만 하시면 세금 보고 40점이 이루어지고 40점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런 경우에 파트 A가 이제 프리미엄 월 보험료가 없습니다.
0: 오, 예.
1: 다만 40점이 안 됐을 때 파트 A를 신청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이제 보험료가 원래는 안 내도 될 수 있는 게 이제 보험료가 몇백 불, 수백 불씩 나갈 수 있습니다.
0: 네. 요거를 미리 좀 챙겨서 요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겠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금 보고를, 근데 이제 뭐 여건이 안 돼서 일을 못해서 세금 보고를 못 하는데,
0: 네.
1: 일을 뭐 안 되는, 뭐 아파서 일을 못 하는데 할 수는 없는 일이고,
0: 네.
1: 그래도 어쨌든,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40점을 만들어야지, 메디케어도, 파트 A 보험료 없이, 파트 B는 40점이 안 돼도 뭐 이러나 저러나 할 수 있습니다만,
0: 네.
1: 파트 A가 꼭 있어줘야 됩니다. A, B가 둘 다, A하고 B 둘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것이 아니고, 파트 A와 B를 둘 다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1: 예. 그래서 40점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메디케어 아니더라도, 소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또 40점이 있어야 됩니다.
0: 네.
1: 예, 40점이고, 세금 보고를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메디케어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나 이제 소셜 연금은 세금 보고 횟수가 연도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세금 보고하는 액수가 늘어날수록 연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만약에 65세 이상이 됐는데 점수가 38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1: 점수가 38점이면은 40점이 안 됐기 때문에 40점이 미니멈 조건입니다.
0: 네.
1: 그래서 파트 A에 또 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0: 네. 자, 요런 것까지 꼼꼼하게 다 이제 체크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언 킴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인터넷 통해서 가입하신 분이 뭐 이게 내 맘처럼 안 돼서 다시 온다 그랬는데 변경은 1년 내내 가능한 건가요?
1: 아닙니다. 변경이 이제 이게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0: 네.
1: 변경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달 중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0: 왜 그런 거죠?
1: 저도 그걸 몰랐습니다. 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0: 네.
1: 다행히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1: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 그래서 그때 변경을 하시면 이제 금방 또 다가오는데
0: 네.
1: 그 사이에 변경을 하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내가 모플랜을 갖고 있는데 X플랜을 갖고 있는데 Y플랜으로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에 변경 가입을 하시면 그러면 1월 1일부터 새로운 플랜으로 적용을 받아서 1년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저희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게 보험을 중간에 계속해서 바꾸면 뭐 일도 많아질 거고 제 일이 아니고 이제
0: 네,
1: 승인을 내는
0: 네.
1: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도 일이 많아질 거고 그리고 1년 시작할 때마다 보험 혜택이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걸 리뷰를 하고
0: 네.
1: 그다음에 1년 또 그리고 1년은 써봐야지 내가 이 보험이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지 아니면 덜 되는지를 또 알 수가 있으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에 변경 가입을 하시면 그러면 1월 1일부터 1년에 또 쓸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가 아니더라도 스페셜 케이스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오.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했다든지
0: 네.
1: 아니면 뭐 메디케이드를 새로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스페셜 케이스가 15가지가 넘는 스페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가한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지금 급하게 바꿔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10월 달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10월 15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내가 혹시 바꿀 수 있는 스페셜 케이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본인 담당 에이전트
0: 네.
1: 담당 에이전트가 없는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네. 이거를 아유 그 변경 기간이 있대 그때만 했는데 하고 그냥 기다릴 필요가 없네. 스페셜 케이스가 또 있을 수도
1: 맞습니다. 있을 수도
0: 네.
1: 있고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꼭 담당 에이전트가 있다면 본인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0: 네. 자 메디케어 이모저모를 따져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까요?
1: 예, 이제 변경 기간은 ABCD와 변경 기간은 이제 그렇게 돼. 그게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고.
0: 네.
1: 근데 다음번에 또 중요한 게 있네요.
0: 네네.
1: 갱신. 갱신이야말로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0: 그냥 예. 놔두면 자동 갱신 안 되나요?
1: 메디케어는 그렇게 됩니다.
0: 예. 네.
1: 그래서 아주 편합니다.
0: 네.
1: 메디케어 A, B는 갱신할 필요가 없이 쭉 평생 끝까지 가는 겁니다.
0: 한 번만 딱 하는 거죠?
1: 맞습니다.
0: 네.
1: 저도 빨리 받고 싶은 메디케어인데.
0: 네.
1: 예, 메디케어가 혜택이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 예.
0: 네.
1: 보험료 파트 B 같은 경우에 202불 90센트인데 파트 C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료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서플리먼트 이제 뭘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정해지겠지만 뭐 수술 받는다든지 입원한다든지
0: 네.
1: 소량의 코페이로 이제 서플리먼트 같은 경우에 코페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보험료 뭐 몇백 불로 커버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뭐 대단한
0: 큰 혜택이죠.
1: 예. 네. 뭐 모든 것을 다 코페이 없이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이것도 큰 금액이지만
0: 네.
1: 그래도 보험이 없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은 이 엄청난 큰 이게 혜택입니다.
0: 네. 예. 자, 갱신.
1: 65세가 안 된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인컴이 오버돼서 인컴이 높아서 메디케이드는 없고 직장에서 보험은 못 받고 이런 경우 이제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메디케어가 너무 기다려지죠.
0: 네, 예. 그렇죠.
1: 맞습니다.
0: 네. 갱신이 중요하다 그러셨는데 자동 갱신이 AB는 되고 CD 뭐 이건 어떻게 됩니까?
1: 예, AB는 자동 갱신이 됩니다만 파트 B에는 보험료 202불 가량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내줘야 됩니다. 뭐
0: 네.
1: 너무 당연한 거죠. 보험료를 안 내면 보험이 끊어집니다.
0: 그쵸.
1: 소셜 연금 받으시면 연금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되지만 연금 안 받으시는 경우에는 빌이 날라오기 때문에 자동 셋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빌을 체크를 끊어서 꼭 보내셔야 됩니다. 연금
0: 네.
1: 받으실 때까지는 반드시 내가 챙겨서 내셔야 됩니다.
0: 만약에 안 내면 어떻게 돼요?
1: 끊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꼭 제가 방송에서 열심히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0: 네.
1: 생각했고 이제 끊어지시는 분들이 전화가 가끔씩 오는데
0: 네.
1: 그런 경우에는
0: 되살릴 수 있나요?
1: 되살릴 수 있는데 또 기다려야 되고 나중에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페널티가 붙을 수가 있고
0: 네.
1: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파트 B 보험료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연금을 안 받으시는 경우에는 네. 반드시 본인이 알아서 잘 내주셔야 됩니다. 네.
0: 연금을 받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거기서 페이가 되고.
1: 맞습니다. 연금을 1000불 받으면 1000불에서 202불가량 빠지고 나머지 798불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편하죠.
0: 네. 어쨌든 파트 B 요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아유 넘어가 나중에 내지 뭐 이거 안 됩니다 절대.
1: 예, 그래서 미국이 제가 보니까 뭐 다른 나라는 제가 오래 살아본 적이 없어서 물론 한국은 어렸을 때 살았었지만
0: 네.
1: 미국이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게 비교적
0: 네.
1: 물론 뭐 더 좋 자꾸 이제 더 좋은 걸 바라면은 이제
0: 끝도 없죠.
1: 끝도 없지만 네. 그래도 비교적 전 세계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데 일단 65세가 되면서부터 메디케어 AB를 받으실 수가 있고
0: 네.
1: 기본 조건이 된다면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소셜 연금 67세부터 이제 받는데 물론 67세가 풀 리타이어먼트 에이지입니다만 62세에서 70세 사이에 나누어 그중에서 이제 골라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얼리 리타이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늦춰가지고 70세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건은 소셜국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나오고 그러나 이제 제 포인트는 67세 기준으로 봤을 때 메디케어와 소셜 연금을 다 수령하시고 하면은 이제 뭐 이제 든든하죠.
0: 예. 네, 지금 방송 중에도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이렇게 바빠도 되는 겁니까?
1: 아니, 전화 이게 광고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스팸 전화도 많이 옵니다.
0: 네, 자 메디케어 독립 에이전트입니다. 네,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갱신 얘기는 다 끝난 건가요, 그러면은?
1: 예, 갱신 얘기는 이제 메디케어는 그렇고
0: 네.
1: 메디케이드는 갱신을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0: 직접 해야 됩니다.
1: 직접 하셔야 됩니다.
0: 네.
1: 현지가 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놓치면 메디케이드가 끊어지기 때문에 메디케어는 65세가 돼서 받으시는 보험이고 메디케이드는
0: 저소득.
1: 저소득증.
0: 네.
1: 소득이 낮고, 이제 인컴이 소득이죠.
0: 네네.
1: 인컴이 낮고, 그 다음에 자산. 자산도, 이제 일정, 미만일 경우,
0: 네.
1: 이제 메디케이드, 풀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메디케이드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메디케이드가 끊어집니다.
0: 아.
1: 끊어지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0: 아, 네네.
1: 메디케이드는, 뭐, 10월 15일, 12월 7일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내가 자격 조건만 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한 번 끊어진 걸 다시 들어가면 또 몇 달 동안 시간이 소요될까 되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갱신하는 게 아무래도 새로 신청하는 것보다 더 쉽지 않겠습니까?
0: 네.
1: 갱신을 놓치지 않기를 꼭 본인 메디케이드가 언제 갱신인지 그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0: 네. 아까 그 AB는 이제 자동 갱신 된다 그랬는데 CD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거는 갱신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1: 파트 C, D 서플리먼트도 갱신이 따로 필요 없고 만약에 월 보험료가 있다면 보험료만 자동으로 보험료만 제때제때 매달 내시면 됩니다.
0: 네.
1: 보통 저는 이제 저희 에이전시에 오시는 저희 회사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저희 손님들은 제가 대부분 자동으로 은행 어카운트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추천을 드리고 네. 셋업을 해놓습니다.
0: 그게 좋겠네요, 사실.
1: 예, 그래도 뭐 꼭 체크로 난 내셔야 된다. 그러면 체크로 매달 끊어서 내실 수도 있습니다.
0: 네. 자, 메디케어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쭉 짚어보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A, B, C, D 서플리먼트까지 얘기 나눴고요. 또 이게 변경 기간이나 가입 기간 또 여기에다가 갱신 기간까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디케이드는 반드시 갱신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게 끊어졌다 새로 가입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갱신보다 더 번거로우니까.
1: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끊어졌을 때 내가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파트 C까지 끊어졌을 경우에 내가 받고 있던 OTC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갱신은 꼭 제때제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침 스팸 전화가 오는 바람에 제가 그 스팸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님들한테 65세가 되시면 스팸 전화가 네. 그렇게 많이 옵니다.
0: 이거 메디케어.
1: 물론 그 전에도 네. 오지만
0: 네.
1: 65세 되면 메디케어에 대한 스팸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은데
0: 네.
1: 절대로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 온 전화를 나의 개인정보, 메디케어 번호라든지 메디케이드 번호 아니면 소셜 번호를 절대 알려주시지 말으셔야 됩니다.
0: 네.
1: 그 번호를 잘못 알려줬다가 보험이 뜻하지 않게 이상한 걸로 바뀌어 있다든지 취소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내 메디케어 번호 한번 이제 불러주면은 이미 도용이 됐기 때문에 손님 중에서 또 이게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걸립니다.
0: 네.
1: 아예 못하시면은.
0: 네.
1: 근데 한국말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어쨌든 간에 내가, 내가 전화한 경우가 아니고, 내가 이제 보험회사에 다 전화를 한 경우에는, 뭐 내가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거지만,
0: 네.
1: 나한테 온 전화, 스팸 전화로 왔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메디키 보험 번호를
0: 네.
1: 물어보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절대로 개인 정보를 주시면 안 됩니다.
0: 실제로 예. 그 고객분들 중에 이렇게
1: 몇 분 있으십니까? 예예.
0: 네.
1: 예. 제가 저는 항상 상담드리면서 스팸 전화 오는 것을 당부를 해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바쁠 때
0: 네.
1: 전화가 오면은 이게 무엇인가
0: 그쵸?
1: 그리고 또 추가 혜택을 준다고까지 하면은 또 더 설계해서 이제
0: 네.
1: 내 인포메이션을 불러주는 경우가 있는데
0: 네.
1: 절대로.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 온 전화의 인포메이션, 특히나 메디케어 번호, 메디케이드 번호, 소셜 번호 이런 것은 절대로 주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0: 네. 교통 관련 그렇죠. 수상을 또 하나 받았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워낙 내용이 그렇죠.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네. 솔깃하더라고요.
1: 저도 뭐 전화가 여기저기서 많이 오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또 에이전트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전화번호는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아. 도대체 세금을 왜 깎아주든지
0: 뭐 때문에 깎아주는지
1: 네. 아니면 돈을 빌려주겠다든지 네. 아니면 지금 당장 전화하지 않으면 무슨 큰 기회를 놓친다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전화들이 많이
0: 벌금
1: 오는데
0: 벌금 폭탄을 받는다든지
1: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누가 갑자기 뭐 제 은행 어카운트에 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고 그 은행에다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고 같으면 그냥 끊고 내 보험회사 카드 뒤에다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나한테 온 전화는 어디서 발신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0: 네. 자, 어느새 이제 벌써 또 라디오 생활백서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고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메디케어 이제 가입도 해야 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끝으로 네. 한 말씀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메디케어가 오늘은 제가 생각보다 좀 디테일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나 이제 준 전문가의 정도에 대신 청취자분의 질문까지 네. 제가 답변을 하느라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맞습니다. 네. 자, 65세가 되시면서 시작하고 내가 보험을 쓰면서 혜택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비교를 하시면은 생각보다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인퍼슨으로 이제 네. 상담을 오피스에서 또 하면은 이제 그 브로셔를 보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면 조금 더 간편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잡하더라도 한인 에이전트 분들이 무료로 네. 수수료 없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0: 아니 아까부터 계속 한인 에이전트가 많다는 얘기를 하세요. 나밖에 없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아, 뭐 저한테 오시면 더 좋고 그러나 이미 담당 에이전트 신뢰 있는 신뢰감 있는 에이전트를 한 분을 고르셔가지고 쭉 나아가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0: 아 맞아요. 네.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에이전트 쇼핑은 하지 말아달라.
1: 아 뭐 하시면 그거는 본인의 개인의 자유인데 네. 손님을 위해서 저는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 회계사 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경우에도 지나치게 정보만 쏙쏙 물어보면서 쇼핑을 하는 경우 그게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0: 맞아요. 예. 그냥 믿을 만한 한 사람에게 그냥 그렇죠. 내 얘기들 내 개인적인
1: 예.
0: 이야기
1: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은 네.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전문가가 어느 정도 전문적인지 그리고 손님한테 어느 정도 위해주는지가 이제 본인 그런 게 다 느껴지지 않나요?
0: 느껴지죠.
1: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대로 쭉 가는 거지 계속해서 쇼핑을 하면서 하는 것은 크게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0: 네. 예. 이렇게 그래도 몇 분 만나보고 싶으시면 두세 분 해보시면
1: 그럼요.
0: 답이 나오거든요.
1: 그럼요. 예.
0: 자, 라디오 생활백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메디케어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독립 에이전트시죠?
1: 예, 맞습니다.
0: 네,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했고요. 수수료 없죠?
1: 예, 저뿐만이 아니고 한인 에이전트 다른 분들도 다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네, 메디케어 상담이나 가입, 그다음에 모든 절차, 서비스 꼼꼼하게 해주시죠?
1: 맞습니다. 예.
0: 새로 업데이트된 정보라든지 이런 거 네. 철저히 공부하고
1: 그럼요,
0: 계시죠?
1: 당연하죠. 예.
0: 네. 자, 메디케어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제 이 번호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언 에이전트 문의 전화는 516-456-2805번입니다. 최근 그 케이스 중에서 좀 안타까웠다라든지 한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1분 남았습니다.
1: 안타까웠던 케이스라기보다는 촉박했던 케이스인데 이제 생년월일이 1월 달인데 4월 달에 오신 분 같은 네. 경우에 이제 급하게 빨리빨리 제가 이제 물론 신속하게 처리해서 다 됐지만
0: 네.
1: 이제 저는 항상 여유를 갖고 미리 플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1961년이 올해 생일이신 분들은 내 생일이 되기 3개월 전에 미리 상담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961년생 분들
1: 맞습니다.
0: 생일 예. 석 달 전에 상담을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것도 꼭 기억해
1: 주세요. 이번 달 생일이시면 지금 빨리 하셔야 됩니다.
0: 늦기 전에. 아, 네. 네. 자, 오늘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독립 에이전트로 활동 중인 라이언 에이전트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1: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방송 끝나고 어디로 계세요?
1: 이제 다시 오피스로 들어가야 돼요.
0: 또 잘 지내세요.

0: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6월 초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일요일 아침부터 6월 1일 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 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 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3: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4: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9일 목요일부터 사전투표도 시작되게 되는데요. 오늘 한판 승부에서는 6월 재보선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5분의 후보와 함께 생방송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당 후보들의 비전과 철학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화제의 지역구인 만큼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치열한 토론 현장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경기 평택을 후보 초청 토론회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예, CBS 박종현 한판 승부 함께하는 경기 평택을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다섯 분의 후보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김용남입니다.
1: 네, 이어서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유희동입니다.
1: 예, 이어서 조국혁신당 후보도 함께합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조국입니다.
1: 네, 그리고 김재현 진보당 후보도 나오셨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기호 5번 김재현입니다.
1: 네, 그리고 황교안 자유혁신 후보도 함께하십니다.
6: 네, 황교안 기호 6번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다섯 분의 후보와 함께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할 텐데요. 자, 먼저 전체적인 토론 규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앉으신 토론 자리 배치는 가나다 순서로 배치를 했고요. 주도권 토론 방안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주어진 토론 시간을 초과하실 경우에 마이크가 꺼지게 되고요. 또 사회자인 제가 제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내 인생의 아이템이라는 순서입니다.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유권자들은 조 후보가 어떤 분일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제작진이 사전에 후보님을 설명할 수 있는 물건, 아이템은 무엇인가 질문을 드렸고 스튜디오로 가지고 와서 아마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각 후보마다 1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부터 내 인생의 아이템 소개해 주십시오.
2: 제 인생의 아이템은 이 가방입니다. 사실은 제가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큰맘 먹고 하나 장만을 했는데요.
1: 예.
2: 이 가방을 아침에 집에서 챙겨서 나올 때마다 뭐 가끔은 뭐 소송 서류도 들어가고 책도 들어가고 뭐 읽어야 될 자료도 들어갑니다만 아침에 딱 그 어떤 필요한 것을 챙겨서 집에 나서는 순간에 내가 일하러 간다.
1: 네.
2: 아, 이제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유니폼을 입듯이 딱 이 가방을 들으면 아, 내가 일하러 지금 가고 나는 일하는 사람이고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기분이 들어서
1: 예.
2: 뭐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1: 예.
2: 제 인생의 아이템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조금 오래돼서 이제는 구석이 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1: 마무리?
2: 이제 애착 아이템이기 때문에 못 버리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어서 김재현 후보의 내 인생 아이템을 들어 보겠습니다. 자, 김재현 후보 역시 1분입니다.
5: 네, 저는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빛의 광장에서 들었던 응원봉 들고 나왔습니다.
1: 예.
5: 뭐 몇 개월 동안 계속 들다 보니까 손때가 많이 굳고 글씨도 많이 지워졌는데
1: 예.
5: 아무래도 남태령과 한남동에서 지샜던 그 시린 밤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들고 나왔고요.
1: 예.
5: 무엇보다도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힘을 배우게 했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1: 예.
5: 이제는 그 빛의 광장의 약속들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1: 예.
5: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저의 다짐을 담아서 제가 빛의 광장에서 평택의 미래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들고 평택 시민들 곁으로 왔습니다.
1: 예.
5: 광장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무기가 응원봉이었다면 이제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무기가 진보정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김재현 후보의 아이템은 응원봉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유희동 후보의 내 인생의 아이템 설명.
3: 저는 두 가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저는
1: 예.
3: 2014년에 처음 선거에 나왔을 때 썼던 제 명함입니다.
1: 예.
3: 그리고 선거 운동복인데요. 예. 그때도 더워가지고 이렇게 반팔 7월 30일이었기 때문에
1: 예.
3: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근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리고 이 명함을 몇 통을 들고 나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골목골목 다니면서 나눠드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난번 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2년 동안 무엇을 놓쳤던 것인가, 초심을 잃었던 것인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어디를 놓쳤던 것인가에 대한 반성이 많이 있었고요.
1: 예.
3: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그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골목골목 다시 누비면서 유세차에 올라서 또 골목에서 의동에 여기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1: 아무리? 아,
3: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어서 조국 후보의 나를 상징하는 아이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네. 시간은 네,
7: 저는 1분이... 사진 한 장과 이정환 작가의 그림 가져왔습니다. 2019년 9월 25일 늦은 밤에 귀가할 때 모습입니다. 뒷모습이 찍혔는데 당시에 이제 딸아이 생일을 놓쳐서 생일 케이크 들고 온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때 당시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1차 개혁에 이어서 또 본격적인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윤석열 정치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 그림과 사진이 그 후로 많은 시민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때 각오를 가지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항상 이 사진과 그림을 제 사무실과 집에 붙여두고 있습니다. 어느덧 7년 전입니다만은 그때의 절실함, 그때의 절박함을 되새기고 검찰개혁을 포함한 각종 사회대개혁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집정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조국 후보의 인생 아이템 소개 들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황교안 후보의 나를 상징하는 아이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1분입니다.
8: 저는 대나무 지팡이가 나를 상징한다.
1: 대나무 지팡이.
8: 생각을 합니다.
1: 예.
8: 대나무는 대체로는 이제 가늘고 약한 것 같아요.
1: 예.
8: 그러나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꼿꼿한 것이 대나무입니다. 저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나무다. 대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담양 좋아합니다. 대나무 담양.
1: 죽제품.
8: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팡이는 대나무 지팡이는 지팡이는 우리 방향을 잃을 때 방향을 잡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해서 계속 저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지팡이처럼 변함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나무 사랑합니다. 지팡이 반드시 그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자 다섯 분의 후보 모두 정확히 1분을 잘 사용하셔서 나를 상징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섯 분의 후보자들이 평택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질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는 왜 평택에 출마했는가? 왜 평택이어야 하는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 역시 후보마다 1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나에게 평택이란? 이 질문은 진보당 김재현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5: 저에게 평택이란 오랜 부채감입니다. 2006년 평택 미군기지가 확장 이전될 때 저는 살던 땅에서 쫓겨나야 했던 대출이 주민들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절규하던 주민들과 함께 경찰에 연행됐던 5월 4일 대추 분교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농사짓던 그 땅을 떠올리면서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는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해고 이후 생계 어려움과 손배 가압류에 시달리다 30분께서 세상을 떠났고 노란봉투법은 지난해에야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는 평택이 겪었던 아픔의 시간들이 긴 시간 구체감으로 남아있었는데요. 이제 그 아픔들을 딛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 진보정치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네, 자, 김재현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이어서 유희동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나에게 평택이란 1분입니다.
3: 평택은 제가 꼭 지켜야 할 곳입니다. 제 고향이고 저희 아이들도 여기서 다 키웠습니다. 제 정치의 시작도 끝도 바로 평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이 범죄 도피처가 될 상황입니다. 귀한 남의 자식 정강이를 구두발로 걷어차고 서민의 고요를 빨아먹는 고금리 사채업을 차명으로 운영한 의혹이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 성공시키겠다고 문서를 조작해서 남의 자식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입시 비리범도 있습니다. 지금 평택 시민들이 마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판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당선된다면 난 선거로 심판받았어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정치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맞습니까? 저는 평택을 지키기 위해 제가 이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1: 네, 자 이어서 조국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나에게 평택이란 역시 일본입니다.
7: 저 조국에게 평택은 마지막 고향입니다. 태어날 곳을 정하고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갈 곳을 정하고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평택이 저에게 연고지는 아니지만 제가 사랑하는 마지막 고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첫 지역구이자 정치적 고향이 될 것입니다. 평택이란 한자를 보면 평등할 평자에 연못 택자를 씁니다. 이름 그대로 평등이 실현되는 연못이 평택입니다. 그러한 평택은 고르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 신도심과 구도심, 도시와 농촌으로 격차가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 고향이 될 평택이 모든 시민께서 따뜻하게 살아갈 따뜻한 그런 연못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수건사업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 키우겠습니다. 교통혁신과 의료, 교육 등 돌봄 인프라 대전환하겠습니다. 행복이 권리가 되는 도시 평택 꼭 실현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입증하겠습니다.
1: 네, 조국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계속해서 황교안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나에게 평택이란 1분입니다.
8: 나에게 평택이란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은 멈추지 않고 피를 돌려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심장이 뛰면 생명이 불꽃이 타오르고 심장이 멈추면 생명의 불꽃이 멈추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모여있는 이곳, 안보, 경제, 물류, 농어촌, 게다가 미국까지 있는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심장이 더 힘차게 뛰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평택이 살아나면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평택의 승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승리가 됩니다.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평택을 만들어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녔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 네, 저 황교안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김용남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나에게 평택이란?
2: 저에게 평택이란 무한한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택은 무한한 기회의 땅인 것 같아요. 오늘도 고덕국제신도시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유세차를 타고 시민들께 인사드리다 왔는데요. 그 반도체 공장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거든요. 야, 저기서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고 또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서 또 결국엔 그게 국민들 전부에게 부가치를 올리는 일이 되고요. 평택항을 가면 또 바다를 보면 가슴이 커지잖아요. 지금은 세계에서 GDP 2위의 국가입니다만 언젠가는 미국과 정말로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중국 주요 교역 창구가 될 수 있는 평택항부터 반도체 공장까지 저는 평택은 무한한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분 모두에게 또 간단한 질문 두 개를 드려봤습니다. 토론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AI처럼 시간을 잘 맞추셔서 앵커가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예, 잠시 쉬어가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라는 코너인데 영화 제목 같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나오신 다섯 분의 후보자들이 정치를 안 하셨다면 다섯 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전히 나로 돌아가서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역시 1분의 시간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부터 답변합니다.
3: 정치를 안 했더라면 제가 현재 무슨 직업을 갖고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 뭘 하고 싶었던 건 있었습니다.
1: 예.
3: 제가 그 어려서 클럽 DJ나 비보이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사실.
1: 비보이. 예. 예.
3: 제가 자란 곳이 팽성 안정리인데 거기에 이제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부대 근처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 AFKN 방송이 잡혔었어요, 저희 동네. 근데 예.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 그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소울 트레인이라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 가수들이 나서 노래도 부르지만 저 댄스 배틀도 하고 그런 거였고 저희 예. 저희 집에 새들어 사는 그 주한미군 형들이 이렇게 붐박스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거 보고 춤도 따라 추고 꽤 저는 잘하는 줄 알았었는데 막상 커서 보니까 전문 댄서들을 보니까 뭐 제가 갈 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간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1: 예, 정치 안 했다면 우리 유희동 후보는 DJ 혹은 비보이가 됐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말씀. 자, 여기서 조 후보님 정치를 네. 안 하셨다면?
7: 네, 정치를 안 했다면 학자로 계속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물론 뭐 제 친한 친구들은 저보고 학자보다는 이제 그 직업 군인이 됐어야 된다라는 군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사실 그 전 직장이 학교였지 않습니까? 학교로 예. 살았을 것이고 제가 학자로 살면서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하면서 검찰개혁 얘기했고 또 민주당 혁신위원 참으로 활동하면서 온라인 당원 시스템 만들었습니다. 지금 지금에 있는 민주당의 그 당원 주권 시스템이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정치를 안 했다면 교수로 살고 있었을 것인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별자리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성찰 이후에 정치에 투신했고 3년 넘기달 완수했고 이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죠. 이번 평택을 선거는 제가 정치인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런 선거 같습니다. 더욱더 굳센 마음으로 또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1: 네, 자 이어서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정치를 안 했다면
8: 제가 정치를 안 했으면 무료 변론 변호사로 남았을 것 같아요.
1: 아.
8: 예. 저는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 계셨고 탈북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너무 잘 압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돕는 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료 변론 사업이다. 제가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전국에 읍면동의 읍면까지 예. 무료 변호사를 배치를 다 했습니다.
1: 예.
8: 자원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저도 이제 그 마을 변호사가 될 뻔했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서부지법 사건으로 구속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제가 무료 변론을 했는데 무료 변론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제약도 많고
1: 예.
8: 앞으로 아마 제가 일 다 그치게 되면 무료 변호사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예, 황교안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김용남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정치를 안 했다면?
2: 정치를 안 했다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1: 배우?
2: 예.
1: 영화 배우? 아,
2: 뭐 영화 배우든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든
1: 예.
2: 그러니까 뭐 미남 배우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 연기파 배우 같은 걸 좀 해봤으면 왜냐하면 이게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인생을. 근데 예. 배우분들은 어떤 역이 주어졌을 때 그 캐릭터를 분석하고 그, 배역에 따라서 뭐 다양한 공부도 하시고 또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의 다양한 면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짧다면 짧고 길게면 길게 살았는데
1: 예.
2: 이게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배우가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1: 예. 자, 놀랍습니다. 배우.
2: 미남 배우는 못 됐거든요.
1: 자, 마지막으로 김재형 후보님 정치를 안 했다면?
5: 제가 사실 27살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출마하고 31살에 국회의원이 돼버려가지고 의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배지를 달았어요. 그래서 다른 진로를 모색할 시간이 좀 없었는데
1: 예, 예.
5: 보통 이제 대학교 뭐 2, 3학년 때 진로 모색할 때 제가 그때 좀 어떤 사건을 하나 겪었습니다.
1: 예.
5: 뭐였냐면 KBS 방송국에서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신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학생으로 연대를 하러 갔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가 2001년이었는데
1: 예.
5: 아니 방송사에도 이렇게 비정규직이 있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지? 이렇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 나는 뭐 선망의 직업이긴 하지만 저 방송사의 정규직 뭐 PD 같은 것보다는
1: 예.
5: 이런 분들 곁에서 같이 있고 싶다 생각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하고 싶었었고요.
1: 예.
5: 만약에 정치 안 했으면 지금쯤 뭐 CBS나 어디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1: 방송사 노조위원장.
5: 네.
1: 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정치는 안 했다면 예, 질문 가볍게 드려봤는데요. 또 유쾌하게 다섯 분 모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또 하나의 코너는 후보들의 순발력을 가볍게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질문은 그 밸런스 게임인데요. 사전에 질문을 안 드렸, 그 공개를 네. 안 했습니다. 이 자리에 바로 듣고 답변을 하시면 되고 답변 시간은 30초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선택계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선택해 주십시오. 1번 검찰개혁 완수, 2번 경기 평택을 당선.
7: 당선입니다.
1: 당선.
7: 왜냐, 당선을 해야 검찰개혁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 검찰개혁을 주장해왔습니다만은 제가 국회로 돌아가야 지금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핵심적 과제인 그런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검찰개혁 둘러싸고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차가 있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확고히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선을 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1: 네, 계속해서 황교안 후보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밸런스 게임, 나의 궁극적인 정치 목표는 1번 보수정권 재창출, 2번 부정선거 진상규명.
8: 보수정권 재창출.
1: 이유는 말씀해 주시죠.
8: 지금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진보, 보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통 보수 정당이 없습니다. 제가 당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도 그렇고 정통 보수 정당을 만들어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만들자. 저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통 보수 정당 제가 선호하는 답입니다.
1: 예. 자, 여기서 김용남 후보께 드릴 네. 질문입니다. 밸런스 게임. 무인도 여행에 갔을 때 동행하고 싶은 한 명을 꼭 고른다면 1번 한동훈 무소속 후보, 2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1: 아, 이유는?
2: 그 이준석 대표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지내기가 조금 부드러울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예. 약간 저는 그 말을 할 때 약간 그런 제스처나 이렇게 예. 하면 예. 그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1: 아.
2: 그래서
1: 무인도에서도
2: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1: 예, 이준석 대표를 선택하셨다는 점. 네, 자, 밸런스 게임. 자, 여기서 우리 김재현 후보께 드리는 밸런스 게임 질문. 자, 오늘 토론회를 끝나고 한 명과 저녁을 먹어야 한다면 1번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2번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5: 저는 조국 후보님과 먹고 싶습니다.
1: 아.
5: 네, 실은 작년에 저희가 식사 한번 하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1: 예.
5: 여태 못 먹었어요. 아, 네, 너무 아쉽고요. 네, 왜 제 전화를 안 받으셨는지, 왜 평택으로 결정하셨는지 꼭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1: 예, 오늘 먹을 수 있는 메뉴를 드셔서
5: 네, 그러고 싶습니다.
1: 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희동 후보께 드리는 질문은 한 명에게 유세 지원을 요청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장동혁 국민의힘당 대표, 2번 박근혜 전 대통령.
3: 박근혜 대통령?
1: 박근혜 전 대통령?
3: 네.
1: 이유는?
3: 글쎄요. 제 선거에 실질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보다는?
1: 예.
3: 네. 그렇습니다.
8: 선거예요, 아닙니까?
1: 아, 선거. 예, 우리 황경 후보께서 보충 설명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 5개 질문 더 5분을 후보께 드렸는데요. 유쾌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 자유 토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에 관한 토론이었다면 이번 시간은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후보가 원하는 주제로 자유롭게 발언을 하시거나 혹은 타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보당 8분의 시간이 주어질 텐데 규칙은 주도권 정책 토론과 같습니다. 현장 추첨 순서에 따라서요. 주도권 자유 토론 김재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 네. 첫 번째 질문 유희동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난주 언론사 토론회 때 제가 2020년의 공약과 현재 공약이 변화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더니 이때 당시 민주당 시장이 협조가 없어서 공약 이행이 어려웠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1: 네.
5: 이번에도 국민의힘 시장이 당선되지 않는다면 공약 이행 못할 것 같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3: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던 취지는 2020년도에 냈던 공약하고 지금 공약하고 다른 게 없다라고
5: 민주당 시장을 언급하셨어요.
3: 아니, 그러니까 그 공약이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약이 공약을 실천한 부분도 있고 실천하지
5: 네,
3: 못하고 진행 중인
5: 네.
3: 부분도 있고.
5: 그래서 국민의힘 시장이 당선되면 공약 이행이 어려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3: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국회의원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이 좀 구분돼서 있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한 2년 정도 제가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두루 간담회를 거치면서 제 나름대로의 네트워크 형성이 되면서 네, 이분들과의 알겠습니다. 연대를 통해서 네. 저는 그
5: 생각이 달라지셔서 참 다행입니다. 네. 사실 집권 여당의 3선 의원이라는 타이틀 가지고도 임기 때 한 게 뭐냐 이런 시민들의 지적이 많으신데요.
3: 아니 그거는 뭐
5: 이제 이재명 정부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조국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번 선거에서 국힘 제로 하시겠다 선언하셨는데 정작 평택에서는 오시고 나서부터 계속 민주당 후보만 공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택이 민주진보 진영의 진흙탕 싸움판이 됐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이 원인 제공을 조국 후보님이 하신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7: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평택을 외에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국민의힘 제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조국혁 신장님이 12명 또는 13명 정도에까지 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평택을 같은 경우는 우리 유희동 후보님께는 죄송합니다만은 여론조사건 현재의 민심이든 간에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은 0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닌 즉 반내란 세력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네,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5: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 염원해온 국민들께 화답하는 선거여야 되는데 정작 이곳이 진보 진영 안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너무 주목이 돼서 그 대의보다는 범여권 내 권력 투쟁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조국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매불쇼 출연하셨을 때 조국혁신당 내에서 발생한 성비 사건에 대한 질문 받으시면서 제가 유죄받고 판결받고 난 그날 의원직 박탈되는 날에 발생한 일이라서 제가 좀 기분 나빠야 할 일 아닙니까? 제가 오히려 섭섭할 문제인데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라는 의미 들었고요.
7: 아니고요,
5: 예, 사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답변을 들으면 사건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플 것 같고요. 사실 정치 지도자로서의 책임감도 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공당의 대표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7: 여러분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해결을 했고요. 제가 없을 때 발생한 일이었고 제가 없을 때 그 당시에 모든 당대표 권한대행 최고위원들이 모두 책임지고 사퇴를 했고 가해자분들을 제명하거나 탈당을 시켰습니다.
5: 네, 아직도 섭섭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7: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아니, 그건 제가 섭섭하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런 일이 제가 유죄 판결 받았을 때 발생했던 그 사건의 일이었다.
5: 네, 제가 오히려 그 섭섭한 일인데요.
7: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죠. 제가 그 점에 섭섭해서 화가 났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있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는 얘기를 따라 말씀드렸습니다.
5: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보다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신 것은 아닌지 해서
7: 그건 아니고요. 저는 여전히 부족한 게 있다고 보고요. 특히 한 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마음이 상하셨고 그 점에 제가 죄송스러운데 그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한 문제는 빨리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다른 피해자분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제명이 다 이루어졌고 또 제가 직접 만나서 다 사과드렸습니다. 제가 석방되고 난 뒤에 사과드렸고 원만히 해결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 네. 이런 문제들이 여러 정치권에서 비일비재합니다만 정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지적하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7: 네. 동의합니다.
5: 예.
9: K라디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0: 샤인머스켓 포도팩 당 9불99, 시험누수 밖에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급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험누수박 6불 99, 황금쌀하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3: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호자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4: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 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3: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4: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5: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박 시장 종폴킴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6: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7: 네, 이렇게 해서 김재현 후보가 하는 주도권 자유토론 8분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김용남 후보가 주도하는 주도권 자유토론 역시 8분 시작하겠습니다.
8: 네, 이번 주제는 조금 제가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조국 후보 측에 저에 대한 네거티브가 조금 선을 많이 넘고 있는데요. 급기야 이 사람이 시사타파의 이종원 대표라는 사람인데 이종원 대표 아시죠? 조국 후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본인의 방송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를 수원에서 사체를 했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근데 이건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이 무슨 사학재단을 소유한 거룩한 집안은 아닙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리어커를 끄면서 간장 행상을 해서 어렵게 자식을 키우다가 20년을 병상에 누워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성급한이지만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근데 최근에 조국 후보님하고 평택까지 내려와서 방송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거에서 승리가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인이 된 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폐륜 정치 아닌가요?
9: 저 인터뷰는 지금 말씀하신 어머니에 대한 인터뷰가 아니고 김용남
8: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근데.
9: 김용남 후보자께서 세월호 참사 문제에 대한 발언 때문에 그 참사의 피해자 아버지가 저 시사타파의 PD분과 같이 와서 한 겁니다. 지금 마치 저때 저와 시사타파가 김용남 후보의 어머니 얘기를 한 것처럼 화살표를
8: 아니죠. 전혀 그 말씀은 안 드린
9: 전혀 사실이 아니죠.
8: 며칠 전에 평택까지 와서 조국 후보님하고 같이 방송했던 사람이
9: 그 방송
8: 시사타파의 이종원 대표라는 것이고
9: 이종원
8: 잠깐만요. 지금도 매일매일 저 김용남을 맹비난하면서 조국 후보를 옹호하는 이른바 명확한 친조국 유튜버인 것은 인정하시죠?
9: 뭐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10: 알 수 없어요?
9: 아니 친조국이란 말이 어폐가 있죠. 이분은 뭐 친이재명이었고 친문재인 유튜버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그림은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인터뷰는 김영란 후보의 세월호 참사 발언에서 화가 나신 피해자의 아버지가 저 이종원 PD와 같이 와서 세 사람이 인터뷰한 것입니다.
10: 최근까지 이렇게 같이 방송하신 건 인정하시는 거죠?
9: 딱 한 번 피해자 아버지와 같이 한 사건입니다.
10: 자. 이게 한 번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분이 이른바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이라는 분인데 저를 최근에 고발을 했어요. 근데 불과 며칠 전에 또 조국 후보님하고 행사를 하면서 바로 옆에 앉았어요. 사실은 이거 고발사주 아닌가요? 이게 전형적인 공작정치.
9: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0: 잠깐만요. 제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사실은 조국 후보의 캠프의 일원이라고 봐도 다름이 없는 사람을 시민단체 명칭을 내세워서 저를 고발하고 그 고발이 이루어진 것을 언론 기사로 퍼뜨리면서 마치 무슨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거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조국 후보님이 소속한 정당이 조국 혁신인데 오히려 혁신의 대상이 돼야 되는 구태 정치 내지는 공작 정치의 전형이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9: 전혀 사실이 자, 아닙니다. 저 그러면 시민단체 주최 행사에 제가 참석한 사진 아닙니까? 자, 제가 저분에게 무슨 고발 사주를 했다는 것입니까?
10: 자, 그러면 이것도
9: 그거야말로 흑백 선전이죠.
10: 지금 이종원이란 사람도 그렇고 이게 다 우연의 일치라는 주장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9: 각각의 행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 지금 보여준 사진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10: 자,
9: 아버지와
10: 행사는 다르죠. 근데 왜 조국 후보 측 최측근의 최근에 행사를 같이 하고 방송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런 마타도어에 계속 앞장서고
9: 있다니까?
10: 왜 마타도어에 가장
9: 잠깐만요. 제 질문 시민단체 단체 대표가 자, 저의 측근이라니 무슨 제 말씀이십니까?
10: 제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최근에 저를 향한 마타도어의 최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최근 며칠 전까지 조국 후보님하고 이런저런 행사를 같이 하고 방송을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이건 완전히 우연의 일치다. 조국 후보
9: 공식 행사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잖아요.
10: 우연의 일치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죠 지금?
9: 우연이 아니라 공식 행사에 가서 사진을 찍을 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사주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0: 이게 우연의 일치다. 결국엔 그런 주장이신 거죠?
9: 그렇죠. 공식 시민단체 초청 행사에 제가 간 것 아닙니까? 자,
10: 그런데 뭐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을
9: 그런
10: 하시는데
9: 그런 식으로 매도하시면 안 되죠.
10: 매도가 아니죠.
9: 매도죠. 입장을,
10: 잠깐만요.
9: 매도죠.
10: 잠깐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9: 제가 저는 아까 시민단체 분들 제가 사주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10: 차례입니다. 제 주도권 토론이고요.
7: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고요.
10: 자, 네. 질문을 하질 못했습니다.
7: 예.
10: 하도 말씀을 끊어서 자. 입장을 바꿔서 어떤 사람이 조 후보님의 뭐 모친이든 부모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갖고 공격을 했는데 그게 다른 후보하고 아주 긴밀해 보이는 사이라면 조 후보님은 가만히 계시겠어요?
9: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10: 뭐가 허위 사실입니까?
9: 제가 이게? 이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까? 고발을 사죄, 고발을 사죄했다는 것입니까?
10: 이런 사람들이 조 후보님 측근에 다 있습니까? 왜? 그것도 요 며칠 상관으로.
9: 저 밑에 행사 예? 보이지 않으십니까? 평택시민재단 정책간담회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평택시민재단에서 제가 초청.
10: 이 사람이 초청 주체죠?
9: 누군지 모릅니다.
10: 모르세요?
9: 아니 저분이 주최자 중에 한 분이겠죠. 뒤에 다 시민단체 사람입니다.
10: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9: 그 시민재단 자, 관계자가 초청을 했고 자 가서 사진을
10: 잠깐만요.
9: 찍은 것이에요.
10: 이미 이번 네거티브 전에 저는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어요. 전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아... 잠깐만요.
7: 예, 우리 후보님 예. 이제 한 분에게만 계속 질문하셔서 예. 최소 두 분에게
10: 자,
7: 하셔야 됩니다.
10: 짧게 한 말씀만
7: 나왔습니다.
10: 드리겠습니다. 운동학원과 관련해서 동생분이 운동학원을 상대로 거액의 채무를 지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죠. 7년 전에 운동학원 사회 환원을 하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빚이 많아서 못한다고 하고 계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9: 답을 하겠습니다. 웅동학원 지금 현재 이사회에 저희 가족 한 명도 없습니다.
10: 25년도에 빠지셨죠? 최근에 빠지셨죠?
9: 모두 빠졌고요.
10: 이사진에서 가족들이 다 빠진 게 몇 년도입니까?
9: 모두 빠졌고요.
10: 1년 연도, 전이죠?
9: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0: 2025년도에 빠진 거죠?
9: 관련해서 저희 그 동생 문제, 동생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시점에.
10: 자, 모든 한 번 더 묻겠습니다.
7: 3초 남았습니다.
10: 유희동 후보님께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일화 하실 거죠?
11: 저는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0: 근데 이렇게 12.3 내란이라든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당연히 입장이 다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유희동 후보님, 그런 상식은 갖추셨다고
11: 아니,
10: 저는
11: 근데
10: 믿는데
11: 조국 후보님하고 김용남 후보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10: 저는 단일화 안 해요.
11: 아니, 조국 후보
10: 단일화 하실 거예요?
11: 아니, 조국 후보랑은 하실 겁니까?
10: 저는 안 합니다.
7: 네, 이렇게 해서 김용남 후보 하는 주도권 자유토론 8분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황교안 후보 주도권 토론 역시 8분 드리겠습니다.
12: 예. 먼저 유의동 의원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제가 캠프 평택을 출마했는데 우리 유의동 의원의 캠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영입된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내가 중간에 사퇴했는데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분을 그 뒤에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적정하냐?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그때 뭐라고 답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안 되네요.
11: 아, 저는 그 김문수
12: 확인해 보십니까?
11: 상임선대위원장하고 황 후보님하고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는지는 뭐 전혀
12: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11: 예예. 예.
12: 그걸 그분이 지금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있습니까?
11: 예.
12: 그분 때문에 제가 재판받고 지금 형사 피의자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11: 아니 제가 그 두 분 간의 관계에
12: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11: 예예. 예. 예.
12: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
11: 아니 어떤 거를 저 질문하시는지 제가 아니, 저 취지를 잘
12: 지금 이제 김문수 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옛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11: 네.
12: 거기 동참했다.
11: 네.
12: 배신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11: 네.
12: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평택에 나와서 이제 후보로 출마를 했어요.
11: 네.
12: 거기에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유의동 의원이
11: 예.
12: 총괄 선대위원장, 성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11: 예.
12: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내가 그분 때문에 그분이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사퇴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11: 예.
12: 그것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고 있다.
11: 예.
12: 난 그분을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11: 예.
12: 이런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쓴 것이 합당하냐 제가 여쭤봤어요. 답이 없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11: 합당하냐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뭐 없고요.
12: 지금도 없습니까?
11: 예, 제가 저희 선대위원장으로 모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12: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것도 그냥 유지하는 마음이고 또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그것도 또 배반한 거네. 이런 분이 같이 일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인가요?
11: 아니 김문수 상임선대위원장님하고 황교안 후보님하고의 개인적인 그 관계를 제가 관여를 한 바도 없고
12: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11: 예.
12: 그냥 지금 있죠 김문수.
11: 예, 그 지금 계속
12: 선대위원장이.
11: 예, 예.
12: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1: 예.
12: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 네.
12: 우리 저 후보들 모두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자꾸 또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영상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건 이제 접힌
7: 정상투표지. 투표지.
12: 예. 네, 정상투표지입니다. 이거는 접힌 원장이 전혀 없는 빳빳한 투표지입니다.
7: 예.
12: 재검표 현장에서 이런 투표지들이 무더기로 나왔어요. 우리 법에는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한 뒤에 접어서 투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에 딱 돼 있어요. 접어서 투표한다. 접어서 투표하면 이런 빳빳한 투표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걸 가지고 뭐 형상기록 회복 종이견이 어쩌니 이런 헛소리 하는데 그런 종이는 없어요.
7: 예.
12: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건 제가 직접 본 거거든.
7: 어디서
12: 본 현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2000
7: 어느 지역이십니까?
12: 21년 계양을 이죠 계양을.
7: 인천 계양을.
12: 그렇죠. 거기서 이제 재검표만서 나온 거예요. 누가 갖다 놓은 것이 아니죠. 재검표했으니까 유권자가 투표한 것을 그냥 꺼낸 것인데 거기 이런 게 나왔다고요. 이게 정상이냐? 또 하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죠. 요거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렇게 문드러져 있어요. 뻘겋게. 네. 정상적인 투표지는 요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찍혀 있어야 정상적입니다. 근데 투표관리관 도장이 문드러져 버리면 이 가짜 투표지를 넣어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재검표 현장에서 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게 어느 한 선거구에 1900명이 투표를 했는데 1000장 넘게 이런 문드러진 투표지가 나왔어요. 이걸 우리 일장의 투표지라고 합니다만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투표관리관을 법정에 불렀습니다.
7: 예.
12: 당신이 이거 줬냐? 이런 투표지를 배부했냐? 안 했대요. 다른 사람이 했냐? 모른대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재검표할 때 나왔다고. 그래서 이거는 부정선거 조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투표지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하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대법관들이 재판하면서
7: 2분 남았습니다.
12: 네, 뭐 충분합니다. 하면서 그 1900장 중에 1000장 넘게 나온 것을 유효로 했던 것을 무효로 바꾼 것이 270몇 표예요. 270표 넘게 바꿨습니다. 바꾸면서도 저 이 후보가 진 것은 3000표고 바꾼 것은 279표니까 이거는 당락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7: 예.
12: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7: 예, 우리 어떤 분부터 생각하실까요?
12: 네.
7: 김영남 후보부터. 네.
13: 사실은 저도 대학 들어가서 이른바 운동권 서클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권 서클 생활을 길게 안 한 가장 큰 이유가 그때 대학 운동권에서는 1987년도 대선이 부정선거다 이런 주장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였어야만 해요. 그때 최초로 컴퓨터 집계가 도입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노태우 당시 후보가 당선될 수 없었던 선거를 부정선거로 당선을 시켰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운동권 서클을 뛰쳐나왔거든요.
12: 그러니까 이걸 보도 부정선거는 아니다.
13: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려면 그 가담자가 적어도 수백 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12: 아니,
13: 그 사람들이 전부 비밀 유지가
12: 된다고요? 이거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13: 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12: 아, 이거 나왔다니까.
7: 네. 30초 나왔습니다.
12: 재검표에서 나왔다고요. 나왔는데도 이런 수가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 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7: 예, 김재현 후보 30초. 네.
14: 저는 이걸 봐도 이게 왜 부정선거라고 하시는지
12: 아니,
14: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12: 이런 투표지 나온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14: 안 접으면 안 됩니까?
12: 안 되죠. 법에 접으라고 돼 있어요.
14: 그러면 그 현장에서
12: 그리고 우연히 한 사람이 아니라 1900명 중에 1000명이 이런 게 나왔어요.
7: 10초 남았습니다. 네.
14: 저는 뭐 부정선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12: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15: 이미 대법원에서 아주 한
12: 아니 그림을 보고
15: 수많은 사건 유사한 사건을 검토하고 사실관계가 틀렸다라고 판결한
7: 네,
15: 바 있습니다.
7: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황교안 후보의 주도권 토론 8분이 지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의 후보 이제 토론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순서는 황교안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12: 좀 주무셔야 되겠네.
7: 예, 그러면
12: 이걸 보고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직 시작하지 마세요.
7: 예, 그러면 김용남 후보부터
12: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7: 아, 하시, 예, 그냥 하시죠.
12: 근데 다시
7: 예.
12: 해주세요.
7: 예. 제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12: 보여드린 것처럼 여론조사는 여론조작입니다. 네, 그것을 제가 원하는 대로 지지율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까지 받았었어요. 이거 내가 만들어 줄 텐데 그러면 3억 달러, 5억 달러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당했는 일이에요. 제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부정선거 관련자가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부정선거가 없다면서 이런 자료를 보고도 눈 감는, 난 이거 제정신인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번 선거는 6.3 선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함께 모니터링을 합니다.
7: 10초 더 드립니다.
12: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저는 경고합니다. 부정선거 시도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정말 하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6월 3일 당일 투표해 주십시오. 기호 6번 황교안입니다.
7: 이어서 김영남 후보.
13: 네, 우선 아까 저의 주도권 토론 시간에 저의 모친과 관련된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을 언급하면서 잠시 제가 흥분해서 톤이 높아졌던 거에 대해서는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의 6번째 선거입니다. 사실은 뭐 한 번 당선되고 나머지는

0: 정말 네거티브 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투표로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이어서 김지현 후보 마무리 발언.
2: 네. 내란을 극복했던 빛의 광장의 약속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316명의 진보당 후보들이 진심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꼬여버린 민주진보 선거연대 실타래 풀기 위해서 전국적인 선거연대도 만들었습니다. 파국으로 치달았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는 진보당 김종훈 후보의 대승적 결단으로 내일 경선 여론조사를 다시 진행합니다. 경남도지사 출마했던 진보당 전영 후보를 비롯해서 13명의 단체장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진보당의 진심이 국민들께 닿아서 내란 세력 청산의 큰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 시원한 현수막 맛집으로 알려진 진보당. 탄핵광장을 열어내는데 헌신했던 진보당이 이제 더 유능한 진보 정치를 선보이겠습니다. 민주당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개혁 과제들 진보당이 짊어지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사회적 소수자들의 대변자로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재원과 진보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1: 네, 이어서 유희동 후보 마무리 발언.
3: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파렴치한 범죄 의혹에 연루된 후보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단호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보수를 사랑하는 유권자분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우리의 차이는 저들의 차이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무기징역감이라 외치던 사람이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런 후보와 단일화하자는 조국 혁신당 후보도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만큼 멀리 떨어진 저들도 야합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갈라져 있어서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열하면 정청래와 추미애가 웃습니다. 우리가 쪼개지면 김어준과 문재인이 웃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수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치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국민의힘 유희동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1: 네, 마지막으로 조국 후보의 마무리 발언 역시 1분입니다.
4: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제가 후원회장을 맡았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동생이신 이해만 광장서적 대표님께서 평택에 달려와 조국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와 박시동 경제평론가도 유세차에 직접 올라 우량주 조국에게 투자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12.3 내란을 막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내었던 수많은 범민주 진영의 활동가들, 인사들이 힘을 모아주십니다. 평택을의 선거가 평택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투표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저 조국의 비전과 가치에 투자해 주십시오. 범민주 진정의 연대와 통합, 검찰개혁의 완성, 평택의 도약과 대한민국의 혁신, 이재명 정부의 더 큰 성공을 위해 보답하겠습니다. 걸어온 길을 보면 걸어갈 길이 보입니다. 정당 조직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저 조국과 함께 해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경기 평택을 5분의 후보자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생방송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2시간 동안 끝까지 성실하게 함께해 주신 5분의 후보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에게도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5분 모두 고맙습니다.
5: 네, 좋았습니다.
6: 감사합니다.
1: 네, CBS 박종현 판선부 주최 경기 평택을 후보자 토론회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토론이 이틀 남은 사전투표가 남았는데요. 선택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한판선부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유튜브 채널 함께 해주십시오. 내일 6시에 뵙겠습니다. 한판승부.
7: K-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디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오후에 한시를 책임지는 한시의 음악대방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경아입니다.
0: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날씨가 참 신기한 날씨인데 네. 아무튼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1: 오늘이요? 화요일인 척하는 아주 착한 수요일이죠.
0: 수요일, 네. 수요일. 여러분 수요일. 보통 수요일이 아니고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있어가지고 요게 순삭이 되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정신 차려보니까 수요일이에요.
1: 맞아요. 이번 주는 진짜 로켓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맞아요. 로켓. 네. 이번 주는 네. 그 스페이스X 그 화성행 로켓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1: 내일이 벌써 목요일이라고
0: 하니까. 내일 그냥 목요일이에요.
1: 네. 너무 행복합니다. 어젯밤에 혹시 밖에 나와보신 분들 계실까요?
0: 저 밤에 조깅하거든요.
1: 네. 오, 날씨 진짜 너무 좋았죠.
0: 환상적이었어요.
1: 아, 메모리얼 데이가 지나면은 그때가 이제 여름의 시작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네. 정말 이번 주는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0: 네. 밤에는 그렇게 시원한 반면
1: 네.
0: 낮에는 또 사이드 파킹에다가 창문을 여는 순간 와 열기가
1: 그러니까요.
0: 네, 황토방 안 가도 돼요.
1: 가만히 있으면은 진짜 오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구워지는.
1: 네네. 네. 아, 제 살이 또 삼겹살처럼 마구마구 구워지는 그런.
0: 지난번에는 느낌. 급해가지고 핸들을 바로 잡았다가 네. 손이 뚝하고 달라붙더라고요. 뜨거워가지고.
1: 그럴 때 진짜 뜨겁잖아요. 네. 네 진짜 여름 느낌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또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풍기 슬슬 꺼내셔야 할 그런 시기인데요. 선풍기 날개에 쌓인 먼지들 제거하는 팁 어제
0: 꿀팁 드렸죠.
1: 네, 꿀팁 드렸습니다.
0: 네.
1: 만약에 어제 못 들으셔서 선풍기 날개에 먼지가 쌓였다. 근데 이거 어떻게 제거하지 하시는 분들 저희 K-Radio 새로운 홈페이지에 오셔서 한시의 음악다방 사진 이성훈 씨 콧구멍 이렇게 탁 클릭하시면
0: 거기가 포인트예요.
1: 네. 글로 들어가시면은요 네. 어제 선풍기 청소하는 신박한 방법 네. 다시 듣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혹은 또 이성훈 그 눈알 있죠? 눈알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더 빨리 접속돼요. 자 이제 에어컨도 비닐을 벗기고 시험 운행도 해보시고 필터도 점검하셔야 되고요.
1: 네.
0: 아 이제 정말 여름이 코앞에 왔어요.
1: 네, 본격적으로 여름 준비 시작하셔야겠죠.
0: 첫 곡은 The Shadow of Your Smile, 네, Matt Mullen입니다.

0: 멋진 곡이었죠. 네, Shadow of Your Smile, 네, Matt Monroe의 노래였습니다.
1: Matt Monroe는 마릴린 먼로의 동생인가요?
0: 오빠죠.
1: 아이, 믿으시겠어요?
0: 믿으시면 안 되고요. 크로닝 창법이라는 그, 이렇게 굉장히 남성적이면서.
1: 네.
0: 우리 앤드 윌리엄스나, 우리 마이크 부블레 같은 그런 식의 창법을 클로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창법에 아주 큰 나무 한 그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너무 멋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가수예요. 네. 맷 몰로의 Shadow of Your Smile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1: 주간 베스트 사연 소개해드려야죠.
0: 네. 네.
1: 사연 주제입니다. 우리 가족 자랑해요. 평소에 막 자랑하고 싶은데 팔불출 소리 들을까 봐 꼭꼭 참아 오셨던 분들 다 나서 주시면 됩니다.
0: 네, 팔불출이 최고의 칭찬인 그런 주간이에요.
1: 그렇죠. 주간은. 여기서는 네. 누가 더 팔불출인가? 더 팔불출일수록 VIP 대접을 받게 됩니다.
0: 괜찮다. 누가 더 팔불출이냐?
1: 그렇죠.
0: 누가 더 팔불출?
1: 팔불출 대회라고 할 수 있죠.
0: 그래요?
1: 네.
0: 우리 청취자님들을 팔불출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1: 네, 맞습니다.
0: 아, 맞대요.
1: 맞아요.
0: 여러분 맞대요.
1: 네, 여러분 팔불출 되시면은요, 저희가 야외 상품권 50불짜리 대구로 우송해 드립니다.
0: 여러분을 팔불출로 대우해 드리는 거는 성룡아 씨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방송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1: 저는 개인적으로 팔불출 아주 좋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0: 아, 그래요?
1: 그럼요.
0: 팔불출 같으니라고.
1: 아니, 어디 가서 가족 자랑하고.
0: 요즘엔 돈 내야 돼요.
1: 그건 그렇죠. 그건 그렇죠.
0: 근데 손주 자랑하시려면
1: 그
0: 돈 내야 돼요.
1: 자랑하는 마음 속에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네. 전 느껴지거든요.
0: 그러니까.
1: 네.
0: 뭐, 자랑할 게 정말 없지만 남편
1: 네.
0: 자랑.
1: 네.
0: 혹은 아내 자랑은 아내는 할 거 많잖아요. 또 자녀, 부모님 자랑, 뭐든 좋습니다. 에피소드가
1: 네.
0: 있으시면 더 좋고.
1: 그럼요.
0: 우리 애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했어요. 이런 거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1: 아니, 우리 강아지가 내가 이리 오라고 했는데 왔어요.
0: 우리 반려묘가
1: 네.
0: 고양이가 울었는데
1: 네.
0: 나한테 엄마 했어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자랑 좋아요.
1: 그렇죠.
0: 네.
1: 평범한 일상 이야기 환영합니다.
0: 네.
1: 우리 딸이 이번에 이런 거 했는데요. 엄마로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런 내용 대환영입니다.
0: 좋아요.
1: 네.
0: 우리 남편이 이게 그런 인간이 아닌데
1: 네.
0: 제가 힘들다고 금리빨을 빼줬어요.
1: 아이고. 아, 이건 진짜 자랑할 만하다.
0: 요거 돈을 합쳐갖고.
1: 네.
0: 제가 이제 드디어 백을 살 수 있어요.
1: 아이야.
0: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보내주세요. 네.
1: 네. 이민생활 힘들 때 묵묵히 곁에 있어준 가족 이야기. 저는 그런 내용도 정말 듣고 싶습니다.
0: 이야, 또 맞네요.
1: 네. 이제 가정의 달도 끝나가는데.
0: 네.
1: 가족들의 이야기.
0: 꽉꽉 담아서.
1: 네. 저희 목요일까지. 네. 보내주십시오.
0: 이거 요번에 놓치시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보내주시고.
1: 네.
0: 사연은 저희 K라디오 AM1160 카카오톡
1: K라디오 US 네, 친구 추가하셔서
0: 네, 보내주시면
1: 카톡으로
0: 돼요.
1: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주간베스트 사연의 장원이 되신 분은요
1: 야엘 상품권 50불짜리 대구로 우송해 드리고요.
0: 자동으로 네, 월장원
1: H마트.
0: 후보 되셔서
1: 그렇죠.
0: H마트 상품권
1: 보내드리는 네. 월장원 후보 되십니다.
0: 많이 많이 네. 좀 보내주세요.
1: 네.
0: 자, 어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1: 저희가 K-POP 아티스트들이 어떤 상을 수상을 했는지
0: 어제 알려드렸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제
1: 네.
0: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1: 어떤 부분을 또 설명을 못하셨나요?
0: 자,
1: 네.
0: 가장 중요한 거 상금인데요. 상금 부문.
1: 상금이 있어요?
0: 이 어마어마한 상을 받은 수상자에게
1: 네.
0: 상금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1: 상금이 있어요? 저는 상금 몰랐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0: 네, 맞아요. 상금이 없어요.
1: 아이, 있다는 줄 알았잖아요.
0: 상금 없어요.
1: 아예 없어요.
0: 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는 여러분들 네. 잘 아시다시피 그래미 어워드 그리고
1: 그렇죠.
0: 빌보드 뮤직 어워드와 함께
1: 네.
0: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3대 네, 음악 시상식 중에 하나로 네. 올해 벌써 52년이 됐어요.
1: 그러면 꽤나 역사가 좀 깊은 그런 시상식이네요.
0: 그렇죠.
1: 네.
0: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 네?
0: 그래미상을 워낙 영국 아티스트들이 다 가져가다 보니까 열이 받은 이 미국인들이 미국인들을 위한
1: 네.
0: 미국에 의한 포더 아메리칸 바이 더 아메리칸 이렇게 만든 건데 웬일입니까? 올해 저희 K-POP 아티스트들이 싹쓸이를 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0: 자, 그러면
1: 네.
0: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이거를 타려고 전 뮤지션들이 난리를 칠까? 상금은 1원도 없는데.
1: 네, 왜 그럴까요, 진짜?
0: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명예?
1: 명예직 아닐까요, 명예직?
0: 혹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던데.
1: 상 같다!
2: 그렇죠.
1: 네.
2: 그게 다면은 이거를 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겠어요, 사람들이.
1: 오, 그래도 예전부터 가수왕 되고 막 이러면은 다들 막 눈물 흘리면서 네. 저 가수왕 먹었어요 막 이런 거 했잖아요.
2: 자, 바로 그거죠. 가수왕을 먹었어요. 네. 옛날에 저 시절에는 네. 10대 가수라는 게 있었거든요.
1: 그렇죠.
2: 10대 가수 중에도 또 한 명을 뽑아서 그의 가수왕을 먹였어요.
1: 네.
2: 그럼 뭐 막 울고 네. 막 이랬거든요.
1: 네.
2: 왜 우냐고. 그냥 감동해서 좋은 게 아니죠. 아니죠. 그 이후에 가수왕이 되면요.
1: 네.
2: 연예 대상 있잖아요.
1: 그렇죠.
2: 얼마 전에도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또 김종민 씨,
1: 네.
2: 뭐 유재석 씨, 신동엽 씨 이런 뭐 강호동 씨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탔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그 연예 대상을 한번 타면
1: 네.
2: 뭐가 좋지 하시는데 인터뷰가 몇 개 정도 들어오는지 아세요?
1: 아~
2: 기본적으로 인터뷰면 300개 이상이 줄을 서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그 상을 받은 다음에 뒤따라서 오는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아하.
2: 보통 뭐 유재석 씨가 인터뷰 하나 했다. 잡지사 하고.
1: 네. 네.
2: 그러면 10만 원 받냐고요. 그런 게 300개가 줄을 서 있어요.
1: 아, 네. 그러면 그 이후가 더 중요하군요.
2: 맞습니다. 바로 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특히
1: 네.
2: 이 상 중에 상이라고 불리는 이번에 BTS가 대상을 탔죠.
1: 그랬죠.
2: 이런 경우에 이 트로피 대상이기 때문에
1: 네.
2: 이 트로피를 내다 파냐.
1: 아이, 그러면 안 돼요.
2: 그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1: 네.
2: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 네.
2: 이런 상을 탔다고 얘기할 때
1: 네.
2: 우리 청취자들 중에도 아, 여러분들께 이제 뭐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 꾸중을 드리는 건 아닌데 몸으로 피부로 솔직히 오지 않아요.
1: 탔나 보다.
2: 탔다.
1: 오, 잘했네.
2: 잘했어. 근데 왜? 뭐 어쩌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봐.
1: 네.
2: 계실까봐.
1: 네.
2: 성훈이가 그런 마음에
1: 네.
2: 제가 준비해서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설명은 아닙니다만
1: 네.
2: 말씀을 드리고 싶다. 네. 그런 거예요.
1: 네. 아니, 근데 이 상은 네. 도대체 누가 주나요? 그러니까 어떤 누가 심사위원이 되나요?
2: 그래미 같은 경우에 제가 특집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께 설명해드렸지만
1: 네.
2: 15,000여 명의 그 네. 아카데미 회원이 있습니다.
1: 오, 15,000명이나
2: 네,
1: 돼요?
2: 이게 비밀에 붙여져서
1: 네.
2: 누구인지 아는 사람도 있지만
1: 네.
2: BTS 멤버들은 다 그래미 어워드에 한 표를 갖고 있는 다 위원이에요. 아카데미
1: 그래요?
2: 위원입니다.
1: 오,
2: 그리고 피독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뭐 이수만 씨라든지
1: 네.
2: JYP 그다음에 양현석 씨 이런 사람들이 다 회원이에요.
1: 네.
2: 그렇게 알려진 사람도 있는 반면에
1: 네.
2: 그렇지 않은 우리가 잘 모르는 회원들이 있고요. 이게 조금씩 바뀌어요.
1: 아하. 네,
2: 그렇지만 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는 100%
1: 네.
2: 팬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1: 오, 팬들이 심사위원이에요.
2: 그래서 BTS가 두 번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이유도 됩니다.
1: 그 상을 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러면 아미였겠네요. 네.
2: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네. 아니시기 때문에
1: 네.
2: 더 대중적인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라 이렇게 설명드리면 맞는 거예요.
1: 아하.
2: 그래미는 조금 더 전문적인
1: 음악계에 계신 분들
2: 계신 분들이 네. 주로 이제 하신다고 보면
1: 네.
2: 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많은 대중적이다. 또는 이제 빌보드가 있죠.
1: 네.
2: 빌보드도 다분히 그 차트에 의존하는
1: 네.
2: 네. 그래서 좀 전문가적인 네, 그런 상이라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만큼은 전적으로 100% 네, 투표로 팬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1: 네. 와우, 이제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겠네요.
2: 네. 그럼 어떤 이 상을 받은 후반부에 이 효과가 있을까
1: 네.
2: 싶으시죠? 먼저는
1: 네. 아까 인터뷰 300개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2: 네. 어마어마한 인터뷰들이 있고요.
1: 네.
2: 두 번째 일단 피부에 가장 오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1: 네.
2: 몸값이 달라져요.
1: 아하, 대상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2: 몸값이 완전히 달라져요.
1: 출연료가 바뀌는 거예요.
2: 네, 몸값이 완전히 달라져요. 한국에도 왜 큰 영화제 같은 데서 대상을
1: 네.
2: 타면
1: 네.
2: 개런티가 두 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1: 말이 되네요. 네,
2: 심지어
1: 그렇죠.
2: 이런 효과가 일단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전 세계의 모든 광고주들의 광고비가 올라갑니다.
1: 그것도 맞네요.
2: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형 업체들이 협업이 들어와요. 왜냐면 대상이기 때문에.
1: 그렇겠네요.
2: 지금도 BTS는 전 세계 최고 아니에요? 맞아요. 최고예요. 하지만 여기에 계속적인 이런 프로파일이라고 하죠.
1: 그렇죠.
2: 이게 추가가 되면서 가격이 점점 비싸지고요. 대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물론 지금도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어서 난리지만
1: 네?
2: 더 난리가 나는 거죠.
1: 야.
2: 말 그대로.
1: 뭐 상상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2: 그 정도가 아니에요.
3: 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2: 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3: 와우,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배우들도 네. 오스카의 어떤 후보에 그럼요. 노미네이트 됐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영광으로.
2: 개런티가 2배, 심지어 네. 신인인 경우에는 3배, 4배까지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야,
3: 이렇게 네. 후보에만 올라도 네. 그 몸값이 뛰는데
2: 어마어마하죠.
3: 하다 못해 네. 대상을 타고 네. 3관왕까지 하고 네. 지금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상을 받고 있으니
2: 네.
3: 야 몸값이 뭐 상상을 불허하겠네요.
2: 그다음에 조금 우리의 피부에는 오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3: 네?
2: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오르는 게 콘서트 가격이 오릅니다.
3: 아하
2: 효값이 올라요.
3: 그렇겠네요.
2: 대상자이기 때문에.
3: 오~
2: 그리고 올해 지금 투어하고 있잖아요 BTS가.
3: 그렇죠. 월드투어 하고
2: 월드 투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3월까지 4월, 5월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3: 오, 점점 더 오라는 시티들이 많아지는군요. 네.
2: 이게 어떻게 될까요? 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공연은 한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3: 야, 그러면은, 달러를 벌어오니까
2: 네. 네, 어마어마하게
3: 대한민국 벌어오죠. 경제에도 도움이 무척 되겠네요.
2: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광고 네. 듣고 와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3: 알겠습니다.
2: 요게 어느 정도냐. 지금 요번 수상으로 인해서 BTS가 가져가는 효과만
3: 네?
2: 1조 원.
3: 1조?
2: 네, 1조.
3: 1조면 도대체 얼마야 이게?
2: 1조 원이면 10만 불짜리 한국으로 말하면 10억짜리 있죠?
3: 네.
2: 10억짜리 건물,
3: 네.
2: 꼬마 빌딩을 만 개를 살 수 있습니다.
3: 만 개요?
2: 네.
3: 천 개도 아니고 만 개?
2: 만 채를 올릴 수 있어요.
3: 야
2: 이제 조금 피부에 오시나요?
3: 아, 왜?
2: 어제 상 받은 거 하나만으로 추가적으로 BTS가 가져가는 경제 이익이
3: 네.
2: 1조 정도
3: 아니,
2: 됩니다.
3: 왜 훈장을 줘야 되는지 제가 그 1조죠. 이유를 명백히 알겠네요.
2: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고요.
3: 네.
2: 이게 경제적으로 한국 경제를 따지면 어제 그 상 받은 것 때문에 오는 경제적인 수치가
3: 네?
2: 약 7조 원이래거든요.
3: 아, 1조도 그렇게 큰데 7조 원이라고요?
2: 7조 원에 한국의 경제적인 이득이 온다는데
3: 야.
2: 요 얘기를 예? 광고 듣고 와서 제가 또 여러분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노래죠? 예.
3: 아, 스윙이라는
2: 노래인데.
3: 네, 어제 이 노래도 상을 탔죠.
2: 1조짜리 노래예요. BTS 스윙.

0: 네, 이제 곧 이제 7월 17일 날 월드컵 이제 결승전이 또 이제 뉴저지에서 또 있죠.
1: 그렇죠.
0: 그 결승전에도 헤드라이너라면 뭐냐면 쇼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저희가 예전에 조용필이 나오는구나 했던 그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네. 시간에 BTS가 공연이 있어요.
1: 그러니까 전반전하고 후반전 그 사이에 하프타임에 네, 네. 한다는 거죠.
0: 네.
1: 야. 그날 표 사신 분들, 야.
0: 저는 샀어요.
1: 축하드립니다.
0: 아, 결승전은 티켓은 없고요.
1: 네, 결승전 티켓.
0: 네, 제일 비싼 게 몇천만 원이던데, 지금 현재. 네, 저희 단골 손님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올해 2026년은 BTS의 해가, 네, 될 겁니다. 지금 되고 있고요.
1: 그렇죠.
0: 네, 한류가 뻗어나가는 이런 시국에 저희 K라디오에 함께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아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아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0: 피부를 다시 설계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에서 5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 진행하죠. 지금 공진단과 올리브오일 2+1 화장품 세트 구매 시 와 최대 450불 상당의 역대급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거 지금 바로 718-500-3350으로 전화주세요.
1: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0: 네, 이번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의 K-POP들이 시상한 수상들이 어떠한 경제적인 또 어떠한 앞으로의 K-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오늘 함께 꾸며보고 있습니다. 한시의 음악다방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버비젠 이퀄 하우징 랜드.
7: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8: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8: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엑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엑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3단계

0: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흔히들 이제 BTS 때문에 한국이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들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한국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었는데 BTS 때문에 한국이 좋아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1: 또 그들이 먹는 뭐 음식 같은 것도
0: 네, 다 먹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라면 먹어보면 똑같이 또 라면 먹어보고
1: 그렇죠, 그렇죠.
0: 김밥 얘기하면 뭐 김밥이 뭐 정말 죄송합니다. 미친듯이 팔리고요.
1: 아, 이번에 무슨 네. 갔던 피자집이 그렇게 또 인기가
0: 빨리 됐잖아요.
1: 네.
0: 또 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여러분들 아시지만 멤버 한 명도 빼지 않고 전 세계에서 저희가 이름만 되면 아는 브랜드의 다 엠바사들이에요.
1: 그렇죠.
0: 네, 다 광고 네. 모델이고요.
1: 명품, 네. 네.
0: 적게는 뭐 수십억 원에서 뭐 많게는 지금 100억 원을 호가한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브랜드 하나당.
1: 네.
0: 이게 어떻게 해요? 더 비싸진다니까요, 지금 이제.
1: 와, 그러니까 보통 이런 큰 음악제에서 상을 받게 되면은
0: 네네.
1: 그 BTS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 쟤네 누구지? 하면서 네. 몰랐던 사람들을 알게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서 또 유입이 될 테니까 네. 팬층이 더 두터워질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또 이제 역주행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1: 아, 그렇죠.
0: BTS 때문에 이 검색어 순위가 막 이제 이 G사가 난리가 나면서 한국에는
1: 네.
0: N사가 난리가 나면서 아하. 덩달아 노래 스트리밍 많아지고요.
1: 네.
0: 그다음에 예전 노래들도 막 찾아 듣기 시작하면서
1: 어허.
0: 이게 또 전부 다 역주행이 막힙니다.
1: 저도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0: 네.
1: 예, BTS가 어떤 음악제에서 상 받은 다음에
0: 네.
1: 저 친구들이 누구지?
0: 누구지?
1: 네.
0: 이렇게 돼요.
1: 이러면서 그 친구들의 그 첫 데뷔
0: 맞아요.
1: 앨범을 몇 년이 지난 후에 처음 듣게 됐거든요.
0: 그러니까 이 너튜브 안에 있는 이 모든 영상들이 그냥 다 꿈틀꿈틀하다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1: 야. 네. 이번 수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0: 말씀드렸죠?
1: 효과.
0: 네, 한 네. 1조의 경제적인 효과가 팀에게 있고
1: 네.
0: 한국에는 한 6조에서 7조 정도의 이득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1: 야, 그러니까 관광객이 좀 늘어나고
0: 더 많이 오고요.
1: 네.
0: 네. 한국 상품들이 더 많이 팔리고요.
1: 네.
0: 한류 콘텐츠가 더 잘 되고요.
1: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1: 네.
0: 어제도 말씀드려서 이런 설명들을 잘 드리지를 못해서
1: 네.
0: 이 영향이 한국도 물론이지만 우리 이민자들의 삶에도 너무나 뿌듯한
1: 아, 그럼요.
0: 늘 말씀드리지만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는
1: 그럼요, 그럼요.
0: 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비빔밥, 네. 불고기, 라면, 삼겹살에 전 세계가 관심 있어하는 한국 라디오와 한국말에 관심 있어하는
1: 그렇죠.
0: 한복을 보면 막 다가와서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1: 아, 더 이상 이제 김치 네. 가져간다고 냄새난다고 구박받지 않는 네.
0: 이런 엄청난 효과가 이번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1: 아, 코리안 아티스트들 정말 감사합니다.
0: BTS요!
1: 영원하라! 방포!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당신 시간. Yeah.
1: 네, 한세영 왁자방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단골 손님 한 번 더 만나볼게요. 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필리사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네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급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 전화는 201-947-5757.
1: 한국에서 좋다고 소문난 반려견 제품들이 다 모여있는 제니앤몽지. 여름을 준비하는 우리 멍멍이 고양이들을 위한 시원한 제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바닥을 시원하게 하는 쿨링 매트 있고요. 다가올 더위에 기력이 떨어질 때 대비한 건강 영양제 있고요. 입어서 더 시원한 여름 패션까지. 얘들도 나시 입어야 되잖아요. 또 질 좋은 사료, 간식, 침구, 카시트, 캐리어까지 모두 제니앤뭉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니앤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어요.
2: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
1: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한 토종 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오, 맛있고 또. 한국에 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이에요.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159 3rd Street, Godfrey, 뉴욕. 전화번호는 845-866-4588번입니다. 자, 한식의 막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뭔가 뭐 막 세팅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궁금하시죠? 네, 잠시 기다리시면 어떤 이야기인지 금방 돌아올게요.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장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이 시간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두 개를 다 잡는 몇 안 되는 방송이에요. 자, 우리 야일의 이하일 우리 대표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3: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웬 아리따운 아가씨 한 분이 이렇게 와서 뭘 막 주섬주섬 막 뭐지 하실 텐데. 네,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일 대표고요. 지금 저는 야일 공진 동차조 사양 공진단. 네. 그리고 야일 화장품 올리브오일 보시다시피 이너뷰라고 하는데. 네. 바깥에부터 안에까지 건강을 회복하는 재생이 아니라. 네. 네, 다시 설계하는. 네. 화장품과. 맞아요. 공진단 올리브오일 가지고 나왔습니다.
3: 맞아요. 네.
4: 아시다시피 이번에 어머니날. 네. 프로모션이 있었는데.
3: 그렇죠.
4: 네. 쭉 31일까지 이제 이번 주 토요일날 막바지로 이제 마지막 세일입니다.
5: 네, 저희도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3: 효자 효녀예요.
4: 네. 네. 네. 너무 마지막이라서 이번 주에 엄청 바빠요. 막. 네. 손님들이 줄을 쓰고 있습니다.
3: 네.
4: 아시다시피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야일 사양공진단이 사랑을. 네. 많이 받고 있었잖아요.
5: 네. 네.
4: 근데 지금 야일 사양공진단을 능가하는 뛰어넘는 지금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3: 진짜로?
4: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알차이머,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근육들이. 네. 굳어지면서 뭐 뇌라든지 뭐.
3: 그렇죠.
4: 같은 데가. 네. 쉐이킹 하잖아요.
5: 네네.
4: 근데 저희 사양공진단 드시고, 파킨슨병 환자들.
3: 있으신 분이.
4: 한 1년에서 2년이면 치료가 됐는데, 얘는 일주만에 치료가 돼서 저희가 쇼킹해가지고.
3: 와.
4: 네.
3: 와.
4: 이 동충하초 사양공진단이.
5: 네네.
4: 240시간 전 발효하면서 제일 비싼 동충하초는.
5: 네.
4: 1kg에.
5: 네.
4: 원화로 1억 5천이 됩니다.
3: 1kg에
5: 1억 5천.
4: 네. 그리고 US 달러로.
5: 네.
4: 10만 불이 넘어가요.
3: 와.
4: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동충하초를.
3: 네.
4: 240시간 흑산과 함께. 네. 전 발효시켜서요.
3: 네.
4: 여기 안에 쏙 넣어놨습니다.
5: 네.
4: 여기 안에. 근데 사양도 순도 100%로.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잖아요.
5: 그렇죠.
4: 네. 근데 백혈구 하는 게 혈액을 따라다니면서 몸속에 안 좋은.
3: 네.
4: 인펙션 되거나 감염됐거나. 네. 안 좋은 세포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5: 네.
4: 젊었을 때는 너무 젊기 때문에 백혈구가 워킹을 잘 하는데요.
3: 네.
4: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3: 그렇죠.
4: 노화가 되면서 백혈구가 힘을 잃어버려요.
3: 아.
4: 힘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밥맛도 없고 어머님들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3: 네.
4: 지금 어머니날 지났지만요.
5: 네.
4: 아버님 날도 지금 오시만요. 네, 이제 저희가 1년에 한두 차례밖에 세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제품 출시로.
3: 네.
4: 하나 사면 하나 꼼짜 하나를 무료로 드리는데요.
3: 네.
4: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세요.
3: 이번이 기회구나.
5: 원. 네. 플러스 원.
4: 네네. 네. 왜냐하면 그 백혈구가 몸에 좋은 거 아시는데 지금 나이가 들면서 백혈구가 없어서 힘을 잃고.
3: 그렇죠.
4: 자꾸 피곤하고 염증 생기고.
3: 맞아요.
4: 쑤시잖아요.
5: 네.
4: 근데 백혈구보다 더 좋은 세포가 있습니다.
3: 그래요?
4: NK 세포입니다.
3: NK.
4: 네, NK 세포 중심으로 면역 설계란 프리미엄 공진단인데요.
5: 네.
4: NK 세포는 선천적인 면역을 담당하는 혈액 속 백혈구의 일종으로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찾아가서 직접 공격해서 없애는 것이 NK세포입니다.
5: 네.
4: 얘 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5: 아.
4: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240시간 발효하다 보니까.
5: 네.
4: 너무 쓴맛이 없고 달고 맛있고 찰십니다.
5: 네.
4: 발효할 때 세분화되잖아요. 그 발효.
3: 그렇죠, 그렇죠.
4: 그 공진단이. 왜냐하면 우리 세포에 그게 세분화되지 않으면 흡수가 되지 않잖아요.
5: 네네.
4: 흡수된 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5: 네, 그렇죠.
4: 문제는 농약이 있거나 제품이 좋지 않거나 그것이 너무 흡수가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3: 안 되죠.
4: 안 되죠. 그래서 야일은 정직하게 아주 좋은 원료로 최고의 약재로 240시간 발효해서 몸속 깊게 들어가서 NK세포를 통해서 몸에 있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제품입니다.
5: 네.
4: 그 여기다가 또 순도 100%의 사양까지 더했으니까 네. 아시다시피 사양이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요. 혈과 조직과 세포를 뚫습니다.
6: 네.
4: 그리고 여기 이 그 동충하체 사양 공진단은요.
6: 네.
4: 특별히 많은 뭐 효능도 있지만 특히 또 당뇨 환자들.
7: 당뇨.
4: 네. 폐가 안 좋으신 분들.
7: 폐 안 좋으신 분들.
4: 네. 면역력 강화. 뭐 각종 것들이 너무너무 좋고요.
6: 네.
4: 지금 하나 사는 하나 무료니까요.
6: 네.
4: 빨리 지금 가셔서. 근데 지금 얘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6: 네.
4: 저희 162가
7: 네.
4: 포드의 기차역. 네. 그리고 또 한남체인.
6: 네. 네.
4: 한남체인의 시세도 매장인데 그 안에 저희 전문 매장이 있습니다.
7: 호텔이
4: 네. 그쪽에 가셔서 구입하시면 네. 됩니다.
7: 지금 기력 달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4: 네네네. 네. 아 정말 제가 네. 사양공진단하고 흑산공진단 저희 동충하체공진단 세 가지가 있잖아요.
7: 네, 네.
4: 이건 동충하체 사양공진단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동충하체 사양공진단을 비교하기 위해서 네. 발효공진단 하나 먹고 사양공진단 하나 먹고 기운이 너무 없는 거예요.
6: 네.
4: 사양공진단도 너무 좋다고 했는데 좋은 걸 먹다가 좀 낮은 걸 먹으니까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전에 못 느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제가 동충하체 공진단 하나 딱 빨아서 먹는 순간 눈이 확 네. 열리고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한번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7: 네네.
4: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시대가 너무 좋아지고
7: 네.
4: 또 기술력도 너무 좋아지고 특별히 이 공진단은 수많은 의사들과 발효대가들 대거
7: 네.
4: 참여해서 이것을 런칭하는데 개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로얄티도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6: 네.
4: 저희 아시다시피 선교 사업이잖아요.
6: 그쵸.
4: 제품마다 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찍어 있고 야외도 사사기고 여기 공진단 보면 이게 소파 이게 나팔 양양 나팔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거 만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희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예
7: 네,
4: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7: 네.
4: 아 이거 개발비가 너무 많은데 하면서
7: 네.
4: 이거 참여하신 분들이 네. 선교를 위해서 네.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으로
7: 할 수가
4: 판매할 수 있게 된
7: 네.
4: 거죠.
7: 네. 네. 네.
4: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은
7: 오 너무 네. 예쁘죠.
4: 네. 네. 이사에서 찍고 나온 제품이라
6: 네.
4: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인데 정말 세상을 덮는 예수님의
7: 네.
4: 피입니다.
7: 네. 네. 네.
4: 그래서 야의 셀 리페어 부스터인데요.
7: 네.
4: 제가 원한 건 아닌데 이걸 피부를 아주 좋게 하기 위해서
6: 네.
4: 식물성 플랑크톤 가시 같은 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따끔따끔 네. 거르면서 24시간에서 72시간 동안 따가운데요.
6: 네.
4: 바를 때만 따가워요.
7: 아 그렇군요.
4: 네. 네. 그래서 세수할 때 이거 유리조각 아니야? 안심하셔도 돼요.
7: 아,
4: 안전한 성분들만 집어넣고요.
7: 네.
4: 다 FDA라든지 식약청 다 통과된 원료들입니다.
7: 네.
4: 네, 이 제품을 쓰시고 말씀하시는 게요.
6: 네.
4: 아니, 피부과 같은 데서 리프팅하는데 비용 엄청 드는데 그런 느낌과 그런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6: 네.
4: 가격은 240불밖에 되지 않는데.
6: 네.
4: 네. 그리고 보톡스의 느낌이 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얘를 구입하시면요. 120불짜리 선물을
7: 또 주세요.
4: 드립니다.
6: 네.
4: 네. 이번 달 프로모션입니다.
7: 네.
4: 그리고 또 지금 3종 세트 쓰시는 분은
7: 예.
4: 같이 이걸 같이 쓰시면은
6: 네.
4: 부스팅하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3종 세트를 사시면요. 360불인데
7: 예.
4: 380불 선물이 따라갑니다.
6: 네.
4: 그리고 이렇게 골드라인 좋아하시죠? 어머님들 촉촉해서 효능이 더 좋은데
7: 네.
4: 450불짜리 사면 450불 이상으로 쿠션하고 선블락까지 다 해가지고요.
7: 그냥 플러스 원이에요.
4: 네.
7: 진짜.
4: 네. 네. 플러스 원. 네. 네.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6: 네.
4: 이 제품에 더 이 쿠션 같은 건 줄기세포가 들어서 더 좋고요.
6: 네.
4: 이거 구입해서 쓰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7: 네.
4: 얘는 제일 밝은 색깔로
6: 네.
4: 쿠션이 들어가 있고요.
7: 네.
4: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 중간에
7: 조금 그 구멍이 있네요. 네.
4: SPF 50입니다. 우리 쿠션, 스펀지 같은 거 쓰면 계속 깨끗하지 않잖아요.
6: 그렇죠.
4: 여기 쓰면 끝이에요.
6: 네.
4: 그럼 이거는 살짝 클렌저로 닦고 말리지 않아도 이게 수분배 있으니까 그냥 넣고 쓰셔도 돼요.
6: 네.
4: 그리고 요거를 가장 진한 색깔을 내가 잡티가 있잖아요. 여기다 넣어서.
6: 그거는 무슨 제품인가요?
4: 예, 똑같은.
6: 네.
4: 예, 이것도 선크림이 있고 이것도 비비크림이고
7: 네.
4: 이거는
7: 네.
4: 쿠션인데요. 여기다 네. 짜서 명방에다 짜서 이걸 눌러서 하면 섞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예, 섞어서 내가 이렇게 바를 수가 있는데요.
6: 네네.
4: 일반적으로 이거 색깔 고르기 힘드시잖아요.
7: 그렇죠.
4: 예, 저희도 지금 야엘은 색조가 나오지 않냐고 이게 색조잖아요. 파운데이션이요.
7: 그렇죠.
4: 네. 색조를 했더니 한 10가지나 20가지나 해야겠더라고요.
6: 네네.
4: 색깔이요. 예. 근데 이거를 섞어서 하게 되다 보니까
6: 네.
4: 명판에 제일 밝은 색과 또 비비크림의 제일 진한
6: 네.
4: SPF 38, SPF 50인데요.
7: 네.
4: 그걸 적절하게 색깔을 믹스해서 섞으시면요. 내가 원하는 톤을 맞추고요. 또 하이라이트 쓰고 싶으면 이것만 쓰시면 되고요.
6: 네.
4: 남자분 중에서 그냥 깔끔하게 누드하게 바르고 싶다고 그러면 이거 바르시면 돼요.
6: 내가 바른 티는 안 나면서
4: 네, 남자분들
6: 깔끔하게.
4: 이거를 지금 무료로 제가 47불, 75불도 50불 세일하는 걸 무료로 드리고요.
7: 네.
4: 또 캐리용으로 낮에 한 번씩 미스트 보세요.
6: 네.
5: 얼굴에 지금 미스트를 뿌리고 계십니다.
4: 이게 줄기세포 물이에요.
5: 아, 줄기세포 물이에요.
4: 선생이고 이거 천연입니다. 예, 그리고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요.
5: 네.
4: 바로 여과물로 만들었습니다. 클렌징하고 요거를 전체를 450불 사면 450불 이상의 상당을 선물해 드리고요.
5: 네.
4: 천연 화장품이고요.
5: 네.
4: 케이블 9개 층을 뚫고 들어가는 화장품입니다.
5: 네. 방부제가 네. 전혀 없는.
4: 네네. 네. 천연 화장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올리브오일 저희가 처음 나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열흘 만에 1,200, 300박스가 나갔습니다.
5: 아, 올리브오일이 원래는 병에 들어있었는데 지금 네. 보여주고 계신 거는 네. 캡슐로 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 네. 계세요.
4: 네. 지금 이게, 한국에 지금 660군데 자연치유 약국에 들어왔는데요.
5: 네.
4: 식물인 만큼 환자에게 네. 이걸 먹였더니 많이 추해졌어요.
7: 호전되셨어요.
5: 네.
4: 아시죠?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네. 살아났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죠.
7: 제가 먹어도 되나요?
4: 네네네. 먹고 밑에 남은 건 밑에 한 번 더 자르셔가지고 얼굴에다가 바르시면 피부가
5: 네.
4: 이 제품 싹 바르시고요.
7: 네. 너무 맛있어요.
4: 그리고 저녁에 한 30분이 흡수되잖아요.
5: 네네.
4: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만 올리브를 조금만 해가지고요.
5: 네.
4: 얼굴에 바르시고. 그 저거 스틱 같은 경우는요.
5: 네.
4: 저 안에서 잘 안 나와요.
5: 네.
4: 밑에 딱 한 번 자르면 쭉 흘러나와요.
5: 네.
4: 얼굴도 바르고 목도 바르고 아토피네 몸 같은 데 바르면요. 다 네. 치유가 됩니다.
5: 네.
4: 네. 그리고 며칠 전에 한국에 네. 자연치유 약국에서
5: 네.
4: 카톡 온 걸 봤는데
5: 네.
4: 아니 피부과에서 6개월 동안 피부가 좀 피부에 염증이 있는데 치료가 안 됐는데
5: 네.
4: 이거 바로
7: 올리브오일 바르고
4: 20일 만에 애들 갓난 애기들 사실 크림 같은 것도 사실
5: 네네.
4: 방부제가 다 들었잖아요.
5: 네네.
4: 이건 아시다시피 이살 4개부 땅에 그 뜨거운 땅에서 그냥 따서
7: 네.
4: 쭉 짜서 그대로 왔기 때문에 원액이에요.
5: 네.
4: 아무것도 안 들어 원액이기 때문에
5: 네네.
4: 애기들 몸에다가 살짝 발라주면
5: 네.
4: 좀 비싸지 않죠. 조금만 바르면 되니까
5: 네네.
4: 애들한테 이거 발라주시면 너무 좋아요.
7: 아, 근데 애들한테 뭐가 아까워요. 발라줘야죠.
5: 그렇죠. 그렇죠. 요즘 아토피 있는 친구들 워낙 많으니까요.
4: 아토피도 그렇지만 아토피 아닌 애들도 이거 발라주면 피부가 너무 좋아요.
5: 네.
4: 저 머릿결 좋아졌죠? 머리 끝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바르시면
7: 좋겠어요.
5: 네. 머릿결에도?
4: 네. 몸에도 바르고 머리도 바르시고 얼굴도 바르시고 먹기도 하시고
5: 야.
4: 그리고 상처 났을 때요.
5: 네.
4: 피스테 쓰시지 마시고요.
5: 네.
4: 비싸잖아요.
7: 진짜?
4: 그거 뚜껑에 있는 거 우리 올리브를 병 있잖아요. 뚜껑에 천천히 살짝 묻어가지고 싹 하잖아요.
5: 네.
4: 그러면 딱 지혈이 돼요.
5: 야.
4: 상처 지혈? 지혈이 좋고요.
5: 네.
4: 이게 알다시피 저희 올리브오일은, 사막 기운에서
5: 네.
4: 아침, 저녁 뜨겁고 춥고 뜨겁고 춥고가 반복되면서
5: 네.
4: 자생하는 능력이 있어서 항암, 항염 역할이 굉장히 효과가
7: 좋습니다.
4: 근데 이런 것을
5: 네.
4: 먹고 바르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5: 네.
4: 당뇨, 콜레스테롤, 그리고 칼슘 나가는 걸 막아줘요, 얘가요.
5: 네.
4: 그리고 체중 조절도 되고요.
5: 네.
4: 그리고 유해산소, 몸속에 있는 유해산소를 차단시키고요. 각종 질병들이 너무 좋아요. 성경에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5: 네.
4: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해치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또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맞은 사람
7: 네.
4: 얘기 들으면요. 오일을 벗다고 그랬잖아요.
5: 네.
4: 이 올리브 오일을 벗더니요. 상처가 치유돼요. 혹시 몸에 찢어지거나 다친 데다 올리브 오일 발라보세요. 정말 놀랍게 치유가 됩니다. 이것도 지금 어머니날
5: 네.
4: 스페셜 쭉 30일까지
5: 네.
4: 두 박스 하면 30포 들었는데요.
5: 네.
4: 한 포토는 두 포 드시면 되는데요.
5: 네.
4: 암에도 엄청 좋아요. 염증에도 좋고요. 두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무료로 선물로 드립니다.
7: 네. 네. 두 박스 원.
4: 네. 네. 그리고 두 병 드는 거 두 박스 사시면 두 병 드는 거 두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무료로 선물로
5: 네.
4: 드립니다.
5: 아, 네.
4: 네.
7: 이야. 저 이거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손이 여기다 발랐는데?
4: 와. 네. 아 근데 이제 뭐 믿지 못하시는 분 아니면 또 체험하고 싶은 분 있으면요.
5: 네.
4: 오셔서
5: 그렇습니다.
4: 체험해보시고
5: 네.
4: 바르는 거 먹는 거 다 무료로 제가 올 말일까지 해드릴게요.
5: 네.
4: 오셔서
5: 네.
4: 한번 드셔보시고요.
5: 네.
4: 이제 또 건강키도 또 나와가지고
5: 네. 네.
4: 중풍 방지 그리고 치매 방지
5: 네.
4: 콜레스테롤 당뇨 방지되는 키가 나는데 눈하고 관절이 좋아요.
5: 네.
4: 그 키도 오시면은 언리미트 무료로 드시죠.
5: 건강티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4: 예, 그건 허브티예요.
5: 네.
4: 예,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7: 맞아요.
5: 그렇죠.
4: 그래서 우리는 사실 미네랄을 많이 먹어야 돼요. 요즘에 아픈 게 땅에 나온 것들 안 먹고 가공식품을 먹어서 아픈 거잖아요.
7: 네.
4: 그 미네랄 어떤 거 있어요? 이게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그 땅, 사막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 땅에서 나무에서 양분이 올라와서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짰으니까 이게 미네랄 덩어리.
5: 네.
4: 그래서 어떤 손님이 그러는 거, 이상하다. 나 올리브오일밖에 안 먹었는데 머리 숱이 나네. 미네랄이 부족했던 분은요, 미네랄이 채워지니까.
7: 이게 완벽해지는구나, 몸에. 네. 밸런스가.
4: 네. 그리고 네. 손톱이 막 갈라졌던 분도 미네랄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5: 네.
4: 근데 실질적으로 누저지에서 손톱이 찢어졌는데 이걸 먹고 붙었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5: 네.
7: 내일 가게 어떻게 하나요? 네. 네. 네.
5: 정말 이렇게 뷰티와
7: 아름다움과 건강이 네. 같이 네. 있어요.
5: 왜 야외로. 하나로 묶어지나 네. 분명히 알겠네요.
4: 아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이번에 신제품 나온 제품은요. 네.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가 지금 미네랄 오로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7: 미네랄 오로를?
4: 네네네. 근데 그거는 좀 먹기도 약간 불편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가을 정도에 다시 그것을 다시 설계해서 또 좋은 제품이 지금 나오려고 해요. 네. 근데 알다시피 바다가 네. 썩잖아요. 썩은 것들이 폐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온전히
7: 썩지 않죠.
4: 네. 네네. 그것은 파도 때문에. 나무가 죽지 않은 게 바람이 흔들기 네. 때문에 바람처럼 흔들기 때문에 우리 몸이 네.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죽어서.
7: 아, 그러네요.
4: 우리가 마비가 오잖아요.
5: 그렇죠. 네.
4: 그것처럼 그 바다에 썩지 않기 위해서 파도도 치지만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어요. 복주머니 같죠. 네. 그 바깥에 우리는 몸에 뼈가 이런 식으로 뼈가 되어 있지만 그 복주머니 바깥에 뼈 같은 가시가 있는데요.
5: 네.
4: 그 가시 같은 것을 여기 안에 넣어놓고요. 아. 그 미네랄 오래 넣어놨는데 어떤 역할을 하면요. 그 폐수를 정화시켜요.
7: 아.
4: 그 물이 이제 곧 출시되는데 제가 연막전을 미리 얘기 드리는 거예요.
5: 네. 감사합니다.
4: 지금 우리 매장에도 지금 30개짜리 조그만 거 인디비주얼 사이즈가 있는데 네. 이제 하나짜리 단순한 거를 이제 곧 나오려고 하는데요.
7: 네.
4: 또 그 부분도 아, 나 미네랄로 진짜 좋은 거 먹고 싶다 네. 하는 분들은 한번 찾아오셔서 방문하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릴 지금 시간이 짧은 가운데 네. 설명할 수 없고요.
7: 네.
4: 그 요 크림,
7: 네.
4: 요 크림이 따끔따끔한데요.
5: 네.
4: 요것도 지금 해면 동물로서 스폰지 가시라고 그러는데요.
5: 네.
4: 그 안에 식물성 플랑크톤의 그 가시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5: 네. 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게 요벨 셀 리페어 부스터 화장품입니다.
7: 네, 맞아요.
4: 네. 요벨, 예.
7: 전화번호

0: 일단 먹고 정말 좋다라고 제가 자부를 했어요.
1: 네.
0: 사양공진단 아시죠?
1: 제가 그럼요.
0: 자부했어요. 네. 네. 발효공진단도 그런데 정말 하늘과
1: 그 정도야.
0: 정말 힘들 때
2: 네.
0: 어떤 분은 좀 이게 바디도 민감한 빛 바디가 있고 또 이제
1: 좀 둔감한 나시는 분 있죠.
0: 네. 네. 네. 그런 분들은 하루 이틀 정도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어나자마자
1: 네.
0: 빨아드시면 이 동충하체 사용공진단은 극대화가 돼요.
2: 네.
0: 빨아드시고 그 네. 따뜻한 물 드시고 20분 이따 식사하시고
1: 네.
0: 저녁에는 식사 20분 전에 빨아드시고 그리고 20분 후에 식사하시고 그리고 주무시면요.
2: 네.
0: 하루 이틀만 하시면요.
2: 네.
0: 정말 몸이 얼마나 바뀌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이야.
0: 이 동충하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저 네. 아픔은 많은데 오늘 오신 분들 그런 거 아, 나 사실 믿을 수 없는데 내 친구가 저희가 메모리얼 데이가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1: 있었죠.
0: 근데 손님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날요. 그래서 예약 딱 받고 두 분한테 받았는데
2: 네.
0: 한 분은 2주 전에 드시고 정말 회복됐다고 드시러 오셔서
1: 네.
0: 찾았고요. 한
1: 네.
0: 분은 그냥 또 오셨어요.
2: 네.
0: 근데 그분이 이제 드시고 하루 드시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그런 거야. 아, 친구가 좋대서 사는데 요즘에 공진단 가짜 있는 거 아니냐고 효과가 다 없다고. 가짜는 없어요. 다 원료는 똑같이 쓰는데
2: 네.
0: 어떤 약재를 선정하냐 등급이 있잖아요.
2: 네.
0: 어떻게 어떤 공법으로 그것을 만드느냐
2: 그리고 몸에 얼마나 흡수가 되느냐.
0: 그렇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인삼, 홍삼, 흑삼 있잖아요.
2: 네.
0: 근데 인삼이나 꼭 같은 재료로 그거를 인삼을 두세 번 찌고 말린 게 홍삼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흑삼은 인삼을 아홉 번 찌고 말린 거잖아요.
2: 네.
0: 근데 효능은 하늘과 땅이에요.
1: 그렇죠. 네.
0: 그렇죠. 인삼은 독성이 있잖아요.
1: 네.
0: 홍삼은 알다시피 사포틴이 좀 있어서 항암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2: 네.
0: 근데 흑삼이 홍삼에 항암이 57배예요.
1: 그렇게 말하는
2: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0: 그걸 원적에서는 어떻게 찍어 말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1: 그렇겠죠.
0: 아, 흑삼 먹었는데 뭐 효과 없는데. 야외를 한번 직접 체험해 보세요.
1: 야, 네. 얼마나 이제 자신감이 넘치는 이야기인지 네. 지금 모르겠고요.
0: NK세포 중심으로 명확한 면역, 설계한 프레미어 공진단에 살짝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동충하체
1: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시간이. 네.
0: 예. 네. 아, 그러면 다음 번째.
1: 아, 그럴까요?
0: 네.
1: 어떡하지? 시간이, 약간 부족한데.
0: 하여간,
1: 네.
0: 발효로 더욱 완성된 프리미엄 원료로,
1: 네.
0: 자, 고품질 원료만을 선택했고요.
2: 네.
0: 첨단 발효 과학을 통해서 그 가치를 더욱 높여서 드시는 분이 정말 하루 먹고, 이거 정말 공진단이네?
2: 네.
0: 정말 살아있는 공진단이네.
1: 그렇죠.
0: 여러분께
1: 그렇죠.
0: 정말 자신감 있게
1: 네.
0: 제가 주님 믿는데요. 자신감 있게 제가 선사해드립니다.
1: 아이고야. 자 이거 막 정신없이 막 들으셨겠지만 하여튼 많은 내용들 여러분께 들었지만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2: 네,
1: 좋겠고요.
2: 직접 가보십시오.
1: 네.
0: 아주, 참
1: 네.
0: 그리고 이번에 저희 화장품
2: 네.
0: 코스메스 백화점에 입문했습니다.
2: 맞습니다.
1: 아, 네. 지난번에도 했어요. 제가
0: 네. 지은경 스킨케어에도 입문했습니다.
1: 오, 네.
0: 네. 네. 가셔서 꼭 구입해주세요.
1: 구입해주세요. 네. 마지막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제품 설명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이 제품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정말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구입해서 또 치료받기를 원하고요. 오세요. 오시면 제가 한 모짜리 선물 드리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네.
1: 자, 지금까지 야엘의 이야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헬기요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6월 초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일요일 아침부터 6월 1일 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0: 해외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루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뉴저지에서 화제가 된 뉴스가 하나 있었죠. 곰 한 마리가 민가 현관 앞까지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일명 곰 벨튀 영상. 아니 이제는 곰도 사람 사는 방식을 배우는 시대인가 봅니다. 요즘 AI 기술 발전 이야기 들으면 더 놀라운데요. 동물들의 소리나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서 사람과 동물이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술까지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오늘 간식 너무 적었어요. 이럴 수도 있고 고양이는 지금 혼자 있고 싶다냥 이럴 것 같고요. 또 뉴저지 사슴들 아마 지들이 운전 중에 갑자기 튀어나와놓고서는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서행하십시오. 이런다면 와 무섭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이제 동물 마음까지 이해하려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작 사람 마음은 아직도 제일 어렵죠. 괜찮아 해놓고 안 괜찮을 때도 있고 카톡에 흐흑흑흑 보냈는데 마음은 전혀 안 웃고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나 봅니다. 근데 만약 언젠가 AI가 사람 속마음까지 읽어주는 시대가 오면 어떨까요?
4: 과연 그게 더 편해질까요? 아니면 더 무서워질까요? 그래도 결국 사람 마음 움직이는 건 엄청난 기술보다는 밥 먹었어? 오늘 힘들었지? 커피 한잔 할까? 이런 따스분 정이 느껴지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취자 형님들 누님들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소시해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자, 오늘도 뉴저지에서 소리 질러. 자,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켜세요. 자, 항상 켜있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요, 사람 모양 플러스가 보이실 거예요. 사람 모양 옆에 플러스를 클릭. 자, 그랬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아이디로 추가를 클릭. 그러면 껌뻑껌뻑 커서가 울고 있어요. K-Radio US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K-R-A-D-I-O-U-S로 검색. 자, K-Radio 카톡창이 뜨면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쁜 핑크색 지연이가 보이시죠? 메인 페이지예요. 오늘은 뉴저지라는 시그널이죠. 자, 수요일이에요. 오, 수요일이 아니랄까봐 하늘이 딱 수요일 같다, 그쵸? 신청곡 보내주세요.

AI 기술 이야기 들으면 진짜 영화 속 미래가 금방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AI 안경들이 나왔잖아요. 실시간 번역도 해주고 길도 안내해주고 눈앞 정보를 바로 띄워주는 와 이거 진짜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생각을 해봤죠. 만약 그 AI 안경이 더 발전을 해서 상대방의 눈빛이나 표정을 보고 속마음까지 분석을 해주는 기능이 생긴다면 어떨까? 와 생각만 해도 약간 저는 섬뜩한데요. 사람 얼굴을 딱 봤는데 내 안경에 갑자기 이런 게 뜨는 거죠. 현재 감정상태 서운함 82%. 막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오늘 기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와 이걸 알고 대화를 한다 하면 우리가 서로 얼굴을 편하게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그런 안경 나오면 궁금해서라도 하나쯤은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 사람이 지금 진심인가? 저 표정이 무슨 뜻이지? 나한테 화난 건가?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제일 궁금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좋은 의도로만 쓰일까 싶은 거죠. 저 사람 마음 아니까? 나도 저 사람 마음을 알아야지. 이런 마음이 커지면 갑자기 인간관계가 보이지 않는 그 심리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근데 만약에 인간관계가 서로 감정을 분석하고 읽어내는 방향으로만 가버리면 그건 너무 완전 피곤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사람은 원래 조금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눈치도 좀 보고 조금은 오해도 하고 또 그것을 풀어가면서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에는 원래 촉 좋은 사람들이 있긴 해요. 말을 안 해도 너 오늘 무슨 일 있지? 내가 척 보면 안다. 이런 사람들. 그 MBTI 이야기할 때도 보면은 공감 능력 높은 스타일, 상대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도 금방 분위기를 읽고 그런 분들 계세요. 저도 촉이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아 요즘 말로 똥촉이더라고요. 어쩌면 사람 관계라는 걸 완벽하게 읽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가는 과정이 좀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순간들이 아닐까 싶은데 썸 탈 때 그랬잖아요. 우리 천천히 알아가요. 그랬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좋았던 걸까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머스켓 포도 100당 9불99, 시험드 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생도 쌀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터치드가 부릅니다. 여정.

드실 비타민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타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타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성복과 여성복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 기회.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해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자연이 만든 가장 강한 선택, 야엘의 파격적인 이벤트. 5월 말까지 화장품 3종 세트 구매 시 450불 상당의 선물을, 사양공진당과 올리브오일을 무조건 1+1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앤뷰티 브랜드 야엘. 718-500-3350, 201-500-3350.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죠. 필릭세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냐 454 브로드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그냥 괜히 당 땡기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커피 한 잔에 쿠키 하나, 초코 하나 슬쩍 먹고 싶은 시간인데 오늘 아주 위험한 소식을 하나 들고 왔어요. 전 세계인의 쿠키, 그 오땡땡 있잖아요. 오땡땡. 아시죠? 그 오땡땡 쿠키가 BTS와 협업한 한정판 쿠키를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봤어요. 와, 이거 그냥 과자가 아니라 거의 굿즈 느낌이더라고요. BTS 상징 컬러인 보라색을 활용한 초코 쿠키와 크립의 조합. 어떻게 보면 하얀 접시에 이것만 툭 올려놔도 왠지 플레이팅 끝난 것 같은 느낌. 요즘에 디저트들이 먹는 것을 넘어서 찍고 싶게 만드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진짜 BTS 영향력 대단합니다. 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도 3관왕 찍고 또 호텔, 관광, 굿즈 시장이 같이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 예전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테일러 노믹스 같은 그런 신조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BTS 노믹스 신조어가 나왔죠. 이제 BTS가 음악을 넘어서 경제, 관광, 브랜드까지 움직이는 하나의 현상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오땡땡 회사랑 무슨 계약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지금 너무 당 충전이 필요한 시간이라 이야기하다 보니 갑자기 쿠키가 먹고 싶어집니다. 오늘도 커피 옆에 달달한 거 하나 두고 싶은 오후. 여러분은 커피랑 제일 잘 어울리는 간식 어떤 거 같이 드시나요?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어릴 때 엄마랑 시장을 가면 가끔 진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처음 보는 분인데, 아이고 오늘 덥죠. 어머 그 가방 어디서 사셨어요? 어머 아드님이세요? 키롭게 생겼네. 이러면서 갑자기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아, 전 옆에서 속으로 엄마 저분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아유 알게 뭘 알아, 처음 보는 사람이지. 참 신기했어요. 자, 요즘 연구들을 보니까요, 그런 엄마들의 스몰 토크가 생각보다 정신 건강에 꽤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짧게 인사 나누고, 또 카페에서 바리스타랑 두 마디 하고, 또 마트 계산대에서 날씨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외로움이 줄고요,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이런 걸 약한 연결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짧은 교류가 생각보다 마음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예전 어른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시장 가면은 꼭 단골 가게 아줌마랑 이야기를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날씨 얘기하고, 길에서 마주치면은 식사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같은 카페를 가서 앉아 있어도 다들 핸드폰만 보느라고 바쁘고, 뭐 같은 건물에서도 그렇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서로 눈피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은 별거 아닌 한마디가 더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오늘 덥네요. 비 온다더니 진짜 오려나? 그런 짧은 말들이요. 근데 또 부모님 세대의 스몰 토크는 가끔 너무 빠르게 깊어질 때도 있죠. 분명 날씨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5분 뒤에는 어디 사세요? 어머 애가 어떻게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결혼하셨어요? 나이가, 직업은? 선을 그냥 놔버리죠. 이게 어떻게 보면 K-스몰 토크의 무서운 점이죠. 근데 또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그 안에는 결국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은 또 누군가와 어떤 스몰 토크를 나누셨는지 궁금하네요. 별거 아닌 한마디였지만 괜히 기분 좋아졌던 순간들, 그리고 누군가를 기분 좋아지게 할 수 있었던 스몰 톡들. 미국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칭찬 잘해주잖아요. 막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You so beautiful 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상당히 좋죠. 그 기분 좋게 던진 그 말 한마디를 그대로 받고 땡큐 하는 순간 서로의 얼굴에 스마일이 자동 반사가 되더라는 거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이 늘 고민이 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 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011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젊음을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도 모집 중입니다. 917-656-7717, 917-656-7717,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뉴욕 막걸리,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인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845-866-4588,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멋의 여행 뉴욕 막걸리.

0: 건강을 준비하는 알짜족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험누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 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춤에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3: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4: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OM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꿀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행사 716-350-4199.

요즘 시대를 설명하는 키워드 중에 그 무해력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2025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로도 꼽혔었는데 무해력, 쉽게 말하면 자극적이지 않고 부담 주지 않고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힘. 생각해보면 요즘 사람들 진짜 무해한 것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말랑말랑한 인형이라든지 키링, 또 손으로 주무르는 말랑이 장난감, 잔잔한 동물 영상, 조용한 브이로그, 그리고 괜히 보고 있으면 마음 놓이는 캐릭터들까지. 심지어 연예인들 가방에도요, 작고 귀여운 인형 하나씩 달려있는 거 보면은 보이잖아요, 많이? 그게 단순히 유행이라기보다는 복잡하고 자극 많은 세상 속에서 잠깐이라도 마음 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 싶어요. 요즘은 정보도 넘쳐나고 비교도 많이 하고 사람 관계도 쉽게 감정이 소모되고 SNS만 열어도 도파민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강한 것보다는 안전한 것을 찾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롭지 않고 나를 긴장시키지 않고 같이 있어도 에너지 안 뺏기는 존재들. 그래서 요즘은 재밌는 사람보다 무해한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되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해요. 괜히 마음 편해지고 같이 있으면 조용히 안정되는 사람들. 근데 무해한 걸 찾는다는 건 그만큼 세상이 조금 피곤해졌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만큼은요, 너무 센 자극 말고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음악 하나, 사람 하나,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웃게 되는 작은 순간 하나쯤 곁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엔 그런 게 진짜 중요한 힘인 것 같아요.

기사 보니까 요즘에 나이가 들수록 근력만큼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균형 감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말로는 운동할 시간이 많지 않아도 양치하면서 한 발 들고 있기, 설거지할 때 잠깐 중심 잡아보기, 계단 오르기,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습관만으로도 균형 감각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바쁘게만 달리면 금방 지치고 걱정만 많아도 중심이 흔들리고 내 마음 균형이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잘 산다는 게 엄청 강한 사람이 되는 것보단 휘청해도 다시 중심 잡는 오뚜기 같은 사람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몸의 균형도 마음의 균형도 결국은 꾸준함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도 두시의 비타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두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0: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La, l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어릴 때 안경 쓴 친구가 부러워서 텔레비전 코앞까지 가서 봤던 경험 혹시 있으세요? 눈 나빠지려고 불 끄고 안 읽던 책도 읽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력은 1.5, 1.5. 심지어 검사판 앞에 가서도 안 보이는 척 연기도 했건만 이 안경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도 모른 채 그저 근사해 보이고 마냥 갖고 싶어 했던 철없던 그 마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걸 그땐 왜 몰랐을까요?

0: 그렇죠.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예, 부럽더라고요. 거미의 어른아이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눈 좋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눈 나쁜 사람들의 고충을. 잠깐 잠깐 쓰는 돋보기도 귀찮고 불편한데 그걸 하루 종일 쓰고 계셔야 하는 분들이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부럽고 근사해 보였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쓰고 싶어했던 안경, 비록 돋보기이긴 하지만 지금 원 없이 쓰고 있는데 아 정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못 모르고 눈 검사까지 하고 비싸게 주고 맞췄는데 나중에 우연히 월마트 가니까 헐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돋보기 여기저기에 두고 씁니다. 방에도 하나, 화장실에도 하나, 거실에도 하나, 가방 속에도 하나, 방석국에도 하나, 차 안에도 하나. 근데도 또 그 와중에 잊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두는데도 진짜 잊어버리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의외로 많으시던데. 아직 돋보기 쓰지 않으시는 분들 큰 복인 줄 아셔야겠습니다. 이젠 안경 안 쓰신 분들이 너무 부럽지 말입니다. 자, 오늘은 2026년 5월 27일 한 주간의 중간 험프데이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팝스 팝스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시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이야기. 라오스에서 홍수로 물이 차오른 동굴 안에 갇힌 7명의 마을 주민들을 구하기 위한 구조 노력이 26일 1회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구명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좁고 구부러진 지형과 구조 날씨가 구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갇힌 사람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북쪽으로 120km 떨어진 오지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구조대는 소셜미디어에 걸림돌이 되는 산악지형과 폭우 상황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굴의 입구에 도착하는 길도 어려워서 가파른 길을 4km 정도 걸어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입구 또한 가파르고 바위 투성이로 간신히 한 번에 한 사람이 기어 올라갈 폭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동굴 안에서 들어간 구조대는 진흙길, 홍수 구간 그리고 기어서 나가야 하는 좁은 터널을 역시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왜 동굴에 들어갔는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구조대는 매장된 금을 찾아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전 우려로 동굴에 들어가지 말라고 관공서가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그전에도 금을 찾아 마을 주민들이 동굴을 자주 들락거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 DMB 지역도 지난 주말부터 내린 비로 주말 계획은 물론 연휴 기간에도 필요한 해소책이 되어주었는데요. 가뭄의 단비라고 해야 할까요? 미국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DMB 지역 전체가 심각한 가뭄 상태에 있었는데 최근 내린 비 덕분에 내일 발표될 업데이트에서는 상황이 개선돼서 일부 지역은 다시 보통 수준의 가뭄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요 며칠 새 내린 비로 가뭄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린 비는 비교적 천천히 내리면서 수분이 땅속으로 잘 스며들었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비였다고 하는데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런 현상이 몇 차례 더 발생해야 할 것이고 물론 열대성 저기압 같은 것이 유입이 된다면 가뭄이 해소될 수도 있을 거라고는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했나요? 아무리 좋은 곳도 지나치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간간이 내리고 있는 이 비는 오늘까지 내리다가 내일부터는 80도 초에서 중후반까지 기온 올라가면서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자외선 유난히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날이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찬 전선이 중부 대서양 연안을 남하하면서 이번 주 중 가장 변덕스러운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소나기와 뇌우가 더욱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뇌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예측센터는 해당 지역 대부분을 강한 뇌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약간의 위험 지역으로 지정도 했습니다. 이는 5단계 중 2단계에 해당이 되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특히 오후 늦은 시간과 저녁 시간대에는 오하이오 밸리에서 이동하는 뇌우가 동쪽과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대기 불안정 심화, 열대성 습기 잔류, 그리고 상층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뇌우가 집단으로 발달해 특히 도심 지역에서 집중호우와 국지적 홍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70도 후반에서 80도 초반, 섭씨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는 계속 높게 유지되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바람은 약하겠고 밤새 흐리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간헐적 소나기와 함께 부분적으로 안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도로 시야 확보에 주의하시고요. 아울러 밤사이 소나기와 이슬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도로는 젖을 수 있습니다. 각별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드디어 날씨가 안정이 되고 햇볕이 돌아오며 습도도 서서히 낮아집니다. 아침 일찍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워싱턴 DC 및 인근 지역은 낮 동안 눈에 띄게 건조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상쾌한 북서풍이 불면서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8도, 하씨 82도,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꽤 큽니다. 이럴 때 아시죠? 감기 조심하셔야 하는 거. 금요일
내일은 고기압이 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아름다운 한 주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햇살, 낮은 습도, 그리고 계절에 맞는 기온으로 주 초반보다 훨씬 쾌적한 날씨를 즐길 수 있는데요. 오후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까지 오르겠고 밤 최저 기온은 50도대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에 비해 다소 서늘한 기온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 지역 전역에서 야외 활동하기에는 아주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또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기온은 72도에서 77도, 섭씨 22도에서 25도 사이가 되겠고요. 바람은 북서풍으로 가볍게 불면서 5월 하순에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햇살과 간간이 구름이 섞인 하늘로 습도 또한 쾌적하게 낮게 유지되고 중부 대서양 지역에 비가 올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9로 매우 높겠으나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는 아주 좋은 또 다른 날씨가 되겠습니다. 주말 내내 맑은 날씨와 구름이 섞인 온화한 날씨 이어지며 특히 일요일은 기온의 계절에 맞는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워싱턴 DC 및 인근 지역, DMV 지역은 건조하고 쾌적한 날씨 보이겠고요. 최고 기온은 70대 중반, 아침 최저 기온은 50도대로 예상이 됩니다. 주말의 마무리이자 이달의 마지막 날을 멋지게 장식할 수 있는 최고의 날씨가 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주말은 이 메릴랜드 GCF 골프대회 있는데 와 많은 분들이 몰리겠는데요. 아무쪼록 성공적으로 행사 마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80도이고요. 섭씨 27도.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5분.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8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그리고 북버지니아 요일별

팝스팝스는 스모키의 Are We Rich and Midnight입니다. 1964년 영국에서 결성이 된 하드록 밴드인 스모키는 사실 락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밴드는 아닙니다. 하물며 팝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존재감이 매우 약하고 본국인 영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은 그룹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영국과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더 많은 팬들의 호응을 얻은 흔치 않은 그룹인데요. 이들이 상당한 인기를 얻은 나라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우리나라가 아닌가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들의 음악이 귀에 쏙 들어오는 멜로디 위주의 노래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과격한 연주보다는 작은 선술집이나 바에서 들릴 법한 아기자기한 음악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조금 잊혀진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한때는 우리나라 팝 애호가들에게는 상당한 인기를 끈 밴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스모키 밴드는 1964년에 결성되었지만 10년이 넘도록 무명 밴드에 가까웠고 멤버는 물론 밴드의 이름조차도 수없이 바뀌었지만 작곡가 니키 친과 마이크 체프먼을 만나면서 이들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들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의 수록이 된 지금 들으시는 곡 If You Think You Know How To Love Me는 밴드에게 첫 번째로 대중적 선곡을 안겨주었는데 영국 싱글 차트에서 3위까지 올랐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도 인기를

또 이들의 두 번째 앨범 첫 번째 트랙에 수록이 된 곡이죠. 지금 들으시는 곡인데요. Don't play your rock and roll to me. 앞서 들려드렸던 노래 If You Think You Know How To Love Me보다는 늦게 발매되었지만 이 곡 또한 영국 싱글 차트에서 8위까지 올라 이 앨범에서만 두 곡의 탑10 히트곡이 배출됐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오리지널 곡이고요. 나중에 실제로 공연이나 이후 재녹음이 된 곡들은 지금 들으시는 곡보다 살짝 빠른 느낌으로 연주합니다.

번째 정규 앨범에 수록이 된 곡으로 싱글로 발매되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하드락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죠. What Can I Do가 있습니다. 1970년대 중후반과 1980년대 국내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끈 곡인데요. 이 노래에 대한 퀴즈까지 기억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 퀴즈가 제 기억으로는 김광한의 팝스 다이아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스모키의 What Can I Do 노래를 들으시고 이 곡에서 나오는 What Can I Do는 총 몇 번이 나오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요. 너무나 황당했어요. 넌센스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랄랄라 퀴즈에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노래가 바로 오늘의 팝스인데요. 다소 미스터리한 느낌의 도입부가 흥미로운 작품으로 대중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성공한 노래로 당시 국외보다는 국내 청취자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취자들의 취향에 딱 맞는 노래여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곡을 무척이나 좋아했었거든요. 바로 스모키의 I will meet you at midnight입니다.

0: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에 이어서 두 번째로 노래만 기억했지 가수나 제목은 까맣게 잊고 있다가 화창한 어느 날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웨이를 달리면서 라디오에서 우연히 인트로 부분이 나오는데 와 정말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 본고장에서 스모키의 I'll Meet You at Midnight을 듣다니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흐를 뻔했던 곡인데요. 아직도 이 노래를 들으면 학창시절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웨이가 생각이 납니다. 명실공히 스모키하면 시그니처 송이라고 할 수 있는 Living Next Door to Alice를 비롯해서 멕시칸 걸이라는 노래도 있고 앞서 설명했던 Don't Play Your Rock and Roll to Me 또 If You Think You Know How to Love Me 이 밖에도 스모키가 결정적으로 해체의 계기가 됐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Stumbling In이라는 곡도 있는데 이 곡은 엄밀히 따지자면 스모키의 노래라고는 할 수 없죠. 당시 미국 싱어송라이터인 수지 꽈토로라는 여성 싱어와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히트곡을 선사한 스모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활동을 했던 장수 밴드인 스모키. 1970년대 중후반으로 한정되긴 했지만 보컬리스트의 탈퇴와 멤버 간들의 마찰로 결별까지 하게 돼 인기가 급속도로 식었고 다시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전면에 다시 나서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이들이 발표한 전성기 시절의 곡들은 비록 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정도의 명곡들은 아니라고 해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충분한 매력을 담은 작품들로 오늘의 팝스 팝스는 샹젤리세에서 자정에 만나기로 한 남녀가 끝내 엇갈리는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타까운 사연을 담은 노래, 신나는 멜로디와는 사뭇 대조되는 애틋한 가사로 된 노래 스모키의 I Will Meet You at Midnight 들려드리겠습니다.

0: 예상하지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딨어요?
5: 아침 식사 중.
4: 이렇게 조용하게?
5: 여기, 당신 커피 써.
4: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5: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4: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5: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콜로라도주 출신의 7살 소년이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암벽 엘 캐피탄 등정에 성공을 하며 역대 최연소 기록을 세웠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주인공은 7살 난 조이 데인저 에버모어라는 남자아이인데요. 이 소년의 미들네임이 데인저 위험에 걸맞게 7번째 생일을 기념해 해발 약 2,308m에 달하는 엘 캐피탄 정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 캐피탄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화강암 기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암벽 등반가 워런 하딩이 첫 등정 성공까지 45일이 걸렸을 만큼 험난해 1905년 이후 현재까지 최소 31명이 등반 도중 목숨을 잃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조이의 이번 등반은 총 6일의 대장정으로 그의 두 형과 그리고 아버지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함께했는데요. 가족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파란 재킷에 모히칸 장식 헬멧을 쓴 조이가 수천 피트 상공에서 로프로 매달려 암벽을 거침없이 오르는 모습이 담겼는데 휴식 구간에서는 좁은 암벽 턱에 앉아 형제들과 체스를 두는 여유로운 장면도 보여줬습니다. 특히 조이가 정상에 가까워지자 엘 캐피탄 아래 요세미티 계곡에서는 그의 팬들이 조이의 생일에 맞춰 생일 축하합니다를 합창하는 감동적인 장면도 연출이 됐는데 한편 지금까지의 엘 캐피탄의 최연소 등정 기록은 2022년 8살의 나이로 세운 조이의 형이 갖고 있었다고 하네요. 뭐요? 요거 지방끼리 다 헤쳐먹은 거야 뭐요? 이 참나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도 이젠 옛말인가 보네요.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화학물질이 누출이 돼 주민 4만여 명이 대피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오렌지카운티 당국은 화학물질이 담긴 탱크가 대폭발할 위험은 해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임시소방국장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탱크에서 유해가스나 추가 누출되거나 소규모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당초 우려했던 수준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다만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라며 분명히 말하지만 대피소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든그로브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4만여 명 대피령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당국은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도 안전한지 아닌지를 점검 중이라고 했는데요. 지난 22일입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가든그로브 산업단지에 있는 영국 항공우주 부품기업인 GKN 에어로스페이스 생산시설에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가 과열이 되며 유해 가스가 누출됐다고 합니다. 이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는 인체에 누출될 경우 피부, 눈 자국, 호흡곤란, 기침 등의 호흡기 문제나 무기력증, 현기증 등 신경과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유해 가스 누출 이후 오렌지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가든 그로브와 인접한 사이프러스, 애너하임 지역에 대피령을 발령했는데 인근 학교에서는 추결령까지도 내려졌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가든 그로브는 베트남계 미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이 많이 사는 LA 남부 도시로 17만 명이 거주 중이며 디즈니랜드 테마파크 두 곳이 있는 애너하임과도 가깝다고 하네요. 아무리 위협이 사라졌다곤 혀도 설마 여그 동부까지는 안 오겠지요? 오늘 어째 냄새가 좀 찝찝한 것 같기도 하고. 미 국방부가 미확인 비행물체인 UFO와 미확인 이상현상 관련 자료를 추가 공개하면서 공개 사이트 조회수가 무려 10억 회를 넘어서는 등 전 세계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8일 관련 공식 사이트에 1차 자료를 공개했으며 이어 22일에는 추가 자료를 담은 2차 자료 공개를 진행했는데 미 국방부가 UFO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사이트를 통해 이번 공개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정보 투명성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어 수십 년간 축적된 미확인 이상현상 관련 기록과 문서를 검토 비밀 해제에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방부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들은 정부가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미해결 사례라고 설명을 하면서 미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기밀 뒤에 숨겨져 있던 파일들이 오랫동안 다양한 추측을 불러왔다며 이제 미국 국민이 이를 직접 볼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문서 공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는 투명성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2차 공개 자료에는 수십 년 전 역사적 기록부터 최근 수년간 미군과 정보기관이 공중, 우주, 지상, 해상 등 전 영역에서 수집한 목격 보고와 시각 자료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1940년부터 1950년대 뉴멕시코주의 군사기밀에서 보고된 목격 기록과 최근 중동, 시리아, 이란 인근 해역 등에서 촬영이 된 미확인 비행체 영상 등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공개된 영상 가운데에는 2019년 중동 지역에서 적외선 센서로 촬영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영상과 2022년 이란 인근 해상에서 여러 미확인 물체가 편대를 이룬 채 비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에너지부 산하 판텍스 핵무기 시설 관련 UFO 보고서와 소련의 UFO 정보 활동 관련 문서, 과거 미 항공 우주국 우주 임무 중 기록이 된 오디오 파일 등도 공개가 됐는데요. 다만 미 국방부 산하 전방위 이상현상 해결국은 이번에 공개된 수천 건의 자료 가운데 외교 기술이나 외계 생명체 존재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UFO 공개를 통해 이란 전쟁 장기화로 악화된 미국 내 여론의 관심을 다른 이슈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정보력과 감시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뭐죠? 관광산업도 안 되고 경제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려갖고 돈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우리 도널드 형님께서도 우지게 유튜브 하고 싶은겨? 응? 아이고 그거 잘만 하면 그냥 몇 억씩 몇 십억씩도 번다더만. 중국에서 불법 화학 첨가제를 사용한 양메이, 일명 매실이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음식 위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푸첸성 당국은 최근 일부 양메이, 매실 수매 업체들의 불법 첨가제 사용 사건과 관련해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공직자와 공상당원 등 23명을 문책했다고 하는데 당국은 관련 업체를 적발한 뒤 책임자 처분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일부 매실 수매 업체들이 판매 전 과일을 독성화학 첨가제가 섞인 용액에 담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관련 영상과 보도가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이 되면서 소비자 불안도 커졌다고 합니다. 이에 특별조사팀을 꾸리고 관계부처를 현장에 급파해 합동단속을 벌여 조사한 결과 업체 5곳에서 위법행위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에 현지 당국은 매실 유통 전반에 대한 특별단속에도 착수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잊을만 하면 식품위생 논란이 반복이 되면서 먹거리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지난 3월에는 닭발 표백 문제가 적발이 됐고 이후 일부 수산물 유통업체들이 유통과정에서 화로를 유독 약물로 마취한 사실도 드러나 식품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젠 뭐 놀랍지도 않아요. 그나저나 앞으로 매실 사실 때 생산지 꼭 확인하셔야겠네요. 이 대법원장의 바퀴벌레 발언을 계기로 등장한 풍자 정당 바퀴벌레 인민당이 현지 청년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정치권 안팎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명 바퀴벌레 인민당은 공식 웹사이트와 SNS를 개설한 지 닷새 만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1,5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인도 인민당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880만 명을 크게 웃두는 수준입니다. 바퀴벌레 인민당은 청년 실업과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풍자, 콘텐츠 형제로 풀어내며 빠르게 지지층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들은 부패와 실업 문제를 비꼬는 밈과 짧은 영상을 잇따라 게시했고 온라인상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현상의 시작은 인도 대법원장의 발언 때문인데 그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을 비판하는 일부 인사들을 언급하며 직업 없이 떠도는 바퀴벌레와 같은 청년들이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발언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이 됐고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것입니다. 특히 높은 실업률과 생활비 부담, 공무원 시험 문제 유출 논란 등으로 누적이 된 불만이 겹치며 파장이 커졌다는 분석인데 이후 대법원장은 허위, 학위 취득자들을 겨냥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논란 직후 온라인에는 인민당은 실업자일 것, 게으를 것, 인터넷 중독자일 것 등을 입당 조건으로 내걸며 자조적 유머를 활용했고 정치권과 사회 문제를 겨냥한 풍자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최근에는 약 2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했던 인민당의 X 계정이 인도 내에서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인민당은 새 계정을 개설한 뒤 바퀴벌레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리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바퀴벌레는 징여 징여 핵으로 전 세계가 망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는다는 말도 있죠. 적어도 바퀴벌레 같은 인간은 되지 말아야 할 텐데. 호주의 한 공항에서 승객 가방에 든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와 학초코통을 폭발물로 오이해 터미널 승객들이 대피하고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이 되는 소동이 벌어졌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멜버른 아발론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폭발물로 의심이 되는 수상한 물품이 엑스레이에 포착이 됐는데 공항 측은 즉각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국내선 터미널에 있던 승객들을 건물 밖으로 전부 대피시켰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이 긴급 출동하고 폭발물 제거 로봇까지 투입이 되면서 터미널은 4시간 동안 전면 통제가 됐으며 항공편들이 줄줄이 지연이 되거나 취소되는 등 혼잡이 빚어졌는데 하지만 폭발물 처리반들의 조사 결과 소동을 부른 물질의 실체는 황당하게도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와 가루가 담긴 핫초코통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가방 주인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을 하면서 가방 주인이 초반에 수사관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며 조금만 더 일찍 협조했더라면 소동이 훨씬 빨리 끝났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반면 4시간 동안 경찰에 구금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가방 주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경찰이 자신의 핫초코통을 보며 군사기밀급 플라스틱 폭약인 C4처럼 보인다고 주장을 했고 그는 순찰차 안에 4시간이나 가둬뒀고 폭탄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선 이번엔 불법 마약이 아니냐며 성분 테스트를 진행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는 현장 경찰관이 욕설을 섞어가며 고압적으로 대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승객 안전을 위해 경계태세를 취한 공항의 대응 자체는 이해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편이 낫다며 모두에게 끔찍한 하루였다고 덧붙였는데요. 공항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대응은 보안 프로세스가 철저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승객과 직원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오사마 빈 라덴이 참 그러고 보면 큰일 했죠. 자라보고 놀랜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말이오. 아이고 공항마다 난리도 아니오 난리도 아니오. 근데 그럼 뭐요? 응?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 못 잡는다고 말이오. 아무리 철저히 감시여도 작정하고 달겨드는 듯 못 이기는 법이오. 그저 그냥 애 꾸준 사람들만 피해보는 경우니.
북부 부켄 하우트에서 어제 아침 학생 7명과 동행자, 운전기사를 태운 미니버스가 건널목에서 열차에 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학생 2명 등 4명이 사망하고 남은 학생 5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요. 버스 잔해는 선로 옆에 심하게 손상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당국은 처음 사망자 수에 대한 공식 정보를 제공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벨기에 내무부는 큰 심망을 표하면서도 X에 희생자들과 그들의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를 표했는데요. 철도 운영업체에 따르면 초기 카메라 영상에 사고 당시 철도 건널목 차단기가 닫혀 있었고 빨간색 경고등도 켜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니버스가 건널목으로 진입한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열차 운전사 말에 따르면 당시 긴급제동을 시도했지만 충돌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열차는 이미 역 주변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속 여성이 실제로는 심각한 비만과 콜레스테롤 등 건강 문제를 겪었을 것이라는 영국 의료계의 흥미로운 분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휴스턴 건강과학센터의 비만 전문의 마이클 야피 박사는 최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유럽 비만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야피 박사는 모나리자의 실제 모델인 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의 상류층 여성 리사 델 조통코의 신체적 특징을 분석한 전문의들은 그림 속 여성은 체지방률이 높은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며 이와 함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알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모나리자의 불균형한 피부톤과 손등에 나타난 작은 덩어리를 주목하면서 이러한 신체적 징후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였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과거의 환자를 직접 검진한 것이 아닌 만큼 작품에 나타난 시각적 단서를 바탕으로 한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를 의학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도 제시가 됐는데 가장 타당한 설명은 출산 이후 일시적으로 체중이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라며 초상화가 제작될 당시 그녀는 이미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비만을 바라보는 시대적 기준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계에 관심을 모았는데 현대사회에서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식이 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부와 권력, 사회적 상류층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지표였습니다. 실제로 음악가인 바흐와 헨델 역시 당대의 초상화에서 과체중 체형으로 묘사되었으며 이들이 노년에 겪은 시력 상실은 제2형 당뇨병의 합병증이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왕실이나 종교계, 상류층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들을 풍채 좋게 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체중 감량 약물의 영향으로 향후 제작될 초상화 속 인물들의 얼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아울러 약물 투여로 인해 얼굴의 뺨이나 관자놀이 등의 지방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다소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 파블로 피카소가 현대에 활동을 했다면 이렇게 바뀐 현대인들의 특징을 자신의 입체파 화풍으로 포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뭐 르네상스까정 갈 필요 없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배 나오고 뚱뚱한 사람들이 부자고 양반이고 그랬잖요. 그때 사람들이 요새 젊은 것들 보면 피죽도 못 먹어 먹은 거지 새끼라고 놀리기요. 그래도 좀 말라보고 싶다. 어쨌든 뚱뚱하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조용필의 모나리자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잠시 줄입니다. 안내 말씀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척추신경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제5회 하워드 카운티 AAPI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정책임자 켈빈 볼과 인권형평성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와 함께 문화공동체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식, 코리안 바베큐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 무용단, 풍물패 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시연, 오징어 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2부 이 시간도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4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씨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시고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이죠. 옴니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첫 곡은 일찌감치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아유, 두통이 너무 심하시다고 우리 연미님 오랜만이에요. 반가 반가. 노래만 두고 가요. 아유, 어떡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병원에 다녀왔거든요. 어머님 모시고. 그런데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다른 약은 좀 그렇지만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알씩 세 번 이상 드실 수 있답니다. 세 번 이상은 아니고 세 번까지 매일 그렇게 드셔도 괜찮다고 하네요. 저도 솔직히 아프면 약을 좀 안 챙겨 먹는 스타일입니다. 좀 아프다 말겠지 하다가 결국은 아픈 거 다 아프고 약 먹어요. 참 어리석습니다. 아플 것 같다 하면 그냥 미리 드세요. 참지 마십시오.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랑의 상처도 이 타이레놀을 먹으면 나아진다네요. 예. 자, 아프다 하면 타이레놀 두 알. 아이, 타이레놀에서 저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자, 박현호의 웃자 신청해 주셨죠? 약 드시고 웃으세요.

계속해서 애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행복은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시면서 예쁜 딸기 아이스큐브를 보내주셨네요.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신청해 주신 곡은 그리운 내 고향

수요일은 멀리 가기보다 오늘 하루를 잘 견디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이다.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글인데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가는 사람이 결국 멀리 갑니다. 수요일의 햇살처럼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따뜻함이 머물기를. 인생은 완벽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작은 여유를 발견할 때 행복해집니다. 한 주의 가운데에서 잠시 숨 고르기. 오늘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짧은 시처럼 드리는 글귀도 하나 추천드릴게요 하시면서 바람은 지나가고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낸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심은 어떤 마음이신지. 뭐 예수님의 마음이시니 당연히 사랑의 마음이겠죠. 삶의 행복이 풍성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역전은 누구나 한 번쯤 있으나 그 때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많으니 항상 깨어있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용히 받아서 삶의 은혜가 되는 라라랜드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응원하신다고 해주셨어요. 작은 일도 큰 소망도 나의 곁에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옵니다. 꿈을 갖고 희망을 찾아보세요. 라라랜드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매일 새벽 기도드립니다. 진짜 매일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느껴집니다. 우리 복별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꿈 신청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1부에서 조용필의 모나리자를 들었는데 가끔 우리 복별님하고 저는 노래가 겹쳐요. 그쵸? 완전히. 우리 어렸을 때는 꽈배기 뭐 이랬었는데 제가 조용필 노래를 그렇게 자주 트는 편은 아닌데 어쩌다 한번 트는데 오늘 그게 딱 겹쳤어요. 조용필의 꿈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태연의 목소리로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웰컴 투 산달리라는 드라마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지창욱 참 좋아하는 탤런트인데 그래서 그냥 믿고 봤어요. 아 근데 역시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OST가 어디서 많이 듣던 곡이에요. 그래서 무슨 곡이지 하고 봤더니 글쎄 그게 바로 조용필의 꿈이라는 곡인데 태연의 목소리로 듣는 꿈도 나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연의 꿈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복별님 괜찮으시죠?

잔잔하게 음악을 깔았더니 퀴즈를 내주셨어요. 우리 골든님. 글쎄요, 팝송 퀴즈 저도 낼 게 참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가요를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퀴즈는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가요 위주로 내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가끔 한 번씩은 팝송으로 된 퀴즈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퀴즈, 오, 좋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골든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침 일찍 창문을 열면 각종 새소리가 내 귀를 두드립니다. 좋기 다섯에서 여섯 가지 새의 소리가 들리죠. 아마도 나보다는 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나면 며칠간은 좀 쉬어 갈 것 같지요? 예, 맞아요. 내일부터 날씨 너무 좋아집니다. 그러시면서 호세 펠리시아노의 Rain 신청해 주셨는데, 오, 저도 이 곡 굉장히 좋아하는데 비 오는 날 안 들을 수 없죠. 최고의 곡이 아닌가 합니다.

0: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에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99, 파 4번 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4: 아침 식사 중.
3: 이렇게 조용하게?
4: 여기 당신 커피 있어?
3: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4: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3: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4: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5: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6: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노래 다섯 곡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지난주 퀴즈가 좀 어렵지 않을까 살짝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고민 엄청 했어요. 특히 우리 골드님도 그렇고 덕별님도 그렇고 또 미세스파 우리 저 멀리 뉴저지에서도 보내주시고요. 또 우리 애니님까지도 보내주셨는데 어느 분을 들려드려야 되나 아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골드님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 퀴즈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다른 건 다 맞았는데 정작 정답이 틀렸어요. 정답이. 예. 이번 주 퀴즈 정답 반쪽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 하시면서 뭐 유진의 제빵왕 김탁구, 수지 드림하이, 유나 폭군의 셰프, 정은지 술꾼도시 여자들, 서현 남주의 첫날밤 너무 뭐 여러 가지로 가수답지 않은 연기력으로 기억합니다까지 하셔놓고 정작 정답은 반쪽이라고 하셨어요. 설명은 참 좋았는데 정답은 아니었고요. 자, 지난주 랄랄라 퀴즈 일단 문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얼굴만큼이나 정말 노래 잘하더라고요. 요새는 이쁜 여자들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미스 A 출신의 수지의 곡이죠.

경상도 사투리를 아주 찰지게 잘 하면서 특히 이 술꾼 도시 여자들인가요? 야, 거기서 이 술 먹는 이 모습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드라마도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이핑크의 정원지가 부르는 하늘바라기 듣고 계십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소녀시대 서연의 My Strongest Shoe 듣고 계시는데요. 맞아요, 연민님. 정은지는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성격도 좋은 것 같더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 주 퀴즈 정답은 우리 뽀들현도님이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아, 우리 뽀들현도님이 뒤에, 맞아요, 정답을 내셨죠. 걸그룹 출신 여자 배우들. 그래서 이번 주 퀴즈 정답은 뽀들현도님으로 결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큰일 뻔했네. 사실 그동안 뽀들현도님이 정답 제일 먼저 항상 맞추시고 또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셨는데 그동안 다른 분들에게 제가 기회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조금 서운하셨는지 제일 먼저 정답 드려도 별 소용이 없는 듯 하면서 보내셨던 그 카톡이 계속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자, 이번 주 걸그룹 출신인 여자 배우들 뽀들현도님께 정답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 축하.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하하하, 세 번째 노래 누구 곡인지 궁금하시죠? 벌써 알려드리기는 좀 그렇고, 금요일쯤 제가 한곡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랄랄라 퀴즈 노래 다섯 곡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데요. 자, 이번 주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벌써부터 퀴즈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아, 생각보다 너무 쉬웠나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아, 이번 주도 이 퀴즈 정답자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벌써부터 고민되는데요.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순서 나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변함없이 카톡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라라랜드 가족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이 시간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3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워싱턴 AM132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2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0: 싶은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Real Estate Agent,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Real Estate License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Residential Sale and Lease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철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 3일 혹은 1, 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4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0: 저는 주가 부른 소원 오늘 첫 곡 전해드렸어요. 함께 나누는 시편 20편 4절 말씀에 아멘 하신 이은주님 샬롬을 비롯해서 아멘 축복합니다. 하하호호님 삼남매 아빠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어제 도자기 물레 수업도 잘 다녀오셨다고 태연님 금방 인사 나눠주셨고요. 마운틴 사나님도 샬롬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이병희님 축복합니다. 이종란 추억님께서는 실내 습도가 많이 높네요. 찬양의 힘으로 힘차게 달리고 싶어요. 서혜종님도 샬롬. 블루딱따구리님, 오케이빅미나님, 이은주님도 손은 들어주셨어요. 자, 이밖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부지런히 또 전해드리며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두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옹 기장이 내 한 가지 소원 그리고 꿈이 있는 자유 소원 전해드렸습니다. 난초님께서 사랑합니다 다섯 글자를 남겨주셔서 아니 앞뒤로 보통 하트도 조금 찍어주시고 신청곡도 써주시고 하는데 사랑합니다 다섯 글자 그런데 생각해보니 뭐 더 필요하겠어요. 프로그램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들려주신 오늘 이 첫 말씀에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합니다로 답하려고 찬양을 준비했어요. 양아인이 부르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딱 저는 사랑 고백을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서 조금 경쾌하게 밝게 그리고 김대환의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라는 곡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서귀포 시기님께서 오늘도 감사히 잘 듣습니다. 아비가일님 수요일에 비가 자주 내리는 것 같아요. 모처럼 집안일 이것저것 하고 업무일지도 정리하고 출근 준비합니다. 그러고 보니 한 달을 마무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네요. 이달 업무일지 정리라고 하셔서 좀 부지런히 그쵸? 수요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다섯 손가락 5월도 아 정말 너무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빨리 가는 것 같은 아우 속상해 똑당해 하고 싶네요. 자 신청하신 곡도 일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주셨는데 어떤 곡으로 들을까 고민하다가 준비하겠습니다. 둘 중에 한 곡이겠죠. 7488님 대구에요. 교회 경산에 다니고 있어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 특새를 하고 있는데 챌린지로 목사님, 장로님, 교사분 모든 부서들이 소문에 나건 챌린지 이어가고 있어요. 재밌으시겠어요. 또 특세에서 은혜도 많이 받았답니다 하셨는데 어제도 저희 신청곡으로 보내주셔서 전해드렸죠. 요즘 참 재미있는 챌린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행복님 와주셨어요. 기도 제목 남겨주셨거든요. 강혜순 집사님, 지금 교통사고로 입원하셨는데 빨리 회복되시길 기도 부탁드려요. 이미진 집사님, 대동맥 수술로 힘들어하시는데 통증 없이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여기 중보기도 써주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신청해봅니다. 신청곡도 써주셨어요. 폴라리스님께서 사고 소식에 너무 슬퍼요. 유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시며 소양의 기도도 남겨주셨고 맞아요. 어제 오후에 갑작스럽게 이런 안전사고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항상 우리 주변에 그래서 제가 늘 어디 오고 가시는 길 혹은 어떤 상황에서도 제일 중요한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연을 쓰실 때마다 한 마음 나누고 있는데 정말 유가족분들에게 방송으로라도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의 마음 위로의 마음 담아서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찬양 양아인의 사랑합니다 김대환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라는 곡과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서현실의 찬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다친 자를 부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는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송축합니다. 열방 중에 만민 중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할지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김영의 축복송 라이브 워십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두란노 경배와 찬양의 다 와서 찬양해. 9858님께서 소중한 찬양예배 소식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80년대 찬양예배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예배 리더이신 하스테반 하용인 선교사님께서 독일에서 잠시 오셔서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예배가 열린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아니 꼭 시간을 내셔서 가족과 함께 많은 은혜 받고 가시면 좋겠다는 바람과 제가 느꼈던 경배와 찬양의 은혜를 더 많은 분들이 느끼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유해봅니다 하셔서 오늘 소식도 전해드리고 찬양도 함께 나눴고요. 이어서 에베네셀 찬양과 경배, 에베네셀 하나님 마라나타님께서 에베네셀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셨어요. 예전에 예수전도단 사역 함께 하셨다고 사연도 써주셨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엄지척 해드립니다. 제가 예담맘님 짤막한 사연에 온몸이 한 사방 1cm로 쪼그라들 뻔했어요. 은영님 목소리는 항상 저에게 힘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 정말 너무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은하수 구수롱님, 교회에서 찬양대회 하는데 6월 7일 주일에 전교인 참석하고요. 11팀이나 되어서 모두 열심히 연습 중인데 저희 8조. 8조 화이팅! 주 예수 내 산소망 이 곡으로 찬양대회 참여하시나 봐요. 자, 응원의 마음 담아서 찬양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워십 클라우드 주 예수 내 산소망 리빙 호프로 준비했어요. 저에게 힘을 주신 예담맘님 그리고 힘을 내셔야 하실 은하수 구수롱님 두 분께 레스케미 화장품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아시죠? 비공개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러빔 한보영 하나님의 시간 들으셨고요. 앞서 워십 클라우드 주 예수 내 산소망 리빙 호프 전해드렸습니다. 강소 배우님 생일이시군요. 오, 5월에 지난번에 결혼 기념일도 있으셨다고 자축사연 보내주셨는데 또 생일도 있으시고 아주 5월은 잔치잔치 열렸네. 좋은 날 많이 맞이하시네요. 축하 축하드립니다. 0601님께서는 허리치료 받고 집으로 가는 길 잠시 걸음을 멈추고 조그만 공원 근해 앉아 흔들흔들 시원한 바람 쐬며 찬양 들으며 이 또한 너무나 감사이며 은혜입니다. 김석균의 하나님의 위로 신청할게요 하셨어요. 오늘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감사한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김순주의 찬양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이어서 들을게요.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플로리다의 땅끝 마을 휴웨스트를 이야기할 때 어니스트 헤밍웨이를 빼놓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약 10년 동안 머물며 그의 작가 인생에서 가장 황금 같은 시기를 보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그리고 킬리만자로의 눈 등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걸작이 이곳에서 쓰이거나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헤밍웨이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노인과 바다는 쿠바에서 집필되었습니다. 그는 10년간 머물렀던 키웨스트를 떠나 1939년 쿠바 하바나 근처의 핀카 비히야라는 저택으로 거처를 옮긴 후 이곳에서 약 20년 동안 머물렀는데 바로 이 집에서 1951년에 노인과 바다를 썼습니다. 헤밍웨이는 이 작품으로 1953년 퓰리처상을, 195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작가로서 최고의 명예를 안았습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는 노인과 바다를 관통하는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문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외부의 시련이 닥쳐도 인간의 본질이나 내면의 단단함은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는 은유입니다.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는 소설 속 다른 대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작품 속의 노인 산티아고는 거대한 청새치와 밤새 싸우고 힘들게 잡은 고기를 상어들에게 다 뜯기며 빈손으로 돌아오지만 결코 정신적으로 굴복하지 않는데 그 모습이 바로 비에 젖지 않는 바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아울러 이 문장은 헤밍웨이 특유의 하드보일드 문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감상적인 수식어를 모두 빼고 간단 명료한 사실만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몇 배나 더 강렬한 울림을 줍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들로 인해 쿠바 정권이 전례 없는 정치,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외교적, 경제적 관점에서는 극심한 전력난과 물자 부족이라는 위기로 보이지만 선교적 관점과 민간의 변화라는 렌즈를 통해 보면 역설적이게도 거대한 영적 지형의 변화와 긍정적인 틈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1990년대 소련 붕괴 직후 경제의 난때에 쿠바 교회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의 위기는 기존의 버팀목들을 모두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이 채워주지 못하는 공허함과 절망 속에서 수많은 쿠바인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현재 쿠바 전역에는 5만 개가 넘는 가정교회가 자생적으로 개척되어 운영 중이며 교파를 초월해 어린이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교회가 빠르게 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중되는 압박 정책은 쿠바 정권의 힘을 빼놓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쿠바 교회가 국가의 간섭 없이 자생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영적 면역력과 영적 열린 문을 제공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이 말은 본래 스스로를 입양된 쿠바인이라 부를 만큼 이 땅을 사랑했던 헤밍웨이가 쿠바에서 쓴 작품 속에서 한 말로서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한 노인의 강인한 정신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헤밍웨이는 이 말이 또한 오늘날 공산주의 이념 또는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도 결코 움츠려들지 않고 이로써는 쿠바의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도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여, 생이여,

0: 네이버도 매일 새우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두 아들 이야기, 에서의 패착, 야곱의 묘수, 물음표. 오늘은 에서의 패착 함께 살피고 다음 주에 야곱의 물음표 붙은 묘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풋볼을 잘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한 주립대학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코너백 선수가 있었습니다. 유망주였습니다. 그 대학에서 모든 지금까지의 기록을 다 갱신할 거로 예상이 되는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력 가운데 대학 풋볼 선수 중에 가장 영향력을 생각하는 하이스맨 트로피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NFL에서도 스타가 될 만한 자질을 지닌 그러한 훌륭한 코너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그만 풋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룹과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학 풋볼 프로그램에서 제명을 당하고 말았어요. 동네 자동차 딜러십에서 약간의 돈을 받음으로 해서 그것이 NCAA 그 규정에 어긋났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학생을 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몇천불의 죽 한 그룹 때문에 수백만 불, 아니 그 이상의 돈과 인기와 명예, 큰 가능성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실화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수백만 불, 아니 그 이상의 돈이나 인기나 명예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죽 한 그릇과 바꿔치기한 어리석은 인생의 패착에서의 패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패착을 경험하기 원치 않습니다.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패착,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패착이 뭐예요? 결정적인 수를 잘못 둠으로, 악수를 둠으로 해서 그 바둑 게임을 지고 마는 악수가 패착입니다. 인생의 패착 때문에 인생 힘들어지는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으며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 수 있었겠으나 이제는 패착을 피하기 위해 진짜 하나님의 수로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 이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에 보시면 야곱과 에서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패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두 아들의 성격과 성향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큰아들을, 리브가 어머니는 야곱을 작은아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기록되어 있고 결국은 이 두 아들 사이의 경쟁 구도를 제공하고 맙니다. 뛰어난 훌륭한 부모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29절에 교활한 야곱의 계략이 등장합니다. 계책이 등장합니다. 이 교활한 야곱.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힘이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가 사냥하다가 아마도 한 마리 못 잡은 것 같아요. 피곤하고 배고프고 기진한 상태, 기분도 안 좋은 상태에 왔는데 야곱이 먹음직스러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기회를 보고 있던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계획된 책략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냄새에 에서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허리를 굽히기 시작을 합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붉은 죽이 에서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 죽에서 붉은색 죽에서 에서의 별명 에돔이 생겨나게 됩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야곱이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그냥 심플리 사기꾼입니다. 남 등쳐먹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 문제는 장자의 명분에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가 받고 그 복을 이 땅에 전파시킨가? 그것이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물론 재산도 2대1로 나누긴 하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에 누가 주된 배우로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 재밌는 것은 에서는 동생에게 요청, 죽달라고 요청하면서 영어로 말하면 please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이 동생 야곱은 그러나 자기 형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명령조로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당장의 배고픔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아쉬움이 에서의 생각을 어지럽히며 장자의 명분을 흥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32절에 보시면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에서가 팔고 맙니다. 에서가 이르기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에 대한 에서의 생각이 여실히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야곱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기꾼의 기질을 백분 발휘하며 33절에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와 맹세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앞에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명령했던 야곱, 이제는 맹세하라고 또 명령하며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에서의 어리석음. 여기 왜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는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자손, 이 야곱의 사기성을 유전받은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죠. 돈을 많이 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야곱의 이름이 후에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야곱이 바뀌게 되는 그 과정, 그것이 야곱의 일생이며 우리 같이 앞으로 보려고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34절에 보시면 장자의 명분이 이제 야곱에게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주저함이 없어요. 팥죽을 받아드는 순간 팥죽과 떡 맛있게 먹고 마시고 벌떡 일어나 장자의 명분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이 싹 다 잊어버리고 가버리고 맙니다. 여기 사건이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꿀떡꿀떡 먹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예의 차리며 점잖게 먹은 게 아니야. 마구 그냥 집에, 입에다 집어 쳐넣는 식으로 먹고. 이제 이 사건의 결정적인 포인트. 34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로 이제 역사에 그 이름이 남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는, 경멸하는, 그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에서의 모습. 야곱이 써준 죽을 먹고 이제 에서가 자기 인생 죽쓰게 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미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우리가 아무 말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에서의 이 망령된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이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서의 이 망령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아들 스토리,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문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죽과 바꿔버렸습니다. 장자로 살겠다는 관심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살겠다는 의지도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역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질 자격이 되지 못함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야곱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갈취하긴 했으나 야곱에게도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방법대로 구현시키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 훔친 거니까요. 욕심이 포함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욕심이 섞인 모습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 역시 범죄입니다. 이 야곱은 후에 자기 아버지 이삭도 속이죠. 자기 삼촌 라반도 속이죠. 자기도 속임 당하죠. 이런 식의 인생을 그는 선택했고 그렇게 인생 살아가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야곱을 고치시며 결국은 이스라엘로 빚어나가시는 과정. 야곱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가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이었습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고 죽는데 그때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야곱이 답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자기의 삶이 그러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야곱은 요약합니다. 짧고 험악한 세월. 이 형편없는 사기꾼 야곱.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 참 내가 야곱 같구나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경과 고난을 사용해서 이 야곱을 결국 이스라엘로 빚어 가십니다. 본문 가운데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하나만 오늘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한 교훈이죠. 에서의 패착을 반복하지 맙시다. 에서의 패착을 반복하지 맙시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인생 패착 우리는 반복하지 맙시다. 1970년대에 테드라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1전짜리 페니 하나를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게 행운의 동전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 후 45년 동안 이 사람은 길거리를 걸어갈 때 땅만 바라봅니다. 또 하나의 동전을 찾기 위해. 몇 년 동안이요? 45년 동안 실화입니다. 혹시 땅바닥에 동전이 떨어져 있지 않나. 동전 죽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45년 동안 그는 매일 평균 31개의 동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45년이 지난 2015년 그가 주운 동전의 합계는 무려 513,614개의 페니를 주었으니 환산하면 얼마요? 5,136불 14전. 해보시겠어요? 땅바닥에 고정된 시선, 땅바닥만 바라보는 삶, 인생의 패착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말하면 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멸시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복에 관심이 없으며 그것을 내 동댕이 치는 사람들. 장시간 전개될 장자의 특권을 포기하고 순간의 배고픔에 굴복하며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당장 현실에 싸구려 유익을 얻기 위해 소중한 것을 팔아먹는 현실을 위해 영원을 포기하는 몇십 년의 인생을 위해 영원을 포기하는 5천불 얻기 위해 수억 불의 포화를 포기하는 전혀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진지함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속적인 세상 일에만 관심이 집중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커피 한 잔과 신제품 골프 클럽 세트와 맞바꾸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 그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우리가 찾아가며 누리며 나누는 삶.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왜 예수님 믿지 않는다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령한 복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죄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의욕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인생의 패착을 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하기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가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며 이 땅에서의 만족만을 위해 땀 흘리고 살아가는 그래 꽤 많이 봅니다. 꽤 많이 즐기고 누립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은 점점 다가오고 태양은 점점 지평선 아래로 꺼져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들은 인생의 막판에 절망 속에 빠져가며 어디 호소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햄버거 하나 하고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바꾸는 모습과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데 그러나 에서의 후손들은 그런 짓을 마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달라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하기를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에서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이요. 내가 에서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발견된다고 하는 아픔입니다. 에서가 되지 맙시다. 즉 죽을 달라고 기도하지 맙시다. 우리가 기도드릴 내용은 장자의 명분입니다. 주님 저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시옵소서. 장자의 특권과 장자의 책임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깟 죽다 위에 인생 내걸지 맙시다.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는 게 있어요. 갈 바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바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으며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찬란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가는 종착지가 어딘지는 분명히 알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는 분명히 알기에 믿음의 발걸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믿음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을 읽어본 적이 없어 여호와 이레를 아직 경험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다 읽어서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레로 신양을 준비하셨거니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길을 말끔하게 정돈하시고 심장로를 우리 앞에 전개시킨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장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며 장자의 복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내 관심사가 죽에 쏠려 있지 아니한가. 때로는 우리 육신의 건강이 죽이 되기도 합니다. 육신의 건강에 많은 관심 보이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내 육신의 건강은 주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건강과 내 영혼의 건강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제가 상당히 건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 나이에 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인지 좀 몰라서 실망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매일 가서 이루고 있는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아니요. 몸이 건강해야지 또 사역하니까. 그러나 그럼 내 영혼의 건강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영혼의 건강은 무시한 채 열심히 비타민 뭐 산삼 먹는 것은 죽수는 인생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지닌 우리는 내 영혼의 건강에 신경을 쓰며 주님께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먼저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장자로서의 감사 충만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불평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불평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5분만 더 머무르면 됩니다. 10분만 더 머무르면 십자가 앞에 머무르면 그 불평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자로서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도움의 손길을 기도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널려 있습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장자의 책임감입니다. 우리에게는 장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엉뚱한 사람들 왜 부러워합니까? 애서 같은 존재들 왜 부러워합니까? 죽 하나에 영원한 복을 팔아먹는 사람들 왜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우리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있는 걸, 특권이 있는 것을 그 자부심 가운데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장자로서의 겸손함이 있습니다. 장자는 겸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영혼은 겸손합니다. 다른 영혼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다른 영혼을 나보다 더 살피는 예수님 닮은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맛있는 죽도 주십니다. 많이 먹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맛있는 죽을 끓여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놈이 있어요. 이게 사탄이란 놈이죠. 맛있는 죽을 끓여놓고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가 영적으로 지칠 때 틈을 타고 들어와 이 죽을 김입니다. 이거 마시라고 먹으라고. 그 대신 장자의 명분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절한 기회를 보고 쉬지 않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죽 드실 때마다

0: 51만 개 좋은 사람이 있대잖아요. 지금 동전이나 찾으며 다닐 때가 아닙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던 상황에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인생 배고프고 참지 못할 경우 기다리지 못할 만한 상황 찾아올 때에 우리 나는 장자의 명분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으리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는 그 영혼의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탄과의 타협이 시작됐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지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이 손상될 상황으로 번져갑니다. 이때 사탄이 내미는 죽 장자의 명분과 바꿀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판이 훼손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이 손상됩니다. 배가 불러지면서 영혼이 갈증과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바둑이나 장기를 두어 보셨습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장기 둘 때, 바둑 둘 때 철칙이 뭐예요? 절대 안 물러주죠. 아주 하나 물러, 친구일수록 더 안 물러주고, 좀 하나, 한 손은 딱 한 손 안 물러,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물러주세요 그러면 어떡하세요? 그래, 물러줄게. 물러주십니다. 왜요? 더 나은 수를 둘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인생의 패착을 제거하시고, 무슨 요새 소위 신의 한수 그런 표현들을 많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한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수 나아가면서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실수를 또 물러주시고 또 물러주시고 하나님의 수로 우리 인생 채워나가기를 기다리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유명한 C.S. 루이스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하죠. 하늘을 목표로 삼으면 땅은 덤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땅을 목표로 삼으면 둘 다 놓치고 만다. 장자의 명분을 목적하면 죽은 그대로 따라오지만 죽을 목적하면 장자의 명분마저도 다 죽도 다 잃어버리고 만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자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기도 하니까 더 장자죠. 성경적으로. 우리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며 감사하며 죽 볼 때마다 이 메시지를 상기하시며 주님의 주시는 수로 인생을 승리해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운 동전 많습니다. 다 주님께 드리면 돼요. 주님 이거 제가 주었는데 필요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장자의 명분 감사합니다. 그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보다 더하면 더하지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주셨으니 주님 인생 재밌게 멋있게 웃으며 함께 울으며 함께 손에 손을 마음에 마음을 묶으며 같이 하늘나라 향해 전진해 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은혜왕광교회를 주님 강하게 하시며 장자의 명분을 지닌 교회로 장자의 명분을 주위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는 저희 교회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의 축제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주께서 이 말씀 사용해 주시고 저희 가정가정에 저희 개인개인의 삶에 이 은혜를 확실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K-Radio 모닝 주윤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관리 기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군은 이란 내 군사시설 공습과 드론 격추 사실도 공개하면서 양국 간 종전 협상 속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을 경고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과 AI 투자 확대가 새로운 물가 압력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미 증권업계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동 매매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로빈후드가 AI의 투자 결정을 맡기는 에이전틱 트레이딩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편의성 확대와 동시에 5인 매매 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식량 불안이 크게 확대하며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생활비 상승과 지원 축소가 겹치면서 소비 양극화와 재정 불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글의 한 엔지니어가 내부 비공개 검색 데이터를 활용해 예측 베팅 플랫폼에서 약 120만 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회사 기밀 정보를 이용한 조직적 내부자 베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가형 군사용 드론 생산 확대를 위해 드론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참여한 업체도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친미 노선을 보이고 있는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에 대한 마약 수사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민주주의 회복 조치 없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눈치 보기를 공개 비판했던 CBS 간판 시사 프로그램 60분의 베테랑 기자가 결국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CBS 내부에서는 정치적 압박 속 언론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단속 구금시설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 피해를 입은 한국계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이 위험에 노출된 미국인들을 위한 문제제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ICE의 강경 대응과 열악한 구금 환경을 비판하며 시설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목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 증권업계에 인공지능 도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명 주식매매 플랫폼 로빈후드가 클로드와 챗GPT 등 최신 생성 AI의 주식 거래를 맡기는 자동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27일 에이전틱 트레이딩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생성 AI를 시켜 포트폴리오 구축, 투자 전략 실행, 매수 매도 주문 등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I의 주식 매매를 결정을 맡기는 서비스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종전 AI는 안전성과 신뢰성 문제 때문에 생성 AI 이전 시기에 개발돼 이미 검증이 끝난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을 주로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는 클로드와 챗GPT 등 지금의 주요 생성 AI를 로빈후드 플랫폼에 불러들여 매매와 관련된 결정과 실행 권한을 이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클로드에 코딩이나 보고서 작성을 맡기는 것처럼 투자자는 큰 틀의 원칙만 제시하고 나머지 주식 매매 업무는 생성 AI가 알아서 하도록 한 겁니다. 생성 AI는 사람의 언어와 논리를 세세히 따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으로 이번 서비스도 투자자의 취향에 따라 투자 방향에 대해 다채로운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로빈후드에 따르면 사용자는 예컨대 AI에 100달러어치의 투자를 맡기면서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현황, 비상장 기업 자료, 사모펀드가 사전에 주목하는 분야와 기업 등의 고차원적 데이터를 분석해 새 포트폴리오를 고안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미 증권업계는 리서치 요약 분석과 종목 추천 등 보조 업무를 생성 AI에 맡기는 것을 넘어 AI의 효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앞다투어 실험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의 이번 발표는 경쟁 플랫폼인 이토로와 퍼블릭이 유사한 AI 이름 서비스를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나왔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안정성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생성 AI는 유연하게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대신 예측 불가능한 오류를 저지를 위험성을 안고 있어 주식 거래 실행권을 줄 경우 오인 매매 등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빈후드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전틱 트레이딩 서비스는 별도의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쓸 수 있고 고객은 이 계좌에서도 AI가 관리할 수 있는 자금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생성 AI가 관리하는 몫을 분리해 갑작스러운 대규모 손실이 전체 자산에 번지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겁니다. AI 거래 사실은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통보되며 투자자는 해당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 AI를 즉각 차단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많은 미국인이 이메일 작성과 가사 노동 관리 등에 AI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다수의 투자자가 민감한 금융자산 업무를 알고리즘에 맡기는 것을 얼마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지는 아직까진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축구연맹 FIFA의 티켓 판매 방식이 미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검찰은 FIFA가 좌석 정보를 혼란스럽게 제공하고 가격을 과도하게 끌어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결승전 티켓 가격이 $1,990까지 치솟으면서 팬들의 불만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FIFA가 2026 북중미 월드컵 티켓 판매 과정과 관련해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공동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과 제니퍼 데이븐포트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FIFA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검찰은 특히 티켓 가격 책정 방식과 좌석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피해가 발생했는지 집중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논란은 FIFA가 초기 티켓 판매 이후 프론트 카테고리라는 새로운 프리미엄 좌석 구역을 추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초 FIFA는 경기장 좌석을 카테고리 1부터 4까지 4개 구역으로 나눠 판매했고 카테고리 1을 가장 좋은 시야의 좌석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팬들이 이미 티켓을 구매한 뒤 FIFA는 기존 구역 안에서도 더 좋은 좌석을 별도로 묶은 프론트 카테고리 1부터 4까지 새로운 구역을 도입했고 여기에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에 구매한 구매자들은 좋은 자리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이후에 FIFA가 프리미엄 좌석을 추가로 만들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좌석으로 밀려났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경기장 중앙에 가까운 좌석을 기대하고 히트골이 원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골대 뒤쪽이나 경기장과 멀리 떨어진 좌석을 배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소비자들은 카테고리 1 가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좌석은 카테고리 2로 밀려났다고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FIFA의 단계별 티켓 판매 방식과 실시간 가격 변동 시스템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인위적인 희소성을 조정해 가격 상승을 유도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뉴저지 데이븐포트 장관은 FIFA가 월드컵 티켓 판매에 있어 혼란과 가격 띄우기, 매진을 유도하는 행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올려 책정하는 혼란을 초래했다며 뉴저지 주민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장관 역시 팬들은 합리적인 가격의 티켓을 공정하게 구매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누구도 과도한 가격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구매한 티켓이 실제 배정 좌석과 일치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격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공동 개최하며 결승전은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요에 따라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유동 가격제 영향으로 결승전 최고가 티켓은 $1,990, 한화로 약 1,600만 원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최고가였던 $1,600보다 7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조별리그 경기조차 가장 저렴한 좌석 가격이 수백 달러에 형성되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급등한 월드컵 티켓 가격과 관련해 나도 경기장에 가고 싶지만 솔직히 나 역시 그 가격을 내고 싶지는 않다고 말해 터무니없이 비싼 월드컵 티켓 논란에 힘을 보탰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0: 뉴욕시가 세입자 보호와 주택난 완화를 위해 새로운 주택 정책을 추진합니다. 임대 아파트를 세입자 공동 소유 형태인 코합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대규모 어포더블 하우징 공급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욕시가 향후 10년 동안 어포더블 하우징 20만 유닛 공급을 목표로 하는 신규 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새 주택 계획인 블록 바이 블록을 공개하고 세입자 보호 강화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빈 사무실과 호텔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업 확대와 지하실 부속 유닛, 이른바 ADU 합법화 시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시정부는 이를 위해서 약 25억 달러 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세입자들의 임대 아파트 공동 매입 지원 정책입니다. 시정부는 아워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부 세입자들이 현재 거주 중인 건물을 코합 형태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렌트 안정 아파트와 재정난 또는 관리 부실 문제를 겪는 건물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시정부는 법률 상담과 금융 컨설팅, 저금리 융자 연계 등을 통해서 세입자들의 건물 매입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코합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 세입자들은 공동 소유주 형태로 거주하며 건물 유지, 운영 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뉴욕시는 이와 함께 긴급 보수 처리 속도 개선과 퇴거 위기 세입자를 위한 법률 지원, 렌트 체납 지원 확대 등 추가 세입자 보호 정책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저소득층 시민들의 렌트 부담을 소득의 4분의 1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해당 기준은 오는 6월 이후 자금 조달이 완료되는 신규 주택보존개발국 지원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시 정부 개입 확대가 건물 가치 하락과 장기적인 유지 보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28일 미국의 공격에 대응해 미군 공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에 따르면 이란의 정예군인 혁명 수비대는 28일 오전 4시 50분께 한 미 공군 기지를 표적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이 이날 오전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를 겨냥해 추가 공습을 감행하자 해당 공격의 발신지인 공군 기지를 대상으로 즉각 공격했다는 겁니다. 혁명 수비대는 미군의 공격을 침략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더 결정적인 대응이 이어질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침략자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공격 대상 기지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날 미군 기지가 위치한 쿠웨이트 영공에서 미사일 공격이 포착되며 이란의 공격 표적이 쿠웨이트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작년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살해 사건의 범인 중국인 6명이 캄보디아 법원에서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캄보디아 매체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 남부 지방법원은 해당 중국 국적 남성 피고인 6명 전원에게 살인 및 고문, 조직적인 사기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사형제도가 없기 때문에 종신형이 법정 최고형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주범으로 꼽힌 리광하우, 류하우싱 등 총 6명입니다. 법원은 성명을 통해 부검 결과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가 심한 고문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몸 전체 멍과 상처가 여러 군데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증거와 사실, 법률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 6명에 대해 충분한 유죄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작년 7월에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약 3주 뒤인 8월 8일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씨는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가 캄보디아로 갔다가 이들 현지 조직원에 의해 감금, 고문당한 끝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럽의 기록적인 5월 폭염이 찾아오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2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날 영국에서 런던 큐가든의 기온이 섭씨 35도까지 치솟으며 5월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깨졌습니다. 프랑스도 26일 서부 라로슐슈르용에서 36도까지 오르는 등 5월 폭염 기록을 세웠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영국 각지에서는 지난 24일부터 바다와 강, 호수 등지에서 총 9건의 익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9명 가운데 7명이 10대 청소년 또는 어린이였습니다. 이에 영국 왕립인명구조협회는 기온이 25도가 되면 우발적인 익사 위험이 5배 증가하며 10대와 청소년이 목숨을 잃을 확률이 더 높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의 모드 프레종 정부 대변인은 최근 며칠 동안 폭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망자가 7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익사 사고가 5건, 스포츠 경기 중 폭염으로 인한 사망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냉방기구 판매도 늘고 있습니다. 영국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커리스에서는 뱅크 홀리데이 연휴에 선풍기 등 냉방제품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2,758%가 급증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트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2: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2: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5: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4: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5: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4: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6: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4: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5: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7: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8: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 미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에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충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식량 불안 현상이 눈에 띄게 악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식과 주택 자산 상승의 혜택을 누리는 고소득층과는 달리 고물가와 정부 지원 축소에 직면한 저소득층의 고통이 커지면서 이른바 K자형 경제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실시한 소비자 기대조사를 분석한 결과 식량 불안 지표가 COVID-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6월과 비교해 눈에 띄게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량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거나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여유가 없다고 답한 가구 비율은 2020년 6월 4%에서 최근 10%로 높아졌습니다. 전체 응답 가구의 4%는 실제로 음식 살 돈이 없어서 식사량을 줄이거나 끼니를 거르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식량 불안 현상은 유색 인종과 소득 교육 수준이 낮은 가구,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비백인 가구의 경우 식량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0년 6월 5.9%에서 최근 14.2%로 급증했습니다. 연구진은 K자형 구조의 상단은 높은 수준의 순자산 증가를 반영하지만 하단은 치솟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저축을 인출해야 하는 중저소득층의 재정적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계 지출을 위해 저축한 돈을 인출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비백인 가구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뉴욕 연은은 높은 생활비와 누적된 인플레이션, 팬데믹 시기에 확대됐던 저소득층 지원 종료 등이 식량 불안을 악화시킨 배경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식량 부족이나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재정 전망이 비관적이었습니다. 향후 1년 뒤 가계 형편이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보다 32.5%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은은 이러한 식량 불안의 확산이 미 경제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심리가 계속해서 악화하는 배경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오는 6월 16일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36년 동안 이어져온 연방의회 대표 체제 변화에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DC는 연방 상원의원이 없는 만큼 연방의회 대표는 주민들을 대신해 의회와 직접 소통하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의미는 더욱 크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10: 워싱턴 DC 예비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연방하원 대표 선거입니다. 현재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대표직에는 모두 5명의 민주당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후보는 트렌트 홀브록, 그렉 자코, 브룩 핀토, 로버트 화이트, 젤렌스키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현직 연방의회 대표인 엘리너 홈즈 노튼 의원이 올해를 끝으로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노튼 의원은 지난 1991년부터 무려 18선 동안 워싱턴 DC를 대표해왔으며 이번 은퇴로 36년 만에 새로운 인물이 워싱턴 DC를 대표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인물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DC 정치 체제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DC 연방의회 대표는 미국 하원의 의석을 갖고 있지만 일반주 출신 하원 의원과 달리 본회의 최종 표결권은 없습니다. 대신 하원 의원회에서 표결할 수 있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연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워싱턴 DC의 입장을 직접 대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워싱턴 DC는 연방 상원 의원이 없고 시 예산과 주요 법안 역시 모두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방의회 대표는 사실상 DC 주민들을 대신해 의회와 협상하는 유일한 공식 창구입니다. 연방의회가 DC의 예산이나 정책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만큼 대표의 정치력과 연방 네트워크는 도시 운영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될 워싱턴 DC 연방하원 대표직은 1971년 현대적인 대표제도가 도입된 이후 세 번째 연방의회 대표가 됩니다. 현재 엘리너 홈즈 노튼 의원 이전에는 월터 펀트로이 의원이 1971년부터 해당 직책을 맡았습니다. 대표직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괌,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과 함께 미국 하원 내 비투표권 대표 non-voting delegate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편 다가오는 6월 16일 워싱턴 DC 예비선거에는 시장, 시의원, 법무장관 등 주요 직책 선거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지 정치권에는 이번 선거를 차기 시정부의 방향을 결정할 사실상 핵심 선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2년 만에 시장 교체 가능성과 36년 만에 연방의회 대표 교체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워싱턴 DC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9: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종전 담판을 하면서도 군사 긴장을 끌어올리는 와중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기관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과 이 기관에 협력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를 특별 지정 국민 및 차단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최근 설립한 기관으로 통항 승인 과정에서 선박당 최고 200만 달러에 달하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자산통제국의 특별 제재 대상에 추가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금융거래 등이 금지됩니다. 미국은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이른바 경제적 분노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자산통제국은 지난 11일과 19일에도 각각 이란산 원유의 대중국 수출을 지원한 개인과 기업, 이란의 그림자 금융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미군이 이틀 만에 재차 대이란 군사 행동에 나선 상황에서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과 CBS,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자는 미군이 이날 미군 병력과 호르무즈 해협 상선 항행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란 내 군사시설 한 곳을 겨냥해 공습했으며 미군의 유사한 위협을 가한 이란 공격용 드론 4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가 AI 생성 영상을 자동으로 식별해 표시하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게시자가 직접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유튜브 자체 AI 기술로 자동 표기가 이루어집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1: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영상을 자동으로 감지해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유튜브는 AI 콘텐츠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자체 AI 식별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AI 표시를 부착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동영상 게시자가 자율적으로 직접 공개하도록 해온 수동 방식에서 자동 방식으로의 전환한 셈입니다. AI 표시가 부착되는 위치도 더 눈에 잘 띄는 것입니다. 것으로 옮겼습니다. 마치 실제처럼 사실적인 영상이나 AI 생성 영상 비중이 높은 콘텐츠의 경우 일반 동영상은 영상 바로 아래 설명란 위쪽에 또 짧은 동영상 서비스인 쇼츠는 영상 위에 오버레이 형태로 표시됩니다. 다만 애니메이션이나 비사실적인 영상 또는 가벼운 AI 편집이 가미된 콘텐츠는 설명란을 펼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게시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AI 생성물로 잘못 분류됐다고 판단할 경우에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공개 상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유튜브 자체 AI 도구인 비오나 드림 스크린으로 제작된 콘텐츠나 메타데이터 C2PA가 완전 AI 생성임을 나타내는 콘텐츠는 AI 표시가 영구 유지됩니다. C2PA는 콘텐츠의 출처와 제작 이력을 디지털 방식으로 인증하는 업계 표준 규격입니다. 유튜브는 AI 표시가 부착됐다고 해서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이나 수익 창출 자격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인간이 직접 만든 것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생성물이 범람하면서 기업들이 이와 관련한 콘텐츠 표시 체계를 하나씩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도 최근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자동 표시 기능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 NY 또는 문자 Hope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3: 아침 식사 중.
2: 이렇게 조용하게?
3: 여기, 당신 커피 있어?
2: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3: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러스가

0: 전화번호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한미 디지털 뱅킹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케미디오 모닝뉴스는 한미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초여름처럼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겠고 아침과 저녁으로는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5도, 섭씨 24도, 최저기온 58도, 섭씨 14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하루가 되겠으며 낮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강한 햇살이 비추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56도, 섭씨 13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된 대기 상태를 보이며 야외 활동과 이동에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62도, 섭씨 17도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2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헬리세이즈 파괴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시 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헬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0: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현시의원, 제이슨 줄리아노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헬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헬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구 구금시설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을 맞은 한국계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이 위험에 노출된 미국인을 위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7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X에 불법 체류자 단속을 주관하는 국토안보부의 수장 마크 웨인 멀린 장관을 향해 이번 일은 결코 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지역구에 위치한 아이스 구금시설의 비인도적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에 방문해 양측에 자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아이스 요원들이 살포한 후추 스프레이에 맞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날 멀린 장관은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김 의원이 후추 스프레이에 맞은 뒤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로 폄훼했습니다. 김 의원은 멀린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내가 공격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노출된 미국인들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이스가 구금시설의 열악한 상황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대응하기 위해 장갑차와 무장 요원들을 투입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입니다. 그는 요원들이 군중을 향해 최루탄과 최루 스프레이를 발사했고 민간인들이 제압당하고 구금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동료 정치인 코리 부커 상원의원도 이날 뉴저지 구금시설을 방문해 수감자들을 면담했습니다. 부커 의원은 대다수 수감자는 범죄 혐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단속 대상으로 지목했던 폭력 범죄자들도 아니었다며 시설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의 잇따른 외교 움직임 속에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 활동을 계기로 다자주의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외교 영향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승교 기자입니다.
1: 중국 외교수장이 26일 뉴욕에서 유엔 사무총장 및 우방국 외교수장들과 잇따라 회담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동시에 냈습니다. 이번 연쇄 회동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잇따른 방중 이후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월 순회의장국으로 회의를 주최하는 기관에 이뤄졌습니다. 2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현재 국제정세는 혼란이 일시에 발생하고 지역 충돌이 여러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라면서 유엔은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동시에 높은 기대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취임한 이래 다자주의 이념을 확고하게 지키며 평화를 위해 분투하며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며 연내 방중을 초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유엔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현한 유엔 총회 제2758호 결의를 확고히 준수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호한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971년 대만 대신 중국이 유엔에서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결정한 결의 2758에 따라 대만의 남보리 상임이사국 등 유엔 내 지위를 잃었습니다. 왕주임은 시아사 푸안깨 깨오 태국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 중국과 태국은 모두 다자주의의 수호자이자 실천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아삭 장관은 이란 정세가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세계는 일방주의가 아니라 규칙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태국 측은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중국과 고위급 왕래를 긴밀히 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라면서 태국, 캄보디아 분쟁 중재를 위해 중국 측이 기울인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왕주임은 이날 로사 비아비센시오 콜롬비아 외교장관, 제베크 쿨로바이에프 키르기스스탄 외무장관,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도 각각 회동했습니다. 그는 비아비센시오 장관에게 콜롬비아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발전은 중국 외교의 전통이며 이러한 관계 발전은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미국을 우회해 겨냥하는 듯한 언급을 했습니다. 수기오노 장관에게는 양측이 해상 공동 개발을 추진하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협력 상생을 실현하는 데 공동으로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이 중동 정세와 관련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콜롬비아와 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쿠르바이에프 장관은 대만, 신장, 홍콩 관련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확고한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왕주임은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양측이 휴전 협상에 전념하고 상호간 양보하는 자세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왕주임은 이어 28일에서 30일 캐나다를 방문해 올해 1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방중 성과 이행과 국제지역 현안 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미국에 가장 가까운 우방이지만 최근 들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캐나다 방문으로 이어지는 그의 이딴 행보는 미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발산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지난해 미국 CBS 방송에 트럼프 행정부 눈치 보기를 폭로한 베테랑 기자가 시사 프로그램 60분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7일 CBS가 간판 프로그램 60분에 11년간 출연해온 샤린 알폰시 기자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폰시 기자 측은 CBS에 몇 주에 걸쳐 재계약 여부를 문의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끝에 계약이 만료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보도국 전체에 위협적인 메시지라며 보도 순화를 거부한 기자에게 의도적으로 징벌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폰시 기자는 지난해 12월 이민자 추방 관련 보도를 놓고 보수 성향의 바리 와이스 보도국장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당시 와이스 보도국장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이 겪은 가혹한 상황을 담은 13분 분량 보도를 방송 3시간 전에 돌연 취소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타사 보도와 차별점이 없다며 편성 변경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취재를 맡았던 알폰시 기자는 5차례의 내부 검토를 거쳤고 CBS 법무팀과 편집부서의 승인을 모두 받았다며 편집 기준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라 취소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항의했습니다. 한 달 뒤에야 백악관과 국토안보부의 서면 입장을 추가해 보도가 이뤄졌지만 CBS가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를 보며 언론의 독립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와이스 보도국장은 아예 간판 프로그램이자 미국 내 최고 시청률 보도 프로그램인 60분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예정입니다. 객원 기자를 대거 영입하고 라이브 이벤트 등을 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알폰시 기자는 지난 60년간 60분의 공식은 같았다. 진실을 말하고 권력의 책임을 물으며 눈 감지 않는 것이었다면서도 다음 시즌이 어떤 모습일지는 불명확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CBS가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편하거나 간판 인력을 교체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달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해온 스티븐 콜베어의 더 레이쇼 윗 스티븐 콜베어를 폐지했고 2월에는 20년간 60분을 진행했던 앤더슨 쿠퍼 기자와도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세관 단속구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민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구금자 숫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26일 AP통신이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자료, 부검보고서, 경찰 기록 등을 자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월 이후 최소 10명의 ICE 구금자가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사망자는 총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지난 2003년 설립 이후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다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ICE 자료에 따르면 통상 매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구금자는 1명 또는 0명 정도였습니다. ICE 내에서 자살로 사망한 10명 가운데 9명은 히스패닉계였고 1명은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 대상자를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규정했지만 이들 가운데 7명은 미국 내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미주리주 펠프스 카운티에 있는 ICE 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콜롬비아 출신 브라이언 나요 가르손도 페인트공과 음식 배달원으로 일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그의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숨지기 한 달 전 친구에게서 얻은 도난 신용카드를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사용하다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이스는 그를 구금한 후 공공안전 위험도가 낮은 노동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는 구금 후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으나 곧바로 진료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수감 중 두통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코비드-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지만 구금시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격리 4일째 되는 날 구금시설 직원들에게 어머니와 통화하고 싶다고 호소하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했으나 결국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침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중국인인 제차오펑은 지난해 여름 펜실바니아주에 있는 아이스 구금시설로 옮겨졌을 때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제이의 변호사는 그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지 5일 동안 정신건강치료를 받지 못했고 시설 내에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어 의사소통도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아이스 구금자 자살 건수 증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추방 기조에 휘말려 구금된 수만 명의 이민자를 당국이 적절하게 감독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아이스 수감자 사망 예방 자문 역할을 했던 호머 벤터스 박사는 끔찍한 일이라며 초기 심사에서 위험 징후가 포착돼도 사망 위험을 줄일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3: 반도체 종목들이 인공지능 투자 열풍 덕에 2000년대 초입 닷컴 버블 이래 최고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8일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대표 지표로 꼽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해 들어 약 75% 올라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최고의 연간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시가총액은 최근 두 달 새 5조 달러 이상 늘었습니다. 이 증가액은 영국 증시 대표지수인 FTSE 100 시총 대비 약 1.5배에 달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 마이크론, TSMC 등 미 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반도체 기업 30곳의 주가를 추종합니다. 반도체 업종의 이번 호황은 빅테크 기업들의 폭발적 수요에 단단히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글의 운영사인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4대 빅테크의 올해 합산 자본 지출 예상치는 7,250억 달러에 달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반도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겁니다. 헤지펀드 밸류웍스의 설립자 찰스 레모디네스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하이퍼스케일러의 칩 수요는 확실히 정착한 상태로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며 이런 호황은 향후 수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들은 이번 주 보고서에서 AI 인프라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더 확고해졌다며 빠듯한 공급 상황과 과소평가된 각국 정부, 기업, 산업계 수요가 추가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는 지금은 거침없는 파이팅 국면으로 사방에 활력이 넘쳐나 현재로서는 매우 좋은 상태라고 평했습니다. 이번 호황은 GPU와 메모리 칩 등 AI 설비에 쓰이는 주요 부품 영역을 넘어서 여러 분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CPU 분야 최강자인 인텔은 AI 붐이 IT 하드웨어 전반의 수요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며 올해 들어 주가 상승률이 GPU 대장주 엔비디아를 훨씬 웃돌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공급업체 램 리서치와 KLA도 눈에 띄는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금의 슈퍼 모멘텀도 변수는 있습니다. 각종 악재로 경기 침체가 심해지며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계획을 축소해 반도체 수요가 꺾일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 번스틴의 넬슨 유 주식부문 총괄은 현 상황은 거품이 아니라는 것을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 실질적인 수요 창출이 있다. 하지만 모든 원자재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격 증가는 결국 수요 파괴를 부르는데 지금은 이를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에 대한 마약 관련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마이애미 연방검찰에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 대한 형사 수사를 중단하라고 비공식적으로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다른 베네수엘라 고위 인사들처럼 미국에서 기소된 적은 없지만 미 마약 단속국의 오랜 추적 대상이었습니다. 미국의 수사기관은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마약 밀매와 금 밀수,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사 중단 지시는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 전국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 기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두로 정부에서 부통령직을 맡았던 그는 임시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습니다. 그는 미국 기업의 베네수엘라 원유 사업 복귀를 허용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 빗장도 풀었습니다. 또한 그는 반정부 인사에 대한 석방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마두로 충성파인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훌륭한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 정치권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변화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셰히 의원은 로드리게스는 마두로 독재체제의 핵심 인물이라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이 제재를 해제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 중앙정보국 카라카스 지부장 출신인 닉 델라토레는 로드리게스의 활용 가치에도 유효기간은 있다며 결국 법적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6월 초여름 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일요일 아침부터 6월 1일 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도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관리 기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며 대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군은 이란 내 군사시설 공습과 드론 격추 사실도 공개하면서 양국 간 종전 협상 속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을 경고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과 AI 투자 확대가 새로운 물가 압력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미 증권업계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동 매매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로빈후드가 AI의 투자 결정을 맡기는 에이전틱 트레이딩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편의성 확대와 동시에 5인 매매 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식량 불안이 크게 확대하며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생활비 상승과 지원 축소가 겹치면서 소비 양극화와 재정 불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글의 한 엔지니어가 내부 비공개 검색 데이터를 활용해 예측 배팅 플랫폼에서 약 120만 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회사 기밀 정보를 이용한 조직적 내부자 배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가형 군사용 드론 생산 확대를 위해 드론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참여한 업체도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친미 노선을 보이고 있는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에 대한 마약 수사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민주주의 회복 조치 없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눈치 보기를 공개 비판했던 CBS 간판 시사 프로그램 60분의 베테랑 기자가 결국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CBS 내부에서는 정치적 압박 속 언론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단속 구금시설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 피해를 입은 한국계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이 위험에 노출된 미국인들을 위한 문제 제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이스의 강경 대응과 열악한 구금 환경을 비판하며 시설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의 한 엔지니어가 내부 비공개 검색 데이터를 배팅에 활용해 120만 달러를 챙긴 혐의로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 검찰에 따르면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미켈레 스파뉴올로는 구글이 제한된 수의 직원에게만 접근을 허용한 비공개 검색 데이터에 기반해 미래 예측 배팅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거액을 배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폴리마켓에서 알파라쿤이라는 계정명으로 작년 10월에서 12월 구글의 올해 검색어 결과 관련 배팅 25건에 약 270만 달러를 걸었습니다. 당시 활용한 비공개 데이터는 지난해 가장 많이 검색된 인물로 탑스타 켄드릭 라마와 D4VD를 포함했는데 두 사람 모두 실제로 5위 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지니어가 폴리마켓에서 올해 검색어에 베팅할 때만 해도 D4VD가 높은 순위에 오를 확률은 0에 가까웠습니다. 검찰은 베팅에 활용된 구글의 올해 검색어 데이터에 대해 구글 플랫폼으로 상당한 사용자 트래픽을 유도하는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리마켓의 베팅은 블록체인에 기록돼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도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베팅을 포착한 감시자들은 동일한 계정이 구글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의 3 출시일을 정확히 맞춰 1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사실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이 거래자를 구글 내부자라 부르며 비공개 정보에 기반해 베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기소된 엔지니어의 링크드인 페이지에 따르면 그는 2014년부터 구글에서 근무했으며 스위스 취리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구글 측은 그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정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해당 직원이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회사 마케팅 자료에 접근했지만 이러한 기밀 정보를 이용한 배팅은 회사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에 대해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며 압박 수위를 다시 높였습니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한 가운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들이 우리가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란은 매우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자신이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협상 타결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군사력이 모두 사라졌다는 기존 주장 을 되풀이한 뒤 그들은 기력이 다한 채 협상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면서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 그걸 끝장내야 할 수도 있고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장낸다는 표현은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까지 파괴하는 대규모 공세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휴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민간 인프라까지 파괴하겠다고 경고해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현황을 묻는 질의에 미 협상 대표단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한 뒤에 이란이 우리에게 줘야 할 것들을 주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왼쪽에 있는 사람 피트 해그세스 국방장관이 그들을 끝장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이란과 미국의 요구 조건이 충분히 수용된 합의를 하거나 공습을 재개하겠다는 취지인데 회의에 참석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외교가 언제나 첫 번째 선택지라며 대화를 통한 합의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이란과의 협상에서 진전 사항이 있다면서 향후 몇 시간 또는 며칠 사이에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탓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이란이 유리한 협상 지렛대로 쓰고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나는 중간 선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선거 때문에 합의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위한 미국의 필수 요구사항을 확실히 짚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이 해협이 국제 수로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국가가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국제 규정상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협상 조건으로 요구해온 동결자산 해제나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재 완화나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를 처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을지를 묻자 아니라며 그것은 내가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가져가지 않더라도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적절한 감독하에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이란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처리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잇따라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을 언급했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28일 도쿄에서 일본 은행이 주최한 컨퍼런스를 앞두고 미리 배포된 연설문에서 올해 후반 관세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이 약해지며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퍼슨 부의장은 인플레이션 위험은 여전히 상승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이 소비자 지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징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약화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정책 기조는 들어오는 경제 지표, 변화하는 전망, 위험 균형에 기반해서 볼 때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공지능의 생산성 향상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미래 생산성에 관한 기대가 커질수록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가 변동, 공급망 차질, 기타 요인 등으로 단기적인 공급 충격에 직면하면 문제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굴스비의 이번 발언은 AI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여지를 만들어 디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반박한 겁니다. 앞서 리사쿡 연준이사는 27일 인플레이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쿡 이사는 이날 스탠퍼드대 행사에서 위험 평가에서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은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향후 몇 달 내 물가 상승률이 다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도는 수준에서 5년간 계속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가격과 임금 결정에 반영되는 양상이 굳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상되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적시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쿡 이사는 또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은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 붐이 반도체와 첨단 장비 등을 중심으로 또 다른 물가 상승 압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현장 조기 투표가 지난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됩니다.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울 경우에 조기 투표소를 이용해 미리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조기 투표소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카운티 안에 설치된 조기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에는 포트리와티넥, 해켄색, 파라무스, 가필드, 와이코프, 우드리치, 리버베일, 우드클립 레이크 등 모두 9곳의 조기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투표소 위치는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예비선거 본투표는 6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공공 웹사이트 이용을 위해서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 휴대전화를 따로 유지하고 계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미국 휴대전화 번호만으로도 한국 정보 사이트 본인 인증이 가능해집니다. 한국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이 재외국민 대상 인증 서비스를 개선했는데요. 앞으로는 재외국민 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이 있다면 미국 등 해외 현지 휴대전화 번호로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친한, 우리, 하나은행, 그리고 토스앱 등 5개 금융앱에서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후 정부24 같은 공공사이트에서 간편 인증을 선택한 뒤 국가번호와 함께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한국통신사 인증이 필수여서 알뜰폰을 유지하거나 제외 공간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해외 거주 한인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저소득층과 시니어를 위한 주택 보조와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생활비 증가 등으로 렌트비 납부가 어려워진 가정을 위해서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소득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체된 렌트비나 퇴거 위기 상황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한 주민들은 공공주택 대기 명단 신청도 가능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재개발 주택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과 시니어, 장애인 가정이 주요 대상입니다. 특히 62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한 고령자 아파트와 보조 주택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일부 시설은 렌트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되며 기본 생활 지원 서비스와 교통 편의가 함께 제공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증명 자료, 세금 보고서, 은행 정보, 그리고 현재 거주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가능한 빠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또 영어가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암루 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 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0: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드론 생산을 늘리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미국 드론 기업들의 자금을 지원하는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후보 기업들로는 육군의 정찰용 드론을 공급하는 계약을 따는 퍼포먼스 드론웍스,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주주이자 자문위원으로 있는 드론 부품 공급업체 언유주얼 머신스, 유명 벤처 캐피털 세쿼이아 캐피털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소형 1인칭 시점 드론을 제작하는 스타트업 네로스 테크놀로지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금 지원 논의에는 미 국방부의 조직인 전략자본국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략자본국은 국가안보기술을 개발하는 데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워진 조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인 2022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소식 통지는 계약 논의가 아직 협상 단계이며 다양한 자금 조달 방식이 거론되고 있고 미 정부가 기업의 지분 일부를 확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국방부 투자가 조건부 대출 방식으로 이뤄져 온 것과는 다릅니다. 계약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번 자금 지원의 목적이 드론 제조업체들의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동시에 가격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 자금이 드론 구매에 쓰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1억 달러 규모의 드론 도미너스 계획을 통해 2027년 말까지 저비용 공격용 드론 30만 대를 비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방부가 이 계획으로 달성하려는 대당 가격의 상한선은 약 5천 달러 정도지만 미국산 드론 다수는 가격대가 대당 수만 달러 정도입니다. 2025년 나온 한 추산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드론 생산 능력은 최대 10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량은 2025년에 약 400만 대였습니다. 미 드론 업계는 국방부의 드론 구매량이 적어 국내 생산 확충과 가격 인하가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버지니아주에서 공격용 무기의 판매와 이전을 금지하는 새로운 총기 규제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보수 성향 지역 검사들이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정치 법적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성향으로 이동하는 주정부와 보수 지역 간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2: 버지니아주의 새로운 총기 규제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법안은 특정 반자동 공격용 무기의 판매와 제조, 이전 수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년 징역과 $2,500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등 강력한 총기 규제 정책을 시행 중인 주들과 유사한 방향으로 버지니아 총기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소 5명의 보수 성향 지방 검사들은 해당 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라이언 머에피 스파실베니아 카운티의 검사장은 새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정헌법 제2조는 국민의 무기 소지와 휴대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위권의 핵심 가치로 여겨집니다. 머에피 검사장은 스파실베니아 카운티에서는 수정헌법 제2조가 여전히 살아있다며 정부가 시민들의 자기방어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 It's fundamentally opposed to a free society, a society where liberty reigns. And this is the moment in time where the Second Amendment was drafted and was enacted so that a government couldn't take the right of the people to defend themselves away.
2: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제이 존스 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지방 검사들은 법을 집행하도록 선출된 공직자이며 법 시행 이후 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워싱턴 DC를 포함해 11개 주가 이미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시행 중입니다. 다만 세부 규정은 지역마다 다르며 대부분 법원에서 법적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버지니아의 새 법안 역시 이미 여러 건의 소송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총기 규제단체 Everytown for Gun Safety 소속 메리키냐는 지금까지 연방법원에 올라간 공격용 무기 금지법은 모두 합헌 판단을 받았다며 특히 메릴랜드주의 규제법은 버지니아보다 더 강력하지만 동일 연방관할 법안에서 유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대법원 역시 해당 사건 심리를 거부하면서 메릴랜드주의 총기 규제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캐나는 또 버지니아 주민들은 총기 폭력 예방을 우선 과제로 선택했다며 총기 규제 운동가 출신인 에비게일 스펜버거 주지사를 선출한 점도 그 흐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4: The people of Virginia showed that their priority is gun violence prevention. They elected a former Moms Demand Action volunteer as their governor.
2: 다만 지역별 정치 성향 차이는 여전히 뚜렷합니다. 버지니아는 최근 몇 년간 민주당 우세 지역인 블루 스테이트와 경합주 성향을 오가는 정치 지형 변화를 보여왔는데 일부 보수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한 총기 관리 지지 여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성향으로 들어선 스펜실베니아 카운티에서도 머에피 검사장은 자신의 입장이 주민들의 뜻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주에서 새총기 규제법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힌 지역 검사들은 스펜실베니아를 비롯해 포웨턴, 플랜스키, 스콧, 스마이시 카운티 등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지난달 초부터 공석인 미 육군 참모총장의 피트엑세스 국방부 장관의 측근이자 강경파로 분류되는 크리스토퍼 라네브 육군 참모처장이 지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지명이 이뤄질 수 있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로부터 까다로운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사석에서 그가 육군 참모총장직에 적합한 인물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익명의 관계자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랜디 조지 전 육군 참모총장은 4월 초에 급작스럽게 물러났으며 이는 헤그세스 장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네브 차장은 조지 전 총장 퇴임 후부터 총장직을 대행해왔습니다. 라네브는 올해 2월 초 대장 진급과 동시에 육군 참모차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헤그세스 장관의 수석 군사보좌관을 지냈으며 그 전에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주한미군 제8군 사령관으로 한국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웨스트포인트 출신이 아니라 애리조나대 학생 군사교육단 출신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성장성으로 18개월 이상 복무한 인사들이 육군 참모총장으로 지명되는 것이 통례라며 라네브의 대장 경력 기간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후 조지 전 총장뿐 아니라 찰스 브라운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리사 프란체티 전 해군참모총장 등 10여 명의 군 수뇌부 인사를 잇따라 해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초여름처럼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겠고 아침과 저녁으로는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5도, 섭씨 24도, 최저기온 58도, 섭씨 14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하루가 되겠으며 낮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강한 햇살이 비추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56도, 섭씨 13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된 대기 상태를 보이며 야외 활동과 이동에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62도, 섭씨 17도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2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뉴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 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0: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

0: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2: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 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서 보장 범위를 줄이거나 최소 책임 보험만 유지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계속 커지면서 무보험 운전자 수의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6: 뉴저지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세가 이어지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의 보험 당국은 지난 2022년 이후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청 수백 건을 승인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차량 수리비와 의료비 상승, 차량 절도 증가, 자연재해 피해 확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차량에는 센서와 카메라 등 첨단 장비가 많이 탑재되면서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수리비용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보험료 부담이 커지자 일부 운전자들은 차량 사고 시 자기 차량 수리비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풀 커버 보험을 포기하고 법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인 최소 책임 보험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할부나 리스가 끝난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뉴저지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연간 약 $3,000에서 $3,500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최소 책임보험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운전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과도한 보험료 인상이 무보험 운전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 뉴저지 자동차 보험 최소 보장 기준까지 상향되면서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5: 미 중앙정보국 전 요원이 약 4천만 달러어치의 국가 소유 금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제이 러시는 CIA 소유 금괴 303개를 빼돌려 버지니아주 자택에 보관한 혐의로 지난주 체포돼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러시는 이처럼 금괴를 빼돌린 것 외에도 학력과 군 복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휴가비 7만 7천 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IA와 연방수사국은 공동성명에서 FBI가 CIA의 수사 의뢰를 받아 5월 19일 한 인물을 체포했다며 CIA 내부 조사에서 법률 위반 가능성이 확인되자 CIA가 관련 정보를 FBI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5월 18일에 이루어진 러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1kg짜리 금괴 303개와 현금 약 200만 달러, 롤렉스 등 명품 시계 35개를 압수했습니다. 러시는 CIA의 과학기술국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기술국은 CIA 첩보 임무에 쓰이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부서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건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러시아에 대한 미 정부의 신원조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가 어떻게 수천만 달러어치의 금과 거액의 현금을 빼돌릴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명 약물 올림픽으로 불리는 인핸스드 게임 주최 측이 내년 대회에서 우사인 볼트의 육상 남자 100m 세계 기록을 깬 선수에게 천만 달러의 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28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어떤 선수든 볼트의 기록을 경신하면 즉시 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핸스드 게임은 금지 약물 복용을 전면 허용하는 논란의 국제 스포츠 대회입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세계 반도핑 기구가 금지한 약물과 전신 수영복 등 이른바 기술 도핑을 허용합니다. 인핸스드 게임은 과학의 힘을 빌려 인간의 향기를 시험한다는 취지로 기획됐지만 선수의 건강과 스포츠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 속에 지난 25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첫 대회가 열렸습니다. 육상과 수영, 역도 등 종목에 42명의 선수가 출전해 세계기록 경신에 100만 달러, 종목 우승에 25만 달러의 파격적인 상금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남자 자유형 50m에 출전한 크리스티안 골로메프만이 20초 8일에 비공인 세계기록을 세우는 데 그쳤습니다. 주최 측은 예상보다 저조한 성과가 나오자 육상 역사상 가장 깨기 어려운 기록 중 하나로 평가받는 볼트의 100m 세계기록 경신에 막대한 상금을 걸었습니다. 뉴저지주 뉴어크의 아이스 구금시설인 델라이니 홀에서 수감자들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설 밖에서는 시위대와 연방요원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비인도적 수용 환경을 주장하며 항의하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7: 뉴저지 뉴악에 위치한 민간 기업 운영의 아이스 구금센터인 구금시설에서는 지난 금요일부터 수백 명의 수감자들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음식 위생 문제와 열악한 생활 환경 등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설 밖에서는 이들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위를 이어가면서 아이스 요원들과 정면으로 대치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과 메모리얼 데이를 포함해 며칠간 현장에서는 여러 차례 충돌이 발생했고 26일 밤에도 시위대와 아이스 요원들이 정면으로 무력 충돌하면서 3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수감자들에게 상한 냉동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음식에서 살아있는 벌레까지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화장실에는 화장지조차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구금시설 외부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연방 차량의 이동을 몸으로 막아서며 수감자 강제 이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연방 요원들이 공무집행 방해라며 시위대의 해산을 요구했고 현장에서는 최루액 스프레이까지 사용됐습니다. 이 같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 부장관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 즉 생츄얼리 시티를 대상으로 여행 제한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가 거세지자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직접 딜레이니 홀 시설 내부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아이스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연방정부 측은 이를 정치적인 대립 행보라며 반박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지도부는 딜레이니 홀 내부 환경이 비인도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딜레이니 홀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천여 개의 병상 규모 구금시설로 현재는 약 300명의 수감자가 수용돼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감자들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도록 태블릿 기기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머스켓 포도팩 당 9불99, 시험드 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 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 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 당 16불99, 생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 당 7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6: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7: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8: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9: 안녕하세요. 세상을 읽는 지적인 나침반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오늘은 미국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뜨거운 정치 뉴스 한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5월 27일자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은 Cornyn's Defeat Fuels Tensions with President Trump in Senate GOP. 존 코닌 의원의 패배가 연방상원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입니다. 공화당의 거물급 인사가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워싱턴 정가에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기사 속 핵심 문장을 살펴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Senator John Cornyn's resounding primary defeat in Texas on Tuesday has sharpened tensions between President Trump and Senate Republicans. 화요일 텍사스에서 일어난 존 코닌 상원의원의 전전긍긍한 경선 패배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 공화당 의원들 사이의 긴장을 한층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Resounding defeat, 크게 패했다는 의미로 대패 또는 완패란 의미입니다. Primary defeat, 당내 예비선거, 경선에서의 패배를 말하고요. Sharpen tensions, 긴장을 고조시키다 또는 날카롭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The AI race has sharpened tensions between the two companies 라고 하면 AI 경쟁이 두 회사 사이의 갈등을 더 심화시켰다 또는 고조시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현재 텍사스주에서 4선 의원이자 공화당 내 서열 2위까지 지냈던 거물급 정치인 존 코닌 의원이 경선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당내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His colleagues saw the president's last-minute endorsement of his scandal-mired opponent as a move to punish a senator whom Mr. Trump deemed insufficiently loyal. 동료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논란이 있는 상대 후보를 지지한 배경에는 자신에게 충성도가 부족하다고 본 상원 의원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Scandal-mired opponent는 스캔들에 얼룩진 경쟁 상대를 말하고요. 이렇게 논란이 있는 후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습니다. Deem, 무엇무엇이라고 여기다 또는 판단하다. 그리고 insufficiently loyal은 충성심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자신에게 쓴소리를 했던 코닌 의원을 보복하기 위해 각종 의혹으로 가득 찬 경쟁자 켄 팩스턴을 막판에 밀어주어 떨어뜨렸다고 공화당 내부 동료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Not since Franklin Delano Roosevelt in 1938 has a president sought so aggressively to topple members of his own party he saw as insufficiently loyal. 1938년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을 무너뜨리고자 이토록 공격적으로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Seek aggressively to는 무엇무엇 위해 공격적으로 노력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topple은 넘어뜨리다, 무너뜨리다 또는 권좌에서 끌어내리다 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원래는 물리적으로 동상이나 탑, 건물 같은 것을 쓰러뜨리다는 뜻이지만 정치 문맥에서 훨씬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The rebels try to topple the government 라고 하면 반군 세력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미국 정치 역사상 약 90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야당이 아닌 여당 내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이례적이고 강력한 공격을 감행했음을 기사는 역사적 사실과 비교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Already it has become clear that they are questioning why they should bend constantly to Mr. Trump on issues on which they might think differently. 이미 일부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다른 문제들까지 왜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춰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Bend constantly to 누구에게 지속적으로 굴복하다, 굽히다 라는 의미이고요. Question why 왜 무엇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의리 검증과 보복 정치로 인해서 앞으로는 공화당 소속의 상원 의원들이 대통령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저항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기사는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권력 투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내 절대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며 친 트럼프 세력으로 판을 짜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오랜 시간 당을 지켜온 전통 보수파 의원들의 반발과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내부 분열이라는 커다란 숙제를 안게 된 공화당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미국의 향후 입법 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올지 눈여겨봐야겠네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스.

0: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세입자 보호와 주택난 완화를 위해 새로운 주택 정책을 추진합니다. 임대 아파트를 세입자 공동 소유 형태인 코업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대규모 어포더블 하우징 공급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시가 향후 10년 동안 어포더블 하우징 20만 유닛 공급을 목표로 하는 신규 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새 주택 계획인 블록 바이 블록을 공개하고 세입자 보호 강화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빈 사무실과 호텔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업 확대와 지하실 부속 유닛, 이른바 ADU 합법화 시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시정부는 이를 위해서 약 25억 달러 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세입자들의 임대 아파트 공동 매입 지원 정책입니다. 시정부는 아워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부 세입자들이 현재 거주 중인 건물을 코합 형태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렌트 안정 아파트와 재정난 또는 관리 부실 문제를 겪는 건물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시정부는 법률 상담과 금융 컨설팅, 저금리 융자 연계 등을 통해서 세입자들의 건물 매입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코합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 세입자들은 공동 소유주 형태로 거주하며 건물 유지, 운영 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뉴욕시는 이와 함께 긴급 보수 처리 속도 개선과 퇴거 위기 세입자를 위한 법률 지원, 렌트 체납 지원 확대 등 추가 세입자 보호 정책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저소득층 시민들의 렌트 부담을 소득의 4분의 1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해당 기준은 오는 6월 이후 자금 조달이 완료되는 신규 주택보존개발국 지원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시 정부 개입 확대가 건물 가치 하락과 장기적인 유지 보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 증권업계에 인공지능 도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명 주식매매 플랫폼 로빈후드가 클로드와 챗GPT 등 최신 생성 AI의 주식 거래를 맡기는 자동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27일 에이전틱 트레이딩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생성 AI를 지켜 포트폴리오 구축, 투자 전략 실행, 매수 매도 주문 등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I의 주식 매매를 결정을 맡기는 서비스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종전 AI는 안전성과 신뢰성 문제 때문에 생성 AI 이전 시기에 개발돼 이미 검증이 끝난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을 주로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는 클로드와 챗GPT 등 지금의 주요 생성 AI를 로빈후드 플랫폼에 불러들여 매매와 관련된 결정과 실행 권한을 이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클로드에 코딩이나 보고서 작성을 맡기는 것처럼 투자자는 큰 틀의 원칙만 제시하고 나머지 주식 매매 업무는 생성 AI가 알아서 하도록 한 겁니다. 생성 AI는 사람의 언어와 논리를 세세히 따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으로 이번 서비스도 투자자의 취향에 따라 투자 방향에 대해 다채로운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로빈후드에 따르면 사용자는 예컨대 AI에 100달러어치의 투자를 맡기면서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현황, 비상장 기업 자료, 사모펀드가 사전에 주목하는 분야와 기업 등의 고차원적 데이터를 분석해 새 포트폴리오를 고안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미 증권업계는 리서치 요약 분석과 종목 추천 등 보조 업무를 생성 AI에 맡기는 것을 넘어 AI의 효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앞다투어 실험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의 이번 발표는 경쟁 플랫폼인 이토로와 퍼블릭이 유사한 AI 이름 서비스를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나왔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안정성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생성 AI는 유연하게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대신 예측 불가능한 오류를 저지를 위험성을 안고 있어 주식 거래 실행권을 줄 경우 오인 매매 등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빈후드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전틱 트레이딩 서비스는 별도의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쓸 수 있고 고객은 이 계좌에서도 AI가 관리할 수 있는 자금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생성 AI가 관리하는 몫을 분리해 갑작스러운 대규모 손실이 전체 자산에 번지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겁니다. AI 거래 사실은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통보되며 투자자는 해당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 AI를 즉각 차단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많은 미국인이 이메일 작성과 가사 노동 관리 등에 AI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다수의 투자자가 민감한 금융자산 업무를 알고리즘에 맡기는 것을 얼마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지는 아직까진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이전 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T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제5회 하워드 카운티 AAPI 페스티벌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정 책임자 켈빈 볼과 인권 형평성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가 함께 문화 공동체의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악, 코리안 비비큐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 무용단, 풍물패 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오징어 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 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Let'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8일 목요일 굿모닝 워싱턴의 김훈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더니 오늘 5월 28일도 가정과 관련된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어린이의 놀 권리를 옹호하고 놀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0년 5월 28일부터 시작된 국제적인 기념일인 세계 놀이의 날이라고 합니다. 즉, 전 세계에서 오늘만큼은 어린이들은 놀아라 라고 인정해주는 날인데 하필 오늘이 또 주말도 아니고 목요일인 관계로 그렇게 신나게 놀 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세계라는 이름이 들어가지만 이 놀이의 날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영국계 한국인 김프리다 박사였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기념되고 있는 놀이의 날을 맞아 청취자 여러분 중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하루만큼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뭐 장난감을 선물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녀가 없으시다고 하시면 동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신나게 놀아보시기에는 오늘이 또 평일인 관계로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순수했던 동심으로 돌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5월 18일 굿모닝 워싱턴 1부 첫 곡으로 산울림의 내 별은 어느 걸까 들으시겠습니다.

네, 5월 18일 굿모닝 워싱턴 1부 김은혜 뉴스톡 로컬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관료 회의에서 외교와 경제보다는 워싱턴 DC 미화에 더 집중했다. 그래서 잠시 워싱턴 DC 시장 같은 느낌을 보였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열린 백악관 관료 회의에서 트럼프는 이날 관료 회의에서 분수대 보수, 링컨 기념관 연못 청소 및 도색, 라파엣 공원 보도블록 교체, 각종 공사 방식 등에만 집중을 해서 이란 문제나 경제 상황 관련 비중이 상당히 적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건설을 정말 좋아한다며 최근 자신이 주도한 워싱턴 정비 사업 덕분에 DC가 아름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특히 링컨 기념관 앞 리플렉팅 풀 연못 공사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기 청소, 소독, 아메리칸 플래그 블루 색상 도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또 나는 과거 수백 개의 수영장을 지었다며 1970년대에서 80년대 뉴욕 부동산 개발 시절 경험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공사 과정에서 대형 컨테이너 10개 이상의 분량의 쓰레기가 또 제거됐다고도 덧붙였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 방식 설명에 상당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샌드 블라스팅, 모래 분사, 그 다음에 페버 블라스팅, 자갈 분사 이런 차이까지 직접 설명하며 누수 방지를 위해 매우 정교한 고무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악관 맞은편 라파엣 스퀘어 재정비에도 자신이 기부했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깨진 보도블록 상태가 백악관 입구로서 창피한 수준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각 각료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는데 대부분은 큰 표정 변화 없이 듣고 있었지만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반복해서 크게 웃고 고개를 끄덕였고 내무장관 더그 벌금도 일부 공사 설명에 동참했습니다. 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시작 때 시간 절약을 위해 일부 장관만 발언시키겠다고 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의 공사 설명이 상당한 시간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이 이란 문제로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헥세스 장관은 워싱턴과 링컨을 언급하며 이란 문제에 대응과 연결하려 했고 이를 통해서 회의 흐름을 다시 외교 안보 쪽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네, 아이 참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네, 우리 또 대통령님이 또 워싱턴 DC에 너무 이게 빠져버리셔가지고 네 잠시 다른 업무를 좀 못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은 버지니아로 가보겠습니다. 버지니아 연방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개선문 건설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버지니아 연방 하원의 돈 베이어 의원은 이번 개선문 프로젝트가 의회 승인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개선문 예정 부지가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이라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베이어 의원은 알링턴 국립묘지는 미국 영웅들이 잠든 신성한 장소라며 이 공간 근처에 대형 개선문을 세우는 것은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개선문을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 프로젝트, 베니리 프로젝트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높이 약 250피트의 세계 최대 규모 개선문 형태의 구조물을 추진 중이며 의회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알링턴 묘지 조망 방해, 역사 경관 훼손, 지역 교통 혼잡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이어 의원은 특히 교통 문제를 별도로 강조했는데 내무장관 더그 벌금과 국립공원관리청 MPS에 보낸 서한에서 공사 차량, 관광객 증가, 메모리얼 브릿지 주변 혼잡 등이 북버지니아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제 교통 영향 평가가 진행됐는지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했고 평가가 진행 안 됐을 경우 즉시 교통 영향 검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베이어 의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주 연방미술위원회 Commission of Fine Arts가 개선문 디자인을 승인한 직후 나왔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다음 단계로 연방부지 개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관인 국가수도계획위원회 NCPC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건설 비용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연회장 프로젝트에 쓰고 남은 민간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 국토안보부가 ICE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공항의 세관 및 국경보호국 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버지니아의 덜레스 공항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DHS의 장관 마크웨인 멀리는 아이스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국제선 입국 심사 인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이 구상은 이미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도 공개적으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당시 멀린 장관은 이민법 집행을 돕지 않는 도시라면 국제선 입국 심사를 계속 그 도시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덜레스 공항의 국제선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인데 메트로폴리탄 워싱턴 공항공사 MWAA에 따르면 덜레스 공항은 최근 1년 동안 약 1,050만 명의 국제선 승객이 이용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월드컵을 개최하는 상황에서 국제여행객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행업계 단체들은 CBP 인력 축소가 현실화되면서 입국 심사 지연, 항공 운연 차질, 관광산업 타격, 국제 화물 흐름 방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항공업계를 대표하는 Airlines for America도 대형 국제공항 인력 축소는 항공, 관광산업에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고 실제 공항 이용객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검토 단계로 공항공사 MWA는 아직 가정적 상황이라 실제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버지니아 정치권은 버지니아에는 공식적인 이민 단속 관련 성역 도시는 없다. 성역 도시라 하면 Sanctuary City, 네,죠.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방 정부는 연방 이민 단속과의 협조 범위를 제한하는 정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뭐 Sanctuary City라고 하면은 뭐 LA나 시카고 같이 조금 연방 이민 단속에 지원을 좀 안 하는 그런 도시들을 얘기하는 건데 버지니아는 좀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또 이게 뭐 스윙 스테이트잖아요. 또 버지니아가.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특히 또 덜레스 공항은 워싱턴 DC의 관문이라고 네. 우리 미국의 수도의 관문이라고도 보이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이민 단속 국경 보호국 인력을 줄인다 하면 네.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계속해서 버지니아 소식인데 앞으로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학생들의 학교 기기로 유튜브 접근이 금지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6-2027학년부터 시행되며 이후 학교에서 지급하는 컴퓨터 및 태블릿 PC 등을 통해 유튜브 웹사이트와 앱 접근이 차단됩니다. 이번 제한은 학교 안뿐 아니라 집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교육청은 그 이유로 학생들이 특정 교육 영상만 보도록 안정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교육감 라타냐 맥데이드는 유튜브가 교육적으로 유용할 수는 있지만 알고리즘 구조상 학생들이 다른 영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집중력과 적절한 기기 사용을 방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업에서 영상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닌데 교사들은 계속해서 승인된 교육 플랫폼, 커리큘럼 연계 영상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교사가 선택한 영상은 계속 시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유튜브 차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지역 학부모는 문제는 유튜브가 아니라 컴퓨터 자체라고 주장하고 해당 학부모는 초등학생은 아이패드나 컴퓨터 중심 학습이 필요하지 않으며 종이책, 연필, 실제 교재 중심 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청이 수년간 아이패드, 온라인 커리큘럼, 각종 테크 프로그램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실제로는 학생 집중력과 학습 능력이 더 악화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하루 종일 화면만 보고 이어폰을 낀 채 컴퓨터 앞에서 고립돼 있다고 우려했고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화면 읽기와 실제 책 읽기는 다르고 숫자를 직접 세는 경험과 영상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이자 교사인 지역 주민도 유튜브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이 조치가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생이 학교 시간에 레고 영상, 하키 영상을 검색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알고리즘 추천으로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된다고 설명했고 학교 기기 사용 기록을 보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 상당 부분을 유튜브에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학교 보건 담당인 한 교직원은 화면 사용 때문에 두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공통적으로 테크 기술은 필요는 하지만 현재 학교 교육이 지나치게 스크린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이에 교육청은 앞으로도 연령 적합성, 교육 목적성, 학생 성공 지원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교내, 교실 내 기술 사용을 계속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메릴랜드로 가볼게요. 요즘 메릴랜드 소식이 좀 없었는데 네, 오늘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어요. 한 번에 메릴랜드 소식이 없다가 한 번에 쫙 퍼지는 때가 있는데 네, 오늘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메릴랜드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일부 우편 투표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당 투표 용지가 발송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릴랜드 선거관리 책임자 제럴 디마리니스는 지난 5월 14일 이 같은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히며 그 원인으로 외부 업체의 작업 오류를 꼽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 업체에 이게 외주를 줬는데 거기서 실수를 했다 이런 말이죠. 우편 봉투에 투표용지 패킷을 넣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정당 투표용지가 잘못 섞여 발송된 것인데 문제는 누가 정확히 잘못된 투표용지를 받았는지 특정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제대로 넣고 어떤 거는 뭐 민주당 거 넣어야 되는데 뭐 공화당 거를 넣었다든지 네, 그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버렸고 이에 주정부는 우편 투표를 신청한 전체 유권자 약 44만 7천 명 모두에게 새 투표용지를 다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국은 이미 기존 투표용지를 반송한 유권자들에 대한 대응 절차도 설명했는데 선거당국은 기존 투표용지를 일반 개표분과 분리보관하고 있으며 해당 유권자들에게 새로 받은 교체용 투표지를 사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고 주정부도 이번에 다시 발송된 투표용지가 100% 정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 논란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8일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위해 일부러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허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즉각 조사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 법무부 시민권국 Civil Rights Division은 메릴랜드 선거당국에 공문을 보낸 모든 투표용지 기록, 우편 발송 기록, 감사 자료, 수정 조치 관련 문서 보존을 요구했습니다. 또 연방 하원 행정위원회 House Administration Committee도 별도 자료 요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 선거 책임자인 디 마리니스는 주지사는 선거 관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의 웨스무어 주지사를 직접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디마리니스는 자신이 선거 운영 실무 책임자이며 선거는 헌법적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실수가 네, 일어난다. 물론 새로 보내면 되긴 하는데 이거 44만 명한테 새로 보내는 것도 다 이제 세금으로 네, 이제 진행돼야 될 돈인데 이런 것도 좀 낭비인 것 같고 애초에 좀 정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이거를 네, 봉투에 이거 넣는 거잖아요. 그것만 좀 제대로 했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원시적인 실수가 일어났네요. 네. 그리고 특히 또 안 그래도 워싱턴 DC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mail in ballot 네, 이런 우편 투표를 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민주당이 계속 이런 우편 투표를 통해서 계속 그 잘못된 방식으로 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인 관계로 모르지만 네, 민주당이 그런 우편 투표를 통해서 계속 네, 투표를 이긴다. 이게 불법적으로 이기고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네, 좀 정치적인 여파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렇게 메릴랜드 소식을 끝으로 제가 준비한 로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비에 익숙치 않아서 듣고 미국 뉴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1: 네, 계속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릴게요. 아이스 구금시설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을 맞은 한국계 앤디김 연방 상원 의원이 위험에 노출된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X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주관하는 국토안보부의 수장 마크 웨인 멀린 장관을 향해 이번 일은 결코 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지역구에 위치한 아이스 구금시설의 비인도적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에 방문해 양측의 자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아이스 요원들이 살포한 후추 스프레이, 페퍼 스프레이에 맞았습니다. 이에 대해 멀린 장관은 백악관 관료회의에서 김 의원이 후추 스프레이에 맞은 뒤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로 폄훼했는데 김 의원은 멀린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내가 공격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노출된 다른 미국인들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이스가 구금시설의 열악한 상황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대응하기 위한 장갑차와 무장요원들을 투입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인데 요원들이 군중을 향해 최루탄과 최루 스프레이를 발사했고 민간인들이 제압당하고 구금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동료 정치인인 코리 부커 상원 의원도 이날 뉴저지 델라니 홀의 구금시설을 방문해 수감자들을 면담했습니다. 부커 의원은 대다수 수감자는 범죄 혐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속 대상으로 지목했던 폭력 범죄자들도 아니었다며 시설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 구글 엔지니어가 내부자 정보로 폴리마켓에 베팅해서 120만 달러를 챙겼다는 소식입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미켈레 스파뉴올로는 구글이 제한된 수의 직원에게만 접근을 허용한 비공개 검색 데이터에 기반해 미래 예측 베팅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거액을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파뉴올로는 폴리마켓에서 알파라쿤이라는 계정명으로 작년 10월에서 12월 구글에 올해의 검색어 결과 관련 베팅 25건에 약 270만 달러를 걸었습니다. 당시 활용한 비공개 데이터는 지난해 가장 많이 검색된 인물로 팝스타 켄드릭 라마와 D4VD 데이비드를 포함했는데 두 사람 모두 실제로 5위 안에 들었습니다만 스파뉴올라가 폴리마켓에서 올해의 검색어에 베팅할 때만 해도 데이비드가 높은 순위에 오를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검찰은 베팅에 활용된 구글의 올해의 검색어 데이터에 대해 구글 플랫폼으로 상당한 사용자 트래픽을 유도하는 상업적 가치 있는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폴리마켓의 베팅은 블록체인에 기록돼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도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베팅을 포착한 감시자들은 동일한 계정이 구글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 3 출시일을 정확히 맞춰서 1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사실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이 거래자들을 구글 내부자라고 부르며 비공개 정보에 기반해 베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한편 기소된 엔지니어의 링크드인 페이지에 따르면 스파뉴올로는 2014년부터 구글에서 근무했으며 스위스 취리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구글 측은 그를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정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직원이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회사 마케팅 자료에 접근했지만 이러한 기밀 정보를 이용한 베팅은 회사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오랜만에 또 질 바이든 여사 관련된 소식인데 질 바이든 여사가 지난 2024년 대선 토론 때 바이든 전 대통령이 뇌졸중에 걸린 줄 알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지난 2024년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 교체의 결정적 계기가 된 그해 6월 대선 후보 토론 당시 남편이 뇌졸중에 걸린 것으로 생각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후보 토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나는 그전에도 그 후에도 조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이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몰랐다. 토론을 보면서 나는 맙소사 그에게 뇌졸중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다며 정말로 죽을 정도로 무서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애틀란타에서 CNN 주최로 진행된 바이든 당시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말을 더듬고 맥락에서 어긋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상대의 발언 때 멍하게 쳐다보는 모습을 보며 고령에 따른 인지력 저하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이 토론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후보 교체론이 들불처럼 일었고 결국 바이든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24일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했고 대타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이 2024년 8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돼 그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섰지만 네, 패배를 했죠. 네. 그리고 2021년부터 4년간의 대통령 재임 중 인지력 저하와 같은 건강 악화 징후를 보였던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작년 5월 전립선암 투병 사실을 밝혔고 같은 해 9월에는 피부에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 저소득층의 식량 불안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에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충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식량 불안, food insecurity 현상이 눈에 띄게 악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식과 주택자산 상승의 혜택을 누리는 고소득층과 달리 고물가와 정부 지원 축소에 직면한 저소득층의 고통이 커지면서 이른바 K자형 경제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실시한 소비자 기대조사 SEC를 분석한 결과 식량 불안 지표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6월과 비교해 눈에 띄게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량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거나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여유가 없다고 답한 가구 비율은 2020년 6월 4%에서 최근 10%로 높아졌고 전체 응답 가구의 4%는 실제로 음식 살 돈이 없어서 식사량을 줄이거나 끼니를 거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식량 불안 현상은 유색인종과 소득, 교육 수준이 낮은 가구,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두드러졌는데 비백인 가구의 경우 식량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0년 6월 5.9%에서 최근 14.2%로 급증했습니다. 연구진은 K자형 구조의 상단은 높은 수준의 순자산 증가를 반영하지만 하단은 치솟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저축을 인출해야 하는 중저소득층의 재정적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계 지출을 위해 저축한 돈을 인출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비백인 가구 19.1%와 자녀가 있는 가구 18%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뉴욕 연은은 높은 생활비와 누적된 인플레이션, 팬데믹 시기 확대됐던 저소득층 지원 종료 등이 식량 불안을 악화시킨 배경이라고 진단했고 특히 식량 부족이나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재정 전망이 비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향후 1년 뒤 가계 형편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보다 32.5%포인트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뉴욕 연은은 이러한 식량 불안의 확산이 미국 경제의 외형적 성장에도 소비자 심리가 계속해서 악화하는 배경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니까 지금 지수로만 따졌을 때는 수치로만 따졌을 때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해요. 탄탄한데 이게 사실 빈익빈 부익부가 좀 크게 일어나고 있어서 네,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위 1%가 그 모든 수입을 네, 받아내고 있고 나머지 중저소득층은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있다. 네, 이런 게 주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또 이란 전쟁하고 또 맞물리면서 또 상황이 악화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 때도 워낙 그 지원금이 너무 많아졌고 지원 프로그램도 너무 많았어서 네,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또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정확한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주가 월드컵 티켓 바가지 의혹으로 피파를 조사한다라는 소식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티켓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은 가운데 미국 뉴욕주와 뉴저지주 검찰이 피파를 상대로 티켓 부정 판매 의혹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과 제니퍼 데본퍼트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내고 피파의 월드컵 티켓 판매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피파 측에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성명에서 누구도 바가지 가격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팬들은 자신이 구매한 티켓이 실제 좌석과 일치하는 것이라는 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번포트 장관도 피파는 월드컵 티켓 구매를 혼란과 허위 풍기 현상,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 난무하는 시련으로 만들었다며 우리는 피파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사법당국은 피파가 구매자들에게 티켓의 좌석 위치에 관해 허위 안내를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으로 뉴욕주 설명에 따르면 피파는 최초 티켓 판매 당시 경기장을 1에서 4구역으로 네, 구분하고 1구역을 가장 좋은 위치라고 공지했습니다. 만 많은 축구팬이 티켓을 구매한 상황에서는 피파는 각 구역 내에서 가장 좋은 좌석으로 구성된 프런트 구역을 또 이제 추가로 만들어서 또 더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라고 지금 뉴욕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그리고 새 구역이 생기기 전 티켓을 구매한 팬들은 해당 좌석 배정에서 제외됐고 불리한 좌석을 배정받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티켓 구매자는 자신이 결제한 구역과 다른 구역의 티켓을 받았다고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두 법무장관은 2026 월드컵 티켓 가격이 역대 모든 월드컵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치솟은 것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공동 주최로 진행이 되는데 개막전은 6월 11일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 시티에서 결승전은 7월 19일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 소재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올해 월드컵은 3국 공동 개최로 축제 분위기가 조금 분산된 상황에서 폭등한 티켓값과 그 다음에 현지 체류 비용, 네, 뭐 호텔이나 음식이나 전부 다 엄청 올랐죠 미국 내에서. 네, 이런 비용으로 인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하는 유동 가격제 탓에 결승전 티켓 가격은 최고 1,990달러까지 치솟아서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 최고가인 1,604달러와 비교하면 약 7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별 리그조차 가장 저렴한 좌석이 수백 달러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높은 티켓 가격에 불만을 표하면서 이런 금액의 티켓 가격을 몰랐다며 분명히 경기장에 가고 싶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나도 그 금액을 내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소식 마지막 소식. 국가 소유의 금괴를 훔친 전직 CIA 요원이 기소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전직 CIA 요원 데이빗 제이 러시는 4천만 달러 상당의 CIA 소유 금괴 303개를 빼돌려 버지니아주 자택에 보관한 혐의로 지난주 체포돼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러시는 이처럼 금괴를 빼돌린 것 외에도 학력과 군 복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휴가비 7만 7천 달러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IA와 FBI는 공동 성명에서 FBI가 CIA의 수사 의뢰를 받아 5월 19일 한 인물을 체포했다며 CIA 내부 조사에서 법률 위반 가능성이 확인되자 CIA가 관련 정보를 FBI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5월 18일 이뤄진 러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1kg짜리 금괴 303개와 현금 약 200만 달러, 롤렉스 등 명품 시계 35개를 압수했습니다. 러시는 CIA의 첩보 임무에 쓰이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부서인 과학기술국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언론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러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신원 조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가 어떻게 수천만 달러치의 금과 거액의 현금을 빼돌릴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CIA나 뭐 FBI나 네, 이런 그 특히 연방 정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려면 일단 입사하기 전에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라고 네, 이제 CIA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조사가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건데 거기에 이제 거짓말 탐지기 네, 이런 거 통해서 얼마나 자기가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좀 밝혀야 되는데 이런 거를 분명히 전직 요원은 통과를 했을 거고 중간중간에도 이런 조사가 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303개나 금괴 1kg짜리 303개면 굉장히 부피도 부피지만 무게도 엄청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쉽게 네, 잃어버릴 수 있었는지 의아하네요. 네, 하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미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노래 듣고 국제뉴스 이어갈게요. 마룬5의 페이폰 들으시겠습니다.

네, 5월 18일 김은혜 뉴스 톡 국제 뉴스입니다. 이란이 미국과 MOU에 이란 주변 미군 철수를 포함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과 이란이 협의 중인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MOU에 비공식 초안을 입수했다며 일부를 보도했는데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초안은 미국이 이란 주변에 주둔한 병력을 철수하고 해상 봉쇄도 푸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철수 대상이 중동 내 미군 기지에 주둔한 기존 병력까지인지 아니면 전쟁으로 추가 배치된 전력만인지는 향후 협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란은 그 대가로 양해각서 체결 한 달 안에 군함을 제외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란이 선박의 항로 지정과 관리를 맡고 오만이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또 양해각서 체결 뒤 60일 안에 최종 합의가 성사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구속력을 갖는 형태로 승인될 것이라고 국영방송은 전했습니다. 국영방송은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로 명명된 이 초안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이란 측의 가시적 검증이 없다면 어떤 조치도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양해각서와 관련해서 이란의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소속 중진인 알라에디 보르제르디 의원은 이날 이란 언론들의 초안에는 1단계 조치로 미국이 모든 전선, 특히 레바논 영토에서 60일간의 포괄적 휴전을 보장하도록 규정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해각서에 휴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은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사실로 인정하지만 그 범위를 놓고 일부 미국 언론에서 이스라엘의 반대로 미국과 이란 간 교전만 중단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중입니다. 보르제르디 의원은 또 동결된 이란 자산의 상당 부분을 해제하고 미국의 해상 봉쇄를 종식하는 것 역시 이번 합의의 또 다른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하며 이란 외교당국과 국가 시스템은 트럼프의 감정적 트윗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며 최종 서명될 문서가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체제의 레드라인 안에서 이란 국민의 권리와 국익을 수호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국제문제 담당 보좌관인 알리 아크바르 벨라야티는 X에 이란의 레드라인은 명확하다. 종이 조각이나 서명 따위가 합의의 보장책이 될 수 없다며 합의의 실질적 담보물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알리 바게리 칸이 사무총장 역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의 절차와 조건은 전쟁 전과 확연히 다를 것이라며 오만과 새로운 통행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말한 뒤 미국과 간접적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뭐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것도 아닌데 이란이 왜 자꾸 이걸 들고 네, 협상을 하려고 하는지 네, 부디 미국이 여기에 좀 안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군도 철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기존에 중동에 파견돼 있던 미군들을 의미한다고 하면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이거를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같은 상황에서 양국은 현재 맞불 공습을 이어가고 있어서 확전 최대 기로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석 달째를 맞는 가운데 합의 임박 분위기까지 연출됐던 종전 협상이 양측의 소규모 무력 충돌로 지금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위협을 이유로 이란 군사시설을 추가 타격하자 이란도 곧장 미군 공격기지를 겨냥한 보복 공격을 단행했는데 강대강 확전 국면으로 돌아설지 아니면 군사적 압박을 지렛대로 극적 외교 돌파구를 찾을지 중대기로에 직면돼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란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7일 오후 10시 17분 쿠웨이트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쿠웨이트군이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정권의 이번 명백한 휴전협정 위반은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명백한 위협이 되는 공격형 드론 5대를 발사한 지 몇 시간 만에 발생했다며 드론 5대는 모두 미군에 의해 요격됐으며 미군은 반다르 아바스의 이란군 지상관제소에서 6번째 드론이 발사되는 것도 차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벌어진 이번에 제한적 무력 충돌 상황은 이란의 군사적 행동에서 네, 촉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사령부의 발표와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은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선박들의 자폭 드론 5대를 날려 보내자 미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이들 드론을 격추한 데 이어 이란 반다르 아바스의 드론 통제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이런 미국의 자국 내 공습에 반발해서 미 공군기지가 있는 쿠웨이트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려 했지만 쿠웨이트군이 이를 요격했습니다.
쿠웨이트는 미군 주둔기지인 알리 알랍센 기지가 있는 곳으로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표적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합의 불발 시 전쟁 재개 가능성을 배제시키지 않겠다며 특유의 이중압박 화법을 구사하며 백악관 관료 회의에서도 이란은 매우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며 그렇게 협상이 타결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군의 공격을 침략이라 규정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더 결정적인 대응이 이어질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침략자, 그러니까 미국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비록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번 원거리 교전은 지난달 휴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충돌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 협상에서 얼마나 큰 이견이 빚어지고 있는지가 더 선명히 부각되는 분위기인데 미국과 이란은 일단 휴전을 60일 연장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그동안 이란 핵개발 저지를 핵심 의제로 협상을 벌인다는 양해각서 MOU 초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같은 초안을 두고 미국 측 당국자들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란 측 소식통들은 핵 문제에 대한 이란의 약속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것도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란이 뭐 핵 관련해서 이거 포기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종종 했다가 항상 그 며칠 뒤에 다음날 아니면 몇 시간 뒤에 다시 또 이제 이란이 또 다른 얘기하면은 또 뭐 네, 이제 뭐 또 압박을 하면서 우리 전쟁 불사한다, 뭐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도 하고, 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요즘. 네,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중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가전제품부터 자동차까지 세상의 거의 모든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던 중국이 이제는 공장 자체를 통째로 수출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의 관세 장벽과 국내 수요 부진에 직면한 중국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적극 이전하는 것으로 여기에 이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투자위원회 설치가 합의되면서 이런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 세계가 소비하는 제품의 상당수를 생산해온 중국 제조업체들은 최근 몇 년 새 가격 하락과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높아지는 관세까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들 업체는 국내 투자에 신중을 기하게 됐고 해외 생산 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대외 직접 투자는 2014년 대비 7.1% 증가한 반면 중국 내 투자는 같은 기간 3.8% 줄어들어 연간 기준 처음으로 감소를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해외 진출을 뜻하는 추하이 현상은 이미 보편화되고 있으며 일부 정책 경쟁 결정자들은 추하이가 해외 현지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또 이를 통해 중국의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투자위원회는 중국 공장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 고위 당직자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설명한 바에 따르면 미중투자위원회는 미국 내 중국의 투자 계획을 양국 정부가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중국 기업들의 해외 생산 거점 확대 계획은 전기차, 배터리, 가전 등 여러 분야에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닝더스다이는 헝가리, 인도네시아, 스페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직접 공장을 짓는 대신 포드에 배터리 기술을 라이선스해주는 방식으로 우회 진출했습니다. 또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유럽 현지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방안을 유럽 경쟁사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이제 시장 개창 오픈하고 나서 정말 싼 인건비, 그 다음에 많은 노동력으로 인해서 크게 이제 호황을 맞았고, 근데 중국도 어쩔 수 없이 발전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네, 산업화가 되면서 발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고, 네, 그러면서 결국 뭐 기존에 이제 생산 국가들인 뭐 한국과 일본처럼 결국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된다. 네, 이런 소식입니다. 마지막 뉴스 일본으로 가볼게요. 일본의 열차와 곰이 충돌하는 사고가 사상 최다. 네, 이런 소식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북해도에서 곰과 사슴 등 야생동물이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급증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8일 마인치 신문 등에 따르면 JR 홋카이도는 2025년도 야생동물 열차 충돌 사고가 총 3,53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열차 지형 등 수송장애도 함께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곰 충돌은 전년 대비 36건,
171% 급증한 57건을 기록했는데 곰 충돌 시 사체 처리 중 작업자가 다른 곰과 마주칠 위험이 있어 선로에 내리지 않고 작업하는 전용 장비를 쓰거나 사냥꾼 파견을 요청하느라 수습이 늦어지면서 대규모 운행 정지나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곰이 접근하거나 충돌해 열차가 멈추거나 서행 운행한 경우도 전년보다 41건, 117% 늘어난 76건에 달했고 사슴 충돌 역시 3,478건으로 25% 늘었습니다. JR 홋카이도 측은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해 곰이 기피하는 초음파 발사장치 등을 시험 중이지만 실제 도입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또 홋카이도 경찰청은 경찰관이 소총으로 직접 곰을 퇴치하는 전단 대응팀을 이달 하순부터 가동했는데 이는 지난해 국가공안위원회 규칙 개정으로 가능해진 조치로 정부 대책에도 포함된 방안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에

0: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2: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3: 아침 식사 중.
2: 이렇게 조용하게?
3: 여기, 당신 커피 있어?
2: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3: 그럼 맥도날드 빅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2: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3: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0: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0: 글씨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3: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2: 703-354-1950 703-354-1950
4: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네, 5월 28일 굿모닝 워싱턴 2부로 돌아온 여러분의 진행자 김훈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네, 제 주변 지인들을 소개하는 내친소 네,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모실 분들은 참고로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남성분들만 많이 받았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여성분을 세 분이나 제가 또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가 아주 가득 차 있고 아, 분위기가 아주 밝아졌어요. 네, 우리 저희 게스트분들 모시기 전에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우림의 25, 21 듣고 오시겠습니다.

0: 네, 자우림의 25, 21 들어봤습니다.
1: 우리 오늘 게스트분들 모셔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네. 아, 좋습니다. 아, 네, 아주 밝아요. 원래 되게 게스트분들 처음 인사할 때 되게 조용하게 얘기하거든요. 다들 좀 부끄럽고 처음이라가지고 어색해 하면서 되게 부끄럽게 얘기하는데 아, 이렇게 크게 얘기한 적은 처음이네요. 네. 아, 그러면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최연소 막내분부터, 네, 들어볼게요.
3: 이름이랑 나이만 얘기하면 되나요?
0: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취미라든지.
3: 이지연이고요. 00년생 25살입니다.
0: 네, 이지연님.
3: 메드스타에서 일하고 있어요.
0: 네.
4: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원이고요. 저는 99년생이고, 저도 메드스타 조지타운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5: 안녕하세요. 전 신혜인이고요. 조지타운 병원 외과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0: 아, 네. 나이 얘기는 정말 안 하셔도 됐는데 제가 얘기하셔도 괜찮은데 네, 안 하셔도 됐었는데. 네. 하셨고요. 네, 이렇게 네 분 이렇게 모셔 봤는데 간호사 이신 거잖아요.
5: 네, 네 분 다. 맞아요.
0: 그리고 한 분은 오늘 또 밤에 또 나이트 시프트 근무하고 또 바로 오셨다고.
6: 네. 맞아요.
0: 이지연님, 네. 어떠셨어요?
6: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0: 근데 안 피곤해요, 지금?
6: 조금? 근데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자는 거죠. 아, 지금은 괜찮아요.
0: 그리고 또 언제 다시 일을 하게 돼요?
6: 저 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쉬어요.
0: 아, 진짜?
6: 네.
0: 좋대. 아, 걱정할 게 아니었구나.
6: 맞아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저희 또 네, 젊은 어린 또 간호사분들 네 분 또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 또 세 분이 또 굉장히 친하시잖아요.
6: 네.
0: 저
6: 네.
0: 소셜미디어 같은 거 보면 항상 세 분이 같이 올라오고. 네. 그런데 어떻게 친하게, 원래 친하셨어요? 아니면은 일을 하시면서 친하게 되신 건지?
5: 일을 하면서 친하게 됐는데, 네. 처음에 지원이는 네. 제가 레퍼럴 주면서 제 추천으로 병원에 오게 됐고, 지연이는 또 다른 친구 추천으로 오게 됐는데 같이 네. 밥 먹으면서 친해진 것 같아요.
0: 아, 그럼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까지는 같이 다 몰랐고?
5: 네. 전혀 네. 몰랐어요.
0: 아, 전혀 몰랐고. 근데 어떻게 친해졌어요? 같이 뭐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다 친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4: 일단 각자 알고 있었고 그리고 네. 저랑 혜인 언니랑 친했었고 네. 그다음에 지연이랑 저랑 친했었고 이제 지연이랑 놀다가 이제 아 혜인 언니랑 같이 놀래? 하다가 저희 셋이 만났는데 네. 셋이 케미가 너무 좋았던 거죠.
0: 아 그래요? 목소리에서 케미가 느껴져?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해주신 혜인 언니가 또 좋은 일이 또 네.
5: 아
6: 네. 맞아요.
0: 또 있다고.
5: 아 네. 이제 최근에 네. 결혼을 하게 됐어요.
0: 아 네 축하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0: 아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저도 이게 경험자라서 좀 아는데 조금 교우 관계가 조금 변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5: 일단 신혼이다 보니까 네. 신혼 생활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 친구들을 예전만큼은 많이 못 만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0: 혹시 친구분들은 그래서 서운하세요? 안 서운하세요?
4: 전혀 서운하지 않아요.
6: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4: 왜냐면 언니 신혼이고 서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이렇게 신혼을 보내다가 다시 우리랑 친하게 지내겠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끝나구나?
6: 당연히 다시 돌아올 거라 믿어요.
4: 맞아요.
0: 네, 희망 그렇게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닌 것 같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셔봤고요. 이제 서로의 첫 인상 어땠는지.
6: 저는 언니랑 저랑 언니가 같은 빌딩에서 일을 해요.
0: 네.
6: 그래서 처음 만난 건 솔직히 엘리베이터인데.
0: 아.
6: 저희가 아침 시프트 그냥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데 언니가 그냥 딱 보자니 제 이름 보고 한국 분이세요? 이런. 근데 그때 언니도 데이였나?
5: 맞아요.
6: 저희가 막 피곤해가지고 만나자 하고 네. 솔직히 그때 한번 커피를 먹고 한 두세 달을 못 봤었어요.
0: 아.
6: 근데 그러다가 지원이 언니는 이제 같은 지인인 생일 파티에서 만나게 됐는데
0: 네.
6: 언니가 저를 그날 버스에서 셔틀버스에서 본 거예요.
0: 네.
6: 그래서 서로 그때 아 얼굴 딱 보고 너무 좋아서 언니랑 이렇게 친해지고 언니가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더 좋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혜인님하고는 첫 만나고 나서 3, 3달 동안은 못 봤다.
6: 네,
0: 못 본 건가요? 안 본 건가요?
5: 아니, 근데 그때 그 지연 친구가 네. 지연이가 딱 막 뉴그렛으로 일을 배우던 시기였고.
0: 아, 막 이제 입사해서.
5: 일을 그래서 또 바빴고, 저는 또 그 오버타임 익스트라 시프트를 계속 픽업을 해가지고, 또 저 네. 나름 바쁘던 시기여가지고, 네. 또 많이 못 마주쳤던 것 같아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계속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세 분의 의정을 좀 깨뜨리는 그런 식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아, 저도 제가 왜인지 모르겠어요. 부러워서, 네, 질투나서, 네, 세 분의 의정, 질투나서. 그렇고, 그러면 간호사 일은 지금 어떤 병동에서 하고 계신지?
5: 아, 저는 GI 트랜스플랜트 보통 제너럴 서저리 일반 외과 병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저리 받고 네. 이제 또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옵저베이션이 아. 필요한 경우 잠깐 머무르는 유닛이라고 생각하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면은 ICU로 그 트랜스포가 되는 거고
0: 네.
5: 이제 상태가 호전이 됐다 그러면은 퇴원을 하게 되는 거죠.
0: 아, 그 결정도 이제 본인이 좀
5: 일단 환자 상태를 네. 팔로우업을 하면서 그 의사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같이 디스커션 하고 네.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그 퇴원을 하게 되는 거고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빠르게 또 그 노티를 해가지고 네. ICU로 트랜스퍼 하는 거죠.
0: 네. 그럼 지원님은?
4: 이제 저는 메디컬 서지컬 유닛이라고 해서 네. 인터널 메디슨하고 서지컬 유닛 그러니까 내과 외과를 다 같이 보는 유닛이에요. 그래서 일단 장기가 아프신 분들도 오시고 네. 그다음에 외적으로 뭐 수술하신 분이시나 네. 아니면은 뭐 외적으로 뭔가 상처가 생겨거나 인펙션이 생겨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 유닛은 조금 장기 입원자가 되게 많고 그리고 항생제 치료도 되게 많고
0: 네.
4: 드레싱 체인지도 되게 많고 저희 유닛의 장점이 모든 케이스의 환자들을 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유닛은 모든 환자들을 이제 다 케어하는 그런 유닛입니다.
0: 근데 그렇게 많이 보면 또 업무량도 많지 않나요?
4: 그렇죠. 저희는 정말 다양한 환자들이 오니까 네. 나이대도 되게 다양해요. 21살부터 막 90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오시는데 이제 fall risk라고 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되게 힘이 약하시니까 네. 걷다가 넘어지실 수 있잖아요.
0: 네.
4: 이제 그런 분들은 항상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화장실을 갈 때나 어디 걸을 때 항상 동행을 해야 돼요. 이제 그것도. 저희도 약을 주고 닥터들 노티도 하고 전화도 받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미징 센터 그러니까 CT, MRI 그런 데도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0: 네.
4: 그런 데도 전화도 받고 환자 보호자한테도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환자랑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같이 걸어야 되고 화장실 데려다줘야 되고 네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하니까 네. 조금 되게 항상 오버밀밍하죠.
0: 아 그래도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좀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 하시는 마음이 좀 있으실까요?
4: 항상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0: 어디로 옮기고 싶어요? 어디로?
4: 저는 일단 최근에 ICU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0: 아 그래요?
4: 네.
0: ICU가 굉장히 막 응급한
5: 중환자실
0: 크리티컬
5: 케어.
0: 네. 네. 거기를 가고 싶다.
4: 네, 맞습니다.
0: 왜요?
4: 일단 저희는 최대 5명의 환자를 보는데
0: 네.
4: 가끔 너무 바쁘다 보면은 환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파악을 못한 상태로 그냥 약만 패스하고 차팅하고 또 환자 걷고 가끔 가다 이제 베드에 대소변을 보시는 환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막 네. 그런 거 닦고 그런 거 모든 걸 하면은 결국엔 마지막 7시 퇴근하기까지 환자를 아예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0: 아, 네.
4: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싫어서 저는 되게 한두 명의 포커스된 환자만을 케어하고 싶어요.
0: ICU는 그럼 한두 명만 이렇게 하게 되나요?
4: 맞아요. 그래서 환자를 정확하게 알고 환자에게 딱 맞춤적인 인터벤션을 하는 게 저는 제가 바라는 널싱이어서
0: 네.
4: 저는 ICU로 옮기고 싶어요.
0: 야, 저는 다른 생각에서 돈을 더 많이 주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런 숭고한 의미가 있어. 굉장히 오늘따라 굉장히 좀 부끄러워지는 네, 여러분의 진행자입니다. 우리 지연님은?
6: 저도 내과 외과 다 보긴 하는데
0: 네.
6: 저는 조금 더 정형외과 쪽이어서 제 유닛은 조금 다리에 인펙션이 생겨서
0: 네.
6: 좀 절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0: 아.
6: 저는 그래서 비슷한 유닛이지만 조금 더 스페셜라이즈 된 limbs and plastic이라고 조금 더 다리를 집중으로 하는 유닛이.
0: 근데 다리 요즘 좀 의료 기술이 좀 발달해가지고 그 절단까지 해야 될 정도로 인펙션이 생기나요? 감염이
6: 네,
0: 생기나요?
6: 특히 당뇨 환자들은
0: 아.
6: 절단을 해도 이게 wound healing이 안 되니까
0: 아.
6: 또 절단하고 발가락부터 이제 발목, 다리 밑 이제 뭐 발 그 knee까지
0: 네,
6: 완전 무릎까지 다 절단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정말, 정말 일선에서, 네, 참, 저희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돕는 그런 간호사분들인데, 그래도 또 이게, 간호사란 걸 모르고 봤을 때는 그냥 되게 그냥 약간 여대생 같은 느낌, 네, 되게 밝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간호사란 꿈은 언제부터 가지셨는지 돌아가면서, 네, 우리 혜인님부터, 결혼하신 혜인님부터.
5: 일단 저는 한국에서 컴퓨터 네.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0: 컴퓨터 사이언스?
5: 네,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였는데, 네. 이거를 계속 했을 때 비전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때가 한 2018년 정도였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간호사를 하게 되면은 미국 간호사를 하게 되면 갈 수 있는 갈래가 되게 많다. 나중에 널스 프랙티셔너를 해서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갔을 때 또 다른 에듀케이터라든지 아니면 리서치 널스 이런 걸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있는 필드보다 더 가능성이 많은 분야다. 생각을 해서 나도 미국 간호사 해볼까? 이렇게 해서 저는 유학을 오게 된 거예요.
0: 아, 그래서 한국에 계시다가 네. 여기 오셔서?
5: 네.
0: 아, 네.
5: 아예 간호사의 그 비전을 가지고 처음부터 오게 된 케이스죠.
0: 후회는 없으신가요?
5: 저는 오히려 요즘에 대량 정리해고 케이스도 많잖아요.
0: 맞아요. 특히 AI 이런 것 때문에 컴퓨터 맞아요. 사이언스, IT 쪽 맞아요.
5: 그래서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드는 것 같아요.
0: 아, 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님은 어떤 계기로?
4: 저도 사실은 원래 다른 전공이었어요. 아, 네. 저는 이제 무용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무용을 레슨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미국 유학을 목표로 해서 미국에서 무용학교도 다니고 있다가 팬데믹이 터진 거죠. 이제 팬데믹이 터지면서 댄스 스튜디오가 문을 닫으면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은 진짜 조그만한 방에서 출 수 있는 환경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때 춤을 추기만 하면은 막 공황이 오기도 하고 내가 뭐 하러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춤을 전공하고 있나 하기도 하고 비전이 절대 보이지 않아서 아 다른 전공으로 바꿔보자 했는데 이제 IT 쪽과 그 다음에 널싱을 알게 된 거죠. 이제 게다가 널싱은 영주권도 되게 쉽게 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전 솔직히 속물 같지만 돈과 비자 때문에 네. 저는 간호사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0: 아 그래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환자와 좀 더 이제 알고 싶고 네. 그런 의미에서 ICU에서도 일하고 싶다.
4: 네. 맞습니다.
0: 네, 이렇게 네 예서 또 포장하고 있는 네 그 네, 다음에 지연님은
6: 저는 솔직히 고등학생 때 아빠의 권유였어요.
0: 간호사.
6: 네, 네, 간호사가 네. 저는 원래 심리 쪽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 아빠가 먼저 아빠 친구분의 딸도 간호사인데 정말 직업도 좋고 비전도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가게 된 케이스. 초반에 저의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뭐 힘든 일도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간호사가 또 이제 현장에서 네, 특히 이제 그 바이오리듬도 좀 깨어지고 네. 네, 그런데 힘들진 않으세요? 그런 게?
6: 힘들죠.
0: 힘들어요?
6: 이게 저도 이 며칠 5일 동안 데일 하다가 갑자기 하루 쉬고 나이트로 또 바꿔버려야 되는 모험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잠과의 싸움이 자면 절대 안 되거든요.
0: 그죠, 그죠.
6: 절대 안 되니까 네. 이거를 데이는 그래도 바쁘니까 뭐 졸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체력적으로 힘든데 네. 나이트는 정말 크게 데이만큼 막 움직이지 않아도 집에 오면 더 힘들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딱 몸에서 이제 변화가 와요.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딱 느껴져요.
0: 그죠, 네.
6: 붓기도 하고.
0: 몇 시간 일하세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6: 12시간이요.
0: 12시간?
6: 네.
0: 데이도 12시간?
6: 네, 무조건 7-7이에요.
0: 아, 정말요? 그럼 네. 2교대네?
6: 네, 2교대예요.
0: 요즘 웬만하면 공장들도 다 3교대인데. 굉장히 힘들게, 네. 여러분, 참, 우리, 병원 가서 간호사분들한테 진짜 잘해드려야 돼요. 이렇게 12시간 일하시는 분들한테, 네. 그, 말이 나와서 말인데, 환자분들 되게 다양하잖아요. 어떤 환자들이 좋고, 어떤 환자들은 좀, 정말 안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6: 많죠.
0: 많죠.
4: 너무 많죠, 진짜.
5: 일단 간호사 입장에서는 간호사가 약을 드렸을 때 네. 그냥 잘 드시는 경우 그리고 치료에 집중하시는 경우
0: 네. 그러니까
5: 저희는 다 간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다 환자분들이 빠르게 쾌유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데 저희가 방해를 하거나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5: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것들을 좀 잘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제일 감사한 환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0: 치료에 전념하시는.
5: 네, 네.
4: 맞아요. 저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간호사가 주는 케어에 네. 엄청 코퍼레이션 잘하는 환자, 그다음에 많이 간호사를 부르지 않는 환자. 안 그래도 바쁜데 계속 불러서 사소한 거 있잖아요. 막 물 달라, 얼음 달라,
0: 그런 것까지 얘기해요.
4: 간식 달라. 그다음에 뭐 여기 와서 밑에 핸드폰 좀 주워달라 하는 환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0: 아 그래요?
4: 이제 그런 모든 사소한 것들을 혼자서 하시는 분들을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5: 아 거기에 덧붙이자면 네. 이런 얘기를 환자분들한테 가끔 해드리는데 네. 그 병원의 H 사인이 호텔이 아니라고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호텔인데. 해드리거든요. 가끔 콜벨 눌러가지고 네. 아, 불 좀 꺼달라. 그런 환자분들 계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시키는 것도 일단은 조금 바쁜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네, 좀 불편한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간호사가 얘기 드렸듯이 환자분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네. 그 나를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약을 주려고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왜 이 약을 먹어야 되지? 이건 뭔데? 저건 뭔데? 계속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조금 저희 의도와 다르게 오해가 되니까 좀 마음이 좀 안 좋죠.
0: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궁금해질 수는 있어. 이게 어떤 약인지 궁금해할 수는 있는데 그걸 의심하는 거는 네, 그건 좀 그렇다 그죠? 네. 지은님은?
6: 저도 정말 비슷한 똑같은 상황에 딱 맨날 콜벨 누르고 근데 저희는 네. 이해해요. 저희는 리미니까 다리가 없으세요. 그래서 항상 저희를 불러야 되는 건데
0: 그렇네.
6: 그런 건 너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네. 조무사가 있어요. 저희는 네. patient care technician이라고 네. 조무사 분들이 원래 이제 환자 닦이고 물 갖다 주고 뭐 필요한 거 다 해주시는 분들인데 이게 그분들이 그냥 무작정 간호사 불러라. 그냥 불 끌 건데 나 네. 지금 약 주고 있는데 간호사 불러라 간호사 불러라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막상 뛰어가서 보면 아 불 좀 꺼줘 아 물 줘 아 주스 줘 약간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0: 아 그건 해줄 수 있잖아.
6: 근데 그분들이. 그거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를 부르면 되는데 네. 그냥 무작정 아 물어보죠 아 왜 부르냐 이러면 아 그냥 불러 약간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 간호사를 불러라. 그러니까 이게 물론 테크 조합이 있고 간호사 조합이 있지만 네. 테크가 바쁘면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지만 네. 저희는 환자를 이제 5명을 봐야 되잖아요.
0: 그렇죠.
6: 지금 얘가 뭐 숨이 안 쉬어지고 있는데 막 계속 물 달라고 나를 부르고 있으면 계속 콜벨을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좀 힘들죠. 저는 이제 프라이어리티가 있으니까 네. 그럴 때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또 고충, 이제 간호사분들이 느끼는 고충, 그다음에 감사한 환자분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올 건데 코르티스의 Go 신청하신 분 누구시죠?
4: 저입니다.
0: 왜 신청하셨죠?
4: 일단 제가 코르티스를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싱그러운 아침 네. 또 출근하실 때 또 이 네. 코르티스의 Go가 잘 날씨와 또 그리고 무드에 잘 맞을 것 같아서 무드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 아, 네, 좋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지호님은 또 춤도 자주 잘 추시잖아요. 자랑 좀 잠시 해보실래요?
4: 아, 네. 저는 한국에서 무용을 전공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 수우파에서 나오는 네. 그런 춤을 일단 먼저 추고 네. 그다음에 어머니, 아버지의 권유로 발레와 현대무용까지 다 할 수 있는 올라운더 댄서입니다.
0: 아, 발레, 현대무용. 아직까지 발레 뭐 다 가능하신지?
4: 아, 그럼요.
0: 아, 정말요?
4: 네.
0: 아, 네. 혹시나 또 이제 공연 기획하시는 분들 또 우리 지원님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연락은 대신 저한테 하시고요. 네, 제가 커미션을 중간에 땡길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르티스의 고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0: 네, 코르티스의 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간호사분들 세 분하고 네, 즐거운 이야기 계속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제때 못 먹거나 거르기도 하나요?
1: 네.
2: 네.
1: 저는 그렇진 않아요.
0: 어, 그래요? 왜 다르죠?
1: 밥을 굉장히 네. 중요한 프라이어리티여가지고 아, 네. 밥을 꼭 어떻게든 먹게 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럼 나머지 두 분은 밥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2: 밥이 너무 중요하긴 한데 네. 일단 유닛의 일이 더 중요하면은 못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거나 저를 커버해줄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은 진짜 매 시간마다 할 일이 생기면은 밥을 네. 챙길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일단 할 일이 먼저니까.
0: 아, 배도 안 고파요, 그러면?
2: 너무 배고파요.
0: 배는 고픈데 생각은 못 나고.
2: 네, 막 꼬르륵꼬르륵 거리고, 네. 막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러나 환자들이 더 중요하고. 네. 그래서 유닛에 스낵이 있어요. 막 그라움 크래커나 썰틴 크래커 같은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 하나씩 이제 가져다가 이제 쪼 먹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곤 해요.
0: 지은님은?
3: 저도 언니랑 똑같이 바쁠, 근데 저희는 그렇게 자주 그러진 않는데 네. 정말 간혹 가다가 래피드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0: 래피드가 뭐죠?
3: 이게 환자가 ICU까지 갈 상황은 아닌데 갑자기 혈압이 엄청 떨어지거나 네. 뭔가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하면 아 환자가 뭔가 상태가 안 좋다. 네. 뭔가 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구나 싶으면 이제 ICU에서 널스를 보내줘요.
0: 네.
3: 걔네들이 보고 아 이거는 여기서 안 된다. 좀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면 중환자실 데리고 가고 아니면 아. 있는데 그게 터지면 이제 의사도 오고 간호사도 네. 오고 뭐 랩도 많이 해야 되고 한 3, 4시간 진짜 걸려요. 상황이 안 좋으면 그러면 네. 저는 프라이머리 간호사다 보니까 어디를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점심시간이 이게 2시에서 5시 사이가 조금 널널해요. 근데 그때를 놓치면 솔직히 거의 못 간다고 봐야 돼요.
0: 2시에서 5시면 점심 식사 시간도 아니긴 한데.
3: 네, 근데 약이 거의 2시부터 2시에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대부분 5시에 다시 시작을 해서 아, 약이 없어요, 그 중간에.
0: 아,
3: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쉬거나 이제 다큐멘터리를 좀 읽거나 환자분들 도와달라는 거 다 도와주고 씻기고 닦이고 그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0: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간호사분들은 뭘 드시나요, 점심 시간 때?
1: 저는 일단 그 되게 바쁜 병동에서 네.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먹을 수 있게 네. 제 자신을 트레이닝을 시켰거든요.
0: 네.
1: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채팅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조금 조금씩 먹을 수 있게 스낵 같은 거를 아. 좀 많이 챙겨가지고
0: 그러니까 밥을 뭐 밥국 반찬 한 상 차려가지고
1: 그렇게는 못 먹죠.
0: 지원님은?
2: 이제 저는 요리하는 걸 너무 귀찮아해서 네. 냉동식품 있잖아요. 전자레인지에다 데워 먹으면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냉동 만두
0: 네.
2: 아니면은 가끔 정말 요리를 한다면 샐러드 그 정도. 아니면은 저희 카페테리아는 아니고 이제 매점 같은 게 있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냉동 피자 같은 거 사 먹고 아. 냉동 라자냐 사 먹고
0: 네.
2: 이제 또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밥을 안 먹고 그냥 그 쉬는 한 시간에 그냥 잠을 자요.
0: 지연님도 뭐 비슷한?
3: 네, 저도 뭐 싸간다면 파스타나 네. 샌드위치 싸가고
0: 네.
3: 아니면 매점 같은 데 사 먹고 네. 아니면 안 먹어요.
0: 아, 참 짠하네요, 갑자기. 네. 그 저희 청취자분 중에 연미라는 분이 한번 나오신 천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얼마 전까지 생활했었기에 간호사님의 고충들에 충분히 공감해요. 조무사님, 간호사님 모두들 건강 꼭 지키시길 바래요. 특히 저녁 근무 7pm to 7am 하실 땐 잘 드시고 잘 쉬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이게 맞아요. 저희가 병원에 별로 안 가본 사람들은 간호사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가서 그 정말 이게 가면은 솔직히 저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병문안도 가보기도 했고 근데 모든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간호사분들께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이렇게 모셔보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분이서 친구라서 또 질문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 세 분 중에 환자한테 가장 천사 같은 한 분은 누구실까요?
3: 저는 지원이 언니 같아요.
0: 지원 언니?
3: 진짜 밝고 네. 솔직히 같이 일을 저희가 병동이 다 달라서 같이 셋이서 똑같이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제대로 일을 하는 스타일은 모르는데 언니를 보면 되게 밝고 통통 튀어서 환자들한테 똑같이 밝게 잘 대해줄 것 같아요.
0: 사실인가요?
2: 네, 저는 인정합니다.
1: 진짜 맞는 게 네. 제가 한번 지원이네 병동에서 네. 그 서포트 널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 네. 지원이가 자기 일이 아닌데도 먼저 나서가지고 도와주고 오. 그리고 또 치매 할머니가 계셨어요. 장기 네. 입원하는 치매 할머니의 여러 반복되는 네. 기이한 질문에도 되게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걸 봐서 저도 네. 지원이가 천사가 아닌가.
0: 이야. 참고로 천사분이 또 춤도 발레까지도 추시고 네. 또 다른 춤 뭐 추세요?
2: 막 팝핀도 칠 줄 알고 팝핀? 비보이도 조금 할 줄 알고 오, 막 보깅이랑 왁킹도 조금 할 줄 알고 어. 그냥 찍먹 정도예요 그 정도.
0: 아 그래요?
2: 네.
0: 공연도 하세요?
2: 공연은 안 합니다.
0: 아, 왜 왜 안 하세요?
2: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0: 아 무슨 소리야? 네, 그 뭐야 지금 소셜 미디어에는 엄청 올리고 있는데.
2: 아니에요. 네. 이제 친구들이 이제 K-pop 노래를 틀어준 다음에 이제 옆에서 재롱도는 정도.
0: 아,
2: 이제
0: 그 정도?
2: 거기까지 아직은.
0: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좀 환자들한테 가장 좀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고 그런 분이라면
2: 저는 의외로 지연이인 것 같아요.
0: 그래요?
2: 왜냐면 지연이가 네. 되게 잘 웃고 애교도 네. 많고 밝고 그러지만 되게 확실하게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친구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동에서 일하는 이런 이야기들 듣다 보면은 지연이가 되게 딱 환자들에게 선을 넘지 않으면서 무례하지 않으면서 무섭지 않으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도 감정적인 않지만 그래도 지킬 네. 건 지키고
2: 확실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것 같아요.
0: 동의하세요?
3: 동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헨리님이 보셨을 때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1: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지연이랑 저랑 다 외과 병동에서 일하다 보니까 네. 선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다들 마약성 진통제에 네. 의존해서 있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0: 그쵸.
1: 처음에는 성격이 안 그렇다가도 이게 칼같이 네. 선을 좀 구분하는 성격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뭐 간호사 생활하시면서 또 제가 궁금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었을까? 좋던 나쁘던?
3: 저는 확실히 있어요.
0: 어떤 분이죠?
3: 저희 병동에 두세 번 재입원했던 분인데
0: 네.
3: 우리 정말 병원을 다 돌아가면서 입원을 했던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 DC에 없지만 저희 유닛에 있을 때 이제 사지마비에
0: 네.
3: 완전 pressure injury 등에 그 뭐라 그러지? 욕창이
2: 네.
3: 엄청 많고
0: 네.
3: 성격이 정말 까탈스러우신 분이었는데
0: 네.
3: 그 마약성 진통제를 정말 달라고 저희랑 엄청 싸웠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마다 뭐 4시간이면 4시간마다 한 번, 6시간이면 6시간마다 한 번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건데 싫다. 의사 불러와라. 나는 3시간에 한 번 맞을 거다. 2시간에 한 번 맞을 거다. 막 저희를 약간 조종하려고 어제 나이트 널스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하냐. 왜 네가 오더를 바꾸냐.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할 정도로. 그리고 운드케어도 맨날 해야 되는데 이제 운드케어도 저희는 시간이 나는 10시에 할 거야 해도 10시에 제가 갑자기 바쁠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3: 근데 그 시계를 놓치면 너 잘못이니까 나 안 해.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0: 네.
3: 근데 그분이 정말 저는 일하면서 절대 아직까지 이름도 기억할 정도로 절대 잊을 수 없는 다시는 안 돌아오셨어요. 정말 저희끼리 와 진짜 이 사람 오면 네. 정말 이 병동 나가고 싶다 할 정도로 저희끼리도 진짜 이제는 그만.
0: 아니 그분들은 다른 분들한테도 막 다 그런 식으로.
3: 우리 다 그리고 자기가 간호사를 정해요. 오늘 나이트 누구누구와 나 얘 할래. 약간 이러면서.
0: 그게 돼요?
3: 안 되죠. 근데 이거를 한 번 해주니까 왜 어저께는 했는데 오늘은 또 안 되냐 이러셨던 분이에요.
0: 진짜. 진상
3: 정말.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첫 케이스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0: 네.
3: 계속 돌아오시던 분이어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0: 네, 참 안타깝네. 저는 좋은 환자가 먼저 생각나지 않았을까 하는데 결국
3: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0: 네. 다른 분도 그러세요?
2: 이제 제가 딱 잊으면 들었을 때 딱 처음 든 환자는 네. 이제 한국 할머니셨는데.
0: 네.
2: 이제 한국말을 까먹으신 할머니세요.
0: 미국에 오래 사셔가지고.
2: 네, 미국에 네. 너무 오래 사셔서.
0: 네.
2: 이제, 근데 그 환자가 정말 간호사가 하는 그 모든 케어에 웃으면서 다 코퍼레이션 해주셨어요.
0: 아, 네.
2: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인사하면은 아 안녕 이러고 인사하고 매번 오실 때마다 밝은 미소로 네. 인사해 주시면서 네. 또 왔어 내일도 또 봤으면 좋겠다 이러시면서 네. 되게 웃는 환자가 계셨는데 막 새벽에 갑자기 새벽 4시에 바이탈사인 제로 들어오면 환자도 잠 깨고 너무 스트레스풀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셔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어머 너 또 왔니 여기 내 팔 이러시면서 이렇게 다 주시고 약 다 해주시고 네. 막 되게 부끄러운 어떤 그 폴리를 끼는 게 있어요.
0: 네.
2: 그러니까 소변줄을 끼우는 거예요.
0: 네네.
2: 그게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에게 되게 막 부끄러운 부끄럽고 불편하고 어떻게 수치스러운 그런 네. 프로시듀얼임에도 불구하고 막 정말 willingly 아 그래 괜찮아 이러시면서 웃으면서 너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얼른 해라고 이렇게 되게 잘 협조를 잘 해주시는 게 전 너무 감사했어요.
0: 아.
2: 그리고 그런 환자가 처음이었고요.
0: 아, 또 그런 분이 또 한국분이셨고.
2: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더 마음에 가죠.
0: 아.
2: 그러니까 퇴원하실 때 제가 그때 그분 담당 간호사는 아니었지만 진짜 꼭 안아드렸어요.
0: 아.
2: 잘 가시라고.
0: 어, 아, 네, 감동이네요. 아, 이런 감동 너무 좋다. 왜냐면 지금까지 이런 감동이 없었어요, 저희가. 아, 정말.
1: 하나를 더 얹자면.
0: 아, 네네.
1: 어,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
0: 네.
1: 어, 되게 바쁜 나이트였어요. 되게 네. 바쁘고 환자도 많이 받는 그런 하루였는데
0: 네.
1: 어, 되게 쉬운 환자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계세요. 그냥 어, 호스피스 상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의 환자분이셨고 요청하는 것도 딱히 많이 없고 콜벨도 잘 안 누르시고 그냥 마약성 진통제 의존해서 견디고 계시는 분이셨거든요.
0: 네.
1: 아, 다른 어렵고 복잡한 케이스에 비해서 이분을 맡아서 한 번이라도 좀 쉬운 케이스가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어,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0: 네.
1: 근데 그분이 그분을 맡았던 셋째 날이었던 것 같은데
0: 네.
1: 되게 아파하셨어요. 고통에 막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그날도 마약성 진통제를 들고 가서 들이면서 딱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계속 왔다 갔다를 하잖아요. 방문은 네.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환자분은 이렇게 깜깜한 방에서 혼자 계시면 되게 무섭겠다. 되게 아프고 무섭겠다. 어, 하루 종일 이렇게 있는 거면 되게 외롭고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날은 그 진통제를 놔드리고 그냥 그분 손을 잡고 한 10분인가 20분인가 그렇게 계속 서요 있었어요. 그리고 괜찮아지시는 거를 보고 아, 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니까 그때 또 뵙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0: 아.
1: 그렇게 돌아가셨던 거예요.
0: 아이고.
1: 그분이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저는 그분 손을 잡고 딱 그 같이 어 그 순간을 좀 나눴던 게 되게 좋은 기억이었거든요.
0: 네.
1: 아, 내가 그래도 간호사라는 면허가 도움이 되는 면허구나. 내가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정말 느꼈던 순간이어서 그걸 계기로 호스피스 간호사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그랬었거든요.
0: 아, 네.
1: 근데 그분이 갑자기 사라지시게 돼가지고 네. 저는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로 그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물론 보람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그런 진짜 호스피스에 계속 일을 하고 싶으신다 하시면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인 내가 일단 건강해야 남도 건강하게 도와줄 수 있는 건데 내가 만약에 그런 걸로 계속 막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정말 남도 돕기가 힘들지 않을까. 네, 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어, 원래 제가 또 이렇게 진지하게 갈 건 아니었는데, 대화 내용이 진지해지고 있어가지고, 네. 아, 큰일이네. 네, 하여튼, 네. 어, 뭐, 물론, 네.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 또 여러분들이 또 일선에서 아프신 분들, 힘드신 분들 도와드리고 있고,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참 아름다운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연애하는 거는. 아, 참 부끄럽네요. 네. 준비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간호사분들이 연애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1: 저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0: 그죠? 이게 저도. 시간도 계속 바뀌고 이러니까.
2: 저도 어. 어려워요. 저는 그냥 어려워요. 간호사가 아니어도 저는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0: 아니야, 간호사라서 어려운 거예요. 지현님도?
3: 네, 간호사는 특성상 주변에도 여자밖에 없기도 하고
0: 네.
3: 아예 뭐 간호학과도 90% 이상이 여자니까 정말 이성을 만날 기회가 의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사는 근데 이제 다 나이 또래가
0: 나이대가 좀 있죠. 레지던스 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 참.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제 또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직업군으로 따졌을 때 간호사분들의 인기가 되게 많아요.
2: 오 진짜요?
0: 네. 그 항상 남자들이 웬만하면 간호사라 그러면 다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보면은 삼자의 입장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막 남을 위한 그런 착한 이런 이미지잖아요. 자, 우리 연민이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천사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네. 갑자기 연예 얘기로 나오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면 올해 이제 6월이 다 됐는데 올해 반 정도 지났잖아요. 남은 반년 목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연민님이 며느리감으로도 인기짱.
2: 오.
0: 네. 따로 연락 주세요, 연민님. 네.
2: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0: 올해 목표.
1: 언니. 일단 저는 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인데 아직 지키지는 못했어요. 근데 네. 남은 6개월 동안 다른 간호사 친구들, 저같이 미국이나 해외에서 네. 영어가 제2 외국어인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친구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0: 유튜브 이런 거?
1: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0: 너무 좋다.
1: 제가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받아서 네. 성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도움과 은혜를 좀 베푸는 것도 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니, 이렇게 이거 준비된 멘트예요?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1: 울어? 정말 진심이에요.
0: 너무 착하잖아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또 지원님은?
2: 저는 되게 자잘자잘한 계획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일단 저는 10월 달에 되게 뉴 플랜이 되게 많아요.
0: 10월달에
2: 일단 10월달에 중환자실로 이제 트랜스퍼 이제 옮기는 거
0: 네.
2: 그것도 있고 일단 버지니아로 지금 DC 살고 있는데 이제 버지니아로 이제 이사 준비하는 거
0: 어디로 오세요?
2: 저는 지금 퍼스트 처치 아니면은 페어팩스 생각하고 있어요.
0: 아 좋네, 네네.
2: 네 이제 그거 있고 차 사는 생각도 하고 있고.
0: 아 아무래도 네 이쪽으로 네. 오시면은 네.
2: 맞아요. 이제 그러고 이제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둘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0: 아, 고양이 둘째를?
2: 네, 고양이 둘째를 네. 키울 생각도 하고 있어요.
0: 야, 아유, 정말. 자잘자잘 하진 않는데, 굉장히
2: 그런가요? 네,
0: 네, 삶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10월 달에.
2: 네, 맞아요. 네.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연님은?
3: 저도 이번 년에 중환자실을 갈 수 있으면 가고 싶고, 그리고 저는 캘리포니아를 너무 가고 싶어서 거기 면허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0: 아. 거기서 아예 사시고 싶어서?
3: 네, 저는 물론 이번 년에는 스타레스 때문에 안 되겠지만 네. 그린카드 나오고 조금 안정되면 저는 꼭 캘리포니아에 가서 간호사를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0: 언니들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3: 좀 슬프긴 한데 저는 그래도 항상
0: 언니들보다는 내 일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더 중요하다.
2: 전 지연이 따라갈 거예요.
1: 찾아가서 같이 놀면 또 되니까요.
0: 아 그렇죠. 근데 헨리님은 가실 마음은 없고.
1: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3: 근데 지원 언니도 여기를 좋아해요. 다 여기 좋아하는데.
0: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저도 여기가 좋은 것 같거든요. 저도 다른 데 살아봤는데 왜 캘리 살고 싶으세요?
3: 저는 그냥 서부를 전 정말 캘리를 진짜 저번 년에도 진짜 두세 번을 갔어요. 친구가 있기도 한데
0: 네.
3: 그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 날씨도 너무 좋고 음식도 너무 좋고
0: 맞아 맞아 음식은 어쩔 수가 없어 음식은
3: 네, 뭐 해변가 이런 데도 너무 좋고
0: 근데 그거는 놀러 가셔서 또 좋게 받아
3: 그런 걸 수도 있어요.
0: 네, 객관적으로 또 어떨지가 네.
3: 그건 또 모르죠.
0: 알겠습니다.
3: 살아봐야 알겠죠.
0: 네 우리 세 분의 간호사분들 모시고 이렇게 네 수다를 떨다 보니까 벌써 또 마쳐야 될 시간이 벌써 돼 버려가지고 네 오늘 좀 아쉽게도 좀 우리 간호사분들 여기까지만 말씀 들어보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오셔가지고 저랑 또 수다 한번 떨면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코너 가졌으면 좋겠네요. 다시 나오실 거죠? 다시?
1: 좋아요. 언제든지요.
2: 불러주세요.
0: 약속하셨습니다. 네, 안 오시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와주신 우리 세 분의 간호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네, 우리 환자분들 돕고 이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2: 와,
4: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그리고 오늘 굿모닝 워싱턴 2부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굿모닝 워싱턴 1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2부 마지막 곡으로 저희 또 천사 같은 강사분들을 모셨 의미에서 로비 윌리엄스의 엔젤스 듣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하루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0: 하는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2: 아침 식사 중.
1: 이렇게 조용하게?
2: 여기, 당신 커피 있어?
1: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2: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1: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2: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3: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4: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3: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4: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5: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6: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703-35

0: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식, 코리안 바베큐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무용단, 풍물패안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시연, 오징어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나요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 5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입니다. 5월도 어느새 며칠 남지 않았죠. 여러분 봄꽃 구경들 많이 하셨습니까? 5월이 가기 전 꽃 구경도 많이 하시고 또 봄 햇살도 많이 몸에도 마음에도 가득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니까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도 더 많이 생각나는 5월이죠. 혹시 언제 부모님 곁에서 함께 밥상을 마주하셨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로 마음을 자주 전하시는지요? 오랜만에 부모님을 혹시 만난 자리에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은 안 계시는지요? 아,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지? 밥을 예전보다 훨씬 적게 드시네. 걸음걸이가 좀 느려지신 것 같아요.

맞기도 하고.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 나이가 드시니까 그러시겠지 하고 자연스럽게 넘기시나요? 아니면 왠지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시는지요? 부모님 혹은 가까운 어르신의 그 작은 변화를 단순한 노화로 넘기지는 말아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을 찾는 환자 가운데 약 15%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무려 36.5%가 입원이 필요한 만큼 상태가 심각하다고도 하시고요. 그리고 더 마음에 걸리는 건 고령자 응급 상황의 약 30%는 초기 증상을 단순한 노화로 오인해서 진단이 늦어진 경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분은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너무 늦게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정말 시간이 너무 아까운 가는 시간을 막고 싶은 우리 부모님을 뵐 때요. 좀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 신호가 있는데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거나 또 식사량이 줄고 움직임이 느려지는 변화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라면 전화 통화 중에 목소리 톤이나 대화의 흐름이 달라졌는지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병원 진료가 필요한 신호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거나 또 실수가 잦아지시고 또 대소변 조절이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응급실로 가야 하는 신호는요. 의식이 흐려지거나 앞이 또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 심한 두통, 가슴이나 배 통증, 숨이 가쁜 증상이 나타나면 망설이지 마시고요. 바로 911에 911으로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 심근경색은 흔히 아는 가슴 통증, 또 숨가쁨, 어지러움, 메스꺼움, 극심한 피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당뇨병이 있는 어르신은 통증 감각이 또 무뎌지셔서 증상이 더 늦게 발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병원을 방문할 때 낙상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적어놓은 걸 어렸을 때 저는 보고 참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적어놓았나 붙여놓았나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정말 나이가 들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낙상 가볍게 넘기시면 절대 안 되지요. 또 어르신들 작은 충격에도 뇌출혈이나 골절이 생길 수도 있고 머리를 부딪히신 경우에는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또 수시간에서 수일 후에 의식 저하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넘어지셨다면 최소 24시간에서 72시간은 곁에서 상태를 지켜봐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은 종종 그 불편함을 작게 표현하시지요. 괜찮아, 뭐 별거 아니야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우리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참 저처럼 또 한국에 또 부모님이 계신 분은 더 염려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또 멀리 있어나 가까이 있으나 자주 연락하시면서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려야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부모님의 건강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요. 잠시 후에 오늘 모실 분은요. 건강 프로그램 매니저로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신 미수 케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또 건강 관리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처음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이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올해가 정말 이제 거의 반이 거쳐가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세운, 초에 세운 New Year's Resolution 잘 지키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올해는 건강을 더 잘 챙겨야지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 가장 많은데요.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은 자꾸 뒤로 미뤄지기가 쉽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또 오늘은 복지센터 헬스팀의 주요 프로그램을 맡아보는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 복지센터의 건강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신 미숙 헤어 건강 프로그램 매니저 선생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정말 봄처럼 화사하게 고운 모습으로 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올해 정말 봄비가 또 많이 오기도 했고요. 또 습도도 높아서 몸이 쉽게 지치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쉬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현재. 특히 일교차까지 크다 보니까 감기나 알레르기, 만성질환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정기적인 건강 체크와 또 예방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바로 건강이라서 많은 분들께 또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는 다양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까?
1: 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는 커뮤니티의 건강 정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특별히 소개해 드릴 내용은 보험이 없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보건소에 대한 정보입니다.
0: 네,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복지센터의 보건소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1: 네, 우선 저희 복지센터에서는 외부의 전문 의료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커뮤니티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세 개의 클리닉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버지니아 거주자들을 위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클리닉이고요. 다른 두 곳은 메릴랜드 주민을 위한 호프 클리닉과 감사 클리닉이 있습니다.
0: 네, 세 개의 클리닉이 있군요. 그 자격 요건이나 서비스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 네. 그럼 담당하고 계신 버지니아 지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클리닉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1: 네, 센터빌에 위치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클리닉은 2013년에 뜻있는 기독 한인 의사들이 모여서 설립한 무료 지역 보건소이고 버지니아 거주자 중 연소득이 적고 건강보험이 없는 가정에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0: 네, 기독 한인 의사들께서 발렌티어로 자원해서 만든 거군요.
1: 네, 맞아요.
0: 또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니까 또 보험이 사실 없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1: 네.
0: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레이스 커뮤니티 클리닉을 방문하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클리닉을 이용하시려면 먼저 복지센터로 연락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클리닉은 버지니아 거주자 중 연방정부 빈곤선 2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 및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연 소득이 8만 375불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그리고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입니다.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미리 저에게 연락하셔서 일정 확인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무료 클리닉인 만큼 저소득이고 또 무보험자인 분들에게 한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군요. 그러면 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지요? 어떤
1: 네,
0: 서류들을
1: 맞아요.
0: 준비해야 합니까?
1: 일단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운전면허증이나 보로 아이디 등의 신분증, 사본과 소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보고서, 주급명세서 또는 재정지원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0: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운전 면허증, 포토 아이디 등의 신분증 사본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 보고서 또는 주급 명세서 또는 재정 지원 증명서를 제출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하고 클리닉을 방문을 하면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진료와 함께 간단한 검사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습니까?
1: 네, 맞아요. 토요일 일반 내과 검진에서는 내과 전문의가 진료를 보고 필요시 처방 정도 써드리고요. 의사 선생님과 한국어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에 제약이 있는 분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혈액검사, 다른 정밀검진을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초음파 검사, 추가 진료나 특정 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요일에 진행되는 전문의 진료를 통해 스페셜리스트의 상담 및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센터에서는 상황에 따라 지역 내 무료 의료 서비스도 연결해 드리고 있으니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신청 및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버지니아 오피스 703-354-6345 저에게 미숙헤어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0: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버지니아 오피스 703-354-6345 703-354-6345 지금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미숙 헤어 선생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버지니아 주민 중 건강보험이 없고 연소득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가정과 그 자녀분들은 무료 클리닉 프로그램을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버지니아 지역의 커뮤니티의 클리닉 소개에 이어서 이번에는 메릴랜드 지역으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감사 클리닉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름이 감사 클리닉이에요.
1: 맞아요.
0: 어떻게 생기게 된 겁니까?
1: 맞아요. 감사 클리닉은 2003년부터 모빌 메드와 프라이머리 케어 코알리션 오브 몽고메리 카운티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보험이 없는 몽고메리 카운티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클리닉입니다. 처음에는 메릴랜드 베다니 장로교회 주차장에서 이동 진료 밴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이후 점차 확대되면서 2008년부터는 젊은타운에 위치한 셰리 그로브 메디컬 센터 3층에 진료소를 마련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이동 진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클리닉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많은 발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 클리닉에서는 또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1: 네. 복지센터 예약을 통해 감사 클리닉을 방문하시면 의사와 전문 간호사 및 자원봉사 통역팀의 도움으로 일반 내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추가 검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엑스레이 촬영, 혈액 초음파 검사, MRI, 메모그램 등 각종 검사도 셰리 그로브 어드벤티스 병원, 워싱턴 어드벤티스 병원, 설버번 병원 등에서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 클리닉 방문 시 진료비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25불에서 40불의 코페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네, 코페이가 조금 있다는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러면 이 감사 클리닉은 어떤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1: 네, 감사 클리닉은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 45분부터 4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18세 이상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 거주자로 신분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무보험자는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65세 이상 메디케어 소지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연방정부 빈곤선 250% 미만 4인 기준 80,375불 이어야 하고요. 메디케이드가 있으신 분은 MCO, 즉 Managed Care Organization이 AmeriGroup, University of Maryland Health Partners, Priority Partners, Maryland Physicians Care, Master Family Choice, Aetna Better Health, United Healthcare로 지정되어 있으면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클리닉에 오실 때 또 반드시 지참해야 할 서류들이 있지요. 설명해 주십시오.
1: 네. 감사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도 있고요. 몽고메리 카운티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유틸리티 고지서, 그리고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 보고서, 주금 명세서 또는 재정 지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인복지센터 에난델 오피스 703-354-6345 미숙헤어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0: 네, 네 감사 클리닉도 또 에난델 오피스 네,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면 되네요.
1: 맞아요. 조만간 메릴랜드 네 오피스에 한 명이 네 오실 겁니다. 네. 그때까지는 저에게
0: 네 여러 가지를 다 함께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703-354-6345 우리 미숙 헤어 선생님께 연락 드리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메릴랜드 거주자를 위한 호프 클리닉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름이 감사 클리닉, 호프 클리닉. 참 좋은 것 같아요.
1: 그쵸.
0: 네. 이 호프 클리닉은 또 어떻게 이용이 가능합니까?
1: 네. 호프 클리닉은 감사 클리닉과는 달리 몽고메리 카운티 주민뿐만 아니라 메릴랜드 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 주 1회 운영 중이고 무료 지역 보건소입니다. 이 진료는 무료라고 제가 적었는데 네. 사실 코페이가 살짝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이 진료소는 민 카이로프랙트와의 협력과 내과 전문의인 건옥이 내과 선생님의 자원봉사로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메릴랜드 락빌 지역에 위치해 있고 건강보험이 없거나 보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디덕터블이 너무 높아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들을 돕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권옥희 선생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메릴랜드 지역에서 네,
1: 저명 있는
0: 네, 네. 그렇죠. 하신 분이죠. 저도 네. 이분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1: 아, 네,
0: 메릴랜드에 네. 제가 좀 살았기 때문에 네, 좋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1: 네.
0: 또 호프 클리닉이 한동안 운영을 중단했다가 최근에 운영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들었는데요. 그러면 현재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1: 네, 맞아요. 호프 클리닉이 재정비를 위해서 잠시 저희 그 팬데믹 때 운영을 네. 중단했다가 작년 4월 첫 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현재 진료 예약을 수시로 받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 오전에만 진료를 하고 있고 반드시 사전 예약 후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0: 네. 매주 목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고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권옥희 선생님은 이제 한국어를 워낙 잘 하시고 한국에서도 공부를 하신 분이시니까 문제가 없겠는데요. 그러면 다른 분들 호프 클리닉에서는 모든 진료가 한국어로 진행이 됩니까? 또 어떤 분이 진료를 담당하고 계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프 클리닉 진료는 내과 전문의 건옥희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데요. 건옥희 선생님은 80년대부터 메릴랜드 지역에서 오랫동안 진료를 해오신 베테랑 의사시잖아요. 오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과 함께 혈액검사, 약 처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권 선생님께서 한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가 모두 가능하신데요. 호프 클리닉을 방문하시는 고객들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부분도 바로 언어 장벽 없이 한국어로 속 시원하게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고 주치 설명 또한 통역사 도움 없이 한국어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근옥이 선생님은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잖아요.
0: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1: 네. 네.
0: 그러면 이 호프 클리닉 이용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1: 네. 18세 이상 메릴랜드 거주자이고 건강보험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 250%일 경우 코페이 40%를 내시면 무료 혈액검사와 진료,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고요. 소득이 조금 높은 경우에는 최대 100불까지 코페이를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혈액검사 등의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함께 클리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또 이야기를 더 많은 정보들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 좋아하시는 노래, 청취자 여러분과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을까요?
1: 네, 폴 김의 It Will Be Okay 라는 곡입니다.
0: 폴 김의 It Will Be Okay. 이 노래가 그 요즘 그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의 그 OST죠?
1: 맞아요. 제가 네. 얼마 전에 이 글을 보다가 네. 밤새워 본 적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꼭 보시길 바라요.
0: 그렇군요. 저도 이 지금 넷플릭스에서 네. 상영을 하고 있죠.
1: 네.
0: 근데 저도 이제 한번 시작을 하면은 참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있어서 못 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말이 굉장히 또 이 현대인들에게
1: 정말 필요한
0: 네,
1: 네.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됐다가 배경 사람이 되었다가 그 많은 등장인물이
0: 네.
1: 주인공뿐만 아니라 배경인물을 통해서 배우는 거 나의 가치는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0: 네.
1: 그 주인공 남자의 형이
0: 네.
1: 너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질문을 해요.
0: 그렇군요.
1: 네, 근데 마지막 편에 이 동생이 자기 목적이 재밌게 사는 거 그냥 재밌게 살 거야 이래요.
0: 네, 네.
1: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할 때는 아니야. 이렇게. 근데 너는 통과. 이래요.
0: 네.
1: 근데 일단은
0: 그렇군요.
1: 딱 보시게 되면 이분이 네. 왜 이렇게 목적을 물어보고
0: 네.
1: 이 동생한테는 통과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0: 네.
1: 아시게 될 거예요.
0: 그렇군요.
1: 보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저도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제가 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기쁨을 좀 가지고 더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1: 너무 좋습니다.
0: 왜냐하면 책임감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거예요. 저도
1: 네.
0: 조금 그런 편인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면서 미래의 어떤 것들을 뭐 이룬다기보다 현재 앞에 사실 어차피 삶이라는 게 모두가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1: 네.
0: 직업을 가지고 있던 아니든 또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십니까?
1: 맞아요.
0: 그런 모두가 가진 그 숙제들을 조금 내려놓고 뭐 하시는 거는 하시지만 그 결과에 상관없이 뭐든 괜찮을 거예요 라고 또 잘 이겨내시고 앞으로 좋은 일들을 바라면서 함께 좀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1: 네.
0: 저도 하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런 마음을 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전해주시는 이 노래가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들어보세요.

0: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네, 여러분은 라디오 워싱턴 초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의 건강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신 미수케어 건강 프로그램 매니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를 통해서 제공되는 저렴한 비용의 치과 진료 서비스 그리고 무료 치과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미국에서는 치과 보험이 없다면 금전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기 마련인데요. 복지센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치과 진료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5: 네, 저소득층을 위한 치과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먼저 노던 버지니아 덴털 클리닉, 북버지니아 치과 진료소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북버지니아 치과 진료소는 95%가 자원봉사 치과 의사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한인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믿을 수 있는 치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4: 네, 보통 보험을 갖고 있어도 또 그냥 보통 보험은 클리닝 하는 것만 포함이 맞아요. 되잖아요. 정기 6개월, 뭐 1년에 한 번.
5: 네.
4: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또 치과 보험을 드셔야 되는데 비용이 사실 만만찮거든요.
5: 맞아요, 맞아요.
4: 네. 이런데 저렴한 비용에 좋은 치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니까 너무 좋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5: 네. 저희 한인복지센터와 북버지니아 치과진료소는 2019년 6월 초에 MOU를 맺고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치과보험은 따로 들지 않아서 진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실제로 참 많아요. 그래서 치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돈 걱정에 앞서서 선뜻 진료를 받지 못하고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복지센터가 북버지니아 치과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4: 네, 그렇군요. 저렴한 비용에 믿고 또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그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너무 좋은데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모든 분들이 다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5: 대부분 이용 자격이 18세 이상의 성인 중 네. 치과 보험이 없는 분들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알링턴, 페어팩스, 라우든, 카운티 주민,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페어팩스, 폴스 처치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4: 네.
5: 프린스 윌리엄스 카운티 주민일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구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의 200% 이하여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1인 가족일 경우에 연소득이 31,300 이하, 2인 가족일 경우에는 42,300 이하, 4인 가족일 경우에는 연소득 64,300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네,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군요. 또 사실 이제 능력이 되시면은
5: 네.
4: 또 이제 좀 재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죠.
5: 네.
4: 네, 일정 소득 기준에 맞아야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신청을 원하실 경우 복지센터를 통해서 예약을 하게 되고 진료소를 또 방문하게 될 텐데요. 진료비가 사실 또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5: 네, 일단 진료 신청을 하신 후에 50불을 미리 선불로 내셔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50불에는 엑스레이, 디지털 엑스레이 그리고 필요에 따라 구강암 검진 할 수 있고요. 의사 선생님과의 진료 상담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의사 선생님의 검진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더 필요한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만약 클리닉, 충치치료, 발치가 필요하시면 1회 진료든 하나가 됐든지 두 개가 됐든지 상관없이 50불이고요. 네. 복잡한 치료의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치과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신경치료, 치료일 경우에는 100불, 크라운일 경우에는 350불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4: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차원에서 제공되는 무료 발치 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프로보노 덴탈 서비스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됩니까?
5: 네, 2018년 1월부터 발치 서비스 프로보노 덴탈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베이직 덴탈 케어와 함께 발치가 필요하신 분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정 총소득 위에 말씀드린 부포지니아 치과진료소와 같은 연방정부 빈곤선 200% 이하이고요. DMB적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분 정도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연중 무휴 신청 가능하기에 당장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 및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버지니아 오피스 703-354-6345 미숙 헤어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4: 네, 이 또한 미숙 헤어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면 되고요.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건강 클리닉에 관해서 많은 일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보람이 있으시죠?
5: 맞아요.
4: 어떤 때 가장 보람이 있어요?
5: 정말 얼마 전에 치과 진료도 네. 못 받으셨 어떤 어르신이 계시는데 네. 이가 너무 아파서 그런 분이 갔다가 오셨는데 네. 어머 한인 의사 선생님도 계셨고 너무 친절하게 네. 잘해줬는데 시설도 너무 좋았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밥을 네. 마음껏 씻고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는 힘들어도 계속 네. 네,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4: 그렇죠. 네. 사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계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네. 주택, 건강, 맞아요. 재정, 그냥 원스톱으로 네, 뭐 맞아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로 연락을 하시면은 담당자분들께서 다 해주시고 또 그 내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또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맞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고요.
5: 네, 맞아요.
4: 네, 그 건강 프로그램 말고도 좀 이럴 때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를 좀 찾아주십시오라고 추천해 드리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을 텐데.
5: 많아요. 근데 네.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그 팬데믹 때
4: 가정
5: 맞아요. 네.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고 일단은 재정적으로 힘들게 되면 네. 가정 불화가 좀 더 많이 그렇죠.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이 밖으로 내서 이야기도 못하고 그렇죠. 가정분에게도 네. 말씀 못하고 있던 거를 저희 기관에 와서 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보따리가 한없이 나와요. 그리고 이 여성분들이 네. 그 짊어져야 됐던 그 무게
4: 네.
5: 그리고 뭐 남편이 가정폭력을 할 수 있고 다른 분이 폭력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자기 혼자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할 수 없을 때 저희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4: 그렇군요.
5: 주위에 네. 혹시 그런 분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런 경우를 다가가고 네. 있는데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 없다. 그럴 네. 경우에는 저희 기관에 꼭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실제로 또 한인사회에서는 가정 내 폭력을 누구에게도 사실 이제 가까운 여성분이라면 뭐 친정에도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5: 맞아요.
4: 그냥 혼자서 끙끙 앓고 또 계속 그 폭력이라는 게 지속되고 어쩌면은 뭐 결혼해서부터 사실은 이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요즘은 남성도 가정 폭력에 또 희생이 되기도 하니까요. 네. 어떤 성을 떠나서 네.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 근데 특별히 또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재정적인 말씀하신 자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계 때문에 또 네. 어떻게 뭐 앞으로 바깥으로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5: 네, 그럴 경우에 네. 또 저희 주택 관련해서 도움 주시는 분이 계세요.
4: 아, 그렇군요.
5: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도움 받아서 자립하시고 퍼스트 홈을 사시고자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정말로 주저하지 마시고 네. 저희 기관에 네 속히 그런 경우가 있으면 연락 부탁드릴게요. 네.
4: 혹시 주변의 분이 상담을 하시고 또 이제 도움을 요청하도 구체적인 삶의 그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로 연락하시고요. 그리고 충분히 또 비밀이 보장되잖아요.
5: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그거는
4: 절대 바깥으로 네. 나갈 일이 없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네.
4: 참 그런 분들 보시면 정말 보람이 있고요. 네. 네. 앞으로 더 많이 또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할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네,
4: 제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복지센터에서 있을 행사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6월 3일입니다. 다음 주죠. 수요일 오후 5시부터 6시 반까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한미의사협회가 협력해서요. 진행하는 건강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제는 상지의 흔한 손상입니다. 어깨, 팔꿈치, 손목, 손 등 상지에서 흔히 발생하는 손상과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초청 강사는 잘 알려진 김정형외과 전문의이십니다. 잔 김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문의는 또 버지니아 오피스 703-354-6345 703-354-6345 이 또한 미스케어 선생님께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는 메릴랜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 정신과 진료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데요. 네, 정신과 전문의 닥터 리사 천과 진료가 줌을 통해서 화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불안, 우울증, ADHD 등에 관한 상담과 진단, 약 처방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16세 이상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민이면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또한 이 분은 또 이제 광수 커친슨 담당자 선생님께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좀 알려드릴게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건강 프로그램, 클리닉과 무료 건강 검진 행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에난딜 사무실 703-354-6345 메릴랜드 게이러스버그 사무실 240-683-6663 그리고 메릴랜드 실버스프링 사무실도 있습니다. 240-847-7177 콜롬비아 오피스 410-441-3700 네, 문의하시면요. 사무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5: 네, 맞아요. 네.
4: 대표 전화만 오늘 기억하시고 뭐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선생님과 함께 또 문의를 하시면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5: 네.
4: 네. 이상 화목한 가정과 아름다운 지역사를 만들어가는 한인복지센터가 전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5: 네. 여러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K-Radio 엄청난 시청자 아니고 청취자입니다. 아, 네. 네. 오늘 이렇게 와서 선생님 뵈니까 너무 좋고요.
4: 네.
5: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네. 저희 한인복지센터 잊지 마세요.
4: 네, 오늘 우리 미숙헤어 건강 프로그램 매니저님과 함께했는데요. 저도 오래간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다음에 건강 프로그램도 더 자세한 또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네.
4: 네, 오늘 라디오 워싱턴 함께하시는 우리 리 김밥을 제가 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엄마가 싸주시던 그 김밥이 그리우신 분들은요. 네, 리 김밥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1213K 리 하이웨이 페이퍼스에 있고요. 전화번호는 703-563-0971, 703-563-0971입니다. 단체 도시락,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요즘 많이 하시죠? 주문도 환영하시고요. 특별한 가격에 드리실 수 있습니다. 네, K푸드 리 김밥 창업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요. 문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한국의 맛을 미국에서 다양한 음식들과 함께 김밥뿐만 아니라 떡볶이, 쫄면, 비빔밥, 네, 덮밥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바삭한 닭강정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요. 11시에서 1시까지 레이 김밥, 레이 라면 콤보를 9불 99에 판매를 합니다. 너무 맛있는 김밥 또 간단한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페어팩스에 있는 레이 김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정보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 들당 금, 토, 일, 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Real Estate Agent,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Real Estate License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Residential Sale and Lease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3일 혹은 1-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공동체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식, 코리안 바베큐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무용단 풍물패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시연, 오징어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SK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 증권업계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동 매매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로빈후드가 AI의 투자 결정을 맡기는 에이전틱 트레이딩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편의성 확대와 동시에 5인 매매 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식량 불안이 크게 확대하며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생활비 상승과 지원 축소가 겹치면서 소비 양극화와 재정 불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관리 기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군은 이란 내 군사시설 공습과 드론 격추 사실도 공개하면서 양국 간 종전 협상 속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을 경고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과 AI 투자 확대가 새로운 물가 압력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구글의 한 엔지니어가 내부 비공개 검색 데이터를 활용해 예측 베팅 플랫폼에서 약 120만 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회사 기밀 정보를 이용한 조직적 내부자 베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가형 군사용 드론 생산 확대를 위해 드론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참여한 업체도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친미 노선을 보이고 있는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에 대한 마약 수사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민주주의 회복 조치 없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눈치 보기를 공개 비판했던 CBS 간판 시사 프로그램 60분의 베테랑 기자가 결국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CBS 내부에서는 정치적 압박 속 언론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단속 구금시설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 피해를 입은 한국계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이 위험에 노출된 미국인들을 위한 문제 제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ICE의 강경 대응과 열악한 구금 환경을 비판하며 시설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목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구글의 한 엔지니어가 내부 비공개 검색 데이터를 배팅에 활용해 120만 달러를 챙긴 혐의로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 검찰에 따르면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미켈레 스파뇰로는 구글이 제한된 수의 직원에게만 접근을 허용한 비공개 검색 데이터에 기반해 미래 예측 배팅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거액을 배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폴리마켓에서 알파라쿤이라는 계정명으로 작년 10월에서 12월 구글의 올해 검색어 결과 관련 배팅 25건에 약 270만 달러를 걸었습니다. 당시 활용한 비공개 데이터는 지난해 가장 많이 검색된 인물로 팝스타 켄드릭 라마와 디폴VD를 포함했는데 두 사람 모두 실제로 5위 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지니어가 폴리마켓에서 올해 검색어에 배팅할 때만 해도 디폴VD가 높은 순위에 오를 확률은 0에 가까웠습니다. 검찰은 배팅에 활용된 구글의 올해 검색어 데이터에 대해 구글 플랫폼으로 상당한 사용자 트래픽을 유도하는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리마켓의 배팅은 블록체인에 기록돼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도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배팅을 포착한 감시자들은 동일한 계정이 구글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3 출시일을 정확히 맞춰 1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사실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이 거래자를 구글 내부자라 부르며 비공개 정보에 기반해 배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기소된 엔지니어의 링크드인 페이지에 따르면 그는 2014년부터 구글에서 근무했으며 스위스 취리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구글 측은 그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정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해당 직원이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회사 마케팅 자료에 접근했지만 이러한 기밀 정보를 이용한 배팅은 회사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에 대해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며 압박 수위를 다시 높였습니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한 가운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들이 우리가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란은 매우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자신이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협상 타결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군사력이 모두 사라졌다는 기존 주장 을 되풀이한 뒤 그들은 기력이 다한 채 협상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면서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 그걸 끝장내야 할 수도 있고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장낸다는 표현은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까지 파괴하는 대규모 공세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휴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민간 인프라까지 파괴하겠다고 경고해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현황을 묻는 질의에 미 협상 대표단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한 뒤에 이란이 우리에게 줘야 할 것들을 주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왼쪽에 있는 사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그들을 끝장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이란과 미국의 요구 조건이 충분히 수용된 합의를 하거나 공습을 재개하겠다는 취지인데 회의에 참석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외교가 언제나 첫 번째 선택지라며 대화를 통한 합의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이란과의 협상에서 진전 사항이 있다면서 향후 몇 시간 또는 며칠 사이에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탓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이란이 유리한 협상 지렛대로 쓰고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나는 중간 선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선거 때문에 합의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위한 미국의 필수 요구사항을 확실히 짚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이 해협이 국제 수로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국가가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국제 규정상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협상 조건으로 요구해온 동결자산 해제나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재 완화나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를 처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을지를 묻자 아니라며 그것은 내가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가져가지 않더라도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적절한 감독하에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이란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처리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잇따라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을 언급했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28일 도쿄에서 일본 은행이 주최한 컨퍼런스를 앞두고 미리 배포된 연설문에서 올해 후반 관세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이 약해지며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퍼슨 부의장은 인플레이션 위험은 여전히 상승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이 소비자 지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징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약화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정책 기조는 들어오는 경제 지표, 변화하는 전망, 위험 균형에 기반해서 볼 때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공지능의 생산성 향상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미래 생산성에 관한 기대가 커질수록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가 변동, 공급망 차질, 기타 요인 등으로 단기적인 공급 충격에 직면하면 문제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굴스비의 이번 발언은 AI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여지를 만들어 디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반박한 겁니다. 앞서 리사쿡 연준이사는 27일 인플레이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쿡 이사는 이날 스탠퍼드대 행사에서 위험평가에서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은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향후 몇 달 내 물가 상승률이 다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도는 수준에서 5년간 계속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가격과 임금 결정에 반영되는 양상이 굳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상되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적시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쿠 기사는 또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은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 붐이 반도체와 첨단 장비 등을 중심으로 또 다른 물가 상승 압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저지주 뉴어크의 아이스 구금 시설인 델라이니 홀에서 수감자들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설 밖에서는 시위대와 연방 요원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비인도적 수용 환경을 주장하며 항의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3: 뉴저지 뉴악에 위치한 민간 기업 운영의 아이스 구금센터인 구금시설에서는 지난 금요일부터 수백 명의 수감자들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음식 위생 문제와 열악한 생활 환경 등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설 밖에서는 이들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위를 이어가면서 아이스 요원들과 정면으로 대치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과 메모리얼 데이를 포함해 며칠간 현장에서는 여러 차례 충돌이 발생했고 26일 밤에도 시위대와 아이스 요원들이 정면으로 무력 충돌하면서 3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수감자들에게 상한 냉동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음식에서 살아있는 벌레까지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화장실에는 화장지조차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구금시설 외부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연방 차량의 이동을 몸으로 막아서며 수감자 강제 이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연방 요원들이 공무집행 방해라며 시위대의 해산을 요구했고 현장에서는 최루액 스프레이까지 사용됐습니다. 이 같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 부장관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 즉 생츄얼리 시티를 대상으로 여행 제한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가 거세지자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직접 딜레이니 홀 시설 내부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아이스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연방정부 측은 이를 정치적인 대립 행보라며 반박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지도부는 딜레이니 홀 내부 환경이 비인도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딜레이니 홀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천여 개의 병상 규모 구금시설로 현재는 약 300명의 수감자가 수용돼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감자들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도록 태블릿 기기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1: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언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장애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애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애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샤인머스켓 포도 100당 9불99, 시험류 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0: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오는 6월 16일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36년 동안 이어져온 연방의회 대표체제 변화에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DC는 연방 상원의원이 없는 만큼 연방의회 대표는 주민들을 대신해 의회와 직접 소통하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의미는 더욱 크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1: 워싱턴 DC 예비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연방하원 대표 선거입니다. 현재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대표직에는 모두 5명의 민주당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후보는 트렌트 홀브록, 그렉 자코, 브룩 핀토, 로버트 화이트, 젤렌스키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현직 연방의회 대표인 엘리너 홈즈 노튼 의원이 올해를 끝으로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노튼 의원은 지난 1991년부터 무려 18선 동안 워싱턴 DC를 대표해왔으며 이번 은퇴로 36년 만에 새로운 인물이 워싱턴 DC를 대표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인물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DC 정치 체제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DC 연방의회 대표는 미국 하원의 의석을 갖고 있지만 일반주 출신 하원의원과 달리 본회의 최종 표결권은 없습니다. 대신 하원의원회에서 표결할 수 있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연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워싱턴 DC의 입장을 직접 대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워싱턴 DC는 연방 상원의원이 없고 시 예산과 주요 법안 역시 모두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방의회 대표는 사실상 DC 주민들을 대신해 의회와 협상하는 유일한 공식 창구입니다. 연방의회가 DC의 예산이나 정책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만큼 대표의 정치력과 연방 네트워크는 도시 운영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될 워싱턴 DC 연방하원 대표직은 1971년 현대적인 대표제도가 도입된 이후 세 번째 연방의회 대표가 됩니다. 현재 엘리너 홈즈 노튼 의원 이전에는 월터 펀트로이 의원이 1971년부터 해당 직책을 맡았습니다. 대표직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과 함께 미국 하원 내 비투표권 대표 non-voting delegate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편 다가오는 6월 16일 워싱턴 DC 예비선거에는 시장, 시의원, 법무장관 등 주요 직책 선거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지 정치권에는 이번 선거를 차기 시정부의 방향을 결정할 사실상 핵심 선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2년 만에 시장 교체 가능성과 36년 만에 연방의회 대표 교체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워싱턴 DC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민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구금자 숫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26일 AP통신이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자료, 부검보고서, 경찰 기록 등을 자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월 이후 최소 10명의 ICE 구금자가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사망자는 총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지난 2003년 설립 이후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다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ICE 자료에 따르면 통상 매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구금자는 1명 또는 0명 정도였습니다. ICE 내에서 자살로 사망한 10명 가운데 9명은 히스패닉계였고 1명은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 대상자를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규정했지만 이들 가운데 7명은 미국 내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미주리주 펠프스 카운티에 있는 ICE 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콜롬비아 출신 브라이언 나요 가르손도 페인트공과 음식 배달원으로 일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그의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숨지기 한 달 전 친구에게서 얻은 도난 신용카드를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사용하다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ICE는 그를 구금한 후 공공안전 위험도가 낮은 노동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는 구금 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으나 곧바로 진료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수감 중 두통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코비드-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지만 구금시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격리 4일째 되는 날 구금시설 직원들에게 어머니와 통화하고 싶다고 호소하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했으나 결국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침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중국인인 제차오펑은 지난해 여름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아이스 구금시설로 옮겨졌을 때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제이의 변호사는 그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지 5일 동안 정신건강치료를 받지 못했고 시설 내에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어 의사소통도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아이스 구금자 자살 건수 증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추방 기조에 휘말려 구금된 수만 명의 이민자를 당국이 적절하게 감독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아이스 수감자 사망 예방 자문 역할을 했던 호머 벤터스 박사는 끔찍한 일이라며 초기 심사에서 위험 징후가 포착돼도 사망 위험을 줄일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뉴욕시가 세입자 보호와 주택난 완화를 위해 새로운 주택 정책을 추진합니다. 임대 아파트를 세입자 공동소유 형태인 코압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대규모 어포더블 하우징 공급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뉴욕시가 향후 10년 동안 어포더블 하우징 20만 유닛 공급을 목표로 하는 신규 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새 주택 계획인 블록 바이 블록을 공개하고 세입자 보호 강화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빈 사무실과 호텔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업 확대와 지하실 부속 유닛, 이른바 ADU 합법화 시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시정부는 이를 위해서 약 25억 달러 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세입자들의 임대 아파트 공동 매입 지원 정책입니다. 시정부는 아워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부 세입자들이 현재 거주 중인 건물을 코압 형태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렌트 안정 아파트와 재정난 또는 관리 부실 문제를 겪는 건물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시정부는 법률 상담과 금융 컨설팅, 저금리 융자 연계 등을 통해서 세입자들의 건물 매입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코압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 세입자들은 공동 소유주 형태로 거주하며 건물 유지, 운영 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뉴욕시는 이와 함께 긴급 보수 처리 속도 개선과 퇴거 위기 세입자를 위한 법률 지원, 렌트 체납 지원 확대 등 추가 세입자 보호 정책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만다니 시장은 저소득층 시민들의 렌트 부담을 소득의 4분의 1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해당 기준은 오는 6월 이후 자금 조달이 완료되는 신규 주택보존개발국 지원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시 정부 개입 확대가 건물 가치 하락과 장기적인 유지 보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미 법무부가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에 대한 마약 관련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마이애미 연방검찰에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 대한 형사수사를 중단하라고 비공식적으로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다른 베네수엘라 고위 인사들처럼 미국에서 기소된 적은 없지만 미 마약 단속국의 오랜 추적 대상이었습니다. 미국의 수사기관은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마약 밀매와 금 밀수,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사 중단 지시는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 전국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 기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두로 정부에서 부통령직을 맡았던 그는 임시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습니다. 그는 미국 기업의 베네수엘라 원유 사업 복귀를 허용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 빗장도 풀었습니다. 또한 그는 반정부 인사에 대한 석방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마두로 충성파인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훌륭한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 정치권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변화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셰히 의원은 로드리게스는 마두로 독재 체제의 핵심 인물이라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이 제재를 해제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 중앙정보국 카라카스 지부장 출신인 닉 델라토레는 로드리게스의 활용 가치에도 유효기간은 있다며 결국 법적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종료, 친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제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돌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국토부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소금수근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홉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초여름처럼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겠고 아침과 저녁으로는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5도, 섭씨 24도, 최저기온 58도, 섭씨 14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하루가 되겠으며 낮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강한 햇살이 비추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56도, 섭씨 13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된 대기 상태를 보이며 야외 활동과 이동에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62도, 섭씨 17도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2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나 또 찔끔했나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28일 미국의 공격에 대응해 미군 공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이란의 정예군인 혁명수비대는 28일 오전 4시 50분께 한 미 공군기지를 표적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이 이날 오전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를 겨냥해 추가 공습을 감행하자 해당 공격의 발신지인 공군기지를 대상으로 즉각 공격했다는 겁니다. 혁명수비대는 미군의 공격을 침략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더 결정적인 대응이 이어질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침략자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공격 대상 기지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날 미군 기지가 위치한 쿠웨이트 영공에서 미사일 공격이 포착되며 이란의 공격 표적이 쿠웨이트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작년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살해 사건의 범인 중국인 6명이 캄보디아 법원에서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캄보디아 매체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 남부 지방법원은 해당 중국 국적 남성 피고인 6명 전원에게 살인 및 고문, 조직적인 사기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사형 제도가 없기 때문에 종신형이 법정 최고형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주범으로 꼽힌 리광하우, 류하우싱 등 총 6명입니다. 법원은 성명을 통해 부검 결과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가 심한 고문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몸 전체 멍과 상처가 여러 군데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증거와 사실, 법률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 6명에 대해 충분한 유죄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작년 7월에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약 3주 뒤인 8월 8일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씨는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캄보디아로 갔다가 이들 현지 조직원에 의해 감금, 고문당한 끝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럽의 기록적인 5월 폭염이 찾아오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2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날 영국에서 런던 휴가든의 기온이 섭씨 35도까지 치솟으며 5월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깨졌습니다. 프랑스도 26일 서부 라로슐슈르용에서 36도까지 오르는 등 5월 폭염 기록을 세웠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영국 각지에서는 지난 24일부터 바다와 강, 호수 등지에서 총 9건의 익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9명 가운데 7명이 10대 청소년 또는 어린이였습니다. 이에 영국 왕립인명구조협회는 기온이 25도가 되면 우발적인 익사 위험이 5배 증가하며 10대와 청소년이 목숨을 잃을 확률이 더 높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의 모드 프레종 정부 대변인은 최근 며칠 동안 폭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망자가 7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익사사고가 5건, 스포츠 경기 중 폭염으로 인한 사망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냉방기구 판매도 늘고 있습니다. 영국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커리스에서는 뱅크 홀리데이 연휴에 선풍기 등 냉방제품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2,758%가 급증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지역 보안관들과 주정부 간의 이민정책 충돌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24개 카운티 보안관 가운데 17명은 26일 연방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하고 새로 시행되는 커뮤니티 트러스트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송은 메릴랜드주 그린벨트 연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지난달 메릴랜드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웨스모어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진 않았지만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아 자동으로 법률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새 법은 지역 보안관실과 경찰, 교정기관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와 협력하는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 신고를 꺼리거나 경찰 수사 협조를 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올해 초 메릴랜드주는 이른바 2A7G 프로그램도 금지했습니다. 2A7G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이나 보안관이 ICE와 공식 협약을 맺고 불법 이민 단속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안관들은 당시에도 우회 방안을 찾겠다고 반발했고 이번에는 새 법 자체를 막아달라며 소송에 나선 겁니다. 프레더리 카운티의 찰스 젠킨스 보안관은 새 법 때문에 중범죄 혐의를 받는 불법 체류자들까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젠킨스 보안관은 현재 자신의 구치소에 강력범죄 혐의로 수감된 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ICE 구금 대상이지만 새 법 아래에서는 판사의 영장이 없으면 ICE에 넘길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회가 2A7G 프로그램을 사실상 없앤 데 이어 이제는 ICE와 소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통로까지 차단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 They basically passed a law to kill the 287G program. So that program's dead. It's gone. Now they've taken it a step further to shut down every avenue we have to communicate with ICE, to share information with any immigration enforcement officer whatsoever.
0: 반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클레런스 램 메릴랜드주 상원의원은 보안관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램 의원은 이번 소송이 트럼프 대통령과 ICE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법이 연방 이민단속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감자를 ICE에 넘기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보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The suit incorrectly suggests that we are requiring law enforcement to obstruct federal immigration. That is not the case. It just means that when individuals are being booked and coming into our jails and other facilities, that there has to be a due process in place to ensure that they're simply not being turned over and scooped out by ICE.
0: 한편 이번 소송 기자회견에는 2023년 메릴랜드 하퍼드 카운티에서 살해된 레이첼 모린의 어머니 패티 모린도 참석했습니다. 레이첼 모린 사건은 당시 불법 체류 신분의 용의자가 체포되면서 미국 내 불법 이민 논쟁의 상징적 사건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패티 모린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을 개방하면서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왔다며 메릴랜드주의 피난처 정책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법을 지키는 시민은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를 넘어 지역 사법기관 내부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버지니아주에서 공격용 무기의 판매와 이전을 금지하는 새로운 총기 규제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보수 성향 지역 검사들이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정치 법적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성향으로 이동하는 주정부와 보수 지역 간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3: 버지니아주의 새로운 총기 규제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법안은 특정 반자동 공격용 무기의 판매와 제조, 이전 수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년 징역과 $2,500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등 강력한 총기 규제 정책을 시행 중인 주들과 유사한 방향으로 버지니아 총기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소 5명의 보수 성향 지방 검사들은 해당 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라이언 머피 스파실베니아 카운티의 검사장은 새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장헌법 제2조는 국민의 무기 소지와 휴대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위권의 핵심 가치로 여겨집니다. 머에피 검사장은 펜실베니아 카운티에서는 수장헌법 제2조가 여전히 살아있다며 정부가 시민들의 자기방어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4: It's fundamentally opposed to a free society, a society where liberty reigns. And this is the moment in time where the Second Amendment was drafted and was enacted so that a government couldn't take the right of the people to defend themselves away.
3: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제이 존스 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지방 검사들은 법을 집행하도록 선출된 공직자이며 법 시행 이후 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워싱턴 DC를 포함해 11개 주가 이미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시행 중입니다. 다만 세부 규정은 지역마다 다르며 대부분 법원에서 법적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버지니아의 새 법안 역시 이미 여러 건의 소송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총기 규제 단체 Every Town for Gun Safety 소속 메리키냐는 지금까지 연방 법원에 올라간 공격용 무기 금지법은 모두 합헌 판단을 받았다며 특히 메릴랜드 주의 규제법은 버지니아보다 더 강력하지만 동일 연방 관할 법안에서 유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대법원 역시 해당 사건 심리를 거부하면서 메릴랜드주의 총기 규제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캐나는 또 버지니아 주민들은 총기 폭력 예방을 우선 과제로 선택했다며 총기 규제 운동가 출신인 에비게일 스펜버거 주지사를 선출한 점도 그 흐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5: The people of Virginia showed that their priority is gun violence prevention. They elected a former Moms Demand Action volunteer as their governor.
3: 다만 지역별 정치 성향 차이는 여전히 뚜렷합니다. 버지니아는 최근 몇 년간 민주당 우세 지역인 블루 스테이트와 경합주 성향을 오가는 정치 지형 변화를 보여왔는데 일부 보수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한 총기 관리 지지 여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성향으로 들어선 펜실베니아 카운티에서도 머에피 검사장은 자신의 입장이 주민들의 뜻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주에서 새 총기 규제법 집행권을 비롯해 포웨턴, 플랜스키, 스콧, 스마이시 카운티 등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축구연맹 FIFA의 티켓 판매 방식이 미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검찰은 FIFA가 좌석 정보를 혼란스럽게 제공하고 가격을 과도하게 끌어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결승전 티켓 가격이 $1,990까지 치솟으면서 팬들의 불만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6: FIFA가 2026 북중미 월드컵 티켓 판매 과정과 관련해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공동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과 제니퍼 데이븐포트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FIFA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검찰은 특히 티켓 가격 책정 방식과 좌석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피해가 발생했는지 집중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논란은 FIFA가 초기 티켓 판매 이후 프론트 카테고리라는 새로운 프리미엄 좌석 구역을 추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초 FIFA는 경기장 좌석을 카테고리 1부터 4까지 4개 구역으로 나눠 판매했고 카테고리 1을 가장 좋은 시야의 좌석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팬들이 이미 티켓을 구매한 뒤 FIFA는 기존 구역 안에서도 더 좋은 좌석을 별도로 묶은 프론트 카테고리 1부터 4까지 새로운 구역을 도입했고 여기에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에 구매한 구매자들은 좋은 자리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이후에 FIFA가 프리미엄 좌석을 추가로 만들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좌석으로 밀려났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경기장 중앙에 가까운 좌석을 기대하고 카테고리 1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골대 뒤쪽이나 경기장과 멀리 떨어진 좌석을 배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소비자들은 카테고리 1 가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좌석은 카테고리 2로 밀려났다고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FIFA의 단계별 티켓 판매 방식과 실시간 가격 변동 시스템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인위적인 희소성을 조정해 가격 상승을 유도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뉴저지 데이븐포트 장관은 FIFA가 월드컵 티켓 판매에 있어 혼란과 가격 띄우기, 매진을 유도하는 행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올려 책정하는 혼란을 초래했다며 뉴저지 주민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티자 제임스 장관 역시 팬들은 합리적인 가격의 티켓을 공정하게 구매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누구도 과도한 가격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구매한 티켓이 실제 배정 좌석과 일치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격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공동 개최하며 결승전은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요에 따라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유동 가격제 영향으로 결승전 최고가 티켓은 $1,990, 한화로 약 1,600만 원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최고가였던 $1,600보다 7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조별리그 경기조차 가장 저렴한 좌석 가격이 수백 달러에 형성되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급등한 월드컵 티켓 가격과 관련해 나도 경기장에 가고 싶지만 솔직히 나 역시 그 가격을 내고 싶지는 않다고 말해 터무니없이 비싼 월드컵 티켓 논란에 힘을 보탰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28일로 석 달째 맞는 가운데 합의 임박 분위기까지 연출됐던 종전협상이 양측의 소규모 무력 충돌로 위태롭게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위협을 이유로 이란 군사시설을 추가 타격하자 이란도 곧장 미군 공군기지를 겨냥한 보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강대강 확전 국면으로 돌아설지 군사적 압박을 지렛대로 극적 외교 돌파구를 찾을지 중대기류에 직면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란이 미 동부시간 27일 오후 10시 17분 쿠웨이트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쿠웨이트군이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정권의 이번 명백한 휴전협정 위반은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명백한 위협이 되는 공격형 드론 5대를 발사한 지 몇 시간 만에 발생했다며 드론 5대는 모두 미군에 의해 요격됐으며 미군은 반다르 아바스의 이란군 지상관제소에서 6번째 드론이 발사되는 것도 차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벌어진 이번의 제한적 무력 충돌 상황은 이란의 군사적 행동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사령부의 발표와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선박들의 자폭 드론 5대를 날려보내자 미국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이들 드론을 격추한 데 이어 이란 반다르 아바스의 드론 통제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이런 미국의 자국 내 공습에 반발해 미 공군기지가 있는 쿠웨이트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려 했지만 쿠웨이트군이 요격했습니다. 쿠웨이트는 미군 주둔기지인 알리 알살렘 기지가 있는 곳으로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표적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합의 불발 시 전쟁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특유의 이중 압박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그는 이날 백악관 강요회의에서도 이란은 매우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며 그렇게 협상 타결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이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의 공격을 침략이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더 결정적인 대응이 이어질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침략자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이번 원거리 교전은 지난달 휴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충돌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 협상에서 얼마나 큰 이견이 빚어지고 있는지가 더 선명하게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유튜브가 AI 생성 영상을 자동으로 식별해 표시하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게시자가 직접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유튜브 자체 AI 기술로 자동 표기가 이루어집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7: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영상을 자동으로 감지해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유튜브는 AI 콘텐츠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자체 AI 식별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AI 표시를 부착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동영상 게시자가 자율적으로 직접 공개하도록 해온 수동 방식에서 자동 방식으로의 전환한 셈입니다. AI 표시가 부착되는 위치도 더 눈에 잘 띄는 것으로 것으로 옮겼습니다. 마치 실제처럼 사실적인 영상이나 AI 생성 영상 비중이 높은 콘텐츠의 경우 일반 동영상은 영상 바로 아래 설명란 위쪽에 또 짧은 동영상 서비스인 쇼츠는 영상 위에 오버레이 형태로 표시됩니다. 다만 애니메이션이나 비사실적인 영상 또는 가벼운 AI 편집이 가미된 콘텐츠는 설명란을 펼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게시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AI 생성물로 잘못 분류됐다고 판단할 경우에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공개 상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유튜브 자체 AI 도구인 비오나 드림 스크린으로 제작된 콘텐츠나 메타데이터 C2PA가 완전 AI 생성임을 나타내는 콘텐츠는 AI 표시가 영구 유지됩니다. C2PA는 콘텐츠의 출처와 제작 이력을 디지털 방식으로 인증하는 업계 표준 규격입니다. 유튜브는 AI 표시가 부착됐다고 해서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이나 수익 창출 자격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인간이 직접 만든 것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생성물이 범람하면서 기업들이 이와 관련한 콘텐츠 표시 체계를 하나씩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도 최근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자동 표시 기능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입장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험누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1: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

5월 28일 목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0: 특별행정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가 함께 문화공동체의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악, 코리안 비비큐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 무용단, 풍물패 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오징어 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 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 코너로 열게 되다니요. 주기율표의 아버지 멘델레예프 선생님이 보시면 기분이 좋아서 폴카춤이라도 추실 것 같습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3: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원소는 49번 원소까지 어느덧 웃고야 말았습니다. 49번 원소 인듐인데요. 역시 또 듐듐공원이 생겨야 되는 이유를 예, 보여주는 원소인데 인듐은 어떤 특성을 가진 원소인가요, 작가님?
4: 인듐 정말 멋진 원소고요. 잘만 풀리면 앞으로 미래의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이 조금 더 일어난다 싶으면 인듐이 우리나라를 정말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산업, 기술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원소가 될 만한 한국인이라면 한번 좀 알아두어야 될 만한 원소 인듐입니다.
3: 처음 들어봤는데.
4: 원소 자체가 되게 물렁합니다. 그래서 인듐 덩어리 상태로 뭘 그렇게 굵직하게 무겁게 그렇게 쓰는 용도는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인듐 덩어리를 보기는 좀 힘들고 네. 보통 인듐을 아주 극소량 이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든가 아니면 인듐과 다른 물질을 반응을 시켜가지고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그걸 어떤 약품으로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참 이미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인듐이 물렁하다 보니까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인듐이 좀 잘 녹는 특징도 있습니다. 예, 좀 이렇게 요즘은 이런 예시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사례인지 아니면 과거에 뭐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인듐 가지고 화재경보기 같은 거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한때 있었을 정도로
3: 불나면 바로 예,
4: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불나가지고 인듐이 전기가 통하거든요. 그래서 인듐이 전기를 통하고 있을 때는 회로가 작동을 해가지고 소리를 안 내도록 하고 있다가 너무 뜨거워져서 인듐이 녹아내려 버리면 예, 소리가 나는 거를 차단하는 회로가 끊기면서 소리가 경보가 울리게 되는 그런 거를 만드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거 말고 인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물질하고 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특히 전자산업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3: 예, 이 부분을 또 잠시 후에 네. 얘기해 볼게요.
4: 조금 이따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네. 무슨 뭐 휴대전화 예, 그 다음에 뭐 무슨 화면이 있는 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
3: 이 얘기부터 하죠. 그럼 어디서 있는지.
4: 뭐 그런 데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3: 모니터.
4: 할까요? 예, 할까요? 예. 일단, 예. 인듐이 정말, 많이 대두되기 시작한 좀 계기? 사람들이 옛날부터 뭐 인듐

0: 인듐을 조금씩 조금씩 여기저기 썼겠지만 네. 인듐 이렇게 되게 많이 산업계에서 업계에서 네. 일하게 된 좀 계기가 하나가 있어요.
1: 아, 어떤 계기입니까?
0: 이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냐면 예. 우리가 지금 그 원소편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 디스플레이, 뭐 LCD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었죠.
1: 예.
0: 특히 이제 우리가 갈륨 이야기하면서 갈륨으로 파란색 빛을 내는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LED 조명, 흰색 조명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는 이 LED 빛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갈륨의 빛으로 현대 사회를 밝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 갈륨 이야기 하면서 뭐 떠오르는
1: 썸네일이 거. 빨간색이었던 것 같은데 조명이.
0: 아, 갈륨 파란색이죠, 갈륨.
1: 딴 원소인가?
0: 네. 예, 빨간색 나는 원소도 있으니까.
1: 예, 예, 예.
0: 인듐이 갈륨하고 주기표상에서 아래 위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1: 네.
0: 아. 빨간색 불빛을 만들기 쉽고 파란색 불빛을 만들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썸네일은 빨간색이 됐군요.
1: 아, 그렇구나. 네. 예.
0: 그래서 인듐이 갈륨하고도 비슷한 성질이 있어요.
1: 예.
0: 갈륨이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가 이런 빛을 내는 기기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인듐이 사용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대로 좀 썼는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이거 인듐이야, 인듐 없으면 안 돼라고 하게 된 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1: 예.
0: 뭐냐. 디스플레이, LCD, OLED 마찬가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제품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특히 뭐 OLED 같은 게 설명하기 좋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주 조그만하게 점 하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LED 전구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쫙 배열을 해놓고
1: 네.
0: 그거를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글자 모양대로만 불빛을 켜고
1: 네.
0: 나머지 부분은 불빛을 끄면
1: 네.
0: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글자 모양대로만 이렇게 화면이 빛나게 보일 거다. 그런 식으로 화면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게 화면의 원리다. 디스플레이의 원리다라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죠.
1: 네네.
0: 그렇게 대충 설명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1: 네.
0: 거기에서 아 이런 게 진짜 과학에 너무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1: 예.
0: 그렇게 대충 설명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1: 네.
0: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참 절묘하고도 오묘하고도 이상한 게 뭐가 있냐면 그렇게 점 하나하나마다를
1: 네.
0: 그렇게 하나의 픽셀 하나하나를 표현하는 그런 전구 같은 조그만한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1: 네.
0: 그거를 어떨 때는 켜고 어떨 때는 끌려면
1: 네.
0: 그거 하나하나마다에 말하자면 전선을 두 가닥씩 이렇게 연결해놔야 되겠죠.
1: 아, 두 가닥씩 전구
0: 그죠?
1: 하나마다.
0: 네, 그죠? 들어오는 전기 나가는
1: 네,
0: 전기.
1: 네,
0: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해가지고
1: 네,
0: 네. 예를 들어서 100만 개의 점으로 100만 개의 픽셀로 화면을 만든다라고
1: 네,
0: 하면
1: 네.
0: 그 점 하나하나마다 두 가닥씩 전선을 다 연결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1: 아, 실제로 그래요.
0: 그래야지 네. 원하는 것만 켜고 끄고 할 수 있을 거
1: 그렇죠,
0: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실제로 전선을 일일이 손으로 붙이진 않지만 전선 역할을 하는 그 무언가를 갖다 놔야지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1: 그렇죠.
0: 들어올 거 아닙니까?
1: 예, 예, 예, 예.
0: 그래서 그거를 그 작업을 해야 돼요.
1: 네.
0: 그 작업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1: 네.
0: 그래야지 그 점 하나하나에 전기를 줄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여기서 골치 아픈 게 뭐냐.
1: 네.
0: 그 전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대로 구리선이나 철선 같은 걸로 알루미늄선, 철선, 구리선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꾸며놓으면
1: 예.
0: 그 선이 화면을 좀 가리지 않을까요? 픽셀을 빽빽하게 이렇게
1: 예.
0: 모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는데
1: 예, 예.
0: 그 전선이 어떻게 배치를 하든지 간에 이리저리 배치를 하다 보면
1: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0: 전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면을 이렇게 막을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1: 그럴 수 있겠네.
0: 화면이 깨끗하게
1: 예, 예,
0: 그
1: 예.
0: 불이 픽셀마다 불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하는 그것만 보여야 되는데 그 테두리라든가 앞면이라든가 옆면에 전선이 바다다다다다 이렇게 다 보일 수 있잖아요.
1: 안 듣기가 아니니까.
0: 100만 개의 전선이 같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화면이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1: 그렇네.
0: 그래도 뭐 대충 보이긴 하겠죠. 전체적인 형상이.
1: 예.
0: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화면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1: 예.
0: 그래서 전선을 어떻게든지 갖다 붙이기는 붙이지만 이 눈에 안 띄게 갖다 붙이는 방법을 개발했어야 됐어요.
1: 눈에 안 띄게.
0: 그죠?
1: 예.
0: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사람들이? 투명 전선을 개발한 거예요. 투명하면서도 전기가 통할 수 있고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섬세하게 잘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점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전기를 줬다 안 줬다가 할 때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를 찾아내가지고 갖다 붙였어야 됐어요.
1: 진짜 투명해요?
0: 투명해요.
1: 완전 안 보여요?
0: 그거를 찾기 위해서 네. 우리 저기 우리 시청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 예.
0: 세계 과학자들이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1: 응용.
0: 전기가 좀 통한다 싶은 물질들 그리고 투명하다 싶은 물질들을 가지고
1: 네.
0: 온갖 거를 다 살펴봤겠죠. 그러다가 결론으로 얻은 물질이 뭐냐. 뭐겠습니까?
1: 인듐입니까?
0: 인듐.
1: 아, 인듐 투명해요.
0: 네, 인듐이 투명하지는 않은데요.
1: 네.
0: 인듐하고 네. 주석, 영어로 틴이라고 하죠.
1: 네.
0: 인듐하고 주석하고 산소를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물질을 만들면 그래서 산화 인듐 주석이라고 합니다. 산화 주석 인듐이라고도 하고 산화 인듐 주석이라고 하는데 인듐 틴 옥사이드라고 해요. 요 물질을 만들어 놓으면 전기를 통하면서도 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대에 사용하는 웬만한 화면 디스플레이에는 그 전선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전극이라고 합니다. 이 전극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인듐이 들어간 이 물질을 사용합니다. 흔히 업계에서 인듐 틴 옥사이드 이거를 약자를 짜가지고 ITO라고 부르거든요.
1: ITO.
0: 네, 그래서 이거 ITO라고 부르는데 ITO라고 쓰면 왠지 이토라고 읽고 싶잖아요. 그죠? 이거 뭐 이토 하면 약간 일본 사람 이름 같잖아요. 섬 같잖아요.
1: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0: 네, 왠지 그래서 이거 뭐 일본 사람이 개발해서 이토인가? 그게 아니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1: 산화 인듐 주석입니다.
0: 예. 이게 진짜 근데 참 묘한 게 뭐 노린 건지 전 모르겠어요. 혹시 사연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설명해 주시죠.
1: 뭘요?
0: 일본의 회사 중에서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연필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볼펜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누르면 심 나오는 그 필기구를 뭐라고 합니까?
1: 샤펜.
0: 샤펜?
1: 예. 일본 샤펜. 샤프.
0: 샤프라고 하잖아요. 샤프.
1: 예.
0: 샤프를 왜 샤프라고 합니까?
1: 날카로워서요. 브랜드 이름 아니에요?
0: 이상하잖아요. 그죠? 샤프를 만든 회사가 뭡니까?
1: 샤프 아니에요?
0: 네. 어. 일본의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1: 아, 요게 도구를... 킥이었는데 제가 너무 김세게 한 거.
0: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김세도 돼요. 그래서 그걸 샤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샤프 만들던 그 사장님, 샤프 창업자 그분이 원래 뭐 하는 분이었는지 아십니까? 이거 약간 썬팀 선생님 재질인데, 그죠? 원래 뭐 하는 분인지 아십니까?
1: 모르죠.
0: 이분이 뭘로 원래 처음에 사업해가지고 성공하신 분이었냐면, 허리 벨트의 그 버클 부분 있죠. 그거 만들어가지고 성공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버클이라는 게 정밀한 이 금속 재질이 잘 맞아들어야지 튼튼하고 오래가고 깔끔하게 잘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샤프도 만든 거예요. 그게 워낙에 일본, 한국에서는 잘 팔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샤프라고 하면 그냥 필기구를 뜻하는 뜻이 되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관동 대지진 때 공장이 다 지진으로 망하고 해가지고 사업을 다 말아먹어요.
1: 아, 그래요?
0: 한번 다 망해요. 그래서 밑바닥에서 다시 출발하거든요. 밑바닥에서 다시 출발하면서 내가 기술이 뛰어난 그걸로 성공을 했으니까 애초에 지금 사업 다 날려먹고 시작한 김에 아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천장 기술 사업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열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20세기 초에 세계적인 첨단 기술이었던 라디오 만드는 사업에 이 사람이 도전을 했어요.
1: 아, 그래요?
0: 원래 버클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1: 야, 대단하다.
0: 기술 사업으로 성공했다가 한번 망한 그 덕분에. 그러다가 전자 사업에 발을 디디고 성공을 하게 돼가지고, 전자 업체로 이 샤프 만들던 그 회사가, 원래는 허리띠 버클, 이거 만들던 회사였는데,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회사가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샤프의 전통 때문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런 탁상에서 책상 위에서 사용하는 이런 용구들을 좀 잘 만들던 그런 방향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책상 위에서 사용하는.
0: 네, 말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게 뭐 샤프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가라는 그런 말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1: 뭐 라디오.
0: 특히 20세기 중반에 이 회사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잘 팔았던 제품이 뭐였느냐.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첨단 도구였습니다. 이 도구가 나왔을 때 지금 사람들이 챗GPT 보고 경악하는 것 이상으로 전 세계의 사무실 직원들 모든 학교 학생들이 이 도구가 나와서 대량 판매되는 걸 보고 중반. 경악을 했어요.
1: 계산기?
0: 전자계산기였어요.
1: 아, 전자계산기.
0: 이 회사가 전자계산기를 그래서 잘 만들어서 잘 팔았어요. 모든 책상 위에 올라가던 아니 너무 썬킴 선생님 재질로 가는데.
1: 썬팝.
0: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자계산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화면이 중요하잖아요.
1: 아, 그렇죠.
0: 이 회사에서 전자계산지의 화면을 계산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전자계산기로 성공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자계산기 화면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는 기술이 뭡니까? 액정이죠. 액정.
1: 그렇죠.
0: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가 LCD 쪽의 기술이 빨리 앞서 나와가지고 20세기 후반기에 LCD 기술에서 세계를 제패하는 LCD의 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21세기 초에 세계 정상으로 자리 잡기 전에는 일본 회사들이 세계의 LCD 기술을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좋은 LCD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일본 회사들이 최고 품질을 가진 아주 좋은 이 인듐 틴 옥사이드 ITO들을 하필 또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헷갈릴만 했어요. 이번에 샤프에서 그렇게 뛰어난 ITO를 또 갖다 쓴다며. 이또
1: 아이
0: 약간 제가 근데 그때 당시 진짜 좀 착할 만하다.
1: 재밌는 얘기 하시려고 이거 약간 너무 억진데.
0: 아 근데 진짜 진짜로.
1: 이분 성함이 이또면 제가 인정하는
0: 거. 뭐 그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ITO가 그거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ITO가 이렇게 투명하면서도 전기적인 성질이 대가 민감하게 잘 조절하기에 좋기 때문에 ITO를 어떤 식으로도 많이 쓰냐면 이거를 두 장 정도 이렇게 겹쳐가지고 사용을 네. 하면서 어, 예. 전기를 미약하게 이렇게 흘리는 방식으로 하면 예. 근처에 전기가 통하는 다른 물질을 이렇게 갖다 대면 그 IPO들 사이에서 흐르는 전기가 좀 방해를 받거든요. 방해를 네. 받는다기보다는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밀하게 감지를 하면 주변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가까이 되게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감지하는 장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걸 아주 세밀한 정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2: 어디에요?
0: 어디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를.
2: 어디에?
0: 어디 많이 사용할까요? 이거를 예, 전화기 화면마다 깔아가지고 터치 스크린 만든 데서.
2: 아, 터치 스크린.
0: 손을 갖다 대면 손가락 끝에 손도 전기가 조금 통하잖아요.
2: 예.
0: 그걸로 인해서 ITO들 사이에 전기 흐름이 조금 달라진다는 사실을 감지하는 거예요.
2: 이게 왜 우리 미래 우리나라 경쟁력이랑 연관되는지 알겠네요.
0: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래서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고도의 전자 산업을 할 때 이 ITO 때문에도 예. 꼭 필요한 그런 물질이 인듐이기도 인듐. 합니다. 대충 생각을 해보면 전화기 한 대당 인듐이 0.01g도 안 들어가긴 할 텐데 0.005g 정도? 예, 그 정도 아주 극소량이긴 하지만 네.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2: 예.
0: 그런데 이 미래를 앞으로 더 미래를 내다보면 이 전화기에 들어가는 이 ITO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좀 단점이라고 할까요? 아, 단점이라면 단점이지.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었냐면,
2: 네.
0: ITO는, 뭐, 옛날에는 이걸 전혀 단점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2: 예.
0: ITO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깔아놓으면,
2: 네.
0: ITO가 유리처럼 좀 딱딱합니다.
2: 아.
0: 뭐, 네, 화면이 딱딱한 게 뭐가 문제야.
2: 그렇죠.
0: 화면 어차피 뭐 유리판이나 뭐 플라스틱판, 철판 이런 데다 붙이는 건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가 됐겠습니까?
2: 요즘에는
0: 접는 폰이 나오고 있잖아요. 접는 폰이. 접는 화면이 나오고
2: 예,
0: 있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0: 접는 화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고정관념대로 이야기를 하면
2: 예.
0: 접는 화면에는 ITO를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그 접히는 부분 거기에는 ITO를 거기다가 그대로 예전부터 써서 예. 전기를 주거나 받는 방식, 전기를 감지하는 거 그거를 ITO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만들면
2: 예.
0: 접을 때 깨져버립니다. ITO가.
2: 아, 깨지니까 단단해서.
0: 그 부분에서,
2: 예,
0: 그 부분에서 ITO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말랑말랑하게 접혔다가 펼 수 있는 그런 재질을 과거의 ITO 대신에 써줘야 되거든요.
2: 그렇죠. 예. 그게 뭐죠?
0: 그거를 우리나라 회사에서 요즘 되게 잘 하잖아요.
2: 아,
0: 그래서
2: 그래요?
0: 되게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2: 아, 그래요?
0: 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거 저 찾아봐도 어렴풋하게 막 설명해주는 그런 자료는 많은데
2: 그 기술이
0: 구체적으로 뭔지는 상세하게 그러니까 막 논문 같은 거 찾아보면 뭐 조금 이야기가 있긴 한데 제가 딱 이렇게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 줄 정도로 제가 잘 몰라요.
2: 폴더블폰에
0: 혹시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겁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과거에 이거 한참 개발할 때는 어떤 이야기 나왔었냐면
2: 네.
0: 그래서 우리는 접는 화면 전화를 가기 위해서 ITO 다음 시대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ITO 다음 시대는 뭘까요? 이 ITO가 ITO였듯이 뭐 약간 KIM 뭐 이런 식으로 말 만들 수 없나?
2: NE
0: 뭐 이런 식으로 말 만들 수 없나?
2: 예.
0: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예. ITO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2: 예.
0: 근데 이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거 아직 좀 더 할게요. 아직 인듐 용도로가 이것만 끝나지 않아요.
2: 예.
0: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 정말 많아요.
2: 그래서 인듐이 산업의 비타민이래요.
0: 아, 그거. 뭐
2: 잡지사 비타민.
0: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2: 예, 예, 예.
0: 뭐 어떤 것도 있냐면 네. 아까 그 갈륨하고 인듐하고 이 예. 저희 주유평에서 같은 줄에 있다 말씀드렸는데
2: 그렇죠.
0: 갈륨하면서 갈륨이 이제 빛내는 용도로 예,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 맞습니다.
0: 그래서 갈륨만 사용하지 않고
2: 네.
0: 인듐하고 갈륨하고 성질이 비슷하니까 인듐하고 갈륨하고 같이 써가지고 빛내는 이 LED 소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갈륨 편할 때 기억나시나요? 갈륨하고 질소하고 이용해가지고 질화 갈륨 반도체를 이용해서 빛내는 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그걸로 노벨상도 받고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2: 오, 예.
0: 갈륨만 쓰지 않고 인듐하고 갈륨을 같이 써가지고 만들어도 빛이 나는데
2: 네.
0: 이런 빛은 정확하게 한 가지 빛만 명확하게 내게 해가지고 레이저 만드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2: 레이저.
0: 이게 좀 이것도 별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이것도 좀 이렇게 되는 수가 많아가지고 말씀드리면
2: 네.
0: 그래서 인듐, 갈륨, 질소를 원소 기호로 쓰면 인듐은 IN, 갈륨은 GA, 질소는 N이라고 쓰게 되잖아요.
2: 네.
0: 근데 이 순서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언뜻 보면 인간이라고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IN, GN이기 때문에. 이거 인간이라고 안 읽어요, 보통. 아, 근데 읽어도 안 될 거 없을 것 같아.
2: 너무 읽고 싶어.
0: 인간, 뭐 안 될 거 없을 것 같아. 예. 근데 뭐 근데 그러니까 굳이 말 많이 그러니까 이거
2: 아, 예, 예. 인듐, 외우기 좋네. 예,
0: 질화 인듐 갈륨 이걸로
2: 네.
0: 레이저 만들면
2: 네.
0: 어디에 많이 쓰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 아, 예.
0: 이 레이저는 어떤 데 쓸까요? 뭐 포인터로 쓸까요? 이 레이저는 주로 통신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통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통신 요즘에는 광통신이라고 해가지고 빛을 보내고 빛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신호가 1이냐 0이냐를 감지를 해가지고 먼 곳까지 신호를 보내는 방법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통신용으로 이 INGA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앞으로 미래의 뭐 5G 시대가 되면 이 파란색 빛깔 이것도 파란색 빛 약간 청색이나 녹색 빛깔 나는 레이저가 생기거든요. 예. 이 빛깔 레이저로 해야지 제일 효율 좋게 통신이 고속 통신이 잘 된다라고 해서 앞으로 5G 더 속도가 빠른 통신을 많이 하게 되면 될수록 이 인듐 질환 인듐 갈륨 이거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될 거고
2: 그러네요.
0: 그래서 인듐이 없으면 5G 통신 설비도 설치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왕왕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좀 이제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인간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인 사이간 사람과 사람의 사이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인간을 이용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신을 한다. 이게 약간 숙명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전자산업과 통신산업도 발달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통신 장비 만드는 산업이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이 키워가지고 키워볼 만한 산업인데 예. 중국 업체들이 등살에 이런 데 밀려가지고 충분히 좀 잘 못 키워본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휴대전화 같은 단말기는 그래도 꽤 잘 만들어서 파는데 통신 장비는 중국 업체 등살에 좀 너무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2: 예.
0: 이런 기술에서 우리가 미래에 더 앞서 나가려면 기왕의 인듐으로 잘하고 있는 이 전자 기술을 인간으로
2: 인간
0: 질환 인듐 갈륨을 이용을 해가지고 5G 설비 같은 거 광통신 설비들 잘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2: 진짜 천재시네요.
0: 하나만 지나가자 하나만.
2: 아, 뭐 또 무슨
0: 용도 중에 하나만.
2: 아, 용도.
0: 용도 중에 하나만.
2: 용도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0: 용도 중에 하나만.
2: 예, 예, 예.
0: 이게 인듐 사용되는 용도가 이거 말고도 꽤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최근에 많이 주목받는 거 하나만 말씀. 하나 짧게.
2: 예, 예. 아, 해보세요.
0: 일단 하나 짧게. 우리가 카드뮬 시간에 이야기할 때.
2: 예, 카드뮬 지난
0: 텔레비전에 지난번 편을 참조하시면 이거 두 대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2: 퀀텀단 얘기했죠.
0: 예. 네, 퀀텀단. 어떻게 그걸 가져오셨죠?
2: 다 기억하고 있죠. 예. 스폰지처럼.
0: 그 카드뮬 이야기할 때 텔레비전이나 이 화면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퀀텀단 양자점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화면이 더 선명해진다. 색깔이 더 고와진다. 더 선명해진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퀀텀단 양자점이라는 걸 만들다 보면 카드뮴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카드뮴은 소비자가 싫어하기 때문에 카드뮴을 안 쓰고 딴 거를 쓰는 방법들을 많이 개발한다라는 말씀 좀 들었었죠.
2: 예, 예, 예.
0: 카드뮴 안 쓰고 뭘 쓰느냐? 인듐 씁니다. 인듐.
2: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자업체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 같은 것들을 보면 딴 업체들은 인듐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인듐하고 셀레늄 이런 거 사용할 거예요. 아마 인듐을 이용해가지고 양자점 퀀텀답을 만들어서 카드뮴을 사용할 때만한 그 정도의 효율 가격을 달성을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자업체에서는 이걸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업체에서 막 광고하거든요.
2: 예.
0: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 인듐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죠. 그거 말고 원래 하려던 건 뭐냐면 요즘 인듐이 이쪽으로 만약에 트이면 인듐 수요가 지금보다 진짜 급팽창할 수 있는 걸로 어떤 게 있냐면 CIGS라는 게 있어요. CIGS. 이것도 약자 따놓은 건데요. C는 카파, 그러니까 구리고요. I가 인듐, G는 갈륨, S는 셀레늄이에요.
2: 셀레늄.
0: 예, 아까 인듐, 갈륨, 셀레늄 이 시리즈들이 뭔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 같죠. 이게 이렇게 빛과 관련된 반도체 재료에서 인듐, 갈륨, 셀레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비소, 아까 말씀드린 카드뮴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많이 쓰이는 재료입니다.
2: 셀레늄도 화면 얘기할 때 나왔었죠. 예.
0: 그런 재료입니다.
2: 예.
0: 여기 카파까지 사용해가지고 이 구리까지 사용해가지고 CIGS를 만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과 관련된 어떤 그런 반도체겠죠. 그죠? 반도체 같은 그런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이겠죠.
2: 네.
0: CIGS는 어디에 들어가는 걸로 좀 각광을 받고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반도체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뭐 계산하는 반도체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LED 같이 이렇게 빛을 내는 반도체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반도체와 관련된 물질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서는 지금 이야기 안 했던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카드뮴 편할 때도 이야기도 했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태양광 전지입니다. 태양광 전지. 태양광 전지도 반도체 소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많이 만든 경우가 있다고 했죠.
2: 예.
0: 그래서 CIGS를 사용을 하면 이 CIGS를 이용을 할 때는 우리가 뭐 편할 때 이거 한번 말씀드렸다. 페로브스카이트 뭐 이런 물질을 만들게 되면 이중 태양 전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거를 예를 들어서 투명 태양 전지를 만들어가지고 투명한 태양 전지로 일단 빛을 빛 중에서 별 소용이 없는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를 한번 만들고 투명하니까 빛 중에 대부분은 통과를 해가지고 뒤로 빠지겠죠. 네. 그럼 그 뒤에서 빛을 잘 흡수하는 태양 전지로 한 번 더 또 전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중 전지, 뭐 탠덤 셀 이런 말도 사용하고요.
2: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0: 네, 이중으로 태양 전지 만드는 그런 작업을 잘 태양 전지 소재를 이용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빛이라는 거는 모든 색깔이 다 섞여 있는 이거 빛 주파수 이런 거 할 때 기억나십니까? 빛의 색깔이라는 거는 주파수를 의미한다.
2: 네.
0: 색깔이란 말을 숫자로 표현한 게 주파수다. 이런 말 오다가 말씀 많이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태양빛은 여러 가지 주파수의 빛들이 다 섞여 있는 건데
2: 네.
0: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하면서 네. 태양 전지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어 보면 어떤 재료를 사용을 하면 네. 이거는 예를 들면 파란색 주파수를 받았을 때 전기를 제일 잘 만들고 어떤 물질을 사용하면 빨간색 주파수를 받았을 때 전기를 제일 잘 만들고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2: 물질마다 선택할 수 있다.
0: 물질마다 그죠? 예, 예, 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만약에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면, 네, 네. 그러면 지가 빛을 받아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나머지 빛은 뒤로 내보내 또 흘려 보내버리잖아요. 예, 투명하니까,
2: 예,
0: 그죠?
2: 예, 예.
0: 이런 재질이 있다면 그 투명 재질이 제일 주파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전기 만드는 데 쓰고. 얘가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그렇지. 제일 잘 받아가지고 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뒷면에다
2: 배치를
0: 해놓으면
2: 예.
0: 두 번 전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2: 예.
0: 이거 뭐 두 번 타는 뭐 비슷하게 두 번 전기 만드는 태양전지로 예. 할 수 있잖아요.
2: 예, 예, 예.
0: 그런 거 만들 때 이 CIGS 많이 사용합니다. 그때 만약에 이게 이게 최고로 효율이 높은 쪽으로 산업적으로 대량 제조해서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의 넓디넓은 햇볕 잘 드는 들판이 다 이 CIGS 인듐으로 뒤덮여 버리겠죠.
2: 예.
0: 굉장히 많은 양의 소용이 될 텐데
2: 그래.
0: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방식의 태양광을 중국 회사들이 워낙에 잘하고 있거든요.
2: 그래요.
0: 워낙에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세계에 많이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태양광 하시는 분들은 중국 업체가 하고 있지 않은 거, 새로운 거, 그 이상의 뭔가를 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쪽도 사실 중국 사람들도 연구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2: 그러겠죠.
0: 예.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데 예.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이 CIGS 이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CIGS 계통에 인듐 이용하는 이 태양광 전지 중에 꽤 품질이 괜찮을 만한 거 시제품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2: 예.
0: 인하대학교 인공위성에 갖다 붙여가지고
2: 예.
0: 오는 11월 달에
2: 인하대학교 인공위성이요?
0: 예. 인하대 대학교 내에서 개발한
2: 예.
0: 인공위성이요.
2: 예.
0: 이번 11월 달에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2: 예.
0: 그때 그 인공위성에 붙이는 고효율, 긴 수명, 장수명 태양 전지로 이 CIGS 사용하는 인듐 사용하는 전지 중에 더욱더 좀 성능이 뛰어난 걸로 평가되는 신제품을 우주에 보내가지고 테스트도 지금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거 잘 되면 좋겠죠.
2: 그러네요.
0: 예.
2: 오늘은 원소 오픈 타임인 측 49번 원소 인듐에 대해서 또 재미나게 알아봤습니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편집장 유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ラジオセバシー。세바씨는오늘을사는많은이들에게더좋은세상을위한지식과경험을전하기도하고요마음을보듬는방법더불어살아가는지혜같은세상의다양한이야기를명쾌하고따뜻한시선으로담아내고있습니다가수오디션프로탑6보다더소중한자산크로스오버밴드온도의보컬김하영씨의강연준비했습니다예술가는가난하고힘들다는편견과달리김하영씨는돈도많고인기도많은예술가가되고싶었습니다무대에서는걸포기하고싶을때자신을위로해준기억그리고꿈만같이찾아온기회를잡은일들까지김하영씨는청취자여러분과함께나누고싶다는데요우리의음악의변신에도전하는아티스트의이야기지금부터들어보시죠
1: 네안녕하세요크로스오버밴드온도에서보컬과리더를맡고있는김아영이라고합니다저는국악과대중음악을크로스오버하는말그대로넘나드는뮤지션입니다보컬플레이풍류대장강변가요제와같은오디션프로그램에나가서우리의국악을대중화하고알리는데힘쓰고있습니다여러분은혹시언제아나정말한국인이구나라는생각이드시나요아리랑들을때맞아요저같은경우에는엘리베이터에타서아닫힌버튼누르고싶다이런마음이들때그리고외국에나가서맛있는음식을한껏먹고나왔는데김치한조각에쌀밥이먹고싶을때그리고말씀주신것처럼우리의문화우리의전통아리랑같은음악을들을때마음깊숙한곳에서뜨거운감정이느껴질때아내가뼛속깊이한국인이구나라는생각을하게되는것같아요제가예고에다닐때한가지재미난현상을발견한게있어요애들이어떤수업만갔다왔다하면횡단보도에서건가리지않고막노래를부른거예요뭐예를들어아리아리스리스리아라리요아리아리고개로넘어간다뭐이런노래를불러요네박수주셔도됩니다이런노래를불러서뭐야라고다들궁금해하다가미녀시간을갔다오면그제서야아나도미녀배웠어하고어깨피고가슴피고자기도마트들어가든뭐횡단보도에있든노래를막부르는거예요근데그걸보면서아국악이라는것도중독성이있고대중성이있는음악이될수있겠다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혹시이중에범내려온다한번도안들어보신분계실까요없네요한번도안따라불러봤다하는분계실까요네없죠그만큼중독성이있는우리음악왜안들을까요사실우리평상시에국악을듣진않잖아요이런생각을점점점바꾸다가우연히저는보컬플레이라는대학생음악경연프로그램에나가게됩니다그프로그램에100팀이나왔거든요100팀중에국악타이틀을들고나온팀이과연몇팀이었을까요한팀이었어요저희온도한팀근데이런장르의다양성을가진팀들이있긴했는데그게레게아카펠라그리고요들거기에국악이함께였던겁니다그래서우리국악의위치가이런정도였구나라는걸또한번생각하는계기가됐고요첫무대에서저는이매진드래곤스의빌리버라는노래를불러요그래서어떻게불렀냐면그냥팝 first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런데 이걸 들으시고 국악적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국악적이라고 느껴졌을까? 물론 대금을 연주하는 친구한테는 야, 대금 산조에 이러이러한 가락을 넣어서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의 노래에서 국악적인 게 어떻게 느껴졌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기뻐하면서 다음 라운드에 올라갔죠. 근데 다음 라운드에서는 서양 성악을 하는 분과 함께 한 무대를 만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PD님께서 국악적인 걸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국악적인 게 뭔지 정말 모르겠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분 실망을 시킬 수 없으니까 앞에서 그냥 구음을 했어요. 입으로 하는 소리인데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밖에 안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우 이렇게 쉽지 않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는 전통이란 무엇인가, 국악적인 거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나 더 이고 지고 그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며 고민을 했지만 한 무대 한 무대 이어갔고 그 덕분에 이제 관객들과 함께하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공무도와 가라를 부르는데 저 또 노래 부를게요.

뭐 이렇게 공무도화가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아, 오늘 박수 많이 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노래를 부르는데 관객석의 표정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아, 나 이분들과 무대 위에서 우리의 음악으로 소통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인생에 있어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 중에 하나인데요. 아, 나는 이런 기분이라면 평생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저만의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전통을 전통 그대로의 모습대로 계승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변화시키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을 얻고 그 뒤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면 프로젝트성으로 만든 그룹이었기 때문에 너무 어설펐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멤버 교체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웠는데, 근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나이를 한 살 한 살 차곡차곡 먹고 있었고, 그리고 대학원에 다니긴 했지만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여기까지 해야 하는 걸까? 이제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어디서 이렇게 전화가 와요. 아, 네, 저 어디 어디 작가인데요. 뭐 이러이러한 음악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와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해서 뭔데요? 해봤더니 그게 풍류대장이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취지를 들어보니 국악의 대중화가 이 프로그램의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안 나가면 누가 나가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열심히 준비해서 오디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국악팀이 50팀이나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 팀에 비해서 50팀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하지만 우리 국악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 우리나라에 50팀도 안 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긴 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다짐한 건 저는 그만큼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50팀이라는 숫자를 보고, 아, 이렇게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도 당장의 결과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매일매일 밤새워서 무대를 준비해서 탑6라는 그런 감사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뭣도 모르고 봤던 저의 첫 오디션 보컬 플레이는 온도라는 팀의 색깔과 방향성을 찾아주었고요. 그리고 포기하려 했던 시기에 선물같이 찾아온 풍류대장이란 프로그램은 온도가 그리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운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지만 이 하나의 운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막히고 포기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운이 왔을 때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운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고민은 언제든 찾아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좌절을 하기도 하고요. 포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지치는 순간도 분명히 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께서 너 언제까지 그거 할래? 현실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아주 아픈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예술가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꿈을 꾸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꿈으로 사람들에게 꿈, 그리고 새로운 순간, 선물을 선사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악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뭐 이런 말. 근데 저는 인기도 돈도 많은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고요. 포기해도 괜찮지만 그 경험을 통해
얻는 게 있다면 포기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분명 후회가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어떠한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다가오는 운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운이 여러분의 삶을 또 다른 방향으로 데려갈 거니까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크로스오버 밴드 온도의 보컬 김아영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제5회 하워드 카운티 AAPI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정 책임자 켈빈 볼과 인권 형평성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와 함께 문화 공동체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식, 코리안 바베큐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무용단, 풍물패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시연, 오징어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죠. 오늘 오후 화제의 격전지인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자 첫 TV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밤 11시에는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도 진행되는데요. 어제 한판 승부가 진행했던 경기 평택을 후보자 토론을 비롯해 주요 격전지의 방송토론 주요 장면과 최근 전현직 대통령들의 부산시장 등판 등이 막판 선거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일부 승부사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네, 박정희 한판 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 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승부사들. 자, 오늘도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강성필입니다.
1: 자, 윤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자, 그리고 강승 변호사님과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자, 일단 어제 한판 승부에서 평택을 재보선 그 선거에 출마 5명 후보자들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6: 네, 저는 들었어요. 들으면서 또 집에
1: 라디오,
6: 가서 보고.
1: 예. 라디오 청취율로 함께 예, 하셨구나. 예. 아유 감사합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강서필 대변인 어제? 네.
3: 아, 저는 상당히 네, 재밌었어요.
1: 아, 그래요?
3: 네. 아, 역시 CBS구나. 네. 좋았습니다.
1: 아, 네. 재밌었다. 네. 강 변호사님.
5: 혹시 그 진행자의 역량이 얼마나 내 토론을 잘 이끌어내는가에 대해서.
1: 마이크 꺼주세요. 네.
3: 내가 졌어.
1: 아, 그럼 제가 뭐가 돼요? 네, 아유, 더 이상 안 여쭙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됐는데. 어제 이제 김영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이제 이 자리에서 두 분이 마주보면서 이제 붙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그 장면을 주요 발언 영상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7: 예, 하셔야 짧게 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운동학원과 관련해서 동생분이 운동학원을 상대로 거액의 채무를 지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죠. 7년 전에 운동학원 사회 환원하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빚이 많아서 못한다고 하고 계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8: 답을 하겠습니다. 웅동학원 지금 현재 이사회에 저희 가족 한 명도 없습니다.
7: 25년도에 빠지셨죠? 최근에 빠지셨죠?
8: 모두 빠졌고요.
7: 이사진에서 가족들이 다 빠진 게 몇 년도입니까?
8: 모두 빠졌고요.
7: 1년 전이죠?
8: 정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7: 2025년도에 빠진 거죠?
8: 그 관련해서 저희 그 동생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시점에.
1: 예. 아, 굉장히 치열한 토론 장면이었고 타 방송사에서 많이 이 큘립들을 인용했는데 우리 서 변호사님이 괜히 인상적으로 보고 계셔서.
9: 아, 저는 어제 보니까 여의동 황교안 후보는 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요.
1: 그렇죠.
9: 예, 근데 상대적으로 저 엄청나게 감정적이잖아요. 예. 막 선거 끝나고 나서도 이게 앙금이 남아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1: 예, 조국 김용남 후보 이 두 분.
9: 예. 예.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요.

0: 예.
1: 단일화 시한이
0: 예.
1: 저 좌파 진영 오늘까지입니다.
0: 좌파 진영
1: 우파 유이동 황교안은요 6월 2일까지입니다.
0: 6월 2일이요?
1: 이게 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0: 예.
1: 황교안 지지자들은 사전 투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0: 하지 가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 실제로 황교안 후보가.
1: 아니 부정선거 네. 주장하니까 사전 투표는 안 하죠.
2: 한 명은 있겠죠. 한 명.
1: 아니 그러니까 99% 거의 안 합니다. 제 주위에도. 그러니까 제 말은 거의 우리는 6월 2일까지 단일화돼도
0: 아.
1: 그대로 이게 표가 본투표에 오죠.
0: 아.
1: 근데 아마 이게 조국 김용남 후보는 네. 내일 모레 사전 투표 이제는 절반 이상 한다 보거든요.
0: 아 진보 진영 지지자들은
1: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오늘까지가 마감인데
0: 예.
1: 단일화 끝났죠.
0: 예.
1: 이제 우리 주말에 만나서
0: 예.
1: 월화 하면 이게 대역전 될 겁니다. 지금 벌써 만나고 있어요.
0: 아 이미요?
1: 그럼요.
0: 아 오늘 오후에
1: 여러 길로 아. 지금 여러 길로 이제 지도부까지 나섰습니다.
0: 아 예. 황교안 후보가 오늘 오후에 유희동은 배신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할 수 있다?
1: 그래도 이게 여러 경로로 지금 계속. 접촉이 되고 있어요.
0: 서 변호사님이 알고 있는.
1: 뭐 저는 황교안 대표 TV도 많이 나오고 제가 방송도 같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0: 예예. 예.
2: 안 통하는 데가 없네요.
1: 아. 지도 교수니까 연수원대.
0: 아 누가 교수예요?
1: 황교안.
0: 아 황교안이 나한테
3: 이분이 교수예요.
0: 너무한 거 아닙니까?
3: 아니 우리 사람으로 막 어떻게 보고 말이야.
0: 아니 서 변호사님이 또 일타 강사하셨으니까 네. 항상 이제 훌륭한. 아,
1: 사법 연수원의 교수예요.
0: 예, 아주 막역한 사이다.
2: 황교안 후보 57년생이에요.
0: 웃자고 한 얘기에 너무 또. 다들 예민하시네. 자, calm down. 예, 예민하시네. 네. 자, 아직 탈이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2: 네.
0: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3: 아니, 저는 사실, 이제, 단일화 해도 별 효과 없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0: 아.
3: 저는 유희동 후보가 그래도 유일하게 그 평택의 그 후방기. 출생을
0: 네.
3: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3: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삼선 의원 하셨고, 또 비교적 합리적인 분이라고 저는 평가해요.
0: 예, 예.
3: 그런데, 이분이 지지율이 계속 안 올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평소 본인의 철학과 어떤 이미지에 다르게
0: 예.
3: 황교안 후보에게 먼저 단일화를 하자는 식으로 손을 내미니까
0: 예.
3: 저는 이게 오히려 유희동 후보가 얻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토론회 보니까 황교안 후보도 전혀 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0: 단일화를?
3: 네.
0: 어.
3: 그래서 오히려 황교안 후보는 챙길 거 다 챙기고
0: 예.
3: 유희동 후보만 마치 단일화 해줄 것처럼 이렇게 해서 본인도 손을 내밀었는데 손해본 느낌?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0: 그렇군요.
2: 근데 뭐 토론해야 그럴 수 있는 건데
0: 예?
2: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0: 예?
2: 저도 아침에 그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후보 측하고 단일화 시한은 늦출
0: 예.
2: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0: 예, 예, 네,
2: 사전투표
0: 예.
2: 차별이 적으니까
0: 예?
2: 이제 그렇게 본다면 아마 주말 사이에 뭐라도 하셔야만 하고 그런 절박함 때문에 유희동 후보가 오늘 뭐 단일화하자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끝까지 봐야 된다.
0: 아.
2: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0: 예, 예.
2: 어제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김용남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0: 맞아요.
2: 그 과정에서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는 소위 민주진보진영 쪽 계신 분들이
0: 예, 예.
2: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 지지세를 조국 후보로 좀 돌리는 느낌이 들어요. 김용남 후보가 그 의혹 때문에 많이 지지세가 빠진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0: 대부업체 관련.
2: 예, 그렇게 대부분요. 되면 이제 두 개가 남은 거죠. 조국 후보가 얼만큼 반사익을 얻느냐, 그다음에 유희동 황교안 그 단일화가 되냐 마느냐 딱 두 개로 이제 좁혀진 거죠.
0: 예, 이제 오늘 그 MBC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가 지난 26일에서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조사한 거네요. 어제와 그저께. 평택일거주 성인 500명에게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인데 이 조사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29% 그리고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26%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20% 자유혁신 황교안 후보가 10% 진보당 김지현 후보 2%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 조국 후보가 이제 김용남 후보보다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4: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조국 후보의 한계도 많이 드러난 토론이었다고
0: 어제?
4: 봐요.
0: 예.
4: 네, 어제 토론이 그러니까 민주진영에서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 혹시라도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더라도 조국 후보 쪽으로 안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럴 바에 진보당을 찍거나 다른 또 대안도 있기 때문에.
0: 예.
4: 혹은 조국 후보가 원내에 진입하는 걸 아예 막아야겠다.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0: 예.
4: 이런 정도로 악감정이 많이 생긴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장면 싱크 봤던 것도 웅동화음부터 그렇고
0: 예.
4: 보면은 가족 동생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건데 나는 그 시점에서 알 수가 없다. 몰랐다. 그리고 가령 유희동 후보가 질문했던 조국식 개명 중에 하나였던 국회의원 신규 주식 취득 금지하자. 하지 말자. 근데 배우자는 주식을 취득한 바가 있다. 최근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내가 뭐 취득 안 한다고 그랬지 배우자가 취득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뭐 이런 취지 얘기들. 그러니까 뭐든지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이제 선을 그으려는 무책임성이 그것이 굉장히 진보 진영 하에서는 이게 민정수석 출신이고 이 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배우자도 하게 하는 그 취지가 있는데 나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 인식이 저는 공직에 저분이 공직에 가면은 예. 상당히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인식이 저는 더 강해졌다고 봐요. 그래서 민주진영 내부에서는 물론 지금 너무 격화된 네거티브 공방 때문에 많이 지치셨지만 예. 누군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더 강해졌다. 양측 다. 김용남이 절대 되면 안 돼. 조국은 절대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진짜 유희동 후보가 어부지리 얻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3: 근데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주식 투자와 관련해가지고는 너무 충격받은 논리였어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나?
0: 예, 예.
3: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와이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인 거잖아요.
0: 예, 예.
3: 뭐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김용남 후보도 대부업체 내 동생이 차렸지 내가 차렸니?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한 문제여가지고 경남도에서는 교육감 선거 이슈예요, 이게.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도 환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사실 좀 논리가 앞뒤로 안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조국 후보의 자녀 입시 비리와 이 조국 혁신당의 성비 처리에 대한 이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0: 예.
3: 또 김용남 후보의 대법차와 관련된 이 이슈에 대해서도 판단하실 겁니다. 근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평택 의뢰 유권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젊은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0: 예.
3: 어떤 자녀 입시 비리나 성비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그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나와야 말씀하신 게 좀 실현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0: 예.
2: 그래서 각 이 다섯 분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나오냐,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나오실 수 있도록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0: 예.
2: 지금처럼 민주 진보 내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유희동 후보가 어부가 될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전제 조건 하나는 단일화가 돼야 한다.
0: 근데 아까 지금 제가 소개한 MBC 조사 예. 그거는 유희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를 합하면 30이에요.
2: 그러니까요.
0: 근데 조국 후보가 29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희동 후보,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하면 그 산수적으로 보면 그렇죠. 유의미한 단일화가 될 수도 있겠다.
1: 저는 이제 단일화 될 걸로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요.
0: 신앙같이.
1: 보십시오. 지금 이번 선거 끝나면요.
0: 예.
1: 보수 정치권 전체가 재편이 될 거예요. 뭐 한동훈의 선거 결과도 봐야 되지만 또 장동혁의 진퇴 문제도 있고
0: 예.
1: 어떻게 재편이 될 수가 있다고 이준석 까지 포함해서 자 이런 경우에 황교안 대표가 출마해가 4등 했을 때하고
0: 아하.
1: 이번에 대의를 위해서 사퇴하고
0: 아하.
1: 조국 김용남 막는다
0: 예.
1: 이럴 때 나중에 재편할 때 몸값이 틀려요.
0: 아하.
1: 따라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까 하신 분이
0: 예.
1: 굳이 여기 출마해서 보궐에 4등을 받을 것만 무슨 실익이 있겠어요.
0: 아하.
1: 아마 이게 대성적인 명분도 있고 조국 후보는 막아야 된다.
0: 어허.
1: 또 이 김용남도 마찬가지고
0: 어허.
1: 그럼 사퇴하면 나중에 보수 재편될 때 다시 한번 또 역할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게 결단이 나올 걸 봐요.
0: 선배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보수의 큰 어른 같은 이야 강선 우리 선배 선생님 감동한 것 같은데
4: 아니 근데 바로 이 지점인데요.
0: 예.
4: 황교안 후보가 출마를 했다가 단일화 협상에 응한다면은 본인도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0: 예.
4: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4: 근데 그 요구사항에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재편에 있어서 본인도 어떤 뭔가를 가져가는 거라면은
0: 예, 예.
4: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세력으로 회귀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뭐 아무리 뭐 한쪽으로 쏠려 있다 한들 그 언론도 그렇고 보수 지형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0: 아하.
4: 이거를 유희동 후보도 지금 이미지가 개혁 보수 이미지가 강한데
0: 예.
4: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황교안 후보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0: 예.
4: 이게 판이 깨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도저히 유희동 후보로서는 이걸 다 받아줄 수가 없는
0: 예.
4: 또 국민의힘으로서도 이걸 다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변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0: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유희동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에 대해서 늘 바른말을 해온 사람이다.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2: 네. 아유, 환영합니다.
0: 예, 환영합니다.
2: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0: 환영합니다.
3: 큰 힘이 되겠네요.
0: 아, 그래요?
2: 삐뚤어지면 안 돼요.
0: 아, 별로예요?
2: 아, 뭐, 저희 입장에서 환영을 하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혹시 지지해갖고 한겨 후보가, 아, 나 이거 지지하면 안 돼. 같은 편이 되면 안 되겠냐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서 변호사님. 이거.
1: 저는 유희동 후보가 황교안 대표한테 줄 게 없고요. 예. 장동혁도 줄 게 없어요. 줄 게 본인들이 없어요? 지도권을 계속 선거 이후에도 당권을 가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아. 저는 황교안 대표는 국민을 보고. 예. 이번에 아무 바라는 거 없이. 예. 대성적으로 그냥 사퇴하면. 아. 국민들이 평가해 준다 이 말이죠.
0: 아, 사퇴.
1: 그렇죠. 네. 단일한 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하. 뭐 여론조사 해봤자 이게 다 놓아 있잖아 이미 결과는. 예. 대성적으로 아무 바라는 거 없이. 아. 뭐 뭘 바라겠어요? 뭐 다음에 공천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예. 저는 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는 그래도 이 평가를 더 받는다 이거죠.
0: 아 그렇군요.
3: 전한계 씨가 가만히 있을까요? 전한계 씨가 제가 보니까 지금 황교안 후보 선거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돕고 있던데. 예. 전한계 씨 정도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후보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은데. 저는 전한계 씨가 그냥 사퇴하고 지지하고 이런 거 저는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1: 정확하게 전한계는 중립입니다. 유희동 찍을 사람 찍고 황교안 찍을 사람 찍고 누굴 찍을 말 못한다. 아. 부정선거는 똑같지만 그런 지지는 안 하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택을 이렇게 여기까지 해보고요.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부산을 갔습니다. 공교롭게. 일단 박 전 대통령은 기장시장을 방문을 해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민식 북구갑 보궐선거 후보, 정명시 기장군수 후보의 선거 유세,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 유세를 지원했는데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을지 강수영 변호사님은?
4: 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한 것 자체가 네. 뭔가 좀 많이 다급하구나. 그 일을 활용하고자 하는 후보들이 많이 네. 다급하고 쫓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하지 말라 했더니 박어게인 하느냐 이런 비아냥도 듣고 있잖아요. 탄핵당한 대통령을 동원한 것이 어떤 소구력이 있는가.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간판으로서 이제 싹 보이고 있는데 네. 여기는 원래 야당 대표가 간판이 돼가지고 소구를 해줘야 되는데 야당 예. 대표가 너무나 허술하니 예. 어떻게든 해보자. 결국 또 MB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지역보다도 대구에서조차 이게 첫 시도가 대구였단 말이죠.
0: 맞아요.
4: 대구가 여론조사와는 달리 예. 네, 지금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추경호 캠프 내부에서는 아 이거 지금 매우 촉박하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예. 만만하지가 않다. 뭐든지 동원해야 한다. 그런 조급함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예. 윤석 대표님.
2: 그래도 어쨌든 보수 후보들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이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확장을 얘기할 때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도 지역에 따라서 투표 의사가 좀 적거나 예. 또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다른 판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기존 지지자들이 마음을 좀 다시 바꿔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를 지원할 가능성, 그러니까 투표장에 나와서 국민의 후보 2번을 찍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뭐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등장한 것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얘기를 하자면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겠죠.
0: 예.
2: 저는 이것은 박 전 대통령 개인적인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
0: 개인적인?
2: 입장에서는 예. 대통령 되기까지는 너무나 정치 행보가 좋았는데 네. 마무리가 너무 안 좋아서 결국 탄핵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을 어떻게 좀 평가를 다시 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간이 좀 지났고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적어도 보수 진영에서 불었던 박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 복권의 의미를 담은 그런 행보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예, 거기까지 생각해봤습니다.
0: 이제 기장 구포시장이 아니고 기장시장을 한 건데 부산 기장시장 박민식 후보가 또 굳이 그 자리에 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박민식 후보가 부산 북갑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 비슷해요.
0: 약간 비슷했어요. 네. 자, 서 변호사님 어떤 영향이 있을지.
1: 뭐 저는 상당히 그 커냐 천군만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0: 예.
1: 대구 경북에서 이제 더 절대적 영향이 있고.
0: 예.
1: 그리고 이제 그 충청이나 또 부산에도 저는 일정 부분에 영향이 있다. 우리가 구름 인파를 보면
0: 예.
1: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 박형준 시장에 대해서. 좀 이게 너무 중도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강성 보수층에서는 이제 좀 나 투표해야 되나? 이런 이제 여론도 있었는데, 예. 박 대통령이 이렇게 와서 하지만 투표율에도 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0: 예.
1: 또 전통적인 지지층이 보건대가 투표를 가야 되겠다.
0: 아.
1: 그 박형도 찍어야 되겠다. 이런 게 있고, 뭐 저는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는 아버님이 베트남에서 전사하신 어떻게 보면 게 보훈 가족입니다.
0: 예.
1: 그 이야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박민식 지지선을 하신 거예요.
0: 예.
1: 저는 이 부분도 이게 그 부산 북갑에서 전통적인 우리 그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0: 예.
1: 그러면 이게 아직 박근혜 대도 향수가 있거든요. 저는 상당히 그 박민식 후보한테도 엄청난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0: 이런 거는 이명박 전 아까 MB 얘기하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단 부산에 가요. 30일 날 부산 자가치시장. 네. 사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MB계잖아요. 사실 가장 최측근 중 한 분이기도 했는데 아마 직접 SOS, SNS가 아니고 SOS를 네. 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어떻게 보세요?
3: 아, 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사실 두 분 다 박어갱인데 정말 보기 안 좋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0: 예.
3: 저희가 굳이 비판할 필요 없지만
0: 예.
3: 그냥 계속해서 사제에 계시고 정치적인 행보 안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원로로서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0: 예예.
3: 이분들이 굳이 나와가지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시면 우리가 과거에 뭐 중범죄자였던
0: 예.
3: 감옥에 다녀오셨던 그래서 국민을 실망시켰던 그런 법적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또 꺼내가지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 예.
3: 그 때문에 저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 예.
3: 저는 사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더 나쁘다고 봐요.
0: 아.
3: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진숙 그 후보자 지금 대구 달성에 출마했잖아요.
0: 맞아요.
3: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대구 달성이 자기 지역구예요. 지금 자기 지역구에 불이 났어요. 저희 민주당의 박형룡 후보가 이진숙 후보를 지금 오차 범위 내로 지금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0: 형룡 입은다.
3: 네, 형룡 입은다.
0: 아, 이렇게 불렀고.
3: 네, 상당히 경쾌하군요.
0: 근데... 이진숙. 이 두 개가 근데... 같이 하고 있어요.
3: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 대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고 박형룡 후보가 선전한다는 것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에게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0: 예, 예.
3: 정작 자기 본진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부산 가고 뭐 경남 가고 이럴 때입니까?
0: 강원도 가시고.
3: 강원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유영아 의원
0: 네.
3: 이런 분들이 본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다.
0: 그 미래 뭐예요?
3: 뭐 제가 봤을 땐 전당대회 같은데 출마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0: 최고위원이
3: 됐든 뭐 당연히 잘 모르겠지만 참 보세요. 신동욱 최고위원도 갑자기 언제부터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게 뭐 이렇게 아꼈다고
0: 예.
3: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돌아볼 수 있는 뭐 계기가 될 것 같아.
0: 신동욱 의원.
3: 네. 이것도 제가 봐서 이분도 보십시오. 전당대회 출마할 겁니다.
0: 아.
3: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거의 원로들이 아름답게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0: 예.
3: 본인들 미래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다.
0: 네. 예. 윤석 대변인이 흐뭇한 눈빛으로 보고 계십니다.
2: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당은 전당대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0: 아~
2: 아침부터 저하고 방송 많이 하시니까
0: 아~
2: 저한테 들은 얘기와 본인의 추측을 섞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0: 예.
2: 볼 때는.
0: 아하.
2: 아주 틀린 말 같지는 않은데
0: 예.
2: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달성에는 안 가시고 한 것에 대한 해석은 뭐 차차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0: 예,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유영아 의원. 유영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챙기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막 박 전 대통령 행보에서 막 비판을 막 하니까 아, 서울에 있는 평론가들 관심 꺼라. 우리는 우리의 스케줄을 할 테니까 그냥 관심 끝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 그러니까.
0: 네. 우리가 뭘 하든 뭘 관심이냐.
3: 아니, 근데 보세요.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0: 예.
3: 선거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을 줄 수 없지만
0: 예.
3: 분명히 일부 지역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그러면 그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려고 할 때 누구한테 연락합니까? 유영아 의원한테 연락하죠.
0: 아.
3: 그러면 유영아 의원이 아유 대통령님 여기는 안 가도 됩니다. 하면 안 가시고
0: 아하.
3: 여기는 가셔야 됩니다. 하면 가신단 말이에요.
0: 예.
3: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본인이 득을 쌓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3: 그러니까 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자연스러운 거죠, 이거.
0: 근데 몸도 좀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허리도 좀 이렇게 네,
2: 좀, 네.
0: 좀 약간 굽어 있으신 네. 것 같고 손 악수할 때도 되게 좀 불편해 보이시고.
5: 바로 그 지점인 게요.
0: 네.
5: 그 대구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특히 7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0: 네.
5: 그 국민의힘에 많이 실망하시고 현 상황이 너무나 지쳐서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분들이
0: 네.
5: 그 모습. 직접 보지는 못했더라도 영상에서 나오는
0: 그렇죠.
5: 노쇠한
0: 예.
5: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자기와 동일시하는 정서가 있어요.
0: 아, 일체화.
5: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삶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나의 이제 지난 세월의 공로,
0: 아.
5: 나의 그 산업화 과정에서의 어떤 공로, 이것들을 무시당하는 기분, 그걸 느끼는 분들이 아직 계시거든요.
0: 예.
5: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봤더니 노쇠하신 거예요, 굉장히. 그때. 아이고 내가 봤더니 막 꾸구리 가지고 이래 악수한 내 면포에 눈물이 나더라. 내 투표 안 할라 했는데 막 해야겠더라. 이거예요. 이거. 요겁니다.
2: 비슷하게 해봐요.
1: 저는 표준말 밖에 못하죠.
0: 거의 제거 아니세요?
1: 사투리 뭔
0: 소요? 어, 왜요? 사투리 뭔 소요? 사투리 뭔 소요?
3: 표준말 보여주세요.
1: 서울 언지가 지금 몇십 년 됐지 않나? 대학 다닌다부터.
0: 예, 서울대 법대 진학 이후에.
2: 보증해 주셨는데.
0: 자, 이런 건데,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는데, 부산 자가치 시장을 방문을 하면서, 시민들을 만났는데, 대통령의 일정입니다. 원래 이제 가는 일정이긴 했을 텐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긴 해요.
2: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야당 입장에서는.
0: 야당은
2: 왜 하필이면 부산에 예. 가서 그 격전지에 가서 1박 2일이나 예. 계시고 뭐 해양수도 얘기하시고 물론 바다의 날이 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굳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만한 행보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0: 예.
2: 근데 뭐 이건 이제 야당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이거 좀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0: 아.
2: 이거 여야 바뀌면 항상 이런 얘기 나오고.
0: 그러니까 뭐 선거 일을 앞두고 한 20일 전에 대통령이 전국 일정을 가급적 안 한다? 뭐 요 정도?
2: 안 한다기보다 뭔가 좀 다 합의할 수 있는 뭔가 이 뭐 비무장지대 같은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0: 네.
2: 불과 몇 년 전에 윤 대통령 관련해서도 총선 때
0: 2년 전에 뭐 엄청 했죠.
2: 네, 그 네. 저하고 그 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네. 그 방송 패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 서 변호사님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아요.
1: 근데 이거 저는
0: 표준 말로 해주세요.
1: 네,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 유세는 예. 무죄.
0: 무죄.
1: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 유세는 유죄.
0: 유죄.
1: 이렇게 봅니다.
2: 어, 아, 현직 대통령이니까.
0: 예, 현직이니까.
1: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죠. 그런데
0: 어.
1: 현직 대통령 정치 중립이나
0: 예.
1: 또기 그 정치 관여하면 탄핵 사유나 처벌됩니다. 그런데
2: 예. 예,
1: 예. 시장 재래시장은요.
2: 예.
1: 선거 운동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재래시장이에요. 그런데 13일부터 제가 봤더니 막 울산부터 해가지고 재래시장을 뭐 안 간 데가 없어요.
0: 아 이제 이
1: 그러면 용산 진영부터가 예. 대구 경북 울산 뭐 예. 경남
0: 예.
1: 그다음에 성남에 가가지고 새마을하면서 또기 시장까지
0: 예. 예.
1: 이번에 자갈시장까지 우리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창조센터 갖고
0: 예.
1: 윤 대통령 근데 토론회 했잖아요.
0: 어.
1: 시장 가서 김혜균 이사까지 내려가 자갈시장 돌면
0: 예.
1: 이거야말로 이거 선거 개입이지 다 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0: 어.
1: 진짜 우리가 보통 선거운도 할 때 서문시장부터 가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이렇게 부인하고 같이 막 도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노골적인 성격입니다. 이 정도면 탄핵사유입니다.
0: 아, 뭐 또 다같이 시작하는데 탄핵사유까지.
1: 아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이기기 바란 데가 탄핵 의결 됐지 않습니까?
2: 아, 탄핵이 안 됐잖아요.
0: 안 됐잖아요.
1: 의결 됐잖아요. 탄핵사유서 써놔야죠 일단.
0: 아 써놔야죠.
1: 지금 말씀이 안 돼요. 써놔야죠.
0: 벌써 지금 소추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3: 우리 선호사님 또 소추 하나 뽑으셨네. 그냥 또 뭐 대통령 탄핵 뭐 이렇게 하시는데
2: 표준말로.
3: 예. 네, 표준말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참 저도 우리 윤희석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0: 예, 예.
3: 좀 뭔가 서로 좀 합의를 봤으면 좋겠어요.
0: 아.
3: 그러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아니 때되면 했던 거고 또 때되면 야당도 항상 지적했던 건데
0: 예.
3: 아니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가지고 탄핵안 발의할 거 아니면 우리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0: 아.
3: 좀 쿨하고 세련되게 그냥 좀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2: 아. 이번 정부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3: 제가 다음 총선 때 만들어다니는 걸로 보면.
0: 예, 아유, 지금, 아유, 서방사님.
1: 탄핵이란 말은 예. 빼겠습니다.
5: 아, 진짜.
0: 아, 왜 또,
2: 왜 이렇게 되잖아.
1: 아, 탄핵이란 말은
0: 빼겠습니다.
1: 아, 예. 재래시장 방문을 좀 자제하기 좋다.
0: 아,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두 분이 성대문서 하니까 거의 만 명 육박하다가. 네. 잠깐 광고 듣고 할 텐데,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또 부산 북갑 TV 토론의 주요 장면을 지켜볼 테니까, 네.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계속 누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목요일 핵심 코너 승부사들 네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후에 부산 MBC에서 열린 부산 북갑 TV 토론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아마 네 분도 보셨을 것 같은데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크게 또 맞붙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6: 우리 하정우 후보님 어제 나무위키에 출생지가 좀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원래는 부산시 북구 괴법동 이렇게 적어놨다가 어제는 부산 무슨 구가 없어요. 그냥 북부 출장소 괴법동 출생 이렇게 바뀌었는데
7: 네, 제 주민등록 주민등록증을 떼던 시절에 북구 괴법동이라고 했었고 저는 북구 괴법동으로 주소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무위키 같은 경우는
8: 30초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십시오.
7: 30초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십시오. 네. 자, 나무위키 같은 경우는 공식 자료도 아닌데 그런 자료를 참조하시면 어떡합니까? 당원 게시판 문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의도용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명의도용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왜 고발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고발해 있는데? 고발되어 있는데?
7: 그러니까 무고죄로 고발하신 겁니까?
2: 아니요. 그거를 명예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돼 있죠.
8: 자, 주도권 토론 시간 5분이 끝나면서 잠시만요.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잠시만 좀
2: 제가 질문 드리죠. 김어준 쇼에 계속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거 왜 나가시는 거예요?
7: 김어준 방송에서 예. 제 지지자분들이 예. 지역에서 김어준 방송에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짧게 통화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0: 예, 자 오늘 부산 북갑 토론의 주요 장면 편집한 클립 함께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윤석 대변인 흐뭇한 눈으로 보셨어요.
2: 아니 뭐 흐뭇보다 제가 전체를 다 본 건 아니어서
0: 예, 아,
2: 예, 일부만 예. 조금 조금씩 봤었는데 예. 어쨌든 하정 후보가 많은 준비를 하고 나오려고 각오는 상당히 다지고 나온 느낌은 들어요.
0: 예.
2: 근데 이제 강하게 단호하게 나선다는 것과 화를 내는 것과 구별이 안 가는 상황인 걸로 좀 보입니다. 지금 보면 화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가 전달이 잘 안 되고 질문에 대해서 즉답하는 데서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소위 말하는 버퍼링이 있다는 거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바로바로 나오면서 뭔가 유연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저 본인이 예상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그런 예. 모습은 안 보여서 어떤 면에서 하정 후보가 본인의 어떤 뭐 독자적인 후보로서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시켜주는 데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예, 이 정도로 예. 보겠습니다.
0: 자, 우리 민주당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3: 일단 기본적으로 이 토론의 구도 자체가 예. 한동훈 후보에게는 상당히 불리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갈등이 있는 거는 뭐 대한민국이 다 아는 일이고 또 최근에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한동훈 후보 팬클럽들에게 선거 방해를 많이 당했다고 생각해서 사실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주도권 토론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중앙방송사에서 예. 하는 걸 보면은 보통 한 7, 8분 정도는 주거든요.
0: 예, 어제 저희 합판 정도 7, 8분.
3: 근데 이제 이게 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지만
0: 예.
3: 이 기본적으로 주도권 자체가 짧아가지고
0: 5분이었어요, 5분.
3: 네.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서로 간에 어떤 물어보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하정우 후보가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도 공격을 해버리면
0: 예.
3: 마치 이제 한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마치 본인이 뭐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구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은 있었다. 그런데 본인도 어쨌든 간에 최대한 평정심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 생각보다 하정우 후보가 치고 나가버리니까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아니 뭐 공소시효 뭐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가요? 해버리니까 아니 무슨 yes, no로 물어보세요. 검사 취조실입니까? 해버리니까 첫방부터 그런 얘기 해버리니까 조금 당한 것 같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뭔 말 하면 그대로 아무 말도 못 하시겠네요 해버리니까 저도 좀 놀랐는데 갑자기 사진을 꺼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아니, 본인도 이랬으면서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준비했구나.
0: 그거 준비한 것 같네요.
2: 다른 얘기를 하시네. 제가 그러니까, 일부만 봤어도 그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일하셨죠 할 때는 제대로 답변 못 했잖아요.
3: 그러니까.
2: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3: 그래서 2017년도에
0: 그러니까.
3: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하고
0: 그렇죠.
3: 안철수 후보하고 토론회 하기 전에
0: 예?
3: 안철수 측에서 네. 엄청 자신감이 있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말을 잘 못해. 근데 생각보다 이제 내용은 잘 기억 안 나지만 예. 애티튜드가 생각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온화한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0: 예.
3: 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었다. 근데 국민 뭐 득과 실이 있었는데
0: 예.
3: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0: 그래서 뭐 하정 후보도
3: 근데 선방했다.
0: 선방했다. 네. 잘했다.
3: 사실 걱정 마세요.
0: 걱정.
7: 아니요. 한동훈 후보는
0: 속마음을 얘기해 버렸어.
7: 한동훈 후보는
0: 속마음이 나오네.
3: 아, 솔직히 얘기해야죠. 한동훈 후보는 이제
0: 방송 좋네. 네.
3: 전당대회도 준비하시고
0: 네. 네. 대선 토론도 대선 후보 했잖아요. 네. 투명해요. 네. 네. 그렇죠. 자, 우리 서 변호사님.
1: 예. 하정우 후보 이렇게 준비가 안 됐나. 조금 전에 본 거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자막 있죠.
0: 예, 자막.
1: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 저도 박민식 후보한테 이걸 집중 공개해라. 한동 이렇게 이제 코치를 했지만.
0: 코치를 했어요.
1: 예. 아. 근데 이 당원 게시판 이 사건은요. 엄청나게 논란이 돼가지고 기사만 검색해도 과정이 잘 놉니다. 한동훈 후보 그때 그 소명 안 하면서 그냥 고발한 거 허위사실 공표로.
0: 아니, 소명 다 했죠.
1: 이게 기사가 아니, 직접 출석 안 하고 재심 안 하고. 네. 근데 고발한 게 기사가 다 나오거든요. 아. 근데 질문 좀 보세요. 아니, 왜 고발 안 할지 궁금합니다. 이 기사 다 있잖아요. 아. 그러게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고. 근데 무고죄로 고발하신 겁니까? 이것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제 말은 그때 저희 과정은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상세하게 법적인 걸 예. 알고 있는데. 예. 근데 하정우 후보가 이걸 질문하려면 최소한 이게 어떻게 된지를 알고 질문해야지. 이게 뭐냐고.
0: 둘 다 질문을 너무 못해서 아쉬웠다고 그러거나 그죠? 제대로 공격을 못해서.
1: 아, 고발한 거 뉴스 다 나 있는데 그것도 누가 참목 안 챙겨줍니까? 그런데 고발하신 겁니까? 또 그럼 제명도 틀리잖아요. 예. 무고라는 건 상대가 먼저 고발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동훈 후보가 먼저 고발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것도 틀리잖아요. 예. 이렇게 준비 없이 오니까 계속 사고만 하는 거예요.
0: 강성 변호사님이 네. 잘못하신 것 같네. 법조인으로서 왜 안 도와주셨어요? 하정 후보를.
5: 네, 그거는
0: 먼저 도와주시지.
5: 그 고발을 이제 이게 질문할 때 저도 그걸 아쉬운 부분인데 예. 무슨 죄로 누구를 고발했느냐라는 거를 갖다 좀 특정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고발이라는 게 뭐 온갖 사람한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5: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어떻게 고발했는지가 특정이 안 된 채로 질문을 하니까 저렇게 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저게 이제 29주 속이 저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원 게시판 문제는 뭔가 국민의힘의 그 업무 방해다. 이거 업무 방해가 되니까 누군가 업무 방해로 한동훈 후보를 갖다가 누군가 고소를 하면 그걸 갖다가 무고죄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식 구조를 저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가 됐든 질문할 때 좀 더 구체화하면 좋았을 텐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주도권 토론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0: 5분.
5: 질문을 함축으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예. 이런 시도가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뭐 근데 질문을 함축적으로 했다고 해서 뭐 무능하다 이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네, 그건 조금 과한 해석인 것 같고 어쨌든 이 토론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예. 내용의 컨텐츠보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태도, 대응, 그다음에 유려하게 말하는지, 당황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놀래키는지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뭐 1분짜리 쇼츠를 따도 사람들이 잘 안 보는데 20초에서 30초 안에 승부가 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 예, 예.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 지지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면들은 꽤 많이 만들어냈다 그래도.
0: 서로 각자.
5: 네, 각자.
0: 각자 원하는 것. 네.
1: 지금 보세요. 저 인터넷에 그냥 한동훈 단계만 치도요.
0: 예.
1: 유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이렇게 고발했다고 기사가 쫙 뜨잖아요.
2: 예, 예. 하정 후보 공격하시는 건 전 좋은데.
0: 문제가.
5: 야, 일단
0: 설피. 그런 얘기를 하면 약간 자세히 들어야 돼. 이게 하정 후보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정체가 뭐예요?
3: 하정 후보 박민식 공격하고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박민식 후보 얘기했나?
0: 그런 느낌이야.
2: 너무 많아.
1: 장호 30년대는 게 아니고 하정 후보는 너무 준비 없다는 거고 당 게시판을 저도 박민식 후보도 세게 공개해야 된다는 거 있죠.
5: 근데 박민식 후보는 잘 공격한 것 같아요. 어때요?
1: 그 못 봤어요.
0: 어쩐지 나왜 그 얘기를 본인이 얻으셨네. 야, 안 맞네.
3: 비싼 거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그걸 꺼낸 다음에 박민식 후보는 4분 내내 그 얘기를 했어요.
0: 아 그래요?
3: 4분 내내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가 네. 계속 질문만 하고 답변할 시간을 안 주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꺼졌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왜 박민식 후보 거짓말 하세요라고 막 하니까 네. 그래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0: 진행자가
3: 제지하면서 죄송합니다까지 얘기를 한 거거든요.
1: 나중에 유튜브 한번 볼게요.
3: 오셨어야지.
5: 코치는 하셨는데 안 보시면
1: 공개하고 코치해줘.
0: 그러니까 이게 마치 수능 다 가르쳐주고 네. 그 이제 수능 어떻게 봤는지 점수 체크는 안 하는 그 강사 선생님 그런
2: 다 끝났다 이거죠.
3: 다 끝났다. 시험 끝났다.
0: 책임하다.
3: 아, 직장 생활에서 일은 시키는 것보다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0: 좋은 멘토는 아니야. 네. 자, 부산북과 여론조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CBS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7일 부산 북구갑 선거구 거주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한동훈 후보 지지율 40.7%, 하정 후보 35.8%, 박민식 후보 17.9%입니다. 두 후보 간 격차 5차 범위 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금지 기간이 됐기 때문에 자 일단은 오차 범위 내지만 한동훈 후보가 40.7, 한동훈 후보가 35.8, 한동훈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거 굉장히 아픈 네. 결과 아닙니까?
3: 아 아프죠.
0: 아 예.
3: 아프 죽겠어요. 아.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네. 뭐 이 정도 되면 네. 그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 네. 인정합니다. 아. 한동훈 후보가 예. 캠페인도 잘했고 또 워낙 또 인지도가 있는 후보라 팬클럽들 와서 많이 도와주시고 예. 그랬기 때문에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세 있는 건 맞고 네. 하지만 저희 민주당 하정훈 후보도 미디어 노출보다는 우리가 가가호호 우리 당원들 결집시키는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0: 밑바닥.
3: 저희의 어떤 바닥 그 민심은 결집시켰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예.
3: 저는 뭐 좋은 승부가 일어날 것이고 끝까지 기대하고 뭐 결과를 받아들여야죠.
0: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3: 것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0: 서 변호사님.
1: 근데 저는요. 예를 들어 여론조사가 한 20분 넘을 거예요.
0: 예, 그렇죠.
1: 토론 한번 하고 예. 이게 후보자 판단할 때 토론 한번 하고 예. 여론조사를 수십 번 한 게 이게 맞습니까?
0: 그럼 오늘 토론을 하고 반영된 여론조사가 좀 의미 있을 것 같아요.
1: 그거 저는 토론을 한 네다섯 번 정도는 해야 판단하는데 여론조사만 수십 번 놓으니까 이게 판단을 오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0: 피로하셨구나.
1: 저는 우리나라 선거 문화가 좀 문제가 있다. 여론조사는 수십 번 하고 예. 토론을 한 번 하고 오늘 오시면서 한 번 하고 투표해라.
0: 예.
1: 이래고 후보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요거는 이제 하나 지적해 두고
0: 예.
1: 다만 이제 그 저는 이렇게 봐 한동훈하고요.
0: 예.
1: 조국 대표는 예. 여론이 풀로 잡혀 있다 봐요. 인지도도 워낙 높고
0: 예.
1: 또 이게 호감 비호감도 있고 따라서 이제 그 조국 대표도 지지율이 풀로 잡혀 있고 여론에
0: 예.
1: 한동훈 대표도 이게 풀이 잡혀 있다.
0: 예.
1: 다만 정당의 후보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당이 그 응답을 잘해요.
0: 예.
1: 결국 이 국민의힘이 예. 플러스 10%가 있다.
0: 박민식이 플러스 10%다.
1: 그렇죠. 저는 확실히 봅니다. 왜 부산에 보수고 옛날 총선이나 대선 때도 보니까 그게 경험에 의해서 검증된 진리입니다.
0: 예, 예.
1: 따라서 저는 박민식 후보가 생각보다는 잘 놀 거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치열한 3파전 아니냐
0: 예.
1: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지난주에도 제가 지적했잖아요.
0: 플러스 10%로는
2: 서정훈
0: 변호사님이
2: 계속... 박민식 후보 모르는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안 맞는 논리라고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강승 변호사님
1: 말했잖아요. 평택에 돼가지고 김용남하고 유희동 표가 있어요.
0: 예.
1: 당의 표가 있거든. 지지를 안 잡히도. 후보에 대한 지지는 뭐 적가 안 해도.
0: 예.
1: 부산에도 아마 하정우하고 박민식 표는 조금 더 있을 거예요. 근데 하정우는 뭐 다 잡혔다 보고.
0: 무슨 논리냐고 보세요.
3: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강정 변호사가 저희도 말했지만.
1: 한번 까보자니까요.
3: 아직 안 했어. 부산이 그래도 국민의힘의 당세가 강한 그러니까, 곳이잖아요.
1: 그러니까.
3: 근데 무슨 샤이가 있어요.
0: 되치기 당하잖아요.
3: 우리는 샤이가 있지.
1: 아니, 박민식은 별로 안 좋아해도 국민의힘을 무조건 찍나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0: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박민식 후보도 유사한 맥락을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그 전재수부에게 2% 내로 실제로 질 때 여론조사는 당시에 2020년 당시에 한 20% 가까이 지는 걸로 여론조사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투표를 해보니까 결론은 1.9인가 1.8% 차이로 본인이 졌었다.
1: 그래서 이게 본인 지금도 네. 역전하고 있다고 믿고 있더라고, 지금.
0: 본인은 그러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이게 오염됐다고 이분은 강력하게 네. 주장을 하고 계세요.
2: 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오염을 각 회사가 다 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해야죠.
0: 예.
2: 과학적인
0: 추세.
2: 방법을 통해서 예. 네. 회사라는 곳이 너무 엉터리로 하면 그 존립이 되겠어요? 그런 자세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0: 예.
2: 가운데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0: 예. 강변호사님. 예.
9: 제 생각에 이제 박민식 후보 편드는 것까지는 아닌데
0: 예.
9: 그 약간의 변수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식 후보랑 하정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0: 예.
9: 그 후보자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지지의 강도하고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강도는 전혀 전 다른 것 같아요. 워낙 강렬해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0: 찐사랑.
9: 예. 근데 이 작은 12만 정도 되는 작은
0: 도시.
9: 선거구에 여론조사를 뭐 수십 번을 했잖아요.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0: 전화가
9: 공표
0: 많이
9: 아니고까지 하면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근데 전화가 계속 오는데 이미 몇 번 대답을 했는데
0: 예.
9: 계속 와요. 그러면 이게 짜증나서 안 하게 되잖아요. 이미 나는 다 뜻을 표했는데 자꾸 전화와 바쁜데. 그런데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애정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아. 100번이 오든 200번이 오든 무조건 끝까지 듣고 반드시 찍어줘야 된다. 이 강도 강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과표지 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한동훈 후보의 어떤 추세를 갖다가 언제나 그 폄하할 정도는 아니고 약간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가 지금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 게 예. 이게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의 지지하던 분들이 한동훈 후보 쪽으로 넘어갈 리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 와중에 예. 이 내란 이후에 당권파가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당을 운영하는데도 박민식 후보를 지지한다는 건 굉장히 강성이거든요. 예. 이분들이 한동훈 후보 쪽으로 넘어갈 리는 없다고 봐서 약간의 과표집은 있을 수도 있겠다.
2: 그러니까 제가 그 과표집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사실이면 그래서 뭘 보냐면 같은 예. 조사, 같은 회사에서 기간의 차이를 두고 한 조사를 비교를 해볼 때 정당 지지율의 차이가 얼만큼 나느냐 일단 그거를 봤어요. 예. 별 차이가 없더라. 다 봤거든요. 그럼 이제 과표집이라는 얘기는 보수가 더 과표집 됐느냐 아니면 보수 내에서도 한동훈 지지층이 과표집이냐 그건 모르죠. 보수 내에서 한동훈 지지층이 더 과표집 그건 모르는 겁니다만은 말씀하신 정도까지 나오려면 보수가 더 과표집 되는 게 맞겠죠. 그 논리가 작동을 하려면 그런 징후는 없는 걸로 보인다. 예.
0: 오케이. 자, 부산북과 예,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서울시장 후보 토론. 오늘 밤 11시. 할 말 또 있어요? 어디?
1: 서울시장.
0: 아, 서울시장 할 말 많다.
1: 오늘요?
0: 예, 오늘 밤 11시.
1: 오늘, 아, 여론조사 두 개 나온 걸로 제가 알거든요.
0: 예, 그 말씀하지 마시고.
1: 예. 예, 하나는 똑같은 걸 알고. 예, 예. 하나는 십몇 프로 차이는 알아요. 아, 예. 이게 여론조사 어떻게 믿어요?
0: 아, 서울시장.
1: 부산도 마찬가지다. 아. 서울이 그렇잖아요. 예. 같은 날 두 개가 10% 이상 차이 난다. 예. 어떻게 여론조사 믿는지.
2: 더한 것도 있어요. 예. 전북은. 이쪽 이만큼 이겼다가 하나는 이렇게 이기고.
3: 아, 자, 자꾸 부정선거 음모론처럼 자꾸 부정 여론조사 음모론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네.
2: 공정선거.
3: 아, 공정선거.
0: 공정선거.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서울시장 후보 두 분, 오세훈 후보, 정원 후보, 정원 후보, 오세훈 후보 두 분 이제 아, 동시 출격을 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토론 왜 하냐? 계속 이제 오세훈 후보가 벼르고 벌렸잖아요. 어떤 예. 장면이 예상되시는지.
2: 오세훈 후보는 이제 다 쏟아부어야죠, 오늘.
0: 오늘?
2: 예, 정원 후보. 저는 정원 후보 목소리를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워낙에 발언하신 적이 적어서. 제가 이게 아, 비꼬는 게 아닙니다.
0: 예, 예, 예.
2: 도전자가 어떻게 저렇게 숨느냐는 비난은 받을만 해요. 제가 아. 볼 땐 그동안 행적은.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토론 방식이라든지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오세훈 후보는 모든 걸 걸고 뭐 비난보다는 내가 왜 서울시장을 다시 해야 하는지, 내가 그동안 네 번에 걸쳐서 서울시장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확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정원 후보가 서울시장감이 아니라는 것을 소고하고 그거 성공하면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결과.
0: 아, 결과 모른다. 네. 자, 민주당.
3: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지금 조건호 캠프에서 예.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네 번 서울시장 하면서 했던 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 너무 두꺼워요. 잘못된 거 물어보기만 해도 저는 토론에 끝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제 조건호 후보 진짜 오버하면 안 되고
0: 오버하지 말고
3: 아주 품격 있게. 물어보고 아. 답하는 거 듣고 예. 바로 다음 질문 또 하고 다음 잘못한 거 물어보고 그러면 토론회 끝난다.
0: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강성필 대변인님 정원 네. 후보랑 좀 닮으신 것 같네. 안경 스타일도 비슷하고.
7: 아, 그런가요?
0: 예.
7: 아, 정원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0: 네, 강성필 대변인님. 네.
9: 근데 그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악재인 것이 드러난 이슈가 많았잖아요.
0: 예, 예, 예.
9: 근데 그게 그 사실관계를 따지고 막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이 논쟁은 유권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0: 예.
9: 태도에 관심이 있는데 아.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상당히 실책을 많이 했고 뭐 아직 사고 난 것도 아닌데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언급들이 이제 무책임성처럼 보이니까 아마 이 토론회에서도 아까 방금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하신 그 이슈에 덧붙여서 이제 무책임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공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정원 후보가. 예. 근데 반면에 오세훈 후보가 반격을 할 것들은 또 과거에 많이 했던 무슨 사생활이라든가 뭐 형사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0: 예.
9: 근데 유권자들이 보기에 시정을 비판하는 것과 예. 과거의 그 개인적인 문제를 예. 비판하는 것이
0: 예.
9: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0: 예.
9: 그래서 안 그래도 서울 시민들이 아주 실용적인 관점에서 후보자를 판단하는데
0: 효능감.
9: 예, 그래서 오세훈 후보는 공격할 무기가 너무 적어서 상대적으로 오늘 토론에서 많이 밀릴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서변호사님 묻고 계세요. 예.
1: 정원의 문제점을 질문만 해도 토론 끝날 겁니다. 지금
0: 서로 문제만 질문을
1: 했구나. 옛날에
0: 끝나.
1: 그 여성하고 외박 요구하다가
0: 예.
1: 거기 폭행한 거 거기다가 5.18 팔아서 변명한 거. 예. 이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칸쿤에 예. 임모시하고 갔다가 예. 남자하고 간 것처럼 한국이 심사위원 서명도 없는 거. 예. 이 문제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굿당 문여 있잖아요. 예. 기부채납을 요구해놓고 이게 안 받았어요. 예. 즉, 갑질회가 지금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 있고요. 예. 또 통일교. 하고 유착 예. 대박이 또 여수의 부동산이나 그것도 벌써 나옵니다. 예. 성동 수련은 이런 데 문제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제가 보니까 도이치 네. 도이치 모터스 그렇게 요구하더니 그게 골프대회 협찬받고 앉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질문하면 토론회가 끝나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거 뭐 오세훈 씨가 직접 네거티브 하진 않을 것 같고 예. 제가 대신한 거고
3: 지금
1: 정책적으로 아마 부동산이나 정책적으로 아마 오세훈 씨가 가지 않을까 제가 대신 이야기해 준 거예요.
0: 네. 지금 안반승부를 통해서?
1: 예. 근데 오세훈 씨가 이렇게 네거티브로 가진 않을까.
0: 여기 정원호 후보 대역이 있으니까
3: 손정원 변호사님 네. 대신에 자, 다 좋으신데 자, 이거 하나는 그래도 꼭 전정할게요. 아니, 지난날의 과거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 예. 무슨 여자 종호봉과 외박을 안 나간 것이 그래서 수가 틀려서 폭행을 했다. 이걸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그 부분은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하셔야죠.
0: 예, 예. 예, 또 강하게 반론하면 또 소명에서 바로 이게 또
3: 예.
0: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도 어제 있었어요. 양양자 후보, 추미애 후보, 조홍천 후보 사이 세 분이 토론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10: 전 있는지도 몰라 죄송합니다.
0: 근데 일단 거기까지는 밤 늦게 밤 11시 네, 오늘도 서울 시장도 11시인데 어제도 11시 이후에서 굉장히 피곤한데 근데 우리 또 한파선부 제작진은 그 피곤한데 또 봤어 다 봤어 우리 또 그러면서 다 그 평택을 끝내고 집에 가서 또 막
1: 또 네 명도 안 본 것 같은데
0: 질문지에 있어서 클립은 살짝 봤어.
3: 아 그래 네. 그래 그래. 아,
9: 그 녹취로 이렇게 정리해서 좀 읽어 봤는데 예. 저는 진짜 양양자 후보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했어요.
0: 아 그래요.
9: 이게 그래도 그 이제 일각에서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 추미애 후보는 법사위원장 하면서 굉장히 강성이고 공격은 잘하지만 행정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공백이 있지 않을까?
0: 예.
9: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경선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야 이거 혹시 뭐 반도체니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양양조 후보가의 질문에 당황하거나 밀리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했는데 양양조 후보가 너무 큰 실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반도체가 이제 경기도에서 소득이 많잖아요. 네. 반도체 업체들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법인세가 많이 거치니까 그 법인세 가지고 경기도에서 뭘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법인세는 경기도로 가지가 않는다. 예, 불교부 단체다 경기도는. 법인세는 어떤 경로로든 올 수가 없다 경기도에. 이제 이 공격을 하니까 아무 대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양현정 후보는 정말 기본적인 행정에 대한 식었구나. 그걸 노정했다고 봐요.
0: 예, 단판승부 승부사들. 어이, 동력도가 12,000명까지 갔어요. 네 분께 감사드리고 네 분을 사랑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한판 승부 본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0: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제5회 하워드 카운티 AAPI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정책임자 켈빈 볼과 인권형평성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와 함께 문화공동체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식, 코리안 바베큐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무용단, 풍물패 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시연, 오징어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나요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일반 성인이 업무에 집중하는 평균 시간은 고작 3분. 그렇게 딴 길로 샜다가 다시 집중을 시작하는 데까지는 평균 23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3분을 되찾기까지 7배가 넘는 시간을 허비한다는 얘기죠. 3분의 집중을 향한 7배의 딴짓. 7배의 잡생각. 7배의 늘어짐. 하지만 이 7배의 시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몰입은 이어질 거고요. 에너지도 적잖이 쓰입니다. 그러니 그게 아까워서라도 딴 길로 샜던 23분의 시간 중에 남는 게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네요.

0: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야기하면서 혹시 이거 내 이야기하는 것 같아 잠깐 좀 주춤했었는데요. 사실 예전에 시험 공부 한번 하려고 하면 그렇게 청소가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제 방이 갑자기 지저분해 보이면서 책상서부터 침대 밑에까지 하다 보면 결국 대청소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시간 청소하다 보면 곳에 또 다른 일이 또 생기고, 그렇게 마음 잡고 뭘 하려고 하면, 아, 그렇게 지저분한 게 보이고, 정리도 하고 싶어지고, 이거 뭐 저만 그런 건가요? 간단하게 필통 정리하다 보면 결국은 가방 정리까지 하게 되고 말이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집중을 못하고 딴짓하는 경우가 우리 아이들뿐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또 딴짓을 하다가 여러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뭔가 더 발전적인 일 만드는 경우 그래도 적어도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혹시 오늘 집중 못하고 좀 정신이 산만하셨던 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생각지도 않은 다른 일 하나 또 생겨날 겁니다. 자, 오늘은 2026년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굳이 집중 안 하셔도 돼요, 이 시간은. 하시던 일 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라라랜드. 오늘도 5시까지 저 송은경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이어집니다. 라라랜드들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커시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커시리는 물론 애나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 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참 신기해요. 딱히 뭘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4: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3: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크 후코이단.
4: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크 후코이단.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6: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유럽의 기록적인 5월 폭염이 찾아오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런던 큐 가든의 기온이 98도, 섭씨 37도까지 치솟으며 5월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깨졌다고 하는데요. 밤의 기온도 70도, 21도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도 겪고 있어 현재 영국 잉글랜드 전역에는 폭염 건강 경보가 발령 중이라고 합니다. 프랑스도 남서부 랑데에서 99도, 섭씨 37도, 서부 라노슈비르용에서도 96도, 섭씨 36도까지 오르는 등 5월 폭염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프랑스 서부 8개 광역 자치권에서는 폭염 주황색 경보가 발령됐으며 앞으로 며칠간 기온은 최고 103도, 섭씨 39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프랑스 기상청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 속에 영국에서는 지난 24일부터 각지의 바다, 강, 호수 등지에서 총 9건의 익사사고가 발생했는데 사망자 9명 중 7명은 10대 청소년 또는 어린이였습니다. 이에 영국 왕립인명구조협회는 기온이 25도가 되면 우발적인 익사 위험이 5배 증가하며 10대와 청년이 목숨을 잃을 확률이 더 높다며 수상 안전에 대한 경고도 발령했는데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도 폭염 관련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부 대변인은 최근 며칠간 폭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된 사망자가 7명 발생했다며 이 중 익사사고는 5건, 스포츠 경기 중 폭염으로 인한 사망도 있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보건당국도 최근 최소 14명이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렇게 유럽에서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냉방 가구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전자제품 유통업체는 5월 뱅크 홀리데이 연휴에 선풍기 등 냉방 제품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2,758%나 급증했다고 하고요. 영국 백화점 또한 같은 기간 냉방 제품 매출이 800% 증가했고요. 어린이용 풀장 판매량은 700%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럽의 폭염은 북아프리카에서 북상한 뜨거운 공기가 서유럽 상공에 고기압 시스템에 갇힌 열돔 현상에 따른 것으로 유엔의 기후변화 대응을 이끄는 수장은 이 같은 기록적인 폭염이 지구온난화의 비용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기구 변화 협약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최근 유럽 폭염은 인간과 경제 모두에 커지는 기후 위기의 영향을 잔인하게 일깨워준다며 전 세계가 석탄, 석유, 가스를 태우고 숲을 파괴하는 행위에 중독된 것이 주범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정쟁이 화석연료 수입 의존에 따른 비용을 보여주는 시기에 발생한 이번 폭염은 이중고라고도 덧붙였다고 하는데 지구촌 반대쪽에서는 폭우, 또 다른 쪽에서는 폭염.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특히 DMV 지역은 아직까지는 큰 이벤트가 없네요. 오히려 오늘부터 당분간 5월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날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는데 최근 며칠에 비해 습도가 훨씬 낮아지고 오후가 되면서 햇볕이 점차 비춰지면서 현재의 맑은 날씨를 위한 구름이 간간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순환도로 주변 지역의 최고 기온은 70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지역은 80도, 섭씨 27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오후 늦게 찬 공기 전선이 강화되면서 주로 워싱턴 DC 남쪽과 버지니아 중부 지역에 소나기나 국지적인 뇌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은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강화된 한랭 전선 뒤로 DMV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하늘은 계속해서 맑아지겠습니다. 특히 워싱턴 남쪽 지역에 저녁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지만 해가 진 후 빠르게 그쳐 대부분 지역은 밤새도록 비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또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새벽에는 기온이 50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쾌적하게 떨어지겠고 일부 교외 지역은 50도 가까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습도는 낮게 유지되고 북풍이 약하게 불며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잠시 내려놓기에는 딱 좋은 밤이 되겠습니다.
금요일은 아침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환상적인 날씨가 예상됩니다. 햇살이 가득하고 습도는 쾌적하며 북서풍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아침 기온은 50도 초중반까지 떨어지겠고 외곽 지역은 40도 후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후 최고 기온은 70도 중후반, 섭씨 27도까지 오르며 맑은 하늘과 낮은 습도를 보일 것입니다. 6월 초라기보다는 초가을 같은 날씨를 느낄 수 있을 텐데요. 내일 금요일 밤도 대체로 맑고 시원하며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도 워싱턴 지역은 쾌적한 날씨 이어집니다. 특히 66번과 50번 도로 북쪽 지역에는 간간이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에 구름이 섞여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 최고 기온은 70도 중반, 섭씨 24도까지 오르겠고 습도도 쾌적하게 유지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0도대로 시작해 상쾌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야외 활동, 졸업파티, 축제, 그리고 DMV 주변에서 야외 식사를 즐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도 햇살과 간간이 구름이 섞여 쾌적하고 계절에 맞는 날씨 이어질 텐데요. 오후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유지하겠고요. 습도 또한 낮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잠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매우 낮아서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다시 50도대로 시작하며 전반적인 날씨는 여름철의 무더위와 습도보다는 쾌적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런 쾌적한 날씨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당분간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하루하루가 되겠습니다만은 자외선 지수가 9로 매우 높으니까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6분이며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7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악동 뮤지션이 부릅니다. 오랜 날, 오랜 밤.

0: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쓸 전문. 이 시간 저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시는 분이시죠.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화재보험의 강고은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예전에는 2월에 날씨가 막 변덕스러웠는데 그것이 이제 3월로 가고 4월로 가고
1: 아니 추웠다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요즘에 골프 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0: 이 골프도 날씨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1: 그렇죠.
0: 예예. 그래서 만약에 막 더워요. 바람 너무 불어요. 그런 나라고 추워요. 근데 바람은 안 불어요. 어느 날을 택하시겠어요?
1: 저는 바람이 부는 날.
0: 추운 건 정말 싫으시구나.
1: 네, 추운 것보다 네. 그냥 바람이 더 불어서 네. 따뜻한 게 난 것 같아요.
0: 아, 정말 추위 싫어하시는 분들 그러시던데 저는 차라리 추워도 바람 안 부는 날을 택하겠거든요.
1: 근데 그거는 우리 송 프로님이 골프를 너무 잘 치시는 프로라서
0: 아니야.
1: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저 같은 비기너는 점수보다는 그냥 자연을 즐기러 엔조이 하러 나가기 때문에.
0: 그러면 골프 치면서 스트레스 잘 안 받으시겠네요?
1: 스트레스 안 받아요.
0: 어, 그건 진짜 좋은 헤비시네요.
1: 근데 스스로는 잘 치고 싶은 마음 많죠.
0: 근데 이 골프는 첫째도 연습, 둘째도 연습인 거 아시죠?
1: 맞아요. 이게 시간 투자하는 만큼 잘 치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아직은 그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기는 힘든 상황이라.
0: 그래도 이렇게 엔조이 하신다니까 참 좋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골프와 관련해서 골프채, 그 보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 한인분들 중에 골프 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가끔 골프 치다가 채 잊어버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1: 네. 우리 뭐 팬데믹 이후에 골프 다들 치시잖아요.
0: 그래서 붐이 한때 잠깐 일었죠.
1: 맞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연습장 가서 연습하시려고 네. 골프채를 트렁크에 아예 넣고 다니시는 분 많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러면서 도난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은 자동차 안에 있던 골프채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클레임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어, 진짜 그러네요.
1: 예, 근데 보통은 집보험 안에 있는 퍼스널 프로퍼리 리밋으로 커버가 돼요. 모르셨죠?
0: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1: 네,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집보험 안에서 커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커버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보험의 커버리지가 클레임을 해서 보상을 받을 때
0: 네.
1: 당연히 디덕터블은 내셔야 되고요.
0: 그렇죠.
1: 그 디덕터블 이후에 적용이 될 때 감가상각으로 받느냐 아니면 100% 리플레이스먼 코스트로 받느냐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프로님 혹시 아세요? 감가상각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는데 네네. 이게 뭐냐면 Actual Cash Value라는 거예요.
0: 네.
1: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는 골프채가 한 클럽에 3,000불이에요. 근데 5년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런 보험회사에서는 그 5년 동안 사용한 가치를 빼고 나머지만 주겠다예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그 값어치가 한 1,800불 밖에 안 나온다.
0: 아, 네.
1: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보험의 디덕터블이 1,000불이다. 어머. 라고 했을 때는
0: 800불밖에 못 받는 거네요.
1: 맞아요.
0: 그건 좀 억울한데?
1: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보험에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한 옵션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0: 그런데 800불 갖고 어떻게 골프채를 사겠어요?
1: 어쩔 수 없죠.
0: 어.
1: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안에 옵션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0: 다른 예는?
1: 다른 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 리플레이스먼 코스트다. 그러면 제가 이 클럽을 살 때 2,700불로 샀다. 예를 들어.
0: 네네.
1: 그러면 똑같이 디덕터블 1,000불 제외하고
0: 1,700불
1: 주는 거.
0: 근데 그 채를 몇 년 사용했고 안 사용했고는
1: 상관이 없고.
0: 아하, 그럼 그걸로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그거 선택하면 프리미엄이 좀 더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1: 맞아요. 근데 요즘 팔리시들은 리플레이스먼 코스트로 아마 설정돼 있으실 거예요.
0: 아.
1: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또 이 골프백 안에 또 귀중품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골프 칠 때 롤렉스식에 풀러 갖고 가방 안에 넣어놨는데 실제로 제가 뉴욕에 살았을 때 어떤 분이 이제 골프 다 끝나고 골프채를 주차장 바깥에 이렇게 쭉 세워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그걸 세워놓고 들어가셔서 손을 씻고 나왔는데 골프채가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1: 와우.
0: 그분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 없어지려고 하니까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싹 가져가시더라.
1: 어머, 안타깝네요.
0: 그런데 그 골프백 안에 롤렉스 시계까지 넣어놓으셨었대요.
1: 그럴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네. 그 롤렉스 시계를 집보험에다가 스케줄 해놓는 옵션을 선택하셨다면 네. 그 시계를 커버 받으실 수 있었죠.
0: 어쩌면 있었는데 모르셨을 수도 있겠는데.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다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내가 들고 있는 이 집보험에 어떠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한 번쯤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집에 있는 현금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1: 네, 맞아요. 저희 한국 분들 현금 많이 집에다가 감춰 놓으셨죠?
0: 주로 침대,
1: 뭐 침대, 냉동실, 뭐 등등. 근데 집보험으로 현금도 커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의 한도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머니가 커버리지에 있다고 한들 그것만 믿고 집에다가 두셨다가 도난을 당하시면 그 커버는 정말 소액일 수 있어요.
0: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다 받는 건 아니군요.
1: 네. 왜 이렇게 제한적이냐. 네. 일단 현금 추적이 어려워요. 진짜 그렇죠. 현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저희가 추적할 수 없고 또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현금이 많으냐.
0: 그렇죠. 이해 못하더라고요.
1: 현금으로 손님들한테 받아서 혹시 택스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냐라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고 네네. 또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사기 위험이 높고.
0: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증빙이 어렵고 사기 위험도 정말 큰 것 같아요.
1: 없었는데도 있었다 하면 그렇죠. 그걸 어떻게 보험회사한테 증명을 하겠습니까.
0: 맞아요.
1: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금을 갖고 계시는 정도가 소액이면 커버가 가능하나 금액이 커질수록 많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1: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집 바뀌면 집보험으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희의 재산, 네. 퍼스널 프로퍼리는 여행 중에 어떤 물건을 도난당하셨거나 차 안에 있는 물건을 도난당했거나 혹은 호텔 안에 있는데 물건이 없어졌거나 또는 골프장에 뭘 가져갔는데 그게 없어졌거나 등등 이렇게 집 밖이라도 와. 집보험으로 클레임하시면 커버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0: 이야, 집보험이 완전 대박인데요. 너무 감사한데요.
1: 근데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0: 네네.
1: 뭐 디덕터블 제하고 얼마 아닌 금액을 커버받으면 굳이 클레임하실 필요 없죠.
0: 그러면 또 보험료 엄청 올라가죠.
1: 그렇죠. 그리고 집보험은 두 번 이상 클레임을 하시게 되면 네. 그 다음의 결과가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난 리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0: 그러니까
1: 돼요.
0: 쫓겨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1: 그렇죠.
0: 자, 여행 중에도 집보험으로 충분히 커버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이상 클레임을 하게 되면 자칫 쫓겨날 수 있어. 이게 자칫 상습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건 미리미리 예방이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인사드리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쓸 전문.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화재의 대표 우리 강고은 대표님의 도움 말씀이셨고요. 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1: 날씨가 부쩍 더워졌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네? 또 안전운전 하시면서 하루하루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주세요.
1: 버지니아 703-642-2225
0: 버지니아 네? 703-642-2225
1: 메릴랜드 410-465-2700번
0: 메릴랜드는 410-465-2700번 특히 메릴랜드는요 확장했습니다. 아주 넓고 편안합니다. 쾌적합니다. 특히 메릴랜드에 사시는 분들은 꼭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아쉬움 뒤로 하고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라이언의 곡도 곡이지만 요새 스페니쉬 여자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오, 아주 색다른 맛이 있던데요. 하지만 오늘은 오리지널 곡 처음일 것 같기도 하고 이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그 집 앞.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4: 아침 식사 중.
3: 이렇게 조용하게?
4: 여기, 당신 커피 있어?
3: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4: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3: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4: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 밀과 함께 적용 불가.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테네시주 윌리엄슨 카운티에 일부 고등학교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야외 졸업식을 강행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폭우와 함께 인근에 번개까지 관측이 됐지만 야외 졸업식을 그대로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처량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한 명씩 단상 위를 걸어 졸업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생 일부는 쏟아지는 폭우에도 기념사진을 찍으며 분위기를 만끽하기도 했지만 참석자 일부는 안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한 학부모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관람석에서 미끄러져 넘어질까봐 걱정했어요 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윌리엄슨 카운티 교육청 관계자는 일기예보와 레이더 분석에 따라 다음 비가 내리기 전에 졸업식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날씨가 급변해 행사 도중 비가 내렸습니다 말이야 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전 조지아주 하원 의원은 어처구니 없다라면서 학교는 실내에서 졸업식을 열었어야 했다고 맹비난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뭐지게 이놈의 학교는 강당도 없디야. 이 졸업식을 하루 뒤로 미루면 어디 전쟁 난디야. 지긋지긋한 학교 마치는 순간 까정 뭔 짓거리래요. 이 나 같으면 안 가네 안 가. 이 그놈의 졸업장 졸업한 지 40년이 지나도 누구 하나 보잡는 없더만. 이. 미국의 한 중학교 교사가 교실 내에 흑인 아기 인형을 줄에 매달아 전시하는 등 인종차별적 행위를 벌였다가 결국 파면이 됐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 힐스버러 카운티의 베링턴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미술 교사는 최근 교실에 부적절한 전시물을 설치해 조사를 받는 끝에 학교에서 해고가 됐는데 사건은 재학 중인 학생이 미술 교사의 행각을 촬영해 어머니에게 알리면서 촉발이 됐습니다. SNS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술 교사는 충전기선을 흑인 아기 인형의 목에 감은 뒤 교실 TV 바로 밑에 매달아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했는데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즉각 인종차별적 행위에 대해 항의했지만 교사는 이를 웃어넘기며 아이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만든 것이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교실에 있던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아이들이 모두 큰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과거 흑인 린치와 짐 크로법, 인종분리 등 흑인 잔혹사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유해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학생은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을 했다가 이를 신고하려고 하자 선생님은 수업이 끝난 뒤까지 나를 따라와 말을 가로막으며 방해했다고 증언했는데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이 되자 교육청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교육청 대변인은 해당 교사를 즉각 파면했다며 교사 자격증 박탈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해 플로리다주 교육부 전문직업훈련국에 사건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전시물의 내용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교육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베링턴 중학교 측은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 학교 상담사와 행정 직원을 배치해 심리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여. 이 애들은 이미 상처 받을 대로 받아버렸는데 이런 베라먹을 놈을 봤나 말이여. 도대체 선상이라는 종자가 아이고 요새들 왜들 그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을 향해 제기되는 건강 이상설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 있는 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 정기 치과검진 및 건강검진을 받은 뒤 워싱턴 DC의 백악관으로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방금 6개월 주기 건강검진을 마쳤다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확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확인됐다. Everything checked out perfectly 라고 특히 이 perfectly라는 단어는 대문자로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4일 생일이 지나면 80세가 됩니다. 그는 취임일 기준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종종 건강 이상설에 시달렸는데요. 백악관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다리 부종 증세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만성 정맥 부전을 진단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손등의 멍자국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지 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 이어 10월에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는 미 대통령들의 통상적인 검진 주기인 1년에 한 차례 하는 것보다 짧아서 그의 건강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으나 그때마다 대통령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됐었다고 하네요. 거죽만 벌쭉하면 뭐요? 머릿속이 뽕꾸라인데 미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며 미국 관광산업과 경제 전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감소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관광 지출 감소 규모 또한 최소 84억 달러, 약 12조 6,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세계관광협회는 올해 전 세계 국제 여행객 수가 8천만 명 증가했지만 미국은 오히려 역주행했다고 평가했는데 관광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경한 외교 이민 정책과 전쟁 관련 수사가 꼽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행객들은 미국이 분열되고 불안정한 국가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거 미국은 세계가 본받고 싶어하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그런 이미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약화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미국에 대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정부와 이민 세관 단속국 급습, 범죄와 폭력이 만연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캐나다 관광객은 최대 42% 감소한 것으로 35년간 매년 자동차 경주에 참가해온 캐나다인은 올해 처음으로 방문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주로 편입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또 이란 전쟁 등을 이유로 들며 미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미국 현지 관광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무료 도보 투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는 광고비를 늘렸지만 예약은 지난해보다 더 줄었다고 했으며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관광업을 운영하는 오너도 지난해 직원 7명을 모두 해고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역시 해외 관광객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월트 디즈니 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월드 디즈니 컴퍼니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해외 방문객 감소 영향으로 미국 내 테마파크 방문객 수와 호텔 객실 점유율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 악화와 경제 문제를 넘어 외교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미국 정부는 관광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동맹국들과의 갈등을 키우는 메시지는 줄여야 하는데 그동안 미국은 역사적으로 여행 분야에서는 무역 흑자를 유지해왔지만 올해는 전혀 그렇지 못할 것이라며 현재는 미국인들의 해외 소비가 외국인의 미국 내 소비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관광청은 미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점이 2009년 이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면 3년 뒤인디 아니 이니가 몇 년 남았지? 3년 남았나? 4년 남았나? 아이고 군대 제대 날짜도 아니고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진대요? 나만 그러나? 일본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뒤 시 부모 등 배우자 측 가족과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이른바 사후 이혼 사례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명 인척관계 종료 신고 건수가 지난해 3,627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해당 건수는 2017년 4,89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사후 이혼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인척관계 종료 신고서를 제출해 시부모나 배우자, 형제, 자매 등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측 가족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 간도 지역에 사는 40대 여성 사례를 보면 이 여성은 지난해 남편과 사별한 뒤 올해 4월 인척관계 종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 부모는 모두 80대로 치매를 앓고 있었고 요양시설에서 생활 중이었다고 하는데 여성은 남편 사망 이후 시부모 간병과 비용 부담이 자신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고 말하면서 특히 남편의 미혼 남동생이 부모 부양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결국 장남의 며느리인 자신이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 절차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같은 묘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후 이혼 증가 배경으로 가족 문화와 인식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사망 이후에도 며느리가 시부모 간병이나 경제적 지원, 묘 관리 등을 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역할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법률사무소 변호사 말에 의하면은 민법상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를 부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는 없지만 다만 상담자 상당수가 법적 의무보다는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심리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사후 이혼을 선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 발달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간병 문제에 직면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사후 이혼 사례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 이 말 괜히 나온 말 아니라니까요. 특히 이 치매 말이요. 본인은 암시렁치도 아니오. 주위 사람들이 힘들지. 죽어도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하는데. 아유, 근데 요새 너무 깜빡깜빡이요. 중국의 유명 호텔에서 고객용 수건으로 변기와 양치컵을 닦은 영상이 공개가 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쓰촨성 청두시의 한 호텔에서 청소 직원이 객실 수건으로 변기를 닦은 뒤 같은 수건으로 양치컵까지 닦은 모습이 영상에 포착이 됐는데 이러한 사실은 현지 방송사 기자들이 투숙객으로 위장을 해 객실에 머물며 촬영 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의 잠입 취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기자들은 안내 데스크에 컵 소독과 수건 교체를 요청했고 호텔 측은 청소에 약 40분이 걸린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청소는 7분 만에 끝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 직원은 컵을 소독하지 않았고 수건도 교체하지 않은 채 다시 접어 원래 위치에 놓았다고 하는데요. 청두의 또 다른 호텔에서도 고객용 수건으로 객실 곳곳을 닦는 장면이 촬영이 됐는데 청소 직원이 수건을 이른바 만능 걸레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호텔들은 유명 호텔 체인이라고까지 설명을 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청두시 당국은 해당 호텔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호텔 책임자를 불러 즉각 시정 조치를 명령했으며 객실 청소와 소독 그리고 침구류 교체와 직원 작업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며 지역 내 호텔 업계를 대상으로 특별 정비 단속을 벌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호텔과 식품업계를 둘러싼 위생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었는데 지난 2020년 광둥성 선전의 한 5성급 호텔에서도 직원이 고객용 수건으로 변기를 닦는 영상이 공개가 돼 논란이 됐었고 2017년에는 하얼빈의 한 고급 호텔에서 변기솔로 컵을 닦고 변기물로 객실 바닥을 청소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절임 배추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모습이 드러난 데 이어서 최근 유명 식품 가공업체가 닭발 가공 과정에서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1: 이건 민족성이요. 이 예전부터 물이 귀여서 이물저물 가리지 못하고 그저 물이라면 다 같은 물인 줄 아는 경우 이 중국에 가신 분 아무리 호텔이라고 여도 이런 야근은 듣고는 내가 못 가네. 이 못 가.
0: 마지막으로 본국의 소식입니다. 어제 인도한국교육원 주최로 제1회 인도 초중등학교 한국어 한국문화 퀴즈 대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퀴즈 대회에서는 인도 내에서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43개 학교 중 선발이 된 12개 교의 대표 학생 50명이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퀴즈 대회에서 입상한 3개 학교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한국도서와 한국문화교구를 기증받는다고 하는데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인도한국교육원과 연계해서 온라인 공동수업 등 국제협력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는 2025년 기준 43개의 정규학교에서 2,000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올해 4월 20일 한국과 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한국과 인도 공동선언문에는 인도 내 한국어 교육 확대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달 뉴델리 인도 한국어 교육원과 뉴델리 지역 학교 5곳은 한국어 시범학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해당 학교들은 기존에 방과 후 체험형으로 운영하던 한국어 수업을 정규 수업 과목으로 채택을 하며 아울러 한국 교육원과 현지 대학이 협력을 통해 인도인 한국어 교원을 20여 명 양성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1: 근데 언어라는 게 어디 한두에 배운다고 이게 배워지가니? 아시잖요. 영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10년, 총 이렇게 10년을 배워도 어디 미국가 영어 한마디 해요? 뭐 그래도 뭐 한국어에 관심 갖고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배운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네요.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제5회 하워드 카운티 AAPI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정 책임자 켈빈 볼과 인권 형평성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와 함께 문화 공동체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식, 코리안 바베큐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무용단 풍물패 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시연, 오징어 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성은경의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이 시간도요.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 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커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여왕들에게 오늘도 모든 일이 만사 형통순탄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멋지게 하루를 보내있어 하시면서 우리 애니팡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King and Queen 들려드렸습니다. 노래 화끈하고 너무 좋은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문과 성경 구절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뭐 하나님까지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 건지 알거든요. 그래서 제 이론은 이왕 할 거면 기쁜 마음으로 하자. 왜냐하면 상대방이 알거든요. 제가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를. 근데 어차피 할 거라면 아유, 그러면 기분 좋게 하는 게 좋죠. 주님께 드린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라신다고 하셨네요. 예, 이것 또한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죠. 뜬금없는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루어지지는 않죠.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망상이지만 그래도 즐거워요. 며칠간 알맞게 내린 비가 마음도 적시고 세상도 깨끗이 정리합니다. 정리된 마음을 활짝 열고 지나간 날 실수도 잘못됨도 지워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더위가 시작될 것이니까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행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난 삶에 감사하며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합니다 하시며 오늘도 잊지 않고 사랑합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비가 며칠째 계속 오긴 왔는데 글쎄 아직도 좀 아쉬운 듯 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비 그닥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무릎이 조금 아파지면서 또 방송도 하고 또 이 밖에 다른 일도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골프를 잘 못 쳐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아무리 좋아도 바빠서 골프를 못 치니까 아 이럴 바에 비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좀 심술 굳죠. 하여튼 비가 좋아졌어요. 어릴 때는 눈이 더 좋았는데 아 눈 온 다음에 너무 지저분하고 또 눈 온 다음에 또 날씨 추워지면 거리 다니기도 불편하고 비가 좋더라고요. 내린 다음에 공기도 막지요. 물론 좀 거리가 웻해져서 운전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물이라는 게 모든 걸 다 깨끗이 씻어주잖아요. 너무 많이 오면은 안 되겠지만 말이죠. 자, 그러시면서 송창식의, 윤영주의 어제 내린 비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 제가 골드님하고 잠깐 헷갈렸어요. 우리 골드님이 송창식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요 곡 듣고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즐거운 시간은 가장 남비하는 시간은 방황하는 시간이고 가장 교만한 시간은 남을 깔보는 시간이다. 가장 자유로운 시간은 규칙적인 시간이고 가장 통쾌한 시간은 승리하는 시간이다. 가장 지루한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이고 가장 서운한 시간은 이별하는 시간이다. 가장 겸손한 시간은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시간이고 가장 비굴한 시간은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시간이다. 가장 불안한 시간은 불쌍한 시간은 구걸하는 시간이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최선을 다한 시간이다. 가장 현명한 시간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시간이고 가장 분한 시간은 모욕을 당한 시간이다. 가장 뿌듯한 시간은 성공한 시간이고 가장 달콤한 시간은 일한 뒤 휴식 시간이다. 가장 즐거운 시간은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사랑하는 시간이다.

가장 즐거운 시간은 이라는 제목인데요. 쭉 읽어보니까 결국 가장 즐거운 시간은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네요.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나 노래를 듣는 시간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전 라라랜드가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었고요. 자, 우리 골든님께서 송창식의 푸르른 날은 신청해 주셨어요. 좋은 글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모처럼 창밖에 하늘이 푸르른 날이네요. 조금 바람은 불지만 하늘이 무척 높고 정겹게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우리 혜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내 인생은 결국 내가 만든 울림이다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돌도 많고 경사도 제법 가팔라 어린 아들에게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아들이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까진 아이는 아픈 마음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야야야야야. 그런데 잠시 후 산속 어딘가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야야야야야.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아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너 누구야? 그러자 산속에서도 똑같이 되돌아왔습니다. 너 누구야? 어린 마음에 괜히 약이 오른 아들은 버럭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멍청한 놈아! 그러자 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멍청한 놈아! 아들은 화도 나고 신기하기도 해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더니 산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산 속에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다시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산도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마치 싸우듯 되받아치던 산의 목소리가 어느새 따뜻하고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사람들은 저걸 메아리라고 부른단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도 저 메아리와 참 많이 닮아 있단다. 세상은 네가 던진 말을 다시 네게 돌려주고 네가 건넨 마음을 다시 네 삶으로 보내준단다. 화를 주면 화가 돌아오고 따뜻함을 건네면 따뜻함이 돌아오지. 인생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가 만든 마음의 그림자가 따라오는 거란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세상이 왜 나에게만 차갑냐고 묻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느냐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건넨 말 한마디와 표정 하나가 지금의 관계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마음을 데려오고 따뜻한 시선은 결국 따뜻한 사람을 곁에 남깁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우리가 내보낸 마음을 조용히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날 메아리처럼 다시 돌려줍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품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그 마음의 메아리가 더 큰 사랑이 되어 우리 삶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노래만 쏙 두고 가유 하시면서 우리 연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노래만 나오네요, 연민님. 장한별입니다. 여인의 눈물.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N&E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N&E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짜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703-354-1950 703-354-1950.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99, 파 4번 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4: 아침 식사 중.
3: 이렇게 조용하게?
4: 여기, 당신 커피 있어?
3: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4: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3: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4: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5: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6: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5: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6: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7: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여러 가수들과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오늘도 들려드리는 노래 하나하나 잘 들어보시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합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드리는 퀴즈는 매일같이 기도문을 보내주고 계시는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퀴즈입니다. 일단은 복별님에게 20분 상당의 H마트 상품권 날라갑니다.

0: 찾아.
1: 자, 이번 주는 총 4곡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듣고 계시는 곡은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라는 곡인데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곡인데 이번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네요. 자, 방금 들으신 가수들과 곡을 잘 생각해 보시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카톡을 통해 바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퀴즈와 연관이 있습니다. Don Spike죠. 김현우가 불렀네요. 노래는 인기 없던 노래. 노래 제목이 인기 없던 노래입니다.

얼마나 웃기면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성수님께서 보내주신 재미있는 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날이 덥긴 하지만 하늘 위에 먹구름이 군데군데 끼어가지고 뭐 또 비가 오는 것도 있죠. 살짝살짝. 오늘 저녁 늦게 또 비 오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니까 바람도 꽤 많이 불었는데 지금은 또 잠잠해졌네요. 자, 우리 성수님께서 보내주신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좋은 소식. 어우, 남편이 진급했다네. 나쁜 소식. 그런데 비서가 엄청 예쁘다네. 환장할 소식. 둘이 외국으로 출장을 갔다네. 좋은 소식. 처음으로 아이가 상을 타왔네. 나쁜 소식. 옆집에도 타왔다네. 환장할 소식. 아이들 키 살린다고 전교생 다 주었다네.

좋은 소식.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슬쩍 버렸네. 나쁜 소식. 구양심이 CCTV에 잡혔다네. 환장할 소식. 양심을 버린 사람 편으로 9시 뉴스에 나온다네. 좋은 소식. 살다가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사들고 왔네. 나쁜 소식. 그런데 하얀 국화꽃 뿐이었다네. 환장할 소식. 알고 보니 장례식장 갔다가 아까워 가져온 거라네요. 좋은 소식. 아내가 싼 가격에 성형수술을 했다네. 나쁜 소식. 수술이 시원치 않아 다시 해야만 한다네. 환장할 소식. 뉴스 보니 돌팔이라고 잡혀갔다네. 좋은 소식. 보내준 글이 너무 재미있어 깔깔깔깔깔깔깔깔 큰 소리로 웃었네. 나쁜 소식.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았다네. 환장할 소식. 하필이면 거기가 장례식장.

자우림의 하하하 송 들려드렸습니다. 와, 벌써 두 시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갔습니다. 저만 빠르게 느껴지는 건가요? 바람이 다시 불고 있네요. 아무쪼록 안전운전 하시고요.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란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키움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움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집을 팔려고 계획하신 분들에게 타이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집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시즌별로, 요일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즌으로 살펴보면 역시 봄 마켓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언제나 3, 4, 5월 달이 가장 피크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해가 아닌 이상 1년 내내 거래되는 주택 숫자의 반 이상이 봄 마켓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필요한 수리와 준비를 마치고 2월부터는 날씨와 마켓 상황을 잘 살펴서 3월이나 4월을 타겟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일별로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가장 권하는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사전에 커밍순을 붙여놓고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액티브 리스팅은 목요일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 토, 일 이렇게 주말을 충분하게 집을 보여주신 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어퍼를 받거나 피드백을 요청해서 마켓을 진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아무 목요일이나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날씨도 살펴보고 할리데이가 끼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의 상황은 비어 있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수리도 해 놓을 수 있고 새 페인트나 바닥을 교체할 수도 있으며 스테이징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짐을 정리해서 리스팅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급적 개인적인 물건들은 다 정리를 하고 리얼터나 스테이저의 도움을 받아 가구의 재배치나 데코레이션 아이템으로 바이어의 눈길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렌트를 놓은 집이라서 테넌트가 여전히 살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집을 내어놓으셔야 한다면 테넌트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렌트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이사 나가기 전에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고 리즈너블한 시간에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연 설명이 또한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테넌트의 친절한 도움이 있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은 세일이나 다시 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렌트하우스는 세일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테넌트와 미팅을 셋업해서 서로의 필요와 도움을 요청하고 주택 매매에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일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서 타이밍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마켓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협상 조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핵개발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폐기를 미국의 핵심 요구로 제시했습니다. 재무부가 신생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이른바 트럼프 저축계좌를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넣은 250달러짜리 지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에 열리는 미 프로농구 NBA 파이널 경기를 직접 관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고가 세컨하우스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부유세 성격의 과세안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뉴욕주가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의회가 수차례 표결 연기 끝에 약 6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메릴랜드주의 다수의 보안관들이 불법 이민단속기관 ICE와의 협력을 제한하는 새 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선거당국이 일부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당의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약 50만 장에 달하는 수정 투표용지를 다시 발송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양측이 다시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쿠웨이트를 둘러싼 군사 대응이 이어지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28일로 석 달째 맞는 가운데 합의 임박 분위기까지 연출됐던 종전 협상이 양측의 소규모 무력 충돌로 위태롭게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위협을 이유로 이란 군사시설을 추가 타격하자 이란도 곧장 미군 공군기지를 겨냥한 보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강대강 확전 국면으로 돌아설지 군사적 압박을 지렛대로 극적 외교 돌파구를 찾을지 중대기류에 직면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란이 미 동부시간 27일 오후 10시 17분 쿠웨이트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쿠웨이트군이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정권의 이번 명백한 휴전협정 위반은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명백한 위협이 되는 공격형 드론 5대를 발사한 지 몇 시간 만에 발생했다며 드론 5대는 모두 미군에 의해 요격됐으며 미군은 반다르 아바스의 이란군 지상관제소에서 6번째 드론이 발사되는 것도 차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벌어진 이번의 제한적 무력 충돌 상황은 이란의 군사적 행동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사령부의 발표와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선박들의 자폭 드론 5대를 날려보내자 미국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이들 드론을 격추한 데 이어 이란 반다르 아바스의 드론 통제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이런 미국의 자국 내 공습에 반발해 미 공군 기지가 있는 쿠웨이트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려 했지만 쿠웨이트군이 요격했습니다. 쿠웨이트는 미군 주둔 기지인 알리 알살렘 기지가 있는 곳으로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표적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합의 불발 시 전쟁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특유의 이중 압박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그는 이날 백악관 강료회의에서도 이란은 매우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며 그렇게 협상 타결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이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의 공격을 침략이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더 결정적인 대응이 이어질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침략자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이번 원거리 교전은 지난달 휴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충돌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 협상에서 얼마나 큰 이견이 빚어지고 있는지가 더 선명하게

0: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28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은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며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란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달려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 회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민과 미국의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이란 양측이 전쟁 종식을 위한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잠정 합의 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각 회의에서 나는 형편없는 합의를 하려고 이 일을 한 게 아니라며 미국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의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어 미국의 레드라인으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폐기, 핵무기 개발 중단,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또 주미 오만 대사가 자신과의 통화에서 오만이 해협의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란이 오만과 함께 해협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은 오만을 향해 이란에 협조하지 말라고 강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최근 며칠간 산발적인 군사 행동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휴전이 유효한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취한 모든 조치는 방어적인 성격이었으며 현재로선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군사적 대응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가 신생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이른바 트럼프 저축 계좌를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부가 특정 시기에 출생한 신생아들에게 $1,000씩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성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재무부가 신생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이른바 트럼프 저축 계좌를 오는 7월 4일 공식 출시한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애플과 구글 등 주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계좌 개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인 아동의 과세 이연 저축 투자 계좌를 개설해주고 특히 지난해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선 행정부가 $1,000씩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의 근거에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부모와 젊은 미국인들의 손에 트럼프 계좌에 대한 쉬운 접근을 직접 쥐어줌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청년들이 이 새로운 경제 참여 시대에 포함되도록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에 태어난 자녀가 아닌 경우, 즉 그 전이나 그 후에 태어난 경우는 민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계좌로 지원합니다. 앞서 미국 컴퓨터 제조업체 델 테크놀로지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델 부부는 이 프로그램에 62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해 2024년 또는 그 전에 태어난 10세 이하 아동 2,500만 명에 $250씩 제공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세금 납부 등 일정한 자격이 확인된 가정의 자녀는 18세가 되기 전까지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지난 4월 트럼프 계좌는 사회적 최하층에게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기회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넣은 250달러짜리 지폐를 발행하는 방안이 행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8일 보도했습니다. 브랜튼 비치 연방 재무관 등 행정부 인사들은 주폐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담긴 250달러짜리 지폐 시안을 제작토록 압박해왔다고 해당 사안을 잘 아는 전현직 직원 4명이 전했습니다. 비치 재무관이 직접 지폐 시안 디자인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이는 250달러 지폐 중앙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고 양옆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서명이 각각 담긴 형태를 띈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시안을 디자인한 영국 화가 이안 알렉산더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 내용을 논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 기념 로고를 추가하는 등 자신의 원한 디자인을 일부 수정한 뒤 최종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지폐에는 사망한 인물의 초상화만 넣을 수 있게 돼 있어 내부 반발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반대하던 패트리샤 숄리맨의 인쇄 국장은 지난달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앞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을 250달러 지폐에 실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주폐국은 250달러 지폐 제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 전에 직원들에게 지폐를 인쇄하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100달러 지폐는 인쇄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신규 발행 달러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인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지폐 발행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정부기관 곳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는 명칭이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변경됐고 연방정부의 어린이 자산 형성 프로그램은 트럼프 계좌라는 이름으로 오는 7월에 공식 출시됩니다. 또 1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트럼프 골드카드와 미 해군의 신형 전함에 트럼프급 전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한 것도 이런 사례로 꼽힙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9불99, 시험는 수박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6: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6: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7: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돌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열리는 미 프로농구 NBA 파이널 경기를 직접 관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닉스가 27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면서 뉴욕 전역은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관할 경우에 현직 미 대통령이 NBA 파이널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닉스의 NBA 파이널 경기를 직접 관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강요회의에서 기자들에게 파이널 경기 중 하나를 보러 갈 것 같다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뉴욕 닉스의 제임스 돌란 구단주 역시 자신을 초청했다고 언급하면서 뉴욕 홈 경기가 열리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방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 Jim Dolan's great guy. As you know, owns and in charge of Madison Square Garden. He's having a good year. They have some great players. I think I'll be going to one of the games. Yeah, I was invited by numerous people and Jim, and I think I'll be going. It's great.
1: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NBA 파이널 현장을 찾게 된다면 현직 미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NBA 챔피언 결정전을 직관하는 사례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슈퍼볼과 대학 풋볼 챔피언십, UFC 경기와 프로복싱 경기 등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꾸준히 관람해온 대표적인 스포츠 애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닉스와 클리블랜드 캐버리어스의 동부 컨퍼런스 경기 5차전을 관람할 계획이었지만 뉴욕이 시리즈를 4연승으로 조기 마무리하면서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NBA는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의 약자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수준 높은 농구 리그로 평가받습니다. NBA에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해 동부 컨퍼런스 15개 팀, 서부 컨퍼런스 15개 팀으로 총 30개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규 시즌 각 팀은 약 82개의 경기를 치르며 승률이 높은 팀이 상위 순위를 차지합니다. 정규 시즌이 끝나면 각 컨퍼런스 상위 팀들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플레이오프는 1라운드에 이어 컨퍼런스 준결승, 컨퍼런스 결승, 그리고 파이널 챔피언 결정전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시리즈는 7전 4승제로 한 팀을 상대로 7번까지 경기를 치를 수 있지만 먼저 4승을 거둔 팀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뉴욕 닉스는 클리블랜드를 4승 무패로 이기면서 동부 컨퍼런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예정된 경기를 보러 가려 했는데 뉴욕이 4승을 거두며 더 이상의 경기를 치를 필요가 없이 너무 빨리 끝내버렸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2: I was going to go on Wednesday, but they closed it out very quickly. They win.
1: 뉴욕 닉스는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평균 20점 이상의 차이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1999년 이후 처음으로 NBA 파이널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5월 19일 치러진 경기에서는 뉴욕이 115포인트, 클리블랜드가 104포인트, 5월 21일 경기에서는 뉴욕이 109포인트, 클리블랜드가 93포인트, 5월 23일 치러진 경기에서는 뉴욕이 121포인트, 클리블랜드가 108포인트, 그리고 5월 25일 치러진 경기에서 뉴욕이 130포인트, 클리블랜드가 93포인트로 뉴욕이 4승을 거두며 지난 1973년 이후 무려 53년 만에 NBA 우승에 도전합니다. 현재 뉴욕은 서부 컨퍼런스 결승을 치르고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샌 안토니오 스퍼스 가운데 승자와 함께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파이널은 다음 달 3일 시작되며 뉴욕 홈 경기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6월 9일과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닉스의 돌풍에 뉴욕 시민들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뉴욕커들은 모두가 들뜨고 흥분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3: I feel like a lot of people are in a better mood.
4: Honestly, yeah. At work, I'm seeing a lot of people come in really excited for the day.
1: 티켓 거래 사이트에서는 파이널 경기 상단 좌석 가격이 $3,700, 한화로 500만 원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뉴욕시는 대규모 인파와 교통 혼잡, 치안 문제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6일에는 뉴욕 닉스 파이널 경기와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테디움 FIFA 월드컵 경기가 동시에 열릴 가능성이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란 만다니 뉴욕시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닉스를 보러 온다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방식대로 경기를 즐기게 놔둘 것이라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드물게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뉴욕이 세계 최고의 도시라는 점과 닉스의 우승을 원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종합예술공연단지 링컨센터가 오는 6월 10일부터 8월 8일까지 무료 여름축제 Summer for the City를 개최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링컨센터 곳곳에서는 클래식과 재즈, 오페라, 발레, 영화 상영, 야외 댄스 파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공연은 실내 공연장뿐 아니라 댐로시 파크와 허스트 플라자 등 야외 공간에서도 진행돼 뉴욕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K-POP과 한국 아티스트 공연도 포함돼 뉴욕 한여름밤을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 Summer for the City는 지난 2022년 시작 이후 누적 관람객이 160만 명을 기록하며 뉴욕 대표 여름 문화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1 희망재단이 5월 정기 원례회를 열고 지원 사업 확대 그리고 여름 프로그램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재단은 최근 생활고를 겪고 있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 지급하던 긴급 구제금을 기존 $700에서 $1,000로 인상키로 결정했습니다. 재단 측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영어 여름 캠프 장학생 6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 교육을 통한 국제 교류 확대와 미주 한인 차세대 리더 양성,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하며 재단은 장학생들의 항공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오는 7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와 노인 건강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국립교육구에서는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을 위한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방학 중에도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대부분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별도 신청 없이 현장 방문만으로 식사가 가능합니다. 급식은 학교,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등 지정 장소에서 제공되며 아침과 점심이 함께 제공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 여름방학 동안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거주지역 가까운 급식 장소와 운영 시간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장소 검색과 일정은 페어팩스 카운티 퍼블릭 스쿨스 공식 웹사이트 또는 농무부 썸머 밀스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 문자 안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푸드를 입력한 뒤 304-304로 보내면 가까운 무료 급식 장소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때때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75도, 섭씨 24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조금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57도, 섭씨 14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77도, 섭씨 25도로 조금 흐리지만 대체로 쾌적하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쾌적한 날씨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뉴욕시 현재 흐린 날씨 보이고 있으며 약 30분 후에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보통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지만 쾌적한 날씨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54도, 섭씨 12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로 대체로 맑고 쾌적하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일원, 이번 주말에 쾌적한 날씨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일원 일부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보통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4월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행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5월 28일자 뉴욕타임스의 국제정치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제목은 The Mideast is baffled by Trump's call to expand Abraham Accords. 중동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당혹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는 조건으로 엉뚱한 제안을 던지는 바람에 중동 전체가 아주 황당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과의 정전 거래를 주선해 줄 테니 그 대가로 중동의 수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분석가들은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에 대한 기사 함께 살펴보시죠. The social media post by President Trump made it sound straightforward. The United States would orchestrate a deal to end the war with Iran and, in exchange, a slew of countries across the Middle East and South Asia would join an agreement.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만 보면 상황이 아주 간단해 보였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는 협상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중동과 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새로운 협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sound straightforward는 아주 간단하고 수월하게 들리다 라는 뜻이고요. in exchange는 정말 많이 쓰이는 수거로 대신에 또는 그 대가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비즈니스 협상가 기질을 발휘해서 내가 이란 종전 거래를 성사시켜 줄 테니 대신에 너희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이랑 손잡아라 라고 아주 심플하게 딜을 던진 건데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동의 가장 큰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사우디는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수립이 먼저라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Saudi Arabia will not be rushed into a historic decision that ignores Palestinian statehood. Saudi Arabia's commitment to a two-state solution is not a slogan, and it is not a bargaining chip.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문제를 무시한 채 서둘러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우디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며 협상용 카드도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will not be rushed into는 떠밀리듯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의미고요. 또 아주 재미있고 유용한 표현 bargaining chip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카지노에서 쓰는 칩을 말하듯 비즈니스 협상이나 외교전에서 내미는 협상 카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not a bargaining chip은 협상 카드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사우디의 입장은 팔레스타인 독립에 대해서는 그들의 절대적인 신념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빌미로 이래라 저래라 흔들 수 있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이렇게 복잡한 걸 알면서도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던졌을까요? Trump may be trying to divert attention with his Abraham Accord statement, but it is a poor effort at that. In the end, Mr. Trump appeared to give himself an off-ramp. 트럼프 대통령은 아브라함 협정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빠져나갈 구실만 만든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divert attention은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다, 시선을 분산시키다 라는 의미이고 off-ramp는 원래 고속도로의 진출로나 나들목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비즈니스 대화에서는 출구 전략이나 슬그머니 빠져나갈 구멍이라는 비유적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강경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큰 소리를 뻥뻥 쳤다가 중동의 반발이 심하니 슬그머니 이유가 있다면 수교 안 해도 이해한다 라며 탈출구를 열어두고 꼬리를 내렸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복잡한 국제 외교 무대도 결국 give and take의 비즈니스 세계이지만 상대방의 가장 민감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제안은 아무리 강력한 미국 대통령이라도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홈 모기지도 뱅크 오브 홉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 모기지도 뱅크 오브 홉 홈 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 오브 홉 홈 모기지.
5: 뱅크 오브 홈 모기지.
6: 뱅크 오브 홉 이즌 이퀄 하우징 랜드.
7: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8: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7: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시 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2: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3: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안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안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5: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창도.
4: 703-354-1950 703-354-1950.
6: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의 고가 세컨하우스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부유세 성격의 과세안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난 맘단인 뉴욕시장이 추진해온 이번 법안은 500만 달러 이상의 비거주용 고급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뉴욕시는 연간 수억 달러 규모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유층은 뉴욕시를 떠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7: 조란 맘단인 뉴욕시장이 추진해온 고가 세컨하우스, 이른바 피다테르 세금 부과 방안이 부유층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고가의 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을 주된 거주지가 아니라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는 경우 뉴욕시에 위치한 500만 달러, 한화 75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새로운 부동산 과세안을 27일 의결했습니다. 통과된 과세안은 2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우선 1단계인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뉴욕시가 자산가치 100만 달러, 한화 15억 원 이상으로 평가한 단독주택과 콘도 미니엄, 주식 형태의 공동주택을 말하는 코합이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자산 평가액에 따라 연 4%에서 최대 6.5%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뉴욕시가 산정하는 주택 자산 가치가 실제 거래 시세의 10% 이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명목 세율은 높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2단계인 2027년부터 2028년 이후에는 실제 거래 가격과 유사한 수준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가 재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자산 평가액은 크게 오르지만 세율은 자산 규모에 따라 0.8%에서 1.8%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뉴욕주는 이번 과세 조치로 연간 최소 5억 달러, 한화 7,5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약 54억 달러, 한화 약 8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뉴욕시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세 적용 대상은 약 1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다만 뉴욕시 주택을 실제 주거지로 사용하거나 직계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뉴욕시 같은 대도시 중심가에 고가의 세컨하우스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뉴욕주는 이 같은 주택에 추가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세컨하우스 과세안은 억만장자 부유층과 금융업계 인사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아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과세안 추진 당시에 해치펀드 시라텔의 창업자인 켄 그리핀이 지난 2019년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당시 미 전역 최고가 수준인 2억 3,800만 달러, 한화 3,500억 원에 매입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면 빌 에크먼을 비롯한 헤지펀드 업계 거물들은 맘다니 시장의 부유층 증세 정책이 결국 뉴욕시 경제와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6: 메릴랜드주의 다수 보안관들이 불법 이민 단속기관 ICE와의 협력을 제한하는 새 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민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보안관들은 치안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8: 메릴랜드주에서 지역 보안관들과 주정부 간의 이민정책 충돌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24개 카운티 보안관 가운데 17명은 26일 연방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하고 새로 시행되는 커뮤니티 트러스트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송은 메릴랜드주 그린벨트 연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지난달 메릴랜드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웨스모어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진 않았지만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아 자동으로 법률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새 법은 지역 보안관실과 경찰, 교정기관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ICE와 협력하는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 신고를 꺼리거나 경찰 수사 협조를 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올해 초 메릴랜드주는 이른바 2A7G 프로그램도 금지했습니다. 2A7G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이나 보안관이 ICE와 공식 협약을 맺고 불법 이민 단속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안관들은 당시에도 우회 방안을 찾겠다고 반발했고 이번에는 새 법 자체를 막아달라며 소송에 나선 겁니다. 프레더리 카운티의 찰스 젠킨스 보안관은 새 법 때문에 중범죄 혐의를 받는 불법 체류자들까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젠킨스 보안관은 현재 자신의 구치소에 강력범죄 혐의로 수감된 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ICE 구금 대상이지만 새 법 아래에서는 판사의 영장이 없으면 ICE에 넘길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회가 2A7G 프로그램을 사실상 없앤 데 이어 이제는 ICE와 소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통로까지 차단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9: They basically passed a law to kill the 287G program. So that program's dead. It's gone. Now they've taken it a step further to shut down every avenue we have to communicate with ICE, to share information with any immigration enforcement officer whatsoever.
8: 반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클레런스 램 메릴랜드주 상원의원은 보안관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램 의원은 이번 소송이 트럼프 대통령과 ICE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법이 연방 이민단속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감자를 ICE에 넘기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보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 The suit incorrectly suggests that we are requiring law enforcement to obstruct federal immigration. That is not the case. It just means that when individuals are being booked and coming into our jails and other facilities, that there has to be a due process in place to ensure that they're simply not being turned over and scooped out by ICE.
8: 한편 이번 소송 기자회견에는 2023년 메릴랜드 하퍼드 카운티에서 살해된 레이첼 모린의 어머니 패티 모린도 참석했습니다. 레이첼 모린 사건은 당시 불법 체류 신분의 용의자가 체포되면서 미국 내 불법 이민 논쟁의 상징적 사건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패티 모린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을 개방하면서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왔다며 메릴랜드주의 피난처 정책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법을 지키는 시민은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를 넘어 지역 사법기관 내부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6: 메릴랜드주 선거당국이 일부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당의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약 50만 장에 달하는 수정 투표용지를 재발송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법무부도 자료 보존을 요청하며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 메릴랜드주 선거관리국은 오는 6월 23일 예비 선거를 앞두고 일부 우편 투표 신청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당의 투표용지가 발송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러드 드마리니스 주 선거관리 책임자는 해당 문제가 14일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마리니스는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문제 해결에 나섰다며 원래 29일까지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모든 작업을 수요일 안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문제는 우편 투표 발송 과정에서 외부 업체의 실수로 봉투와 투표용지 패킷이 잘못 결합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당국은 누가 정확히 잘못된 투표용지를 받았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우편 투표를 신청한 전체 유권자 약 44만 7천 명에게 수정된 투표용지를 다시 발송했습니다. 이미 기존 투표용지를 반송한 유권자들에 대한 안전장치로 마련됐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드마리니스는 기존 투표용지는 별도로 격리 보관하고 있다며 해당 유권자들에게 연락해 100% 정확한 수정 투표용지로 다시 투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글을 올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민주당 승리를 위해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연방 법무장관과 DOJ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마리니스는 이미 법무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관련 요청에 응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DOJ 민권국은 지난 22일 메릴랜드 선거관리위원회와 드마리니스 측에 서한을 보내 모든 투표용지와 우편 발송 기록, 감사자료, 시정조치 관련 기록 등을 보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연방하원 행정위원회 역시 별도의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마리니스는 주지사는 선거 운영을 직접 관할하지 않는다며 메릴랜드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내가 선거 운영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거는 합법적 권리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매우 엄중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릴랜드에서는 오는 6월 23일 예비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주지사와 연방하원, 주의회 선거후보들이 결정되며 조기 투표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우편 투표 신청 마감일은 6월 16일입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중간 선거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무어 주지사가 개입한 불법 선거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법무부 수사를 압박했습니다. 웨스모어 주지사는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인 만큼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번 논란이 민주당 유력 인사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 선거에서 우편 투표 배송 오류나 행정 실수를 둘러싼 대규모 소송전과 선거 불복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가 다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번 메릴랜드 사례가 중간 선거를 앞둔 선거 갈등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6: 뉴욕 주정부가 높은 자동차 보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제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는 최근 자동차 보험 개혁 법안을 서명했으며 해당 법안은 2026-2027 회계연도 주 예산안에 포함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이번 조치로 수백만 명의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자동차 보험료는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꼽힙니다. 현재 뉴욕주 평균 보험료는 연간 약 $4,000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1,500 이상 비싼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보험료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조직적인 보험 사기와 반복적인 소송 문제에 지목했습니다. 특히 일부 범죄 조직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의 사기가 보험 시장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런 유형의 보험 사기로 인해 운전자 1인당 연간 최대 $30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보험 사기 단속 강화와 함께 제도 악용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미한 부상에도 과도한 소송이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중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범죄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토록 했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변화가 추진됩니다. 보험사가 우편 번호나 직업, 학력, 주택 보유 여부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보험사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고 소비자 환원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보험료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예산위원회는 제도 시행 이후 자동차 보험료가 약 10% 정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차량 한 대당 연간 최소 $200 수준의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이브닝 뉴스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2: K-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6월 초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일요일 아침부터 6월 1일 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용화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페이지에서는요, 스크린과 무대를 누비던 배우나 아티스트가

우리가 흔히 대중문화예술인, 즉 연예인이라고 하면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거나 또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는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창작 영토가 모니터 앞 그리고 원고지 위로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스크린과 무대를 누비던 이들이 이제는 펜을 들고 독자들과 글로써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값을 빌린 일회성 에세이 출간을 넘어서서 오랜 시간 정통 문학계와 소설 시장에서 작품성으로 정면 승부를 펼치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 이브닝 매거진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 배우 차인표 씨를 비롯한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연예인 작가들의 활동 현황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근 한국 문학계와 대중을 동시에 놀라게 한 배우 차인표 씨의 소설가로서의 행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표 씨는요, 벌써 세 편의 장편 소설을 발표한 엄연한 중견 작가입니다. 그의 문학적 성취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정적 계기는요, 지난 2024년 여름인데요. 그의 첫 번째 장편 소설인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 책이 영국의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옥스포드 대학교의 필수 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역사소설입니다. 차인표 씨가 1997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캄보디아에서 발견된 훈 할머니의 사연을 접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무려 10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집필을 해서 2009년도에 처음 세상에 내놓은 작품입니다. 옥스퍼드대 아시아중동학부의 조지훈 교수 연구팀이요, 이 책을 한국학 교재로 채택을 하면서 이 책은 위안부 문제를 화해로 승화시킨 소설이면서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담고 있고 또 성숙하게 해결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면서 선정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차인표 씨는 이후에 옥스퍼드대에 직접 초청이 돼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이후에 그의 소설은 국내 그 한국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로 오르면서 역주행 신화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료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집필을 한 오늘 예보 그리고 인어 사냥, 이런 책들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연예인 작가 중에 가장 진정성 있고 묵직한 주제의식을 던지는 작가로 완전히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또 차인표 씨 외에도요, 탄탄한 필력을 자랑하는 연예인 작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개그맨이자 영화 감독으로 활동 중인 유세윤 씨 역시 웹툰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한 바가 있고요. 음악가이자 소설가인 장기아 씨, 그리고 배우 문소리 씨도 자신만의 철학과 예술적 깊이를 담은 산문집 그리고 소설을 통해서 문학적 역량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선을 조금 돌려서 할리우드로 가볼게요. 연예인 작가들의 활동이 훨씬 더 오랜 역사 그리고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할리우드입니다. 전설적인 배우죠. 톰 행크스가 대표적인 작가인데요. 평소에 타자기를 수집하는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단편 소설가이자 장편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톰 행크스가 2017년도에 출간한 단편 소설집 언커먼 타입은요, 평단의 호평을 받으면서 전 세계 문학계에 이목을 집중시켰고요. 또 이어서 2023년도에는 영화 제작 현장의 비화를 담은 장편 소설 The Making of Another Major Motion Picture Masterpiece를 발표해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로 올랐습니다. 또 전설적인 대배우죠. 앤서니 호킨스. 이 배우는요, 작년 2025년도에 자전적 회고록인 We Did Okay, Kid를 출간을 하면서 팬들에게 솔직하고 깊이 있는 삶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보통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연예인들이 좀 단순한

0: 필 작가를 고용을 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책을 좀 많이 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직접 이 플랫을 짜고 문장을 다듬고 이런 정통 집필 방식이 주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은요, 한류에서 쌓은 강력한 서사 구조,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 능력을 소설에 그대로 이식을 하면서 대중소설 시장에서 막강한 티켓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예인 작가를 바라보는 출판업계와 문학평단, 그리고 실제 독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양날의 검과 같은 시선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 역시 아주 냉정한데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책을 썼다고 하면서 호기심으로 책을 펼치지만 내용이 좀 부실하면 가차없이 외면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연표 씨나 탐 행크스처럼 진정성 그리고 피력이 이렇게 확인이 되면 연예인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한 명의 작가로 존중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점차 독자층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전망을 좀 살펴보면요, 연예계 작가들의 활동은 앞으로 단순한 출간을 넘어서서 대중문화산업 전체에 이런 IP 공급처로 진화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직접 출연을 하거나 연출하는 영화, 드라마, OTT 시리즈 이런 것을 제작하는 시스템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배우가 쓴 소설이 출간되기도 전에 이미 할리우드 제작사들과 판권 계약을 맺는 사례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한국 역시 이런 연예인 작가들의 탄탄한 서사가 웹툰이나 드라마로 리메이크되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서서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진정성입니다. 대중의 인기에 기대서 반짝 주목받는 이런 이벤트성 출간은 시장에서 점차 빠르게 도태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카메라 뒤에서 묵묵히 밤을 새우면서 자신만의 문학적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이런 진정성 있는 연예인 작가들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대중문화 그리고 문학 생태계는 더욱 풍요로워지겠죠.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숨이 턱 끝까지 막히고 심장이 터져나갈 것만 같은 해발 1500m의 고지대 지옥. 그 잔혹한 산소 전쟁의 서막이 마침내 올랐습니다. 2016 FIFA 북중월드컵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멕시코 과달라라의 독특한 기후와 고도 환경을 정복하기 위해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캠프를 차리고 고강도 적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28일 대표팀 수비의 핵심이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더블을 달성한 김민재까지 사전 캠프에 최종 합류하면서 이강인을 제외한 정예 멤버들이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단검질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전 캠프가 차려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인근 해리먼은 해발 1524m에 달하는 고지대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조별리그 1, 2차전을 치를 멕시코 과달라라의 에스타디오 아크론 1571m와 거의 일치하는 환경입니다. 스포츠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고지대에서는 스프린트 능력이 감퇴하고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 패스 정확도 감소라는 치명적인 부작용들을 낳습니다. 바르셀로나 유수 시절 고지대 경기를 직접 경험했던 미드필더 백승호가 동료들에게 숨이 순식간에 차오르는 공포를 경고한 대목은 고지대 변수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님을 반증합니다. 지금 훈련 베이스캠프인 건조한 솔트레이크 시티와 달리 조별리그를 실제로 치르는 멕시코 과달라하라는 습도가 솔트레이크 시티보다 2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체감 더위가 더 심합니다. 이를 대비해 대표팀은 훈련 후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들어가는 열 적응 프로그램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5월 31일 이번 토요일 저녁 9시 트리니다드 토바고와의 최종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감각을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침내 한국 조별리그 세 번째 상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월드컵 최종 명단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는 단 한 명도 없지만 자국 리그 챔피언들의 정예 조직력으로 뭉친 남아공이 월드컵 최종 명단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대표팀의 16강 가도에 강력한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위거 브로스 감독이 이끄는 남아공 대표팀은 현지 시간으로 5월 28일 26인의 최종 엔트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들은 오는 6월 24일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대한민국과 조별리그 최종 3차전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남아공 축구의 핵심 키워드는 단일 클럽 기반의 전술이식입니다. 최종 명단 26명 중 무려 19명이 국내파로 채워졌는데 이 중 아프리카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한 마멜로니 선다운스에서 8명, 남아공 리그 챔피언 올랜도 파리치에서 8명이 발탁됐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손발을 맞춰야 하는 국가대표팀의 한계를 극복하고 클럽 수준의 정교한 빌드업과 약속된 세트피스 플레이를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유로파 세력은 단 5명에 불과하며 핵심 공격수인 라엘 포스터의 소속팀 번리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사실 유럽 빅클럽 소속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의 거친 몸싸움을 견뎌낸 포스터의 피지컬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최다 승부차기 선방 기록을 가진 수문장 로넬 윌리엄스의 리더십은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남아공은 5월 29일 니카라과의 친선 경기를 치른 뒤 멕시코로 이동해 자메이카와 최종 평가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미식축구 NFL 무대에서 활약하는 독보적인 한국계 키커 구영회가 뉴욕 자이언츠를 떠나 한 지붕 두 가족이자 같은 연고지인 뉴욕 제츠의 유니폼을 입고 세 번째 주전 경쟁에 나섭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28일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뉴욕 제츠가 키커 포지션을 보강하기 위해 구영회와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전 키커였던 닉 포크가 FA로 애틀랜타 펠컨스로 이적하면서 제츠의 키커 자리는 공석이 됐고 구영회는 케이드 요크, 레니 크릭과 함께 무주공산인 주전 자리를 놓고 피말리는 3파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구영회는 NFL 통산 필드골 성공률 85.3%, 엑스트라 포인트 성공률 95.9%를 자랑하는 검증된 정밀 격발기입니다. 지난 2017년 로스앤젤레스 차저스에서 데뷔한 이후 아틀란타에서 2020 시즌 프로볼에 선정되는 등 리그 최정상급 키커로 군림했습니다. 바람이 변칙적으로 많이 부는 뉴욕 멜라이프 스타디움의 기후 특성상 킥 메커니즘이 안정적이고 중거리 필드골 능력이 뛰어난 구영회의 가치는 뉴욕 제츠에게 최고의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영회는 최근 미국 현지에서 인간 승리의 기적적인 이야기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이언츠 소속이던 지난해 12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전에서 킥 도중 헛발질을 하는 NFL에서 보기 드문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 황당한 장면을 보며 배꼽을 잡고 웃던 마크 투세이커라는 남성이 갑작스런 발작을 일으키며 911으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정밀 CT 촬영 결과 그의 뇌 좌측에서 뇌를 우측으로 6mm나 밀어내고 있던 테니스공 크기의 거대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만약 구영회의 헛발질 실수가 없었다면 종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생명이 위험했을 텐데 다행히 수술이 완벽하게 끝나 생명을 건졌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구영회의 실축이 내 목숨을 구한 기적의 트리거였다며 의식을 불켰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 이성훈입니다.
0: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5: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암누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 자리에 한남 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7: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8: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7: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8: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7: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8: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7: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9: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여러분은 5월 28일 목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 거대한 자연재해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이 지진이 과거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좀 강하게 발생하는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우리 대중 사이에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흘 전이었죠. 5월 25일에도 칠레 북부 칼라마 인근에서 규모 6.9의 강력한 강진이 발생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일본 오후나토 앞바다에서 규모 4.5에서 6.7의 이런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과연 지구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최근 지진 통계 그리고 동향을 함께 살펴보고요. 전 세계적인 이 지진 활성화 양상,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대륙의 최근 지진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 지질조사국의 최신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내 지진 발생 빈도가 예년 수준의 통계적 범위 안에 있기는 하다고 해요. 그런데 일부 지역의 이 군발성 지진 또 이례적인 지역에서의 지진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서부 네바다주와 캘리포니아주 경계 지역입니다. 올 들어서만 해도요, 네바다주의 실버 스프링스 인근에서는 지난 4월과 5월 초에 걸쳐서 규모 5.2를 포함한 수십 차례의 유감 지진, 그러니까 사람이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이런 유감 지진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군발성 지진 현상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 본토는 아니지만 하와이의 호나우나우 나프포 인근에서는 5월 23일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해서 한때 인근 지역에 강한 진동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지진학계가 주목하는 또 다른 이 불안감, 바로 안정지대로 분류됐던 중동부 그리고 남부 지역의 지진 증가세인데요. 지난 3월에는 루이지애나주의 레드리버 페리시 인근에서는 규모 4.9의 이례적인 지진이 발생해서 지역사회를 놀라게 했고요. 또 미주리주, 네브라스카주 이런 곳의 내륙 단층대에서도 규모 4.0 안팎의 지진이 잇따라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질조사국은 이런 내륙 지진의 상당수가 지각의 자연스러운 압력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이런 일부 지역의 지하자원 개발 그리고 폐수 주입 때문에 인위적으로 발생한 유발 지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결과인지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지진의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온 대한민국은 또 어떨까요? 기상청의 정밀 관측 통계를 살펴보면요. 대한민국 역시 더 이상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여러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관측이 시작된 1999년부터 최근까지의 통계를 분석을 해보면요.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가 평균 약 70회 안팎이었습니다. 정말 많죠. 하지만 최근 수년간은 자그마치 연간 100회 안팎의 관측 횟수가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진 관측망이 좀 촘촘해지면서 과거에는 잡히지 않았던 규모 2.0 미만의 이런 아주 미소 지진까지 잡아내기 때문이라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람이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유감 지진 빈도입니다. 한반도 내부와 주변 해역 그리고 백령도 인근의 서해상, 경북 포항, 경주 이런 남동부 단층대 그리고 강원 지역의 동해상에서 규모 3.0에서 4.5 사이의 지진이 불규칙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질학자들은 조선왕조실록 같은 이런 역사 문헌에 기록된 한반도의 거대 지진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지각 내부에 오랜 시간 축적된 응력이 언제든지 규모 5.0 이상의 중강진으로 분출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사정은 또 이렇고 시선을 또 전 세계적으로 넓혀보면 지구의 거대한 지각판들이 맞물리는 경계면이 그야말로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질학계의 정설에 따르면요,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약 90%가 태평양을 둘러싼 거대한 고리 모양의 판 경계대인 불의 고리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태평양을 둘러싼 이 판 경계대 불의 고리는 좀 자주 들어본 그런 곳인데요. 올해 발생한 이곳에서 일어난 주요 강진들입니다. 새해 벽두였던 지난 1월 초에는 멕시코 산마르코스 인근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이어서 필리핀 사란가니와 산티아고 인근 해역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 고리의 양 끝단이 동시에 꿈틀거린 거죠. 그리고 이어서 지난 2월 22일에는요, 말레이시아 코타벨루드 북북 서쪽 해역의 깊은 곳에서 무려 규모 7.1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하 600km 이상의 깊은 곳에서 일어난 신발 지진이고요. 다행히 지표면의 피해는 크지가 않았습니다. 워낙 깊은 곳에서 일어났으니까요. 동남아시아의 지각판에 이 거대한 수렴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인 3월 24일에는 남태평양 통가의 네이아프 서쪽 해역의 지하 240km 지점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이 지진은 올해 지구상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진원이 너무 깊어서 다행히 파괴적인 쓰나미는 피했지만 태평양판의 이 섭입 속도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22일 일본 미야코 앞바다에 규모 7.4에서 7.5의 강진이 일어났고요. 또 5월에 일본 오후나토 앞바다에서 규모 4.5에서 6.7의 지진. 그리고 나서 바로 며칠 전이었죠. 5월 25일 칠레 안토파가스타주 칼라마 인근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환태평양 조산대에 북단과 남단이 도미노처럼 반응을 하면서 강력한 지각 에너지를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지진이 예전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라는 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전 세계 지진학자들과 미 지질조사국은 명확한 통계적 수치를 제시를 합니다. 지구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규모 7.0 이상의 대형 지진은 매년 평균 15회에서 18회 안팎으로 발생을 하고요. 규모 6.0 이상의 강진은 연평균 130에서 150회 정도 발생을 해왔고요. 올해의 발생 빈도 역시 이 장기적인 평균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균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왜 지진이 늘었다고 느끼게 되는 걸까? 그 이유는요. 바로 정보 전달의 즉시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것을 듣고 아하 하고 무릎을 쳤는데요. 전 세계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알림 기술의 발달 때문에 과거에는 그저 현지의 로컬 뉴스에만 머물렀던 지구 반대편의 지진 소식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체감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인구 밀집과 도시화입니다. 과거에는 무인도나 깊은 바다, 또 사막에서 발생해서 묻혔을 이런 지진 소식들이 이제는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인근이나 주요 산업 인프라 주변에서 발생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타격이 또 생기고 대중의 심리적 충격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지진 예보. 안타깝게도 현대 과학기술로 지진의 정확한 시점과 장소를 예측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거든요. 다만 학계에서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미세한 단층의 징후를 분석을 하고 또 확률적인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는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진 조기 경보인데요. 지진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한 후에 파괴력이 큰 S파가 도심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미리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동 대응 시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진 관측 후에 5초 이내에 재난 문자를 전송하는 기술이 점차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인프라 보강입니다. 미서부나 한국의 남동부 이런 특정 단층대 중심의 내진 설계에 만족하지 말고 도심지의 노후된 건축물이나 전력, 가스 이런 국가기관망의 내진 보강 의무화를 더욱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진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인간의 준비에 따라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지각의 활동기를 이 인위적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조금 더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재난 문자, 대피훈련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다지는 것만이 앞으로 다가올 자연의 경고에 대응하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1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오늘도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 국토부는 사고 조사회를 구성해 곧바로 원인 조사에 나선 한편 철도 안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에 나섰습니다. 배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서울역 전광판 곳곳에 운행 중지를 알리는 빨간 안내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KTX의 경우 평소 서지 않는 곳에도 임시 정차하고 있어 지연 열차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4: 그네들도 한 30분이나 한 시간 기다려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2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왔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불편하지요.
5: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평소의 82% 수준인 562회. 붕괴 사고로 서울역 북측 차량은 나오지 못하고 남쪽에 있던 열차로만 운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행신역에서 서울역, 서울역에서 청량리역은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수습 상황에 따라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어 열차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곧바로 사고 원인 규명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 12인으로 꾸려진 사조위는 4개월간 상판을 떠받치는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더 해체 작업 구조 적정성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국토부는 서울시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와 허위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사고 당일 약 2.9cm가량의 상부 처짐을 발견했음에도 공단이나 코레일에 열차 운행 중지 등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가 확인되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1: 서울시가 교량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의 잔여 구조물에 대해 잠시 후 자정부터 긴급 철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철거에는 29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30일 오전 5시까지 모든 작업을 완료해 서소문로 통행과 경의선 첫차 운행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하고 안전한 철거를 위해 근로자의 진입 없이 굴착기로 철거물을 파쇄하는 압쇄 공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파편 낙하와 소음을 막기 위해 에어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사전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철거 중 발생한 붕괴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 이미 침하 현상까지 확인됐지만 사고 직전까지 별도의 통제도, 지지대 설치 같은 안전조치도 없었습니다. 한웅의 기자입니다.
6: 철거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에서 침하 현상이 발견된 건 26일 새벽 2시 반쯤 고가 상판 일부가 2.9cm가량 내려앉은 겁니다. 안전진단은 그로부터 약 12시간이 지난 오후 2시부터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고가 아래에서는 별다른 통제 없이 열차 통행이 계속됐습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약 5분 전에는 승객을 태운 KTX 열차가, 약 1분 전에는 빈 무궁화호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붕괴 당일에만 승객을 태운 열차가 60대 가까이 지나갔고 총 166대의 열차가 통과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7: 안전조치를 확실히 한 후에 열차 등의 통행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안전제일주의 측면에서 마땅하다고 봅니다.
6: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보강작업 역시 임시조치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작성한 작업 지침서에는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지대 등의 보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측은 보강시설 설치가 필요한지 점검을 하던 중 사고로 이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8: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현장 점검 통해서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들이 어저께 14시에 현장 점검 을 하게 된 계기로 알고 있습니다.
6: 안전진단에 참여한 작업자들의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구명줄을 연결해야 한다는 철거 작업자 추락 방지 대책이 있었지만 당시 작업자들은 별도 장치 없이 기계, 작업자들이 딛고 올라설 수 있게 만든 지지대 위에 올랐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2: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로부터 붕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사고 당일인 26일 오전 1시쯤부터 사고 직후까지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토대로 붕괴 과정을 재구성하고 작업자가 고가도로에 침하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뒤의 대응과 안전 대책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2: 안전보다 효율이 중시되는 관행을 지적하면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주문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주문했습니다.
10: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큽니다.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9: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안전보다 효율이 중시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며 안전이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미래 핵심 전략 산업 가운데 하나인 우주 항공 분야와 관련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뒤늦은 출발에도 누리호 발사 성공과 KF-21 개발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향후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력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10: 한국판 스페이스X가 탄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경남과 전남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춘 남부지방을 우주항공 종합벨트로 육성해 가기 바랍니다.
9: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우리 경제 성장세를 언급하면서는 그 온기가 골목상권에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부담을 늘려 전통시장 현대화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면서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묶는 온라인 유통 활성화 모색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을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보라는 야권의 비판이 나오는데
10: 제가 최근에 행사 끝나고 주로 식사를 시장에서 하는데 왜 시장에서 밥 먹으러 갔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까 좀 이해하기 바랍니다.
9: 사실상 선거 개입 주장을 일축하는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서재영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협상 막판 조율을 앞두고 내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상황에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2: 미군이 사흘 만에 이란 군사기지를 다시 공습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지금까지는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끝장내야 할 수도 있다며 공격 체계를 경고했습니다.
12: So far they haven't gotten there. We're not satisfied with it, but we will be. We will be either that or we'll have to just finish the job.
11: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이나 러시아로 넘겨 폐기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미국이 아닌 이란 내부나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이란 우방국으로 이전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요구 조건인 동결 자산 해제와 제재 완화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12: We'll keep control of that money. When they behave properly and when they do what's right, we'll let them have their money.
11: 미 PBS 방송과의 통화에선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포기만으로 제재 완화를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누구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없다며 이란과 공동 통제를 논의 중인 오만을 겨냥해 날려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남부에서는 미군이 방어적 차원의 공습을 단행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한 상선을 타격하고 이란 드론을 요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막판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
1: 이란 국영방송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 미군 철수 방안이 담겼다고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곧장 사실이 아니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2: 양측의 신경전 속에 호르무즈협 인근에선 또다시 폭발음이 감지됐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13: 이란 국영방송이 미국과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초안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초안에는 미국이 이란 주변 미군을 철수하고 해상 봉쇄를 푸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면서 즉각 날을 세웠습니다. 이란 의회 측은 이번 초안에 레바논 휴전 문제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위 소속 중진 보르제르디 의원은 레바논에서의 60일간 포괄적 휴전 등 모든 전선에서 휴전을 보장하는 방안이 명시됐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이유로 휴전 후 처음으로 레바논 남부 전역에 대피령을 내리는 등 경계를 높였습니다. 이란은 농축 우라늄 문제 등이 레드라인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복병으로 꼽히는 동결자산 해제 여부를 두고도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게리 칸이 최고 국가안보회의 부사무차장은 미국에 동결된 자산이 이란의 정당한 자산이라면서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팽팽한 신경전 속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에서 또다시 폭발음이 들려오자 이란은 즉각 방공망을 가동했습니다. 미군이 이란 드론 등을 격추한 가운데 이란 매체는 혁명수비대가 해협에서 미국 유조선과 대치한 뒤 미군의 발포가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최진경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은 종전 업무 협약 초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데 더해 서로를 향한 군사공격까지 주고받았습니다.
2: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지적 충돌을 재현하자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14: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틀 만에 군사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란이 드론을 출격시키려 한 항구 도시 반다라바스의 지상관제소를 공습하고 공격용 드론 4대를 격추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거들여 설립한 페르시아만 해협청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 공군기지를 대상으로 즉각 반격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더 결정적 대응이 이어질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침략자에게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격 표적은 미군 주둔기지가 있는 쿠웨이트로 추정되는데 쿠웨이트군은 적대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을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곧 타결될 것 같았던 종전협상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5: And we'll see over the next few hours and days whether progress could be made. I just want to remind everybody, Mr. President, you know this well. You have other options available to you if that doesn't work.
1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강경파로부터 이란 비핵화 없는 맹탕 합의란 비판을 받고 강경론으로 돌아섰고 반대로 이란은 동결자산 해제와 호르무즈 통제 등 실리만 챙기고 핵 양보는 뒤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급제동이 걸린 협상에 국지적 충돌까지 개전 석 달째를 맞은 이란 전쟁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양측 모두 아직은 확전을 자제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은 협상에 물리적 충돌까지 계속되면 돌연 강대강 대치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0: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16: 나 또 찔끔했나 봐. 아메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17: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6: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17: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의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7.

0: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머스켓 포도팩 당 9불99, 씨없는 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 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 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 갈비 파운드 당 16불99, 생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 당 7불99.
0: 에이치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이스라엘군이 3주 만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레바논 매체는 현지 시간 28일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 국제공항 인근의 수화이파트를 겨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중순 휴전 발효 이후에도 헤즈볼라와 지속적인 무력 충돌을 이어왔지만 이란과 종전 협상에 돌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 베이루트를 공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에도 레바논 제4의 도시인 티레를 맹폭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과 어린이 5명을 포함해 최소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민간 선박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산 대한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27일 발표했습니다.
7: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큰 그림을 보며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박수적 기자입니다.
8: 정부는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산 대한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발사 주체와 고의성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러 증거가 이란을 향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주한 이란 대사를 곧바로 초치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눈치보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정부는 치밀하게 계산된 외교적 대응이라는 입장입니다.
9: 정부가 이번 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큰 그림을 보면서 여러 재반 측면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는.
8: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 25척의 안전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상황은 물론 한-이란 양자관계, 종전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이란 대사는 우리 정부 입장을 본국에 충실히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외교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란 대사는 초치된 직후 한국 선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란은 개입한 게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 정부가 조사 결과를 전달받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부는 일단 이란 정부의 반응을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란 반응에 따라 정부가 외교장관 간 통화나 정부 성명 발표, 특사 등 고위급 파견을 통해 기존에 요구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넘어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촉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직접적인 사과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남은 우리 선박을 안전하게 빼내는 실익을 얻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미국 측과도 나무 조사 결과를 즉각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6: 네, 오늘부터 이틀간 6.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7: 여야는 전국 각지에서 초접점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지지층의 적극적인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10: 여야의 명운을 가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지정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같이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만 있다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디서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받게 되고 세종과 제주 유권자들은 각각 4장씩 받습니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들은 여기다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관내 투표자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바로 넣지만 관외 투표자는 투표지를 회성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사전투표 개시를 앞두고 여야는 전국 각지에서 초접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전북 6곳을 격전지로 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강원, 대전, 충남, 부산, 울산, 경남 7곳을 경합지역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은 선거 막판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지역으로 지목된 상황. 이에 여야는 각각 무능한 과거 세력 청산과 현 정부 오만함 심판을 외치며 세력 결집을 위한 적극적인 사전투표를 당부했습니다.
11: 정청래 대표는 그 미디어 출연 그리고 간담회 또 서울에서의 이런 유세 등을 통해서 투표 독려하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요.
12: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겠습니다. 안심하고 국민의힘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10: 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도 직접 사전투표에 나서며 지지층의 사전투표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13: 네, 오늘부터 이틀간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비상경계체제를 발령하고 투표소와 유세현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데요.
7: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14: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 경찰은 병호 비상을 발령하고 전국적인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갑니다. 경호비상은 경찰의 비상근무 체계 중 세 번째 단계로 가용 경력의 30%까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가급적 연차를 자제해야 하고 지휘관들은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0여 개 경찰서에 설치한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을 통해 선거경비 안전에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유세 현장부터 투표소, 개표소, 투표함 회송 경로까지 경찰 기동대를 적극적으로 배치해 선거 방해 행위나 지지자 간 충돌 등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정치인과 후보자 신변 보호도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정당 대표 전담 신변 보호팀을 조기 가동했고 신변 보호 인력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전형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15: 그러니까 치안 경비를 잘 하고 있는지 투표소 주변의 순찰이라든가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해 보기 위해서
14: 또 허위사실 공표와 흑색 선전, 금품 수수, 불법 단체 동원 등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선거 당일인 다음 달 3일에는 최고 수준 비상근무 체제인 가포 비상을 발령해 전국적인 치안 유지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이전 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염전에서 피어나는 꽃인 소금꽃은 결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거친 바닷바람과 또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을 견뎌내야만 새하얀 꽃결정을 맺으며 눈부시게 피어나죠. 세상에 그 무엇도 어려움 없이 오는 일은 없습니다. 좌절과 방해, 때로는 예기치 못한 비바람을 견뎌야만 하죠. 간혹 숨이 끝까지 차오르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낙담하기보다는 소금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흘린 단방울 하나하나의 최선들이 머잖아 인생

I swear, 진원님이 정한 신곡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은 모두 다르고 운이 언제 얼마나 따라주느냐에 따라 또 노력에 따라 사는 모습은 제각각이지만 어떤 삶이든지 시련을 비켜갈 수는 없어서 우린 나름의 어려움에 열심히 맞서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말하곤 하죠. 돌아보면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다고. 불은 황금을 시험하고 역경은 강한 사람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파도 이게 끝이 아니라 시험일 뿐이다. 스치는 찰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이는 신의 숙님 정하셨고요. Dan Hartman의 I Can Dream About You는 홍영매님 정하신 곡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중이라 장본거 메고 들고 해서 올라가는데 좋은 음악 들으며 힘내서 올라갑니다. 감동맘님 몇 층까지 가시는데요. 아이고 쉬엄쉬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손 선풍기 들고 계단 걸어서 19층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일 하루 한 번씩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힘든 줄은 모르겠어요 하셨습니다. 매일 하면 그렇죠. 가을은 선물님. 내 무릎에 칭찬을 합니다 그러셨어요. 무리하지 마셔요. 나나무스쿠리의 노래 르똥 데 세리스 체리가 익을 무렵.

목요일에는 좋아하는 노래 세 곡을 정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 노래들 오늘은 네스프님이 보내주셨네요. 꽃피는 봄이 저물고 어느새 더운 여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더위가 유난히 빨리 찾아온 것 같아 앞으로 이어질 여름을 어떻게 잘 지낼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한없이 더운 여름에도 여름에 들을 수 있는 시원한 음악이 있어 더위를 식혀보기도 하죠.

0: 판매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K라디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샤인머스켓 포도 100당 9불99 시험된 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로버트 봉 피글레오의 하모니카 연주 Secret Love. 이 곡은 임진규님 보내주신 곡이었습니다. 농부인 남편은 오전 5시 20분에 아침을 먹으면 바로 밭으로 나가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돌아옵니다. 로컬푸드에 납품도 하고 주말에는 난전에서 채소도 팔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남편이 너무 고맙고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바빴어요. 컴퓨터 수업 받고 왔죠. 집에 와서 물김치 담았죠. 오후에는 꽃밭 정리하고 저녁에는 미역국과 계란찜 준비하고 분주했지만 알차고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하루구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하는 이 일상이 너무도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0905님.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면은 건강도 해치는데 그죠? 이렇게 마음이 감사하고 마음이 편안하면은 건강도 잘 지켜지지 않을까. 두 분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들어도 음악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네요. 일을 할 때는 몸이 아프지 않았는데 쉬고 있으니까 지금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달래보는데 자고로 사람은 조금 긴장감 또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몸이 안 아픈가 봅니다. 그러셨어요. 8758님 몸을 좀 많이 움직이시면 덜 아프시지 않을까.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드라이브를 다녀왔습니다. 북한강하고 남한강의 두 줄기가 만나는 양수리, 저의 최애 장소죠. 큰 수술을 한 지 이제 한 달여 지나고 나니 계절이 바뀌어 있습니다. 6시간의 대수술을 집도해 주신 국광식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진을 하시면서 특이한 제 이름을 기억하며 저녁 스케치에서 들었어요 하고 말씀하셔서 깜놀했습니다. 원장님도 늘 저녁 스케치를 들으신다고. 원장님 반갑습니다. 마정은님이 보내주신 곡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Summer Kisses Winter Tears. 요즘에 병원에 가는 일 잦아졌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치아 치료. 건강한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란 거 절실하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아구 그러셨구나. 치료 잘 받으셔요. 송순애님, 찰리 푸스의 노래 마빈 게이.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동지이자 친구 같은 동생이 내일 생일입니다. 씩씩하고 싹싹한 우리 동생 은희에게 사랑하고 생일 축하해 하고 문자를 보내셨나요? 바위 나리님, 폴 사이먼.

커피앤퀴즈타임.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한남 정맥이 수원 광교산에서 북서쪽으로 갈라져 한강 남쪽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우뚝 솟은 산으로 꼭대기가 마치 큰 바위 기둥을 세워놓은 모습으로 보여 간모습의 산이란 뜻의 간매라고도 합니다. 개성 송악산, 가평 화악산, 파주 감악산, 포천의 운악산과 함께 경기도 오악의 하나며 빼어난 수십 개의 봉우리와 바위들이 많고 철 따라 변하는 모습이 마치 금강산 같다고 해서 소금강 또는 서쪽에 있는 금강산인 서금강이라고도 하는데요. 경기 안양 과천과 서울 관악구 금천구에 걸쳐있는 산으로 바위가 갓을 쓴 모습을 한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6월 초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일요일 아침부터 6월 1일 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도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20번째 페이지. 미국 정부가 공개한 UFO도 이분 책 쓰는 속도는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네, 반갑습니다. UFO를 사랑하는 전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네,
3: 오늘 소개 멘트 굉장히 부담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4: 아닙니다.
3: 아, 이쯤 되면 뭐 이런 표현 함부로 쓰지 말라고는 했지만 천문학적인 속도가 아닌가 싶은데 글쎄 또 신간을 내셨더라고요.
4: 네, 근데 사실 이번 신간은 제가 잡지사 덕분에 완성할 수 있는 신간이었거든요.
3: 아, 그런가요?
4: 그 네. 잡지사에서 제가 간간이 스타리안 Midnight이라고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렸는데 그때 전해드렸던 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잡지사와 너무나 인연이 깊은 아주 특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 지구인에게 별로부터라는 제목이군요.
4: 네, 맞습니다.
5: 예쁘게 나왔네.
4: 아, 감사합니다.
5: 저게 또 잘 되면 또 네. 스타리아 나이트 영상도 다시 또 조명을 받고.
4: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5: 그리고 이제 별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네. 또 잘 되면 시리즈물로
4: 그쵸.
5: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만 부작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 이번에 이제 별 12개를 넣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남아있는 수백 개 별을 더 생각하면 무궁무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 잡지사 구독자라면 서점 가실 일이 있다면 네,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뜨거운 이슈 하나를 먼지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 정확하게는 미국 전쟁부가 UFO 또는 UAP 관련 자료를 연이어서 풀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자료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공식 사이트의 조회수가 벌써 10억 뷰를 넘을 정도로